0: 자, 스페이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6월 26일 금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짹짹 적곡으로요. 노리플라이 그리고 타루에 조금씩 천천히 너에게 띄워드렸습니다. 자, 완급 조절. 맞아요. 이 상황에 따라서 완급 조절을 해야 하는 것들.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에게 지나치게 깍듯하고 예의를 갖춰서 정중하게 대하는 건 겸손함이라기보다는 또 거리감으로 느껴질 때도 있을 수 있죠. 때로는 스스럼 없이 먼저 다가가야 할 때도 있고요. 썰렁한 농담이나 망가지는 개그가 필요한 순간도 있기 마련인데요. 자, 그러고 보면 사람과의 관계를 운전하는 일이 제일 어려운 일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속도를 맞추자니 상대방과 나와의 속도가 안 맞고 그냥 상대방을 따라가자니 또 너무 느리고 반대로 상대방만 그냥 무턱대고 쫓아가고 있는데 너무 빨라서 힘들고 그죠? 자연스러움을 이렇게 따라갈 필요가 좀 있겠죠. 자, 근데 여기는 규정 속도가 따를 필요 없습니다. 예, 그대 잠깐 알렉스입니다. 뭐 설명할 시간 없으니까요. 얼른 타시죠. 출발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짤인데? 사용과 신청곡 보내실 곳은요. 문자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라디오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1부 시작합니다. 자, RD 탑승했나요? 자, 우리 아기새 여러분 탑승했네요. 광고 갑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5: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0: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1: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2: 올품.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Hugh Grant, Halle Bennett의 Way Back Into Love, 그리고 Jason Mraz, Colby Kaelet의 Lucky 듣고 오셨습니다. 5966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었네요. 이한나05님, 여행 2일 차인데요. 어제 저녁 조금 달렸더니 피곤하지만 알렉스님 꿀보이스 들으며 숙취해소합니다. 조식 먹으러 가야 하는데 남편 아직 꿀잠 중이네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도 한 시간 안에는 좀 일어나셔야 되지 않을까요? 깨우셔서 예, 먹고 자라고 흔들어 깨우시죠. 조식이 좀 좋은 데여야 할 텐데, 그죠? 조식 못 참죠. 6171님, 남편이 친구들과 자전거 일주를 떠났습니다. 5일 정도 계획으로 경북 상주까지 갔다 온다고 떠났거든요. 65세 도정정신이

좋긴 한데 살짝 걱정도 됩니다. 무사히 건강하게 잘 다녀오라고 응원합니다. 혼자 있는 금요일 홀가분하긴 하네요. 스포츠 즐기러 간 사람들에게는 자주 전화하시는 것보다 중간중간에 어디 이렇게 쉬면서 들리실 거예요. 그러면 쉬면서 들리면 나 여기 어디서 쉬는데 잘 도착했다고 전화 한 통만 해줘 라고 말씀하시고 또 본인은 그냥 조금 마음 편하게 홀가분한 금요일 좀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저녁 안 차려도 될까? 자, 셀린 디옹의 Because You Loved Me 그리고 모라이어 캐리의 Without You 듣고 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국전쟁 참전용사였던 월트 코왈스키. 그는 평생 일했던 자동차 공장에서 은퇴한 뒤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자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아들과 며느리는 왜 조금 더 슬퍼 보이지 않을까요? 혼자 남은 아버지를 떠맡게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반, 양로원에 모시고 집을 상속받고 싶은 기대감이 절반인 듯합니다. 설상가상, 장례식 날 설교를 담당했던 젊은 신부는 이튿날부터 월트를 찾아와서는 고해 성사를 하라고 졸라댑니다. 아내의 마지막 부탁이었다면서 끈질기게 부탁하지만 월트는

이 젊은 신부가 그저 성가실 뿐이었죠. 이보시오, 신부 양반. 삶과 죽음에 대해 뭘 얼마나 합니까? 난 말이오, 한국전쟁 3년 동안 그 속에서 살았어. 그 끔찍한 전쟁에서 살아나와서 결혼하고 가정도 꾸렸지만 항복하는 소년병이 죽어가던 표정은 내 평생 잊지 못할 거요. 이제 그에게 남겨진 거라곤 낡은 집과 늙은 개, 그리고 1972년식 자동차 그랜토리노 뿐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머리를 자르면서 이발사와 농담을 하고 해질 무렵 테라스에 앉아서 일몰을 바라보는 평범한 일상도 자신에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월드는 직감하고 있었죠. 고령에도 여전히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깐깐한 성격 덕분에 옆집에 사는 동양인 남매를 우연치 않게 깽단으로부터 구해주는데요. 반듯하고 성실한 청년 타오와 야무지고 활달한 동생 수는 그날부터 고집세고 외로운 노인 월트의 다정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헌데 갱들의 만행이 갈수록 잔혹해지자 월트는 결심하죠. 남매를 위해 인생의 마지막 전쟁을 홀로 치르겠다고. 이발을 하고 양복을 맞추고 신부에게 찾아가 고해성사를 하는 월트. 오래전 성탄절 파티에서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준 것, 모트와 모터를 팔고 세금을 내지 않은 것, 두 아들과 잘 지내지 못한 것을 고해했지만 마지막 고해성사는 남겨뒀습니다. 젊은 날 자신이 쏜 총에 탄피를 허리 숙여 천천히 죽는 것처럼 이웃의 젊은이를 위해 맨몸을 던져 희생하는 것이 월트의 마지막 고해성사였으니까요. 장례식이 끝나고 가족이 모인 자리, 월트의 유언장이 공개됩니다. 집은 교회에 넘긴다. 그래야 아내 도로시가 좋아할 테니. 마지막 유품인 1972년형 그랜토리노는 내 친구 타오에게 준다. 단, 지붕 뜯지 말고 얇은 불꽃 같은 거 그려넣지 말고 꽁무니에 이상한 마크 달고 다니지 말아라. 골사오니까. 이것만 하지 않는다면 그 차는 내 거다. 훔칠 수도 없고 쉽게 상속받거나 편법으로 얻을 수도 없는 그 무엇. 열심히 일하고 예의를 지키며 삶에 당당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선물. 반세기를 살아온 이 차의 또 다른 이름은 자유라고 말하는 작품이죠.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2008년 영화 그랜토리노였습니다.

자, 영화 듣는 금요일 오늘 만나보신 영화는 2008년 영화 그랜 토리노였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곡은 제이미 칼럼의 그랜 토리노, 동일 명곡이죠. 감독과 주연을 맡았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 이때 우리 클린트 이스트우드 선생님이 90 초반인가 90 중반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정말 이 영화는 정말 이 그 배우이자 감독의 내공, 정말 그런 면모가 보여지는 작품이었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주인공이었죠. 월트 코왈스키는 얼핏 보기엔 굉장히 괴팍하고 꼬장꼬장한 그런 노인네요. 네, 자식들이랑 살갑게 대화할 줄도 모르고 손주들의 옷차림도 이해하지 못하고 우연히 옆에 옆집에 사는 그 동양인 가족을 돕게 되면서 사람 간의 소통이 얼마나 따뜻하고 중요한지를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 옆집 소년 타우가 자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게 힘이 돼주는 걸 인생의 마지막 목표로 정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걸 선물하고 떠나는데요. 물론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모든 걸 선물하고 떠난다라는 그 과정에는 네,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그런 내용들이 담겨있게 저희가 따로 표현하진 않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작품이니까요.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노인이 젊은 애들에게 남기는 고해성사이자 마지막 조언 같은 그런 작품이고요. 엔딩씬의 풍경과 음악이 긴 여운으로 남는 명작입니다. 어제가 마침 한국전쟁기념일이기도 해서요. 특별히 골라본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자, 영화 듣는 금요일 오늘 만나보신 영화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 그리고 주연의 그랜 토리노였습니다.

7963님께서 신청하신 도경수의 팝콘 그리고 로이킴의 러브 러브 러브 이렇게 세 곡 듣고 오셨습니다. 3912님 알디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시골 친정집에 놀러와서 어니언 베이글 샌드위치 만들어서 원나 브런치에서 즐기고 있습니다. 바람 솔솔 불고 풍경 좋고 알디가 들려주는 음악과 함께하니 참 여유롭고 좋습니다. 그림이 딱 그려지네요. 너무 좋습니다. 베이글 샌드위치, 어니언 베이글 샌드위치. 아, 맛있겠다. 요즘 제가 그 냉파스타, 냉샌샐러드, 그 바젤 페스토 만들어가지고 먹는 게 재미가 들려가지고, 네, 너무 맛있더라고요. 확실히 입맛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저도. 나이가 확실히 들었다, 변해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원두막 브런치 즐기고 싶네요. 사브리나 카펜터스의 Please, Please, Please, 도자켓의 Say So 듣고 올게요.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마칠 시간이네요. 민들레요 님께서 신청하신 김동률의 출발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인사드리고 2부에 돌아옵니다.

0: TBS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경기도가 드릴게요.
4: 예술을 계속할 기회요?
3: 드릴게요.
5: 예술인 기회소득.
4: 창작에 몰두할 기회는요?
3: 드릴게요.
5: 예술인 기회소득.
4: 무대를 선보일 기회도요?
3: 당연히 드립니다.
5: 예술인 기회소득.
6: 당신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경기도가 드립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5: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6: 기회가 예술이 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세상, 경기도.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0: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이른바 매관 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의 1심 선고가 오늘 이뤄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오늘 오후 2시 김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김건희 씨는 2022년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맞사위 인사청탁과 함께 고가의 목걸이 등 모두 1억 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 등으로 특검팀으로부터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받았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틀째 이어갑니다. 어제 청문회에 이어 한 후보자의 부동산 처분 과정과 양평땅 농지법 위반 논란을 놓고 여야 간 재격돌이 예상됩니다. 청문회는 오늘로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여야 간 팽팽한 대치로 인사청문 심사 경과 보고서 채택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만 해안 가까이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화물선이 공격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영국 해사무역기구가 현지 시간 25일 밝혔습니다. 외신들은 해당 선박의 우현이 발사체에 맞아 파손됐지만 인명피해 등은 없었으며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번 공격이 이란의 발포나 자폭 드론에 의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126년 만에 최악의 강진이 발생하자 국제사회가 앞다퉈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AFP 통신에 따르면 세계 1, 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뿐 아니라 유럽과 베네수엘라 인근 국가 등이 구조대 파견, 구호물자와 재정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의 경우 모두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원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도와 충북, 경상권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늘 오후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2.2도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였습니다.
2: CBS
3: 1분 기상정보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한낮에도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어제 24도에 그쳤던 서울의 한낮 기온이 오늘은 29도까지 오르겠고요. 광주 30도, 대전 대구 29도, 춘천 27도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인 내일부터는 서울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더위가 좀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당분간 맑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자외선이 무척 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외출 시 대비를 단단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주로 강원 남부와 충북 북부,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 한때 5에서 20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사이 남해안과 제주 해안, 동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성 물결이 강하게 밀려올 것으로 보여서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현재 기온 23.1도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4: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5: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6: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7: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8: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7: 태워다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9: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10: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7: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11: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자, SBS 라디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금요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선물 드려야죠. 베스트엠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네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숯불에 뒹군 고기 드리고 있고요.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잭잭 쿠폰 가맹점. 가맹점 리스트는 홈페이지 포토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인별그램에서도 가맹점 상호화 위치 할인 내역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별그램 주소는 레인보우 상단 공지란에 안내가 되어 있고요. 가맹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과 상호명, 혜택 내역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 다녀오시는 우리 아기새 여러분들은요, 인증문자 꼭 남겨주세요. 여기 뭐 음식이 맛있어요, 뭐 제품이 좋아요, 과일이 맛있어요, 뭐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는 감사의 커피 쿠폰 또 이렇게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선물 너무 많네요. 사연과 신청곡, 인증문자 모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니까 많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카페 마들렌님께 신청하신 21의 내가 제일 잘 나가,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아브라카다브라 이렇게 듣고 오셨습니다. 오, 신나네요. 구부경님, 짹짹 알디, 시흥서 9년 살고 이번에 신랑 회사가 이전을 해서 동탄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신랑이랑 동탄 집 계약하러 가는 중인데요. 요즘 동탄에 미친 집값 때문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무사히 계약하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우리 부부 앞으로 꽃길만 걷기를 응원해 주시겠어요?

하셨어요. 그렇죠. 요즘 동탄 집값이 또 북적북적 예 난리죠. 뉴스에서도 나오고 그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제 회사가 또 근처에 있다 보니까 네 그쪽에 이제 또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도 집 잘 구하셨다니까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동네 인프라 너무 좋아질 것 같아요. 그죠? 7673님 어제 뭔가 답답하고 열받는 일이 많아서 찬 걸 많이 먹었더니 배탈이 났습니다. 병원 오픈런 안 하고 들어요 하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근데 아마도 어제 찬 걸 많이 먹어서 그랬다기보다는 그 와중에 뭔가를 좀 저기 그거 하셨겠죠? 안 좋은 걸 드셨겠죠? 왜냐하면 찬 걸 많이 먹어서 나는 배탈은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티가 납니다. 그지 않나요? 저는 보통 대충 그렇던데. 그나저나 약 타오셔서 빨리 괜찮으셔야 될 텐데. 물 많이 드시고요. 조이님께서 신청하신 글로리아 게이너의 I Will Survive, 도나 서머의 Hot Stuff 듣고 옵니다.

S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스텝 바이 스텝 뉴 키즈 온 더 블록의 노래를 듣고 오셨습니다. 우승맘님. 할디, 저 10년 타던 차를 내일 폐차해요. 마음이 왜 이렇게 아프고 허전하죠? 10년 동안 고생한 경순이 잘 가. 새 차는 벌써 나왔는데 이름 뭐라고 지을까요? 참고로 모델은 땡나입니다. 땡나. 그 현땡에서 나온 소형 SUV, 중형 SUV군요. 근데 어쩌다가 10년을 타셨는데 차를 폐차를 하셨을까요? 차가 고장이 크게 났나? 보통 관리만 잘해주면 10년 타는 건 별 문제가 없는데, 아니면 고장이 나셔서 차를 차로 구매를 하신 걸까요? 자, 보내줄 친구는 잘 보내주시고요. 또 그리고 우리 새로 들인 녀석은 네, 잘 부탁한다고 막걸리식 한번 해주시죠. 안전운전 하십시오. 언제나 해피님.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근무하는 작은 사무실입니다. 알디의 라디오가 잔잔하게 흘러나오는데 들어보면 다들 고개 숙인 채 미소 짓고 있네요. 아니 왜 왜 다들 고개를 숙이고 미소를 지으시는지. 다들 그냥 깔깔대고 웃으시고 점심때 아까 알디 방송에서 그 얘기하던 거 들었어?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또 젊은 친구들은 요새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 이게 또 점심때 모여서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티키타카 할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볼빨간 갱년기님께서 신청하신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폴킴의 찬란한 계절, 이렇게 두 곡 듣고 옵니다.

3165님 알디 듣기만 하다가 용기 내서 사연 보내요. 40대 중년을 바라보는 나이에 둘째 임신 중입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걱정되지만 라디오 들으면서 알디 덕분에 많이 웃고 있습니다. 왜요? 뭐가 불안하고 걱정돼요? 왜죠? 지금 사연 보내신 거 보니까 본인이 좀 이렇게 나이도 좀 있는데 둘째를 가졌네요. 약간 이런 걱정이신 것 같은데, 아유, 요새 40대가 어디 40대입니까? 네, 밖에 나가면 30대인 줄 알죠, 다들. 요즘은 마이너스 한 10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대, 그러니까 제가 79년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 때랑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요즘 집에서 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이나 운동 같은 거, 이렇게 사부작 사부작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그 운동들 많아요. 스트레치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아이 출산하고 나서도 몸 관리 철저하게, 건강한 거 많이 챙겨 드시고 노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제가 제 친구들이나 이렇게 보면, 그런 노력을 하려면 또 남편분들이 옆에서 잘 챙겨 주셔야 되더라고요. 남편분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시길. 네. 아,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웅이님, 우리 집 1호 고3 따님이 지난주에 생일이었는데 남친님이 꽃다발을 선물했다고 신이 나서 들어왔어요. 근데 남친이 꽃다발 사기 부끄러워서 무인꽃집 가서 샀다고 하더라고요. 얘네 좀 귀엽지 않아요? 아유, 뭐 그 친구들만 귀엽나요? 가끔 이렇게 보면 차 타고 이동할 때, 저희가 목동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차 타고 이동할 때 아이들이, 어린 친구들이 이제 교복 갈아입고 운동복 입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남자 여자 이렇게 짝지어갖고 막 이렇게 걸어가면서 그냥 얼굴은 서로한테 너무 설레고 있는데 쟤네들 진짜 별 얘기 안 하고 있구나,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구나가 얼굴에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마저도 너무 예뻐 보이는 거죠. 그게 우리가 그렇도록 부러워하는 젊음 아닐까요? 젊음. 갑자기 그 지상렬 형님이 하신 건배사 생각이 나네요. 니들은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건배. 7072님께서 신청하신 이승철의 아마추어 원필의 행운을 빌어줘 듣고 올게요.

아무 말도 하지 마. 넌 나의 작은 아기새. 아기새가 되고 싶다고요? 최성곤 아니 추원곤이 DJ로 있는 그대 창가에 알렉스로 오세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당신은 나의 작은 아기새? 네가 좋아. 아이 좋아.

0: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 세베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인사드릴 시간이네요. 저희 11시 5분부터 백원경의 랄랄라 준비됩니다. 많이들 청취해 주시고요. 카타리나님께서 신청하신 0K의 다시 돌아온 계절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나 둘 셋 안녕.

0: CBS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 시원해.
3: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세계 초일류 글로벌 도시구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지식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 물류중심 복합매적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는 미래가 찾아오는 눈부신 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8: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정부가 하반기 주요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하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관련 회의에서 전기, 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하반기에도 동결하고 LPG 부탄 판매 부과금은 연말까지 한시 면제하겠다며 농축수산물 할인, 필수 생계비 부담 경감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 관리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 오늘 오후 7시에 발표하는 7차

0: 석유 최고 가격은 국제유가 하락세에 발맞춰 수준을 낮추되 석유류 소비자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할인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전 품목에 제한 없이 3,500억 원 규모의 할인 행사를 추진합니다. 현재 쌀과 계란 등 22개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1인당 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7월에서 8월 중 할인 가능한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할인 지원도 1인당 최대 3만 원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통행료의 장애인 유공자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다음 달 28일부터는 다자녀 가구에 주말 공휴일 할인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이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른 드론, 대드론 전력 확충 차원에서 한국형 장거리 자폭 무인기를 전력화하기로 했다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오늘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근거리 정찰 드론, 소형 자폭 드론 등 저가 소모성 드론을 2만 대 이상 신속 확보하고 AI 기술을 적용한 군집 드론 등 차세대 드론 전력 확보도 병행해 미래 전장에 대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드론 작전 사령부는 작전권이 없는 대신 드론, 대드론 전투 발전, 획득 지원 등을 맡는 정책 조직 성격의 국방 드론 본부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서울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을 오늘 불러 조사하는 등 연이틀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합수부는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전 한국사강사 전한길 씨가 경찰에 제출한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도 넘겨받아 분석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겸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전 중인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대해 국회를 마비 상태로 두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국민의힘의 민생 보이콧에 종지부를 찍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오늘 정오까지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상임위 구성을 단독 강행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도 곧바로 돌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한국 선박 가운데 8척이 추가로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대기 중이던 우리 선사 운용 선박 8척이 해협을 통과해 정상 항해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CBS 뉴스 이봉규입니다.
1: CBS 한강 노벨상 말고 환경 노벨상이 있습니다. 골드만상이라는 이름인데요. 2026년 수상자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김보림 활동가인데요. 수상 이유는 청소년 기후행동과 함께 국가의 미온적인 기후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재 판결을 끌어냈다입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은 어느 더운 여름날입니다.
2: 오래된 빌라에서 살던 저는 새벽에도 너무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엄마가 잘 자고 있는지를 계속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엄마랑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이 실내에서 잠을 자다가도 온열지단으로 사망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1: 엄마를 위해서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이 헌법소원 제기로 이어졌는데요.
2: 기후위기로 빈곤한 이들이 더 위험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는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기후위기 대응이 누구도 쉽게 포기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 엄마와 그리고 다른 많은 이들과 함께 안전해지자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꿈, 국회가 잘 이어주기를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봄에는 나무를 캐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줍습니다. 다 똑같아 보여도 이건 먹어도 되고 저건 안 된다는 걸 또 기가 막히게 잘 알죠. 어딜 가든 알뜰살뜰 캐고 모으는 우리들. 채집의 즐거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0: 선우정아 상상, 백원경의 랄랄라 첫 곡이었습니다. 우리는 채집의 민족이잖아요. 그래서일까요? 좋은 노래도 쏙쏙 잘 골라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랄랄라는 선곡 맛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이좋아, 아이좋아님.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원경님이 계시네요. 밤에만 듣다가 낮에도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자주 올게요. 월화독장님, 시밤에서 이리 오셨군요. 소문 듣고 따라왔습니다. 아니, 소문이 이제서야? CBS 소문이 빠르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온 지 벌써 2주째거든요. 잘 오셨습니다. 이제 매일 함께해요. 벌써 6월의 마지막 주말이라는 거. 와, 예보 보니까요. 날씨가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 토요일엔 비 왔었잖아요. 이번 주말은 여름다운, 주말다운 주말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내실 건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주말 계획도 나눠주세요. 문자메시지 샵1212 우물정 1212 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예요.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0cm 너에게 닿기를 장범준.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오늘 처음 듣는데 백원경 아나운서 목소리가 너무 좋네요. 오늘부터 팬 됐어요. 이제 매일 청취할게요. 1250번님.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걸로 알고 일단 커피를 드리고 내일부터 늘 확인을 하겠습니다. 듣고 계시는지. 백원경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주말 계획 나눠주고 계신데요. 7673번님, 이번 주말은 방콕할 예정이에요. 토요일은 출근하고요. 일요일은 OTT 드라마 못 본 거 몰아보기 할 예정입니다. 아, 행복한 계획이네요. 드라마 몰아보기. 드라마 추억하고 싶은 거 생각나시면 또 보내주세요. 우리 화요일 코너 드라마가 좋아서에서 또 같이 봐요. 6953번님, 나는요 9개월 넘어가는 우리 손주를 가진 둘째 딸 생일에 보러 갈 거예요. 그런데요 첫째 딸 남친이 같이 오겠다고 하네요. 어머, 오지 말라고 하려다가 얼굴 보기로 했어요. 아이 떨려. 의미 있는 하루가 되겠네요. 그러게요, 둘째 딸 생일 파티에 9개월 너무 예쁜 손주도 보시고 첫째 딸 남친까지 예쁘게 하고 가셔야겠습니다. 7530번님, 저는 주말에 저의 큰아들이 돼지야 말랑이가 나옵니다. 큰아들 돼지야 말랑이. 맨 처음 군대 간다고 했을 때 눈물도 많이 났는데 벌써 1년 6개월이란 시간이 다 지나갔네요. 얼마 안 남았지만 아무 군 생활 조심히 해서 전역했으면 좋겠습니다. 큰아들이 돼지야 말랑인데 이제 곧 저녁인데 아직도 날씬이는 안 됐나 봐요. 군대 가면 다들 건장한 체격으로 바뀌어서 나오던데 군 생활이 꽤 괜찮았던 건가 싶기도 하고. 7530번님께도 커피 드립니다. 9734번님, 오늘은 오랜만에 연차라 집에서 여유롭게 쉬고 있어요. 평소엔 바쁘게 지나가던 시간인데 이렇게 음악도 듣고 잠깐 멍하니 있는 이 시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가끔 이런 여유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럴 땐 또 곁에 음악이 있어야 하죠. 커피도 한잔 하세요. 믿음 소망 무알콜님,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려요. 목소리가 제 스타일이네요. 스톤즈의 언젠가는 신청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어느 날 문득 예고 없이 찾아오는 퀴즈, 선물 푸짐하게 준비하는 젓가락 퀴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딱 기다리세요. 스톤즈 언젠가는 걸스데이 달링, 동방신기 풍선.

백원경의 랄랄라. 이 시간 최대 고민, 점심에 뭐 먹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젓가락 퀴즈. 지금 들려드릴 이 음식의 정체를 밝혀주세요. 인도에서 유래한 이 음식은 고기, 당근, 감자, 양파 등을 듬뿍 넣어 끓여서 만드는데요. 강황이 들어있어서 노란 빛깔을 띠고 있고 밥 위에 얹어 먹기도 하죠. 하루가 지나면 더 맛있다는 이야기도 듣는 이 음식.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힌트가 필요할까요? 두 글자고요. 사람마다 집집마다 만드는 비법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죠. 나만의 이건 레시피, 나만의 이것 비법 있으면 나누어 주시죠. 문자메시지 샵1212 우물정 1212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10분 선정해서 이 음식과 같이 먹으면 참 좋은 산대바람 김치 선물도 보내드릴 거예요. 음악 들으면서 정답 보내주세요.

이소은의 키친 들었고요. 방금 들은 곡 노라조의 카레 바로 오늘의 정답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와, 젓가락 퀴즈 오늘로 끝내선 안 되겠네요. 강공남님, 오늘 회사 식당 메뉴가 카레인데 신기해요. 정말 많이 신기하세요? 오늘 메뉴가 카레인 곳 많을 것 같은데요? 급식 단골 메뉴잖아요. 노화 방지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은 카레 카레 최고. 오늘 점심엔 카레 돈까츠. 5478번님, 돈까츠까지 같이 먹으면 다이어트엔 조금 맛있긴 하죠. 9404번님, 치매 예방 노화 방지 음식이고 좋아해서 자주 해먹습니다. 7077번님, 저는 돼지고기 간 거와 감자 당근 넣고 후딱 해서 먹고 그렇습니다. 늘 유쾌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간 돼지고기를 넣으시는군요. 저는 고기를 좀 큼직큼직하게 넣는 걸 좋아해서 큼직큼직하게 넣고 오래 끓이는 편인데 간 고기 넣으면 좀 빨리 되긴 하겠네요. 3009번님, 어제 저녁에 카레 만들었어요. 토마토 넣고 끓였는데 감칠맛이 끝내줍니다. 토마토를요? 토마토를 넣고 같이 끓여요?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방울토마토 아니면 큰 토마토? 저도 한번 도전해봐야겠습니다. 0429번님, 토마토 말고 이것도 넣으신대요. 카레에 고구마 함께 넣어서 만들면 정말 맛있답니다. 오늘 점심 고민 없이 카레로 결정했습니다. 정말요? 고구마까지? 고구마를 넣을 수 있다고요? 봄꽃님은 카레 재료에 파프리카 들어가면 훨씬 감칠맛이 올라갑니다. 김치에 담으시면 그냥 끝이죠. 파프리카까지? 제가 생각지 못한 재료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와, 카레에 넣고 끓일 수 있는 게 이렇게나 많군요. 도빈 할미님, 오늘 아침에 카레 먹었어요 하셨고, 이렇게 쉬운 카레인데 2467번님은 아이들이 23살, 22살인데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서 미안해지네요. 진짜 맛있는 음식인데. 정답 카레. 그런데 왜 이 카레를 안 하셨을까 지금까지? 이거 제일 쉬운 음식이잖아요. 1402번님, 중년 아줌마들이 친구들과 여행 갈 때 한 솥씩 끓여놓고 가는 그것. 정답 카레. 그러니까요. 한 솥 끓여놓으면 주말 내내 먹어도 좋잖아요. 보통 아이들 키울 때 카레 단골 메뉴인데. 아르바이트 하다가 급하게 보내봅니다. 행운이 오기를. 5058번님께도 김치 선물 보내드릴 겁니다. 저만의 카레 비법 알려드릴까요? 제가 요리를 잘하는 게 많진 않지만 카레를 진짜 맛있게 만들거든요. 일단 저는 고형 카레를 쓰는데 고기랑 야채 듬뿍 넣어서 카레를 먼저 볶아요. 물 넣기 전에. 카레랑 재료들을 먼저 볶다가 물 자작하게 생기면 물 넣고 끓이는데요. 그러면 재료에 카레 맛이 더 잘 스며드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있더라고요. 그리고 치킨 스톡 하나 톡 넣어주면 감칠맛이 살아납니다. 제 레시피대로 한번 도전을 해보시죠. 젓가락 퀴즈는 또 예고 없이 찾아오겠습니다. 2개월 로맨티코 브라운 아이드 소울 브라운 시티.

0: 베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24년 근무 후 정년 퇴직합니다. 시원섭섭하지만 차로 이동하면서 켜두는 CBS가 기분을 업 시켜주네요. 4945번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철 조지의 드라이브 들으면서 인사드려요. 우리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0: CBS
1: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2: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1: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2: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4: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3: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5: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8: 경향신문제 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전 조사 대비 6%포인트 하락한 51%를 기록했다고 한국갤럽이 지난 23일부터 어제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오늘 내놨습니다. 이번 결과는 한국갤럽 조사에서 최저 지지율이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직전 조사 대비 6%포인트 오른 41%로 이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40%대로 진입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직전 조사 때와 같은 41%, 국민의힘은 2%포인트 하락한 27%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서는 신뢰 회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남북 간, 북미 간 대화가 다시 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미국 한인 유권자단체 미주 민주참여포럼의 워싱턴 DC 컨퍼런스에서 서면 축사를 통해 국민주권정부는 출범 이후 일관되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동포사회를 향해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축사는 이례적으로 정부 관계자가 아니라 미국을 방문 중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대독했습니다. 대표

0: 여름철 감염병인 수족구병이 영유아를 중심으로 7주째 확산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표본 감시 결과 올해 25주 차인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수족구병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분율, 즉 의사 환자 분율은 1,000명당 11.2명이었습니다. 의사 환자 분율은 18주차를 기점으로 매주 늘면서 올 들어 처음으로 1,000명당 10명을 넘어섰으며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두 배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최근 급등에 따른 부담감에 하락 출발한 코스피가 낙폭을 키워 장중 5% 넘는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지수는 장중 한때 8,400선 아래로까지 밀렸습니다. 이 같은 급락세 오늘 오전 11시 12분쯤에는 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중동 전쟁 이전 수준으로 떨어진 국제 유가 흐름을 반영해 석유 최고 가격을 하향 조정하고 석유류 소비자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7시 발표 예정인 7차 석유 최고 가격은 유종별로 리터당 최소 100원 이상 인하될 것으로 관련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노동당국이 신안산선 철도 건설 현장의 추락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포스코 ENC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서울 남부지청은 오늘 포스코 ENC를 포함해 원화청 현장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35세 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 15m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등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는 2024년부터 모두 4차례 사고로 작업자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4도입니다. CBS 뉴스 이봉규입니다.
1: CBS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 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2: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어제 저녁에 다녀간 비가 먼지를 말끔히 데려간 덕분일까요? 어리를 둘러봐도 눈이 시원해지는 화창하고 청량한 초여름의 풍경인데요.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 없이 스마트폰으로 급하게 찍은 사진 한 장도 근사한 인생 사진이 될 것 같은 날씨죠.

날씨가 다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날이 있습니다. 열심히 응원한 보람도 없이 기대를 저버린 경기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새해 이상만 모이면 주식 투자 얘기에 나만 혼자 뒤처진 것 같아 울적할 때도 있지만 이럴 때 가볍게 공원 한 바퀴 산책하고 나면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것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 더구나 오늘은 주말로 이어지는 금요일이잖아요. 하늘처럼 맑게 마음을 한번 닦아볼까요? 날씨가 우리를 도와줄 겁니다.

준호맘님, 아, 오늘 하늘이 참 예뻐요. 뭉게뭉게 구름도 너무나 예쁘고 하셨는데, 이런 날도 잘 어울리는 노래였습니다. 티모시 살라메. 우리 티모시 살라메 좋아하시는 분들도 지금 소리 지르셨을 것 같은데, 소피아 스티븐스의 미스터리 오브 러브였습니다. 6월 26일 금요일, 아, 금요일이네요. 유지수의 빗속 문을 열었고요. 전형적인 초여름 날씨란 아마 오늘 같은 날 아닐까요? 화창하다, 청량하다, 쾌청하다, 싱그럽다. 이런 말들이 더없이 잘 어울리는 날인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살짝 높아졌지만 비가 또 다녀간 뒤로 하늘은 더 파랗고 초록빛은 더 산뜻해졌는데요. 이런 날은 뭘 해도 날씨 덕분에 근사해질 것 같은 그런 날이죠. 차를 두고 걷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외근도 괜찮을 것 같지 않고 좀 일찍 끝나면 바로 퇴근해버리고 식사 후에는 또 평소보다 조금 더 길게 산책해도 좋을 날씨. 여러분은 어떻게 누리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4: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5: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6: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0: 신축도,
7: 리모델링도
8: 경동하우징.
9: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10: 빌딩앤 리치.
9: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10: 빌딩앤리치.
0: 신축도,
7: 리모델링도
8: 경동하우징.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콜레스탑.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속상했는데요. 오늘은 날씨가 화창하고 좋아서 위로가 되네요. 게다가 해피송이 있어서 아닐까요? 숟가락 좀 얹어봅니다. 아무튼 다시 으쌰으쌰 힘내자 하는 날씨 같죠? 두 곡이었고요. 라나 델 레이의 Young and Beautiful 또 샤샤 알렉스 로안의 Dancing with Your Ghost였습니다. 곰돌이 푸딩님은 오늘 쉬는 날인데요. 두 달 만에 머리를 깔끔하게 잘라서 기분이가 좋습니다. 남자라서 머리가 좀 짧아서 길어지면 엄청 지저분한데 깔끔해지니 너무 좋습니다. 그런 거 아시죠? 그런 거 다 이해하시죠? 머리 자르고 새로 머리 감고 말릴 때 그 깔끔한 느낌 있잖아요. 어우 좀 가벼워졌다 그런 느낌. 개운하게 너무 좋죠? 원빵님은 일찍 퇴근하고 남편과 캠핑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하셨는데 오 벌써부터 그 설렘과 기다림이 느껴집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이번 주말까지 날씨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아주 즐겁게 다녀오실 것 같네요. 마루님은 내일은 군대 있는 둘째 면회 가는 날입니다 하셨는데 오늘을 분주하게 또 오늘을 설레게 보내는 햇님이들 파이팅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아, 곧 미녀님. 정오 햇살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지수님의 블랙 블라우스. 차분한 블랙인데도 존재감이 반짝반짝합니다. 아셨는데 고맙습니다. 오늘은 블랙 원피스를 뽑았습니다. 그런 거 아시죠? 왜 그냥 대충 걸치고 나오기만 해도 되는 거. 왕사방님. 어머 지수님 머리 하셨어요? 아셨는데 이야, 이걸 또 알아봐 주시다니 역시 왕사방. 했죠. 했습니다. 오랜만에 감았습니다. 지리사님이 아 지수님 약속 지키셨네요. 흑조로 와주셨네요. 까마귀 아니죠? 흑조 맞죠? 하셨는데 어 그럼요. 우리 지리사님과 약속을 생각하면서 오늘 블랙 컨셉인데 약간 오늘 저도 이거 보라 보니까 지금 약간 흑가오리? 약간 흑가오리 느낌인데 목동 흑가오리 인사드립니다. 세우님은 블랙 패션이 까마귀 컨셉 같다고. 근데 의상만 까마귀가 아니라 제가 좀 깜빡깜빡 잘해서. 저 어쨌든 오늘 보이는 라디오 보라 퀴즈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과일에 대한 문제고요. 음악 듣고 풀어보죠.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할리스의 곡 이어져요. He ain't heavy, he's my brother.

음악 좋다. 호균님, 혜선님이 신청하셨고요. 헬렌 레드의 You're My World, 또 할리스의 He Ain't Heavy, He's My Brother였습니다. 두리 아빠님이 지수님 검은 금요일 맞네요. 코스피 지수 때문에 죽을 맛입니다. 지수님. 아, 오늘 보니까 8% 넘게 빠졌네요. 뭐 오를 날 또 있겠지 모르겠죠 뭐. 자, 유지수의 햇빛은 보이는 라디오 오랜만에

내가 두 보라색 안경 두 보라용 안경 두 써봤습니다. 오늘 과일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드렸고요. 수박이 박수님은 천도 복숭아 가장 뜨거운 과일 맞죠? 배로님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 오식록 행복님 토마토 아닐까요? 퇴촌의 토마토 축제가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오일캔크님 매실이네 매실 하셨는데 모두 땡땡땡땡. 자 상상도 못할 과일입니다. 보라 퀴즈 과일에 대한 문제. 이 과일은 치석 제거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 과일을 먹고 이 닦기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 과일을 먹으면 이까지 깨끗하게 닦인다는 뜻으로 한 가지 일에 두 가지 이로움이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아 약간 그 식 그 감이 오돌도돌해서 그런가 봐요. 자, 이 과일은 전라남도 나주의 특산물인데요. 이 과일은 무엇일까요? 한 글자입니다. 한 글자. 전라남도 나주의 특산물. 이 과일은 치석 제거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과일, 한 글자의 이 과일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사랑하는 가을의 대표적인 과일이고요. 우리가 다이어트 때 여기 살 빼기가 가장 힘들기도 합니다. 전라남도 나주의 특산물인 이 과일은 무엇일까요? 한 글자. 뭐 정답 올라오네요. 쉽죠? 자, 정답과 신청곡 기다리고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자네 잭슨이에요. 에스카페이드.

워낙콜맘님, 우리 집 강아지 콜라랑 서울숲 산책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아, 산책하기 너무 좋은 날씨죠. 피어콜리스의 수스디오, 또 자넷 잭슨의 에스카페이드까지 두 곡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오늘 보라 퀴즈. 전라남도 나주의 특산물, 치석 제거에 효과가 있는 이 과일 무엇일까요? 가수팬님, 나주는 곰탕인디? 아셨고. 0001번으로는 제 고향이 나주입니다. 나주시 동면. 절대감사님은 아, 이것이 치석 제거가 되는 줄 처음 알았다고 감사하다고 하셨고, 꽁실꽁실님은 불고기 절 때도 연육작용의 단맛까지 꼭 필요하죠. 8452님, 명절에 차례상에 빠질 수 없죠. 예전에 비해 비싸져서. 그러니까 맞아. 과일들인데 다 그런 것 같아요. 6166님도 제수용은 크기도 수박만 하고 금값입니다. 8812님, 정답. 남자입니다. 남자는 이거, 여자는 한구라. 아, 진짜. 자, 유지수의 해피송, 전라남도 나주의 특산물이고요. 치석 제거에 효과가 있는 이 과일, 한 글자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정답 알려주세요. 유지수의 해피송, 3090님, 로라 브래니건이 노래합니다. 글로리아.

7704님, 듣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어제 메탈리카의 곡이 나오길래 반가워 문자도 보냈습니다. 오늘도 좋은 곡들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아, 이렇게 생존 신고해 주시고 반갑습니다. 7507님은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하면서 엄마랑 집에 가는 길입니다. 하셨는데, 신나는 노래 감사하다고. 아유, 이제 아프지 마시고요. 잘도 건강 추스리시고 귀찮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704님, 7507님 커피 쿠폰 전합니다. 켄 라즐로의 Tonight, 5473님의 신청곡까지 전했어요. 유지수의 해피송 1부 닫는데요. 얄프님, 러버보이의 Working for the Weekend 남기고요. 저희 뉴스 듣고 2부에 옵니다.

CBS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4: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5: IH 인천도시공사.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9: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전 조사 대비 6%포인트 하락한 51%를 기록했다고 한국갤럽이 지난 23일부터 어제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오늘 내놨습니다. 이번 결과는 한국갤럽 조사에서 최저 지지율이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직전 조사 대비 6%포인트 오른 41%로 이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40%대로 진입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직전 조사 때와 같은 41%, 국민의힘은 2%포인트 하락한 27%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서는 신뢰 회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남북 간, 북미 간 대화가 다시 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미국 한인 유권자 단체 미주 민주 참여 포럼의 워싱턴 DC 콘퍼런스에서 서면 축사를 통해 국민 주권 정부는 출범 이후 일관되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동포 사회를 향해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축사는 이례적으로 정부 관계자가 아니라 미국을 방문 중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대독했습니다. 대표적 여름철 감염병인 수족구병이 영유아를 중심으로 7주째 확산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표본감시 결과 올해 25주차인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수족구병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분율, 즉 의사 환자 분율은 1,000명당 11.2명이었습니다. 의사 환자 분율은 18주차를 기점으로 매주 늘면서 올 들어 처음으로 1,000명당 10명을 넘어섰으며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2배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최근 급등에 따른 부담감에 하락 출발한 코스피가 낙폭을 키워 장중 8% 넘는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지수는 장중 한때 8,120선까지 밀렸습니다.

0: 이 같은 급락세에 오늘 오전 11시 12분쯤에는 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돼 코스피의 모든 매매가 20분간 중단됐습니다. 정부가 중동전쟁 이전 수준으로 떨어진 국제 유가 흐름을 반영해 석유 최고 가격을 하향 조정하고 석유류 소비자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7시 발표 예정인 7차 석유 최고 가격은 유종별로 리터당 최소 100원 이상 인하될 것으로 관련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노동당국이 신안산선 철도 건설 현장의 추락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포스코 ENC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오늘 포스코 ENC를 포함해 원화청 현장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35세 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에 15m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등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는 2024년부터 모두 4차례 사고로 작업자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오늘 서울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포럼을 통해 제조업 AX, 즉 AI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AX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AI를 접목한 중국 샤오미 자동차 공장을 방문한 경험을 토대로 자동차가 76초마다 한 대씩 생산되고 있고 자동화율이 91%에 달한다고 언급한 뒤 우리가 어떻게 중국을 따라갈지를 고민해야 할 시기라며 한국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도와 충북, 경상권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9도입니다. CBS 뉴스 송인찬이었습니다.
1: CBS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꿉니다. 7월 22일 딱 한 번 출발하는 중국 문화기행 5일. 상하이와 항저우에서 각 2박을 머물고 수양마을 우전의 야경까지 감상합니다. 노 팁, 노 옵션, 노 쇼핑. 여행지에서 지갑 열일 없는 완벽한 올인원 패키지. 특히 변상욱 대기자와 오재철 사진작가가 함께하며 깊이 있는 인문학 이야기와 인생사진 촬영 노하우를 전합니다. 선착순 특가 할인 중. 문의는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2: 1시 5분입니다.

0: 7952님, 경남 남해 사시는 큰 댁에서 보내준 강낙홍 까면서 해피송 듣는데요. 좋은 음악 최고입니다. 강낙홍도 막 춤을 출 것 같았고요. 방탄소님은 끈적한 곡도 좋네요 하셨어요. 아, 이 정도면 뭐 약간 밀당 정도 아닌가요? 밀당. Brother and Brother의 If You Did Not Exist 전했습니다. 해피송은 2부로 건너왔어요. 오늘 1부에서 과일에 대한 문제, 보라 퀴즈 풀어봤습니다. 이 과일은 치석 제거에 효과가 있고 전라남도 나주의 특산물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과일은 무엇일까요? 9533님이 정답! 배! 저희 남편이 배씨예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가족은 모두 배를 무척 좋아합니다. 아시면서. 아, 배씨도 맞아 계시겠구나. 배씨도 계신가요?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배입니다. 치석 제거에도 효과가 있는 아주 이로운 과일 배. 맞아요. 2206님은 가을에 더 맛있죠. 미국으로 이민 간 동서가 우리나라 배를 제일 먹고 싶다 그러는데 미국 배랑은 아주 다르잖아요. 나주 배가 먹고 싶다고 종종 얘기합니다. 하셨고요. 1832님은 저는 제 배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의 정답 배입니다. 커피 받으실 분들은 2206-1832 보라바다 4398 4480 승아랑 제시카 9791 7417 토니 8136 7704 3949 창동 이쁜이 2361 라운맘 5812 6305 님이십니다. 6월도 어느새 마지막 주말입니다. 우리 햇님이들은 이번 주말, 6월을 마무리하는 주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뭐 구체적인 계획도 좋고요. 아니면 뭐 마음의 자세 이런 것도 좋습니다. 우리 햇님이들의 주말 계획을 알려주시죠. 저는 뭐 여느 때와 비슷한 주말을 보낼 건데 역시 여름이 되었으니까 더운 날이니까 이렇게 이불 빨래 또 베갯잎 이런 거를 자주 빨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번 주말에 한번 빨아볼까 또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햇님이들은 주말 계획 세우셨나요? 어떻게 주말 보내실 건지 알려주시고 신청곡도 적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우리 햇님이들의 주말 계획 궁금합니다.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0: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0: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올품.

2361님, EXILE의 Kiss You All Over 였고요. 8493님, Buckshot Lufunk의 Another Day, 또 Mariah 박님, England The Nan John Ford Collier의 Just Tell Me You Love Me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오늘 이분은 우리 햇님이들의 주말 계획을 들어봅니다. 캔디핑님, 지수님 저는요 가족들은 내일 1박 2일로 내장산 펜션에 힐링하러 가는데 저는 바빠서 계속 회사 출근입니다. 흑흑흑흑. 예약을 잡아놓은 거라서 잘 다녀오라고 했네요. 누구는 신나게 즐기고 누구는 신나게 일하고 아자아자 하셨는데 힘이 약간 빠지신 것 같아요 캔디핑님. 근데 인생에 그렇더라고요. 원래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노는 사람은 다 따로 있는 법입니다. 오일탱크님은 맞다 마늘 까라고 갖다 놓은 거 있는데 요즘 햇마늘 철이긴 합니다. 주말 동안 마늘 까고 부지런히 잘 먹고 다음 주에는 사람이 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추사랑님, 저희 집은 누수로 인해 아랫집이 불편을 겪고 있어요. 이 더운 날에 누수 탐지하러 오셨는데 아직 잡지를 못했습니다. 누수 잡고 주말에 청소하고 싶네요. 유유. 아, 보통은 이렇게 보일러에서 누수가, 보일러관을 통해서 누수되는 경험이 있자, 그러니까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이게 누수 자리를 못 찾으면 대략 정말 미치기 일보 직전까지 됩니다. 이게 나도 미안한 거 알고 나도 정말 힘들고 빨리 해결해 드리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면 진짜 아랫집에서는 아랫집대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시고 하여간 잘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그죠? 찾기만 하면 금방인데. 달리미님은 나눔할 물건을 정리하신대요. 특히 새 옷인데 안 입는 옷을 정리하려고요. 옷장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옷장이 배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사기 전에 옷장도 좀 열어보고 정리도 해야 되는데 일단 그러니까 새로운 걸 좋아. 그러니까 옷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사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그래서 이런 거죠. 아미고님은 섬 투어를 가신대요.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굴업도에 갑니다. 굴업도? 우와. 찾아보니까 인천에 있는 섬이네요. 우리나라도 뭐 섬이 한 4,000개쯤 있대나? 뭐 그렇다잖아요. 어휴, 잘 다녀오세요. 6092님은 내일 25년 지기 친구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출산 후 간만에 서울 나들인데요. 아기 짐까지 챙기려니까 준비할 게 많네요. 혜지야, 결혼 축하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 하셨네요. 아, 해피송도 축하드립니다. 아마 친한 친구가 이렇게 결혼해서 아기 낳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니까 또 더 결심을 하게 되신 거 아닐까요? 친구야, 너도 이제 환영한다. 이 오브의 세계로 들어온 거. 자, 좋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햇님이들의 주말 계획 알려주세요.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은 보라바다님, 5667님, 수잔 잭스예요. Evergreen.

저는 엄마랑 단둘이 속초로 여행 가고 있어요. 도착지까지 잘 레인보우로 해피송 들으면서 다녀올게요 하셨는데요. 아유, 너무 오붓하게 잘 다녀오실 것 같아요. 맛난 것도 많이 드시고요. 커피 쿠폰 전합니다. 주한 바에스의 The River in the Pines. 1962 겨울 나그네님 신청하셨고요. 프레디 아길라의 안악, 남양인님, 또 수잔 잭스 에버그린, 보라 바다 5667번으로 신청하셨어요. 돌고래님이 저도 내일 구럽도 갑니다. 내일 만나요 하셨는데, 와, 내일 구럽도에서 갑자기 해피송 번개 모임 하는 겁니까? 자,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우리 주말 계획 들어보고 있어요. 0645님은 와, 며느리랑 아들과 내일 강화도 전등사에 가신다고 조용히 쉬었다 오려고요. 아유, 며느리가 고맙죠 뭐. 영우야, 재희야, 내일 보자 하셨는데, 와, 교과서에 나올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진짜 단란한 가족이네요. 7116번으로 저는 내일 군에 있는 둘째 아들 보러 갑니다. 외박 나온다 해서요. 첫 지하철 타고 보러 갈 예정인데 인천에서 연천까지 지하철만 2시간을 넘게 타야 하지만 아들 얼굴 볼 생각에 힘든 마음이 1도 없고 행복한 마음만 가득합니다. 아, 잘 다녀오시고요. 또 건강하게 또 아드님 잘 보내주시고. 4819님은 저는 내일 가족 스냅 찍으러 제주에 와 있습니다. 그제랑 어제는 흐리고 비가 오더니 오늘부터 주말 내내 날씨가 좋다 해서 기분이가 좋습니다. 해피송 들으면서 내일 가족 사진 잘 찍어보겠습니다요 하셨는데, 아, 가족 사진은 핑계고 여행이 답이다 생각이 드네요. 이미 진짜 가셨네요. 어제 그제, 그제 제주에 가셨나 봐요. 한 이 정도 한 3박 4일 4박 5일 일정이신 것 같은데 잘 다녀오시고. 시리님은 저는 내일 신랑과 성수동에 갈 예정입니다. 내일 집에 계신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 해님이들 다 지금 집 밖으로 나가신다 이거 같아요. 성수동은 처음인데 참고로 저희는 나이가 53살, 결혼 25년 차, 처음으로 성수동행 기대 만땅입니다. 아, 저도 성수동 안 간 지가 너무 오래되고 자주 몇 번 안 가봤는데 예전에 그 폴 맥카트니의 아내 린다 맥카트니 사진전에 갔었거든요. 몇 년 전이야 그게. 요즘 맛집도 많다는데 잘 다녀오시고요. 텅 빈 마음님은 알바 가신대요. 얼마 전에 아이 돌봄사 자격증을 취득했거든요. 처음으로 가정집 방문해서 10개월 아기를 돌봐주게 됐습니다. 얼마나 귀여울까. 아가가 편안할 수 있게 잘 돌봐주고 오겠습니다. 아, 상상만 해도 우리 텅 빈 마음님도 너무 귀여우세요. 초보 아이 돌봄사 이제 자격증 취득하셔서. 그렇지만 뭐 그동안의 연륜과 경험으로 잘 해오실 것 같고요. 주관적인 자기님은 주말에 5살 조카 보러 가신다고. 이모 보고 백밤 자고 가라는 우리 조카. 저는 두 밤도 자신이 없어요. 저질 체력이라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하셨는데, 조카 바보. 맑은 하늘님은 언니네 농장에 가서 풀을 뽑을 예정이시라고. 언니는 서울에 일이 있어 가고 저 혼자 풀 뽑을 생각하니 까마득하지만 그래도 갈 곳이 있는 게 좋습니다 하셨네요. 와, 풀 뽑기와 5살 조카 돌보기 뭐가 더 힘들까. 아, 배틀 한번 들어가야 될 것도 같고요. 희길동 포에버님은 주말 계획은 언제나 계획에서 멈춘다는 게 함정이죠. 평일에 치열한 삶을 살다가 주말에는 시체 놀이로 결론. 우리 지금 사연을 주지 않은 80% 햇님이를 대변하고 계신 것 같아요.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Imagine Dragons의 Believer 해니다리님 함께 들어요.

스탑님, 어머 지수님, 이제 막 보라에 들어왔는데 유난히 귀걸이가 눈에 띄네요 하셨어요. 아유, 오늘의 킥인데 또 알아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스타세일러 Fall to the Floor, 또 경화님 New Hope Club 다나 파울라의 Know Me Too Well, 또 Imagine Dragons의 Believer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 마장품에서 라헬 데이 앤 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두 아토 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희길동 포에버님, 얼스윈의 파이어, 렛츠 그루브 남기고 저는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T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6: 한국경제신문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여야는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의 오피스텔 임대 매매에 적절성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청담동 미용실 원장에게 오피스텔을 헐값에 매매했는데 우회증여 아니냐며 대가성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강승규 의원은 해당 원장이 권양숙 여사를 담당했다는데 전 영부인 머리를 손질했던 분이라면 그분을 통해 기업인인 한 후보자와 내통이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오피스텔 임대하면서 임차인이 예전에 누구 머리를 손질했는지까지 알아야 하는가라며 초등학생도 하지 않을 수준의 비약과 억측으로 인사청문 시간을 낭비하는가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도대체 무엇을 증여하고 누구에게 무슨 특혜를 받기 위해 임대 매매했는지에 대해서는 위원이 명확하게 말해야 한다며 미용실 이야기는 너무 선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른바 삼전닉스 호남 반도체 투자설에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는 데 한몫한 미르 K스포츠재단 사건에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냈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은 삼성 SK 총수를 줄줄이 불러들여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에 지으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강압에 굴복한 총수들이 그러겠다고 하면 정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투자를 결정했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만든 개정 상법에 따르면 정치 압박에 굴복해 주주 가치를 훼손하면 위법이며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위반으로 이사들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6.3 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당내 사퇴 요구와 관련해 장날만 되면 오는 약장수처럼 당대표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며 강경한 비판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장 대표는 유튜브에 잇따라 출연해 당원들이 뽑은 당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려면 당원들의 뜻과 맞아야 하고 당원들 뜻과 다르게 사퇴 요구한다면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도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원 배지를 지키기 위해 지도부를 흔들고 보자는 것밖에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또 무소속 한 의원의 선거 운동을 도왔던 박정훈, 배현진 의원 등에 대한 징계 검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분들에 대한 징계 요청서도 들어와 있다며 당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 김완섭 전 환경부 장관을 소환했습니다.

0: 특검팀은 오늘 오전부터 김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부터 약 1년간 예상 편성 및 집행 관리를 총괄하는 기재부 예산실장으로 근무했습니다. 특검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g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28억 원 상당이 불법적으로 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며 향후 당시 기재부 장관이었던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26.5도, 습도는 55%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이었습니다.
1: CBS 네가 좋아.
2: 네가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안녕하세요. 최강의 영화음악 DJ 최강입니다.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3: 2시 5분입니다.
4: 이봉규의 어떤 가요.

잠들어 있던 음악 세포들이 깨어난다. 가슴이 뛰는 슈퍼 사운드. 이제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는 조용히 듣지 말고 소리 높여 따라 불러보세요. 지금부터 플레이 재생합니다. 오늘 A면 첫 번째 노래는 이 곡 어떤가요?

0: 6월 26일 금요일 이봉규 어떤가요? A면 첫 번째 트랙 3562번님 신청하신 거북이 비행기였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봉기 봉부러봉봉 아나운서 이봉규 인사올립니다. 우리 비행기 신청하셨던 3562번님 제주도 여행 가셨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 행복한 여행길 되셨는지요? 이제 일상으로 회복기는 어떤가요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가 있는 금요일이지만 지금 안 보이는 게 맞습니다. 이미 오프닝이 나오면서부터 눈치 빠른 봉팔님들은 느낌이 싹 오셨을 거예요. 오늘은 노추임새 방송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다음 주 세상 신명나는 열차 운행 약속. 오늘은 우리 봉팔님들의 이야기에 집중할게요. 이봉규의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은요.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광고주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2: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3: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4: 위제로
3: 과식계도 제로
4: 위제로
3: 체했을 때도 제로
4: 위제로
3: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4: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5: 일양약품.
6: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7: 참 좋은 여행.
8: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9: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먼저 만나보신 곡 민민마미님을 위한 곡 룰라의 날개 잃은 천사 그리고 인절미님을 위해 REF 네가 뭔데까지 재생해드렸습니다. 최첨단을 다니는 레트로 방송 이봉규 어떤가요? A면 함께하고 있고요. 사달라고 조르지오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봉디. 봉디 스포츠 중계 가능하시죠? 저는 봉디가 월드컵 중계에 적합한 목소리라 생각해요. CBS 어떻게 안 됩니까? 제가 사달라고 조르지오님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피파에 혹시 아는 분 있으시면 지인가로 좀 많이 싸게 CBS가 중계할 수 있게 로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4년 준비하잖아요. 충분히 가능해요. 이어서 2849번님 신청해 주신 곡 육각수의 흥보가 기가 막혀도 준비했습니다. 국악 판소리를 현대 대중가요에 접목시킨 그 당시로서도 아주 독특한 스타일의 곡이었죠. 곡은 신나지만 사실 내용은 놀부에게 쫓겨난 흥부의 처지를 노래한 곡입니다. 애환이 담겨있다 이거예요. 이글5까지 갑니다. 오징어, 외계인,

육각수 흥보가 기가 막혀 2849번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이글5의 오징어 외계인이었습니다. 나다빠야님, 일회용품 안 쓰기 운동하고 있어요. 식당에 컵이 종이컵이라 안 쓰고 사무실 와서 텀블러로 물 마셨네요. 물티슈도 오늘 한 장도 안 썼다고요. 이 뿌듯함은 진짜 우리 나다빠야님처럼 해보지 않은 이상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종이컵도 안 쓰고 물티슈도 한 장도 안 쓰고 이게 뭐 작은 실천 같아 보여도 하루하루 쌓이면 나에게는 큰 변화입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부터라 하지 않습니까? 불편함을 이렇게 기꺼이 감수한 나다빠야님께 모두 박수! 그리고 종이컵에 마시는 것보다는 텀블러로 마시는 게 훨씬 시원하잖아요. 우리 나다빠야님 텀블러와 계속 썸 타시길 바라며 최은디님 신청해 주신 볼빨간 사춘기의 썸 탈 거야 듣고요. 김선화님은 IU8 피처링 슈가의 곡 신청해 주셨는데요. 또 준비해 드립니다. 그리고 수지맘님은 유나의 비밀번호 486 신청하셨어요. 이 곡이 왜 486이냐? 사랑해 획수가 사자가 4획이고 랑자가 8획이고 해자가 6획이라 그래요. 그래서 486이에요. 어렸을 적에 내가 좋아하는 친구 이름 그리고 내 이름 같이 적어두고 획수 계산해가지고 그 친구랑 나랑 몇 퍼센트 어울리는지 이런 거 막 계산해보셨잖아요. 자, 유나의 시원한 고음과 이 경쾌한 사운드 플러스 부르기 쉬운 후렴까지 세 곡 재생합니다.

볼사 썸 탈 거야 IU8 유나 비밀번호 486이었어요. 9816번님 매일 출장길 저의 베프 오늘은 수련의 장소 사전 답사하고 들어가요. 신청곡 녹색지대. 회사 수련회인가요? 이런 거 준비해본 사람은 알죠. 사전에 이렇게 예약하고 답사하고 또 수련회 방문 인원들 체크하고 식사도 챙기고 프로그램도 짜고 교통편도 챙기고 저녁에 질 좋은 잠까지 주무실 수 있게 다 세팅해 놓는 게 얼마나 품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렇죠? 9816번님 고생 많으십니다. 녹색지대곡을 재생해 달라고 하셔서 제가 임의로 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준비 없는 이별 들어보고요. 그리고 캔의 곡 하늘이 맺어준 인연 천상연도 듣겠습니다. 너와 나의 연은 제목으로 천상연이라고 말해놓고 가사에서는 하늘이 우리를 갈라놓는다고 표현하는 그런 역설적인 곡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늘 얘기 나온 김에 이지훈까지 듣죠. 왜 하늘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나는 괜찮아. 그래도 사는 동안 함께 나는 추억이 있잖아.

이봉규의 어떤가요? A면 마지막 트랙은요. 땅꼬마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에요. 싱크대 문이 열린지도 모르고 이마를 부딪혀 상처가 났죠. 신청곡 요조 허니허니 베이비 호호해드립니다. A면 마지막 트랙 요조곡 들려드리죠.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의 멕시코 휴양지 칸쿤 출장 의혹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원회는 어제 제3차 감사 청구 심의회를 열고 정 전 구청장의 2023년 공무 국외 출장에 대한 주민감사 착수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이번 감사 당사자인 정 전 구청장과 해당 공무원 모두 퇴직한 상태로 감사 결과에 따른 내부 징계는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정 전 구청장 측은 국제참여 민주주의 포럼에 참석하기 위한 공무상 출장 중 칸쿤을 경유지로 선택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인천 서구 왕길동 한국전력공사 시설물 매설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지면서 작업 중이던 50대 하청업체 노동자 A씨가 매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2, 3미터 깊이의 구덩이에서 박스형 전기장치 매설 작업을 하던 중 토사에 깔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안전수칙 준수 여부,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 신용보증재단 연수지점은 연수구청에서 소상공인 지원기관과 금융기관 등이 참여한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지역 상권 활성화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연수구의 AI 디지털 교육과 인천신보의 경영지도 맞춤형 컨설팅을 연계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 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조례에는 의료 통역과 상담, 예방접종, 감염병 관리 등 공공보건서비스 연계와 협력 의료기관 구축 방안이 담겼습니다. 경기도는 미등록 외국인 등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지역사회 보건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경기도가 중장년층의 인생 2막 설계를 지원하는 중장년 인턴캠프 입학식을 열고 150명의 참가자와 함께 16주간의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339명이 지원해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활동 지역도 포천을 추가해 전국 5개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참가자들은 교육과 진로 탐색, 지역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며 새로운 역할과 가능성을 모색하게 됩니다.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내일부터 10월 말까지 수원, 용인, 의정부, 동두천, 연천 등 5개 시군에서 기회소득 예술인 84개 팀이 참여하는 공연사업 온스테이지 경기를 진행합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7.8도입니다. CBS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4: CBS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0: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이순환 우수
1: 제품.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무상 방문 수거.
0: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1: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5: 여러분 즐기고 계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이 시간만큼은 볼륨을 키우고 비트에 몸을 맡겨보는 건 어떤가요?
6: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5: 위하여 비면 플레이 재생합니다.

이봉규 어떤가요? 비면 첫 번째 트랙 해바라기님의 신청곡 윤종신이었어요. 팥빙수 일하는데 덥네요. 시원한 게 먹고 싶어져요. 오직 이 시즌에만 틀 수 있는 시즌송 비면 첫 번째 트랙으로 만나보셨고요. 우리 봉팔님들은 어떤 팥빙수를 좋아하세요? 저는 그냥 팥빙수를 좋아해요. 팥이 많이 들어간 거. 거기에 뭐 인절미 빙수 정도면 금상첨화죠. 어떤가요? 비면도 계속해서 애청해 주시고요.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가 없는 노취임 세대입니다. 눈물 속에 핀 꽃님이세요. 사촌 동생이 일요일에 결혼을 하는데 다이어트 가능할까요? 슬림핏으로 사진 찍어야 하는데 벌써부터 야식 뭐 먹을지 고르고 있네요. 큰일 났어요. 사람들은 말이죠. 눈물 속에 핀 꽃님 다이어트를 눈으로 관찰했어도 완전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오랜만에 만나면 살쪘네 그럴 거예요. 그게 가장 짜증나는 상황인 것이죠. 나는 열심히 살 빼서 갔는데 오랜만에 본 사람이 살쪘네 그러면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편하게 갑시다. 닥쳐서 살 급하게 빼면 건강에도 안 좋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 야식 오케이 파티 투나잇 빠기공주님의 신청곡 듀크의 곡까지 렛츠 기릿 요.

이봉규 어떤가요? 비면 함께하고 계시고요. 구피에 많이 많이 남양주 은비까비님과 듀크 파리투다이 빠기공주님을 위해 보내드렸습니다. 현맘님이세요. 강원도 정선 주파수가 뭘까요? 안내해드립니다. 93.7MHz, 원주는 94.9MHz에서 어떤가요를 들으실 수 있을까요? 애플트리님, 거의 매일 현장에서 듣고 있는데 시끄럽고 까불고 먹고 살라고 노력한다면서 부정적이던 우리 사장님. 제가 몇 년간 계속 강제로 틀어놓고 있으니까 이제는 사장님 말. 이상하게 봉디가 밉지는 않네 하십니다. 봉디 나이스 굿굿굿. 오래 걸렸네요. 거기 사장님 마음 돌리는데. 뭐 좋지는 않지만 밉지도 않다. 그럼 됐습니다.

인자시적인 겁니다. 3716번님, 저희 아이들이 어떤 가요 엄청 좋아하는데 주말에 나들이 가고 오는 차에서밖에 들을 시간이 없거든요. 일요일도 봉지를 만날 수 있다는 소식을 제가 지난번 접했는데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더라고요. 언제나 좋은 노래 근처 목동에서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요일은 그래도 주일인지라 저희가 웬만하면 차분하게 하려고 해요. 우리 아이들 방학 때 되면 언제 한번 놀러 오세요. 아저씨가 방송국 구경 한번 시켜주겠습니다. 근처 목동에 있다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 이야기 나온 김에 학생 친구들이 좋아하는 곡 세 곡을 연달아 준비했어요. 우리 PD가 슈퍼 시리즈로 준비했습니다. 슈퍼. 가요계에 있는 모든 슈퍼로 시작하는 곡을 모은 듯합니다. 먼저 요새 인기가 어마어마하죠. 프로미스 나인의 슈퍼소닉. 그리고 뉴진스의 슈퍼 샤이, 그리고 에스파까지 가봅니다. 슈퍼 노바까지 슈퍼 슈퍼 슈퍼 파워.

슈퍼 시리즈였어요. 프로미스 나인의 슈퍼소닉, 뉴진스, 슈퍼샤이, 에스파, 슈퍼노바. 7575번님, 지금 버스를 타셨습니다. 대박! 위례 가는 31번 버스를 탔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봉디 목소리가 나와요. 너무 반갑네요. 31번 버스 타고 계신 우리 봉팔님들 마음속으로만 소리질러! 그렇다면 위례 가는 버스에서는 무조건 힙합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면 손머리 위래 좌우로 흔들어 별로예요. 손머리

위래. 혼자 하면 민망하니까 다 같이 Somebody 위래. 이런 거 안 좋아하시는구나. 알겠어요. 한편 좋아하는 분도 계십니다. 지필 켈리님. 봉디 때문에 이 시간에 켈리 수업을 하기 어려워요. 항상 이 시간에 수업하는 수강생들한테는 쏘리하지만 끊을 수 없는 매력. 수강생분들이 계시다면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켈리를 하시면서 마음을 정화하고 그럴 텐데, 아니 이 선생님 왜 자꾸 이상한 라디오를 듣는 거야 하고 후기를 또 안 좋게 남기실 수도 있거든요. 캘리그라피랑 어떤가요는 좀 상극인데, 아무튼 0596번님은 안녕하세요. 어떤가요 신입이지만 항상 오후 2시면 잘 듣고 있습니다. 배치기 눈물 샤워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어떤가요는 신입 봉팔님, 인턴 봉팔님도 다 챙깁니다. 자라나는 또 라디오 새싹분들이시니까요. 잠시 날도 더운데 샤워하고 가겠습니다. 배치기에 눈물 샤워하고 그 전에 허니 패밀리예요. 스윗하트님, 오늘은 우리 같이 해요 드릴게요.

요요 허니 패밀리 우리 같이예요. 스위트하트님께 보내드렸고요. 배치기 눈물 샤워 0596번님을 위한 곡이었습니다. 5965번님 허니 디스크 수술하고 이제 막 퇴원했습니다.

입니다. 신나는데 아직 움직일 수는 없네요. 그래도 네저 땡스를 추고 있어요. 수술은 잘 끝났고 그래도 회복은 좀 하신 거죠? 완전히 회복하실 때까지 조심 또 조심하시고요. 아직은 좀 쉬셔야 되니까 춤추고자 하는 동기부여 이제 지워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부터 잔잔하게 갈 거예요. 신혜숙님 신청해주신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 들어보고요. 3232번님, 봉디, 오늘은 냉면 먹었어요. 콩국수, 오이, 봉디가 안 먹듯 전 물을 안 먹어요. 열을 가한 무요리는 먹어요. 그래도 깍두기, 총각무김치 그런 건안 먹어요. 봉디는 점심 뭐 먹었나요? 저는 오늘 점심으로 제육스. 제육은 언제 먹어도 사랑이니까. 제육 같은 이런 음식도 없습니다. 장수님의 신청곡까지 듣겠습니다. 이승철,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0: 전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5: 휴레기.

0: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올품.
2: 봉규수 팔로워 봉팔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끼 디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그리고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뼘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봉팔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이번 기회 어떤가요? 오늘 마지막 트랙 2943번님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곡을 틀어달라고 그렇게 애원해 주셨네요. 봉딱입니다. 인생 부동산. 봉팔님들 내일 또 올 건가요?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3: IH 인천도시공사.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 세포.

0: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2: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한국 선박과 관련해 남은 배 5척 중 수리 중인 남우호와 화물 문제로 잔류 의사를 밝힌 한 척 등 두 척을 제외한 세 척도 주말 안에 빠져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X를 통해 한국 선박 8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추가로 탈출했다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느 나라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억류 상선과 선원들이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밤잠을 설치며 소통 협력에 애쓴 외교부와 안보실, 국가정보원의 노력이 크게 주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동전쟁으로 지난 2월 말 해협에 갇힌 한국 선박은 총 26척이며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에 진전을 보이면서 순차적으로 해협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물가를 안정시키고 민생 부담을 덜도록 3,500억 원 규모로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추진합니다. 재정경제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쌀, 양파, 달걀, 돼지, 고등어 등 22개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1인 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7, 8월 중 전 품목으로 할인 범위를 확대하고 할인 지원도 1인 최대 3만 원으로 늘립니다. 달걀은 전 품목 20% 할인으로 확대하고 고등어, 마른 김과 전월보다 10% 이상 가격이 뛴 수산물은 최대 60%까지 할인하며 주로 명절에 발행되던 전통시장 농할 상품권을 매달 발행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할인 대상은 확대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세제, 금융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여름 물가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차기 대표주자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40%대의 지지율을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3일에서 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표 출마가 거론되는 김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의 지지율을 물은 결과 민주당 지지층 응답자의 45%가 김 총리를 지지했습니다. 정 전 대표를 꼽은 응답자는 24%로 조사됐으며 15%는 송 의원을 차기 대표로 꼽았습니다. 정당 지지층과는 무관하게 차기 대표를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의 26%가 김민석 총리가 차기 대표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했고 정 전 대표는 19%, 송 의원은 13%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한국갤럽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장동혁 대표의 거취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49%로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 39%보다 높았으나 전체 조사 대상자 중에선 응답자의 48%가 장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고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8%로 파악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8.4도입니다. CBS 뉴스 이강민이었습니다.
3: CBS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6: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7: 중국 난징의 도시공원에서 들려오는 대륙검은 짓박이의 소리입니다. 이 새는 중국 동부와 대만 그리고 한반도 남부 일부에 분포하며 도시 환경에 매우 잘 적응한 새입니다. 최근 대륙검은 짓박이가 전기 오토바이의 도난방지 알람 소리를 흉내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더 놀라운 점은 한 개체가 만든 모방음을 주변 새들이 다시 배우는 2차 모방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만든 소음에 적응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 사회의 소리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도시의 새들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면서 새로운 방식의 노래를 만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6: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며칠째 풀리지 않던 일이 어느 순간 의외로 쉽게 해결되기도 하고요.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마음이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맑아지기도 하죠. 그전까진 안개가 낀 것처럼 앞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돌이켜보면 나에게 필요했던 건 거창한 변화보단 시간과 여유 그리고 조금의 기다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에 조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가다 보면 선명하게 드러날 순간이 올 거니까요. 지미 클리프예요. I can see clearly now.

지미 클리프의 I can see clearly now, 라이키팝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효진의 라이키팝 하효진입니다. 우리 왜 그런 때 있잖아요. 아, 진짜 안 풀린다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탁 일이 척척척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아우 진짜 답답하다 싶었는데 그냥 좀 마음을 편하게 먹고 있으니까 저절로 해결될 때도 있고 그래서 뭔가 이제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마주했을 때는 좀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도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AI가 다 해주는 ERP?

저만 혼자 지금 막 발 구르고 난리 난 거 아니죠? 스티비 원더의 Part-Time Lover CBS 뮤직 차트 72위에 올랐습니다. 신나게 함께 들었고요. 제니퍼 로페즈의 Let's Get Loud 신혜숙님 신청곡이었어요. 그리고 카디건스의 Carnival 2850님 신청곡까지 띄워드렸습니다. 예술호님께서 앞으로 이 프로그램 사랑할 것 같아요. 노래들이 예술이네요 하셨는데 캬 감사합니다. 라이키팝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호사원님도 가끔 듣는데 선곡이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아 이렇게 또 선곡 좋다는 이야기 들으면 어찌나 뿌듯한지 우리 소작가님, 광부 작가님의 열일 덕분입니다.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정선미님, 호박전과 막걸리 같이 먹을 거예요. 하디도 먹고 싶죠 하셨네요. 거기가 어딘가요? 저도 좀 불러주시지. 왜 자랑만 하시고 약 올리시는 거예요? 아, 맛있겠다. 호박전. 아, 갑자기 또 배가 고파지네. 얼른 노래 들어보죠. 겨울바다님 신청곡이에요. 로버트 플랙과 피부 브라이슨이 함께 했어요. Tonight I celebrate my love. 그리고 레이 찰스의 Ellie my love. 함께 들어보죠.

마리오의 Let Me Love You였고요. 니오의 Because of You, 김도윤님 신청곡 전해드렸습니다. 1641님께서 퇴근길에 저는 라이키팝 자주 듣는데요. 운전 때문에 참여는 어렵고 듣기만 해요. 하셨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또 신나는 금요일 퇴근길. 아, 얼마나 또 발걸음이 가볍습니까? 조심히 가셔서 불금 즐기시길. 스트레스 제로님도 차 안에서 남편과 같이 듣고 있어요. 차가 좀 밀리는데 음악 들으면서 위로삼아 가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막히는 도로에서는 또 음악만큼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게 없죠. 라이키팝에서 들려드리는 음악들이 여러분께 위로도 되고 또 즐거움도 드리고 오후를 기다리게 하는 여러분만의 소확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마크 코니에요, Walking in Memphis. 그리고 2632님 청해 주신 곡 조 에스포지토의 Lady, Lady, Lady 띄워드립니다.

조 에스포지토의 레이디 레이디 레이디였습니다. 하요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이번 주 공연 선물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위대한 소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뮤지컬로 태어나다. 휘몰아치는 선과 악, 숨 고르기 힘든 극강의 몰입감, 뮤지컬 브라더스 까라마조프인데요. 이 공연은 7월 11일 토요일 오후 3시 노을시어터 대학로 우리투자증권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공연 달아서 라이키팝으로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6월 30일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이 하유진의 라이키팝 1주년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아, 차린 건 없지만 많이들 놀러와 주세요. 오늘 끝곡은 머라이어 캐리의 I'll Be There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은 금요일 저녁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SBS
1: 이분기상 정보입니다. 대부분 지역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기온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더운 날씨를 보이면서 내륙 지방은 30도 안팎의 낮 기온입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 사이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아서 오늘보다 2, 3도가량 기온이 더 높아지겠는데요. 전국적으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 지역 내일 아침 20도로 시작해 낮에는 32도가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맑은 날씨 속에 오후까지 강원도와 경상도 충북 북부 지역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반면 내일과 모레는 전국적으로 맑고 햇살 강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음 주에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2: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4: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5: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4: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5: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4: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6: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7: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6: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8: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2: CBS 경제 연구실.
13: CBS 경제연구실, 기후의 눈으로

0: 경제를 읽는 기후로운 경제생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경제학자 홍정호입니다. 플라스틱, 줄여야 한다는 말은 많지만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는 어렵습니다. 쓰레기가 화두가 된 지금 재활용 안 되는 쓰레기를 사업모델로 풀어온 기업 테라사이클이 한국의 문을 두드렸는데요. 오늘 테라사이클 창립자 톰 제키와 쓰레기 문제 해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 뵙겠습니다.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6: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지넥스.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또 눌어붙었네.
4: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5: 글로벌 환경기업 테라사이클의 톰 제키 대표 나오셨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동시통역과 함께 진행된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6: Well, thank you for having me. It's a real
7: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인 쓰레기와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5: 그래요. 한국에는 잠깐 방문하신 건가요? 또 평소에는 어디에서 활동하십니까?
7: So I'm 저는 테라사이클 본사가 있는 미국에 거점을 두고 있지만 사실 저희 회사는 전 세계 20개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태 지역에는 한국, 태국, 일본 그리고 20국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저는 그래서 꽤 자주 출장을 다니면서 우리 모든 사업장을 방문합니다.
5: 예, 이 회사가 제가 듣기로는 다보스 포럼에서 소개를 이제 받기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좀 더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테라사이클도 있고 루비라는 회사도 들어본 것 같아요. 좀 설명을 해 주시죠.
6: Absolutely. So today we launched.
7: 우선은 제로웨이스트 박스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제로웨이스트 박스를 출시를 했고요. 이 제품은 나중에 다른 지역에서도 출시될 예정이지만 우선 한국에서 시작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제로웨이스트 박스를 통해서 한국 현지에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화장품 용기, 커피 캡슐, 그리고 심지어는 면 포장재까지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크기는 두 가지입니다. 대략 지금 보여드리는 이 박스는 한 25리터 정도가 되고요. 만약 여러분이 모으시고 싶은 쓰레기가 더 많다면 두 배 정도 사이즈의 박스의 크기도 있습니다.
5: 톰 제키 대표께서 회사를 창립한 지 상당히 오래됐다 들었어요. 뭐 20여 년. 그리고 프린스턴 대라는 또 명문 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이제 회사를 창립했다. 왜 졸업을 안 하고 이런 회사를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을 어떤 계기로 하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6: I love academics. So,
7: 사실 저는

0: 저는 학업 또한 좋아했기에 자퇴를 결심하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쓰레기라는 개념에 상당히 매료되었습니다. 쓰레기는 매우 현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플라스틱 같은 복잡한 재료와 과도한 소비주의가 등장한 지는 불과 7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정말 다양한 재질들이 들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결국에는 버려지면 재활용 업체의 소유가 됩니다. 예외가 없고요. 그래서 사실 이 쓰레기라는 것이 우리가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처리하고 싶은 물질이기도 한데요. 동시에 또 해결해야 될 가장 세계적인 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를 쓰레기 문제 해결의 도구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1: 그래요. 이 한국에는 어떤 한국의 현지 법인을 아마 만든 것 같은데 9년 됐다고 들었습니다. 주로 고객은 일반 소비자들인지 아니면 기업인지 또 어떤 사업을 그동안 지난 9년 동안 영위해 왔는지 궁금하네요.
2: Absolutely. So we've been
0: 네, 저희는 한국에서 거의 10년 동안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재활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례로는 예를 들어 이마트라는 기업과 협력해서 이마트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제 재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고요. 이마트에서는 칫솔부터 샴푸 용기까지 일상생활 속에서 재활용하기 어려운 모든 것들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또 나이키 신발 재활용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이제 K-뷰티 브랜드 롬앤 스킨 천사와 같은 한국의 기업들과도 협력해서 화장품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어떤 전국 단위의 솔루션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것은 몇 가지 예시에 불과하고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모두 소비자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무상 프로그램입니다.
1: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러면 이 테라사이클의 수입은 어떻게 창출하나 이게 단순히 어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회적 기업 이런 성격은 아닌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이 수입을 창출하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2: So if you think about garbage,
0: 네, 결국 우리가 구매하는 모든 제품들은 결국 언젠가 모두 쓰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물어야 될 질문은 예를 들어서 종이나 알루미늄 캔은 재활용이 잘 되는데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것들, 예를 들어서 옷이나 필기구는 왜 재활용이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쓰레기통에 혹은 분리배출함에 넣는 것들이 실제로 재활용되는 것은 약 16% 정도입니다. 모두 다 쓰레기 재활용 업체들이 수거하고 재활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품목들입니다. 이들 업체의 입장에서는 분리배출된 것들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비용이 그들이 나중에 판매하는 재생원료의 가치보다는 더 저렴하기 때문에 가져가는 것들이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약 85%의 쓰레기는 수거하고 처리하는 비용이 재생원료의 가치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그래서 결국 주로 이제 한국에서는 소각장에서 처리되고 일부는 메리츠에 묻히게 됩니다. 테라사이클의 사업은 오늘날 버려지는 것들을 수거하고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나이키, 이마트, K-뷰티 브랜드들이 이러한 폐기물의 수거와 재활용에 지원을 함으로써 무료 재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업 고객들로부터 수거된 품목들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처음 선보이는 제로웨이스트 박스 같은 경우는 소비자나 기업이 원할 때 직접 이 박스를 구매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저희는 현재 약 50여 가지 종류에 대해서 이 제로웨이스트 박스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사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떤 정부의 환경 규제가 있어서 이것은 반드시 재활용을 해야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재활용에 참여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플라스틱 중에는 재활용이 힘든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재활용하기 힘들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돈을 지불하면서 테라사이클이 적절하게 재활용해 달라라고 요청을 한다는 것은 결국 기업의 자발성에 호소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기업들로 하여금 재활용하기 힘든 품목도 재활용해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테라사이클의 문을 두드리는 것인지 좀 궁금하네요.
2: Very good question.
0: 네, 제가 알기로 한국은 규제 쓰레기 문제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날 환경 관점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전 세계 기업들이 자신들이 환경에 끼치는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규제든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 독일이나 스위스처럼 폐기물에 대해서 굉장히 매우 선진화된 규제를 가진 나라들조차도 수영복이나 신발 한 켤레 같은 대부분의 물건에는 재활용을 강제하거나 재활용 소재로 만들어야 한다는 규제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국은 쓰레기 문제에 대한 규제를 매우 잘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을 저희는 책임지고 있습니다.
1: 그러면 그런 자발성에, 기업의 자발성에 호소하고 의지한다면 주로 테라사이클의 비즈니스 모델은 착한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가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어떤 플라스틱은 좀 재활용하기 힘드니 이건 테라사이클을 통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좀 착하고 자발성에 너무 의존하는 그런 모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2: It's a very good question.
0: And 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예, 물론 소위 말해 착한 기업들은 저희와 함께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핵심은 환경을 신경 쓰지 않는 회사들을 어떻게 테라사이클과 함께 일하게 만들 것이냐라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5년 동안 매년 테라사이클은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회사들에게 재활용에 투자하는 것이 시장 점유율과 소비자 관심을 끌어들이는 더 나은 투자임을 보여줌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테라사이클이 소위 말해 이제 착한 기업들에게만 의존한다면 저희의 성장은 매우 작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테라사이클의 목표는 환경에 관심이 없더라도 재활용과 또 이후에 이 재사용까지 이어지는 투자를 하는 것이 정말 좋은 비즈니스 성과를 가져다 준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날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일 때에는 지속 가능성 분야의 예산이 가장 먼저 삭감되는 주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재활용에 투자하는 것이 비즈니스 판단에도 현명하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테라사이클의 이 활동이 기업들의 또 테라사이클과 함께하는 이런 고객들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런 톰 제키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많은 평소에 환경에 관심이 없는 기업들도 설득을 당하고 이 비즈니스 모델에 참여를 합니까?
2: Yeah, so
0: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종류의 쓰레기는 지역 내에서 재활용이 되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거와 처리 비용이 결과물보다 그러니까 재생물의 판매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수반하게 되는데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저귀 있는데요. 수거 비용도 많이 들고 재활용 비용도 많이 들며 재활용된 기저귀의 어떤 재생원료의 가치는 그리 높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저귀 재활용에 투자하는 브랜드나 기업이 저희와 함께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이 브랜드의 기저귀를 선호하게 되고 이런 기저귀 회사들도 재활용에 계속 투자를 하면은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바꾸지 않고 재활용에 투자하지 않는 브랜드 대신 재활용에 좀 더 투자하는 그 브랜드를 선택한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아시아, 유럽, 북미에서 기저귀 재활용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판매 실적을 통해서 이 재활용 프로그램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입증할수록 다른 이제 기업들도 테라사이클의 어떤 프로그램이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1: 예, 아주 그 명쾌한 설명 참 감사하고요. 근데 플라스틱 제품 같은 경우는 기업은 우리는 이거 재활용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재활용이 안 돼서 소각이나 매립으로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심지어 이걸 그린워싱이다 뭐 이렇게 이제 시민사회에서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요. 테라사이클의 비즈니스 모델은 기존의 재활용이 힘들거나 안 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성이 없거나 기술적으로 힘들거나 이런 것들도 다 재활용한다. 심지어는 뭐 담배꽁초, 컨택트렌즈, 뭐 아까 얘기한 기저귀 이런 거 다 재활용하겠다. 이런 식의 굉장히 아주 적극적이고 이런 모델을 주장을 하는데 이게 실제로 기술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0: 일반적인 재활용이라고 했을 때 사실 결국에는 재활용을 거친 후 판매되는 이 재생 원료의 가치에 상당히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농담 삼아 말씀드리자면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수거되고 재활용되는 것을 보고 싶다면 모든 것을 금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금으로 만들고 다 쓰고 나서 버리고 나면은 누군가는 즉시 주워서 이 금을 또 새로운 용도로 또 쓸 겁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내일이 되면은 오늘보다 모든 제품들이 더 저렴해진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하나의 의류는 50년 전에는 훨씬

0: 더 이제 비싸게 판매됐지만 오늘날에는 의류들이 굉장히 더 저렴해지고 있는 추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때문에 재활용이 점점 더 안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재활용을 해서는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시를 들자면 저희 회사는 콘택트 렌즈를 수거하고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콘택트 렌즈를 수거하고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 거의 95%에 달하는 물건들이 재활용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우선 경제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수거품들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서 또 재생원료, 그러니까 판매될 이런 부가가치를 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주요 콘택트 렌즈 제조업체들과 협력하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어쩌면 세계 최대의 콘택트 렌즈 재활용 업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현재 매년 수억 개의 콘택트 렌즈를 수거해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조금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제로웨이스트 박스라는 이 새로운 서비스도 소비자들이 결국 구매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버리는 이 물건들이 재활용될 수 있을까? 재활용되는 것을 보려면 비용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재활용 순환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제성이 쓰레기 자체에 내재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재에서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에 한해서만 해당되고 그 외의 모든 어떤 재활용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자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결국 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수거하고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그 콘택트 렌즈 이거 재활용해서 다시 콘택트를 좀 만듭니까? 이거 굉장히 궁금하네요. 수억 개를 모은다고 하는데.
2: It's an excellent question.
0: 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재활용 프로그램을 저희가 시작을 할 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목표는 이 자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금이 확보가 되면 기술적으로 재활용 솔루션을 완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답변해 드리자면은 컨택트 렌즈나 화장품 패키지를 수거한다고 해서 다시 이 제품들이 되지는 못합니다. 이것을 실현하게 하려면 공급망이 구축이 되고 저희의 R&D팀과 R&D팀에 속한 많은 과학자분들이 계속해서 솔루션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재활용 비용을 낮출 수 있다면 이 재활용 프로그램 자체가 더 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의 우선적인 목표는 재활용 솔루션의 비용을 낮추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 주신 것처럼 클로즈 룹이라고 해서 우리가 수거한 제품이 다시 제품으로 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도 역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본의 이제 볼펜 유명한 문구 브랜드인 파일럿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와 세계 최초로 파일럿 볼펜을 수거해서 재활용하고 다시 파일럿 볼펜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걸 성공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15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이 파일럿이라는 기업과 재활용 소재로 만든 펜을 선보일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식스라는 운동화 브랜드와도 신발을 재활용해서 만든 신발을 론칭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사실 다양한 화장품 회사들과도 화장품 포장재로 만든 화장품 패키지를 또 새롭게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불가능하다라기보다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연구개발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처음부터 이런 순환 시스템을 고려해서 만든 제품이 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는 처음부터 제품을 기획하고 제조할 때 이런 순환 경제를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 Circular economy. 네. 순환 경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잘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이 회사가 미국의 헤드쿼터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이 프랙티스는 어땠나가 좀 궁금합니다. 미국은 사실 저도 유학을 해봤습니다만 몇몇 주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재활용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가정에서 분리수거도 잘 안 하는 그런 문화로 저는 봤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의 테라사이클의 그 비즈니스 모델이 잘 적용되는지 미국민들은 이러한 어떤 모든 것을 재활용하자라는 이런 사업 모토에 잘 이를 잘 수용하는지 궁금합니다.
0: 정말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저희는 20여 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중 세 나라를 대상으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세 국가였는데요. 먼저 사람

0: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해 얼마나 신경 쓰는지 물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환경에 대한 어떤 신경을 쓰는 정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미국은 환경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어서 가장 낮았고요. 영국은 그 중간 어디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 더 질문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환경을 위해서 무엇을 할 의향이 있나요? 굉장히 흥미로운 대답이 나왔는데요. 프랑스 사람들은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더 적극적으로 하진 않겠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미국은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내가 직접 행동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었고요. 실제 행동을 보면 저희가 이제 화장품 같은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프로그램 비율이 미국, 영국, 프랑스 모두 비슷한 수준이고 세 나라 모두 결과가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환경에 대한 어떤 인식은 다소 낮다고 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행동하려는 의지는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테라사이클 같은 어떤 회사들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이라든지 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누구나 사람들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동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예시로 여기 한국에서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그것을 매우 잘 활용하고 또 준수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분들은 여기에서 일반적인 분리배출을 하는 것에 매우 능숙하신데요. 이런 문화적 특성들을 저희가 재활용 프로그램을 고려할 때 가장 의미 있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꼭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이 테라사이클은 재활용, 재이용, recycling, reuse yes. 이런 쪽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근본적인 폐기물 문제의 해법은 애초에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것, 뭐 이른바 감량화, 총량의 감축 이런 것이 훨씬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테라사이클의 이러한 노력이 윗단에서의 총량 감축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0: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리고 먼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쓰레기에 대해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염려가 된다라면 가장 좋은 해결책은 뭐 예를 들어서 채식을 하고 육류는 되도록 덜 소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동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10배 정도 더 크기 때문인데요. 단백질은 소고기 대신에 두부에서 섭취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건을 덜 사는 게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환경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소비를 줄이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물건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건을 사게 되면은 최선의 해결책은 재활용이 아니라 재사용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는 재활용에서 이 재활용 솔루션에서 발생한 거의 5천만 달러의 대부분의 이익을 재사용에 전부 투자를 했습니다. 예시를 좀 들어드리자면 아까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룹 서비스 같은 경우인데요. 오늘날 저희 회사는 프랑스에서 이 룹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프랑스에서는 원하는 거의 모든 제품을 이 리유저블 용기에 담긴 제품으로 구매할 수 있고 모두 다 이제 유명 기업들의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제품을 다 쓰고 빈 용기를 가져와 주시면 저희는 다시 세척하고 제품을 리필해서 다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이 우리가 가야 하는 근본적인 어떤 미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미래에 도달하기까지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라디오를 좀 청취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 일상적으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쓰레기를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뭐 예를 들면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조차도 쓰레기를 발생시키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런 테이크아웃 컵에 커피를 마셨을 때 이 페트컵이 다시 재활용이 되어서 재생원료가 될 수 있도록 버리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에 그 대표님 한국에 이제 오신 것도 아까 보여주신 그 제로 웨이스트 박스 아마 이거에 대한 프로모션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우리나라 국민 일반 소비자들이 이 제로 웨이스트 박스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0: 이거 앞으로 한국에서 어떻게 이 재활용 문화를 더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지 궁금합니다.
1: Thank you for asking the
2: 네,
1: question.
2: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이 제로 웨이스트 박스 서비스를 도입하는 시장이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제로 웨이스트 박스는 약 25리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60리터 정도가 되는 조금 더큰 사이즈의 박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판매되는 이 제로 웨이스트 박스는 약 50가지 종류의 수거품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다양한 종류가 준비되어 있고요. 플라스틱 패키징, 그리고 커피 캡슐, 이 밖에 또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가 배송해 드리고요. 그리고 지정된 수거품을 이 박스에 채워주시고 다시 수거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 박스에 든 것들을 모두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 이마트와 함께하는 갑풀지우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나이키 코리아와 함께하는 운동화, 운동복 재활용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사실 이런 프로그램은 무료로 고객들이 참여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기업과의 협력이기 때문에 그 종류가 다양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로 웨이스트 박스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는 이렇게 무료로 제공되는 기업과의 협력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누구나 어떤 것을 재활용하고 싶을 때이 박스를 구매함으로써 재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더 넓힐 수 있어서 한국 시장의 자원 순환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 시장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저희는 일본, 태국과 같은 다른 저희 아시아 지역으로도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0: 예, 모든 것을 재활용하겠다는 테라사이클의 그런 비전이 꼭 실현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톰 제키 테라사이클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Thank you.
1: Thank you.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꿉니다. 7월 22일 딱 한 번 출발하는 중국 문화기행 5일. 상하이와 항저우에서 각 2박을 머물고 수양마을 우전의 야경까지 감상합니다. 노 팁, 노 옵션, 노 쇼핑. 여행지에서 지갑 열 일 없는 완벽한 올인원 패키지. 특히 변상욱 대기자와 오재철 사진작가가 함께하며 깊이 있는 인문학 이야기와 인생사진 촬영 노하우를 전합니다. 선착순 특가 할인 중. 문의는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CBS 뉴스룸이 방송됩니다.
1: 각종 청탁과 함께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알선 대가로 3억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공소 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호남권을 중심으로 한 초대형 반도체 시설 투자 계획이 다음 주 발표될 전망입니다. 투자액이 1000조를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부가 1조 원을 투입해 여름철 생활 물가 안정에 나섭니다. 먹거리와 에너지 비용 부담을 낮춰 물가 상승률을 3% 내로 잡겠다는 목표입니다.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현재까지 최소 4,500여 명의 사상자가 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 아직 음식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건설 공제조와
1: 케이핑크.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26일 CBS 뉴스룸 시작합니다. 인사, 이권청탁과 함께 고가의 금품들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영부인의 영향력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은 권력형 범죄라고 질타했습니다. 나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서울중앙지법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고가 시계, 귀금속 등을 몰수하는 한편 추징금 6,48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상 편의와 인사청탁, 정치권 진출 등을 기대하며 건네진 금품은 모두 영부인의 영향력을 겨냥한 대가라며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조순표 부장판사입니다.
5: 일반 국민이 평생에 한 번도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들을 피고인 김건희는 별다른 거리낌 없이 타인으로부터 수수하여 왔습니다.
4: 재판부는 영부인의 지위를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아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5: 피고인 김건희는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그 지위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던 점에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함께 기소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성빈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형 목사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회식정장 차림으로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선 김 씨는 선고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바닥을 바라봤고 선고가 끝난 뒤에도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김 씨 측은 법원이 불리한 정황을 확대했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CBS 뉴스 나채영입니다.
3: 12.3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군형법상 군사기밀 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12.3 비상계엄 관련 비판적 자막을 삭제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우 전 KTB 원장에 대해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호남권을 중심 삼은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들의 초대형 반도체 시설 투자 계획 발표가 다음 주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SK그룹 총수들을 직접 만나는 등 최종 검토 작업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투자액이 1천조를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산업부 박성환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6: 네, 안녕하세요.
3: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났다고 하는데 어떤 분인지 그 내용이 나왔을까요?
6: 네, 이 대통령과 이 회장은 어제 청와대에서 1시간가량 만났습니다.
3: 네.
6: 이 비공개 회동이라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삼성전자의 지방 반도체 시설 투자 계획을 청취하고 정부 지원책 등을 최종 점검하기 위한 성격의 회동으로 풀이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도 만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투톱 기업들의 총수 만남 일정까지 마무리된 만큼 반도체 공장 신설을 중심 삼은 대규모 지방 투자 계획 발표가 임박한 모양새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 주요 기업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를 여는데 이 자리에서 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3: 호남권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이라는 점은 이게 사실상 청와대가 공식화했잖아요. 구체적으로는 지금 어떤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6: 네, 그렇습니다. 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관훈토론

0: 내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고 두 기업과 정부 간의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치권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는 7월 1일 출범 예정인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 반도체 전후 공정을 아우르는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AI 데이터센터 신설과 충청권에 있는 반도체 시설 확장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당초 이들 기업은 전 공정 팹에서 생산된 칩을 제품 형태로 완성하는 후공정 반도체 공장을 중점적으로 고려했지만 정부와의 논의 끝에 반도체 회로를 웨이퍼에 새기는 전 공정 공장까지 모두 짓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예, 투자 규모가 그 역대급이라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0: 네, 맞습니다. 실제로 여권에서는 두 기업이 광주, 전남 지역에 단연에 걸쳐 투자할 규모만 따져도 천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1: 네.
0: 김영범 정책실장도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곧 발표될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아우른다며 앞으로 나올 숫자들이 매우 낯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지만 김 실장은 이런 시각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관훈 토론회에서 나온 설명 함께 들어보시죠.
2: 최적의 그 산업의 특성에 맞는 입지를 찾도록 하는 거고 1조 달러가 넘는 시총을 가진 기업들인데 정부가 어떤 균형성장 이런 뭐 당위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 기업들이 단순한 투자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투자를 그렇게 쉽게 결정할 일은 없습니다.
1: 네, 지금 두 반도체 기업은 용인을 중심으로도 반도체 공장 그 10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0: 네, 이 생산 능력을 추가 확대해야 할 정도로 현재 메모리 반도체 초호황기가 장기간 이어질 것인가 이런 물음표도 있긴 하지만
1: 네.
0: 치열한 글로벌 경쟁 구도를 고려했을 때 투자가 적극적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청와대도 이런 이유를 들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반도체 경쟁이 국가 차원의 경쟁으로 전개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많습니다.
1: 네, 구체적으로는 정부 차원의 어떤 지원이 이루어질까요?
0: 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현실화될 경우 전력과 용수, 부지, 전문 인력의 안정적 확보 등이 기업들의 주요 난제로 꼽힙니다. 정부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섰는데요. 산업통상부가 입법 예고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에는 비수도권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기 쉽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담겼습니다. 특히 정부가 전력, 용수,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의 50%를 넘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중류시설은 최대 100%까지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곧 발표될 민간 합동 계획에는 보다 세밀한 추가 지원책들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1: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요새 계란 한 판 사기도 겁나시죠? 고공행진하는 민생물가 관리에 나선 정부가 1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서 먹거리와 에너지 비용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승모 기자입니다.
3: 정부는 오늘 민생물가 특별관리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민생물가 안정과 서민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1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소비자 물가를 2%대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구윤철 부총리입니다.
4: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에 1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하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 이내로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정부는 우선 전기, 가스 등 중앙 공공요금을 하반기 동결하고 지방 공공요금도 인상을 최소화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석유류 가격은 최고 가격제를 유지하되 국제유가 하락분을 반영해 인하하고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도 추가 검토합니다.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3,500억 원 규모의 역대 최대 할인 행사를 실시합니다. 7, 8월에는 1인당 할인 한도를 기존 만 원에서 최대 3만 원으로 늘립니다. 특히 계란은 신선란 수입 물량을 2억 개로 늘리고 노르웨이산 고등어 2천 톤도 정부가 직접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으로 3%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가 상승률을 2%대로 낮추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추가 물가 안정 대책도 계속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김승모입니다.
1: 물가도 물가지만 환율도 문제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540원 선

0: 안팎의 고공 비행을 계속 중인데 외환 당국의 개입도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직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원달러 환율이 1540원 선을 오르내리는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0.7원 내린 1532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어제는 주간 종가 기준으로 1540원 선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입니다. 최근 환율 급등의 직접적인 요인은 외국인의 주식 매도세라는 게 시장 분석입니다. 외국인의 주식 매도가 원화 가치를 계속 끌어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외환당국이 환율을 진정시키기 위해 구두 개입 등 안정화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당국은 추가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 가능성을 열어놓고 과도한 쏠림과 변동성 완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오늘 코스피는 6% 가까이 빠지면서 8,400대로 밀려났습니다.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5%와 8% 빠지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지수는 하락세로 출발한 뒤 장중 8% 넘게 급락하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돼 20분간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CBS 뉴스 이동직입니다.
2: 여러분은 지금 CBS 뉴스룸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6시엔 박재홍의 한판 승부가 이어집니다.
0: 2024년 평양 무인기 사건을 실행한 드론 작전 사령부가 정책 중심 부서로 개편됩니다. 아울러 한국형 장거리 자폭 무인기를 전력화하는 등 드론 전력 발전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홍재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국방부는 평양 무인기 사건과 12.3 비상계엄에도 연루된 드론 작전 사령부를 국방 드론 본부로 발전적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작전 기능을 없애는 대신 장비 획득과 제도 개선 등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국방부 직속 전담 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드론은 육해 공군 해병대가 각군 특성과 임무에 맞게 운용하고 드론을 비롯한 통합 작전은 합참이 맡도록 했습니다. 지난 2023년 창설 때부터 졸속 논란을 빚었던 드론 사령부를 급속한 드론 기술 발전 추세를 감안해 작전 권한을 분산한 것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입니다.
4: 앞으로 드론은 특정 부대와 인원이 운영하는 특수 장비가 아니라 모든 장병이 활용하는 보편적인 전투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3: 국방부는 또 저가 소모성 드론을 2만 대 이상 확보하고 전략적 타격과 적 방공망 무력화를 위한 한국형 장거리 자폭 무인기 K-루카스 전력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적 드론 위협에 대응한 대드론 전력 차원에선 단기적으로 상용 장비를 내년에 즉각 야전 배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레이저 등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전력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50만 드론 전사 양성을 위해 국방 분야 최초로 복수 낙찰제를 적용하고 교육용 상용 드론 6만 대를 도입하는 등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홍재표입니다.
0: 22대 국회 후반기에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버리는 원구성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국회의장이 제시한 두 차례의 명단 제출 시한을 국민의힘이 지키지 않자 민주당은 다음 주 월요일 이후 표결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치부 박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오늘 정오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후반기 상임위원 명단 제출 시한이었습니다. 그제에 이어 한 차례 연기한 시한에 국민의힘은 여전히 법사위원장 몫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두 번째 시한까지 명단 제출을 거부한 만큼 이달 안에,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입니다.
6: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상임위를 단독 강행하겠습니다. 국회를 마비 상태로 두는 것은 직무 유기입니다.
5: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협상안을 내놓지 않은 채 법사위원장만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거꾸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요구만 반복한다면서도 추가 협상의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국민의힘은 제1당은 국회의장, 제2당은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국회 관례를 들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그건 관행일 뿐 원칙은 아니며 신속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선 국정을 맡은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국민의힘 명단을 임의로 짜 국민의힘에 보내면서 다음 주 월요일 정오까지 회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본회의 표결 처리를 위한 명분 축적으로 보이는데 민주당도 본회의에 대비해 소속 의원 전원에 비상 대기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CBS 뉴스 박희영입니다.
0: 여야는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오늘 한 후보자의 오피스텔 임대, 매매 적절성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가 청담동 미용실 원장에게 오피스텔을 저가 임대 매매했다며 우회 증여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장을 억측이라고 일축하며 한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청문회는 오늘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인사청문 심사 경과 보고서 채택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가 벌써 3주째 접어들면서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는 체육단체들의 피해는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왜 이런 시위에 손을 놓고 있을까요? 송선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 부정선거 대선거 단일 투표 수대표.
8: 오늘로 22일째를 맞은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 오늘 오전 시위 현장을 방문했던 김범진 서울시선관위 사무처장은 신변의 안전을 우려하는 경찰의 만류로 시위대를 직접 만나지는 않고 곧장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시위가 길어지면서 올림픽 경기장에 입주한 대한체육회 등 관련 단체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봉쇄 시위로 인해 체육단체들이 입은 피해액은 6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찰은 왜 시위대를 해산하거나 체육회의 출근길을 지켜주지 않는 것일까? 개표소 봉쇄 시위는 애초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에 분개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시작된 집회라는 점입니다. 현재 부정선거론자들의 무대로 변질된 측면이 있지만 집회 자체의 정당성이 충분한 데다 정치적인 성격도 짙기 때문에 함부로 공권력이 투입돼 해산시키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또 정치적 사안이 돼버린 집회에서 강제 해산 등으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부상자가 나올 경우 경찰의 입장은 물론 자칫 이재명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고려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경찰은 시위 현장에 개입하지 않는 대신 경찰이나 언론인, 체육회 관계자들을 폭행하거나 명예훼손했을 경우 적극적인 수사로 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출근 방해 등 명백한 불법 현장을 방치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찰에 대한 비난 여론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조속한 판단과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CBS 뉴스 송선규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부실관리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개헌을 통해 해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상임화, 감사원 감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국민참정권수호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의 송기헌 단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과 내부 논의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송 단장은 헌법 개정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겠다며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기관이 되도록 선관위 명칭과 구성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쇄 강진이 발생한 베네수엘라에서 인명피해가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최소 235명이 숨지고 4,300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양승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9: 현지 시간 26일 AFP통신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보건당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기존 188명에서 235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 수는 기존 1,520명에서 4,30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또 이번 지진으로 병원 8곳을 포함해 건물 250여 개가 파손됐고 현재 200여 명이 매몰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사회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미국과 브라질, 멕시코 등 여러 국가와 국제기구는 구조대와 의료진, 구호물자 지원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일부 피해 지역은 구호인력과 장비가 제때 도착하지 못해 자원봉사자들이 맨손으로 잔해를 치우며 실종자 수색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연쇄 강진 이후에도 여전히 138차례 이어진 만큼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이 베네수엘라에서 100여 년 만에 발생한 가장 강력한 지진 가운데 하나라며 붕괴 건물이 많고 피해 범위가 넓어 사망자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로이터는 실종자 확인을 위해 개설된 웹사이트에

0: 4만 6천 명 이상이 행방불명자로 등록돼 있으나 이 수치는 아직 공식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CBS 뉴스 양승길입니다.
1: 월드컵 현장을 생생하게 어텐션 월드컵.
2: 네, 북미 월드컵 소식 최인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최 기자.
3: 네, 안녕하세요.
2: 우리 대표팀은 이제 32강 자력 진출에 실패하면서 다른 경기들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3: 맞습니다.
2: 예, 현재 구도는 어떻습니까?
3: 그 어제 남아공전 패배 직후에 그 스포츠 매체들이 그 한국의 32강 진출 확률을 한 90% 수준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2: 네.
3: 특히 이제 승점 3점을 기록해서도 골득실이 괜찮으면 통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봤는데요. 문제는 이 확률이 그 다른 조 경기 결과에 따라 계속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우리 손을 떠난 기다림이거든요.
2: 그렇죠.
3: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번 월드컵부터 참가국이 48개국으로 늘었거든요. 각 조 1, 2위는 직행을 하고 12개 조 3위 팀 가운데 상위 8개 팀도 토너먼트에 오릅니다.
2: 네, 그러면 오늘 다른 경기 결과들은 어땠어요? 우리 32강 가능성 좀 올라갔을까요?
3: 안타깝게도 한국 편은 없었습니다. 먼저 일본인데요. 한국으로선 이 일본이 스웨덴을 두 골차 이상으로 이겨주길 바랬습니다.
2: 네.
3: 하지만 일본은 스웨덴과 1대1로 비기는 데 그쳤습니다.
2: 아.
3: 일본은 F조 2위로 32강 진출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다만 이제 일본도 고비를 맞게 됐는데요. 월드컵 6회 우승에 도전하는 막강 브라질과 16강 진출을 놓고 맞붙습니다.
2: 네.
3: 승점 1점을 챙긴 스웨덴은 승점 4점으로 현재 조별 3위 팀 가운데 순위가 맨 위입니다. 그 호주와 파라과이 경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한국으로선 승패가 갈리길 바랬는데 두 팀은 0대0으로 비겼습니다. 결국 파라과이가 조 3위를 확정하면서 승점 4점으로 한국보다 앞서게 됐고요. 한국은 아직 일정이 남은 그 나머지 조 3위 팀들 가운데 세 팀을 더 제쳐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 제친다는 표현이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신세니까요.
2: 그렇죠.
3: 그런데 오늘 기준으로 조별 3위 팀 순위에서 그 한국은 스웨덴, 그리고 에콰도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그리고 파라과이, 크로아티아에 이어 6위에 자리했습니다. 그 앞으로 그 다른 조 경기가 6번 남았고요. 주목할 국가는 이제 알제리, 카보베르데, 벨기에, 콩고 민주공화국 등인데 지금 그 한국 아래쪽에 있지만 마지막 게임 결과에 따라 순위표를 크게 뒤집어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초조한 기다림의 시간을 주말 사이에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2: 지금 우리 선수들 마음도 오죽할까 싶어요. 지금 대표팀
3: 네.
2: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3: 그 대표팀은 일단 베이스캠프였던 그 멕시코 과달라라로 돌아와서 오늘 회복 훈련을 가졌습니다. 그 초반 30분가량 훈련이 취재진에 공개가 됐는데요. 그라운드에 나오면서 선수들은 대체로 이제 고개를 숙이거나 굳은 표정으로 무겁게 발걸음을 옮겼죠. 지만 그래도 이제 몸이 풀릴수록 간간이 웃음과 박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2: 네.
3: 그 홍명보 감독은 훈련장에서 취재진과 만나서 선수단 내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홍 감독은 그 남아공과 3차전 직후에도 내부 브라서를 일축을 했거든요.
2: 네.
3: 그리고 이제 그 어제 경기 도중 후반 20분에 그 핵심 수비수 김민재가 교체될 때 그 벤치를 향해서 두 팔을 벌려서 약간 격앙된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2: 네네.
3: 이 장면이 중계에 잡히면서 내부 갈등성이 퍼졌는데 김민재가 자기 오른쪽 종아리에 이상이 생겨서 직접 교체를 요청한 거고 그리고 수비 간 간격이 벌어진 게 아쉬워서 좀 흥분했지 항명설 전혀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2: 네.
3: 다만 이제 대표팀이 3차전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찾았는지는 의문인데요. 홍 감독이 인터뷰에서 저희도 왜 이런 일 했는지 이제 좀 당황스럽다 그런 게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선수들이 너무 잘하려고 하고 이기려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다. 오늘 선수들과도 한번 얘기를 해볼 계획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 네.
3: 홍명보호가 이제 32강에 든다고 가정을 하면 오는 30일 미국 보스턴에서 2조 1위 독일과 만나거나 아니면 다음 달 2일 미국 시애틀에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G조 1위 G조에 이제 이집트가 포함이 되는데요.
2: 네.
3: G조 1위 팀과 경기를 하게 됩니다.
2: 네. 일단은 뭐 우리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지금 더 애가 타는 상황 같아요.
3: 그렇습니다.
2: 예, 선수들도 그렇고 우리 응원하는 국민들도 그런데 부디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간절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최인수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날씨 알아봅니다. 이수경 기상 리포터 전해 주시죠.
4: 네, 오늘 맑은 하늘 덕분에 낮 기온이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보다 더운 날씨 속에 내륙 지방은 30도 안팎의 낮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주말인 내일과 모레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기온이 높겠습니다. 아침에는 상대적으로 선선하지만 낮 동안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아서 불볕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서울 지역은 내일 아침 19도로

0: 시작해 한낮에는 32도가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 낮 기온 인천과 춘천 30도, 대전 32도, 광주 31도, 대구 29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과 내일 사이 대부분 지역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도 오늘처럼 자외선 강한 날씨를 보이겠고 모레 주일에는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에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한편 7월이 시작되는 다음 주는 아침 기온이 지금보다 높아지고 낮에는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다음 주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 29.8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 2026년 6월 26일 CBS 뉴스룸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조성준, 임승선, 문은지, 기술 안종우,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CBS 뉴스는 인터넷 노컷뉴스와 유튜브 노컷뉴스 채널을 통해 언제든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CBS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1: 경기도민이라면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2: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1: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3: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4: 7월 2026 산업안전 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5: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4: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5: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법원이 오늘 김건희 씨의 메가매직 의혹 재판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공적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김건희 씨를 강하게 질타했죠. 김민석 총리와의 본격 당권 경쟁에 나선 정청래 전 대표는 정부의 보안수사권 폐지 입장이 시간 끌기용 꼼수가 아니길 두 손 모아 기도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파문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장도연 국민의힘 당대표는 오늘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동훈 팔을 바로 잡

0: 는 게 당 기강 확립이자 보수 재건이라 밝히면서 향후 당내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남아공전 패배 후 32강 경우의 수를 따지고 있는 우리 대표팀은 현재 그 확률이 55%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일부 한판 브리핑과 이어지는 여의도 외전에서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7: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8: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1: 전문건설 공제조합 케이핀코.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4: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서울사이버대학교.
5: 더 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5: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7: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8: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9: 올바른 품질하면?
10: 올품.
9: 올품하면?
10: 올바른 품질.
9: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9: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0: 올바른 품질.
11: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2: 예, 박정현 판사님과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3: 네, 반갑습니다.
12: 예, 오늘도 박원석 전 의원님과 이재영 전 의원 두 분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4: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12: 예, 도은아 씨 잘 오셨습니다. 자, 김건희 씨 얘기가 또 오늘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메가매직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13: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 씨에게 징역 7년을 1심에서 선고했습니다. 예. 6,480만 원 추징도 명령했고요. 김 씨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로봇계 사업가 서모 씨, 최재영 목사,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에게 임명이나 사업, 공무원 직무, 공천 등에 관한 청탁을 받고 고가의 귀금속, 시계, 디올백, 그림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 예.
13: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요. 음흠. 영부인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하고 이를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12: 예.
13: 함께 기소된 이봉관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2: 예, 재판부가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알선 수재 혐의에서 가장 최고 수준의 그 책임이 있는 범죄다. 그러니까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자, 법원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7년

0: 7년을 선고했는 거의 특검 구형을 거의 받아들인 셈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박 의원님도.
1: 뭐 마땅한 결과가 나왔다고 예. 보고요. 근데 저는 동시에 이 선고를 보면서 김건희 씨의 이른바 매관 매직이 저게 달까. 이건 이제 대표적으로 알려진 그리고 증거가 있는 이런 사건들인데 소문만 있고 알려지지 않은 이제 수많은 이 공직 인사 개입에
0: 예.
1: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0: 예. 설.
1: 예. 그 설들은 그러면은 언제 밝히나. 지금 아마 특검에서
0: 예.
1: 그것까지 포함해서 종합특검에서 수사를 할 텐데 과연 이게 김건희 씨 수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김건희 씨 잘못 중에 가장 큰 건 국가 정책에 김건희 씨가 개입해서 그 정책 결정을 왜곡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예.
1: 대표적으로 관저 이전 문제 그리고 양평 땅 고속도로 양평 고속도로 그 노선 변경.
0: 예, 노선 변경.
1: 그 문제도 지난 특검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긴 했는데
0: 예.
1: 마무리가 안 됐거든요. 종합특검에서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뒤로 김건희 씨가 특검에 출석해서 뭐 몇 차례 수사를 받은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이런 혐의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수사가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0: 예, 이재영 의원님.
2: 씁쓸하네요. 뭐 그냥 대통령 잘 지내고 잘 이끌고 나중에 끝나고 나면
0: 예.
2: 뭘 해도 사람들이 다 각광을 해줬을 텐데. 예. 그 사이에 뭘 이런 걸 받고 돈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보면서 이제 선고가 뭐 최고형이라고 하니까 이 7년 받고 6,480만 원 추징을 명령했는데 지금 뭐 형량상 높은 거라면은 높은 거고 하여튼 좀 씁쓸하다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0: 예, 김수진 평론가.
3: 네, 이쯤에서 생각나는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파우치를 받았던 것 그것은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0: 예.
3: 감출 수가 없었잖아요. 그거를 두둔하면서
0: 예.
3: 박절하게 이거를 안 받을 수가 없었다라고 예. 했는데 지금 보면 이제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이게 뭐 박절의 문제가 아니었다. 박절이라는 거는 남과의 관계를 끊는 듯하다.
0: 예.
3: 정이 얇다라는 뜻인데
0: 예.
3: 그 박절의 대상이 있었다면 사람이 아니라 선물이 아니었을까.
0: 아.
3: 금품이 아니었을까. 이 정도로 많이 받았는데 그거 굉장히 그때
0: 아니.
3: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거였는데 그걸
0: 예.
3: 가지고 박절하지 못하게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많은 분들이 어처구니 없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0: 예, 사실은 이게 그 탄핵이 안 됐으면 혹은 특검이 없었으면 이게 수사나 제대로 됐을까? 그리고 만약에 임기를 제대로 채웠다면 얼마나 많은 금거북이와 얼마나 많은 백과 얼마나 많은 목걸이와 이게 참 이분에게 갔을까라는 게 정말 아찔한 상상이 되거든요.
1: 그렇죠.
0: 정말 자유롭게 받았겠다.
1: 그렇죠.
0: 예.
1: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이건데
0: 예.
1: 만약 임기를 마쳤다면
0: 그러니까
1: 그런 일이 드러나지 않고 계속됐다면
0: 예.
1: 근데 그런 일이 안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임기 끝나고 사후라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거든요.
0: 예.
1: 어쩌면 중간에 이렇게 밝혀진 게 그나마 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0: 예. 여기까지 얘기를 할까요? 이제 눈물 피하셔서.
2: 아니 그게 아니고
0: 예.
2: 할 말이 별로 없어요.
0: 할 말이 없어요. 네.
2: 뭐 앞으로도 이거와
0: 예.
2: 관련된
0: 예.
2: 재판들이 계속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할 때마다 계속 실망만 하고 있을 텐데 뭐 물은 엎질러졌고 뭐 진행이 되니까 빨리 이런 게 진행이 쭉쭉쭉 돼서 좀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어요.
0: 예, 자 이어서 월드컵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어제 이제 신문선 해설위원과 인터뷰가 많이 화제가 됐는데 이제 A조 3위로 예선을 마친 대한민국 지금 이제 32강 처음에는 확률이 그래도 한 90%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점점 경우의 수가 삭제되면서 9개의 경우의 수가 있었는데 그게 한 3개가 없어져가지고 지금 한 55%로 확률이 내려갔다면서요.
3: 네, 그건 예. 이제 통계 전문
0: 통계 전문가.
3: 사이트에서 내놓은
0: 아,
3: 것이고,
0: 예.
3: 근데 사실 55%보다도 더 낮다고 봐야 된다. 55%조차도 착시다.
0: 착시다.
3: 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하나 경기가 진행될수록 점점 예. 내려가고 있고
0: 예.
3: 남은 경기들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데
0: 예.
3: 일단 구조적인 걸 설명을 드리면 이게 조별 1, 2위는 기본적으로 16강 아 32강에 진출을 하고 조 3위 팀 12팀 중에서 8팀이 추가로
0: 예.
3: 와일드카드를 얻어서 진출하는 그런 제도죠.
0: 그러니까
3: 한국이 1승 2 2패 승점 3점으로 조 3위를 했는데
0: 예.
3: 보통은 이제 와일드카드가 있는 경우에 1승 1무 1패 승점 4점 정도 되는 팀이 그 와일드카드를 받아갑니다.
0: 예.
3: 그런 상황인데 일단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스웨덴 에콰도르 이렇게 32강이 다 확정이 됐고요.
0: 예.
3: 그리고 D조 같은 경우는 호주하고 파라과이에서 어느 쪽이든 승리만 하면 한국한테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공교

0: 조에서는 이집트 대 이란에서
1: 이건 모르겠네.
0: 이집트를 응원해야 됩니다.
1: 아 근데 이집트에 살라가 있잖아요. 살라 그래 살라 화이팅. 네. 근데 이란도 좀 축구 잘하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리고 또
0: L조에서 L조. 가나 대 크로아티아가 있죠. 가나를 응원해야 됩니다.
1: 가나도 잘하긴 하는데 크로아티아도 만만치 않은데
2: 네. 월드컵 준우승 팀이에요. 크로아티아.
1: 그러니까 크로아티아. 아,
0: 그리고 J조가 네. 알제리 대 오스트리아인데 네. 우리는 우리한테 최악은 예. 오스트리아하고 알제리가 비기는 거고요. 아. 예, 그걸 피하도록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1: 예.
0: 그리고 K조에 우즈베키스탄하고 콩고가 예. 있는데
1: 예.
0: 이 두 팀 경기에서는 비기거나 우즈베키스탄이 승리하는 쪽을 뭐 우즈베키스탄 응원하면 되겠습니다.
1: 아니 근데 원래 이전 월드컵 16강 진출 경우에서는 그래도 따질 게 별로 없었거든요. 16강이니까 네. 이게 또 32강이니까 엄청 떡이 따질 게 많네요.
2: 이른바 구걸 축구라 그러더라고요. 해주십시오.
1: 구걸 축구 해주십시오. 네. 이겨주십시오. 네.
2: 아, 참 비참합니다.
1: 비참하네 이거 진짜. 아 이것도 16강도 아니고 32강을 위해서 우리가 야 EPL 그 골잡이와 예? 최고의 그 독일 분데스리가 최고 수비수 PSG에 있는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자 홍명호 감독
3: 아니, 근데 김수민 평론가 얘기 듣고 있으면
1: 네, 목이 메여요 또
3: 예. 아, 목이 메입니다 예, 진짜 예. 아니 뭐 이렇게 될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1: 예.
3: 아 진짜 답답하네요 왜 우리가 이러고 있어야 되죠
0: 저는 이번 기회에 국제 친선 우호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 나라들 제가 꼽은 나라들의 승리를 기원하는
1: 국회 차원에서 좀 나서야 예, 됩니까?
0: 예전에 1994년 월드컵 아시아 예선 때 네. 그 한국이 이라크 덕분에 월드컵에 진출한 적이 있었거든요.
1: 아~
0: 이라크가 종료 직전에 일본을 상대로 동점골을 넣으면서
1: 아, 그래서 그때 막 종료하고 막 꽁치꽁치 네. 고정훈 선수도 막 뛰고 했던 기억이 나네.
0: 그때 모 대학교 기숙사에서는 네. 후세인을 외치는 구호가
1: 아~
0: 물론 이제 농담이죠. 농담인데
1: 네.
0: 근데 그게 계기가 돼서 그때 이라크 동점골 넣은 선수가 한국에 나중에 방한한 적도 있었습니다.
1: 오 그래요.
0: 네, 그런 또
2: 아니 반대 경우도 있었어요. 2018년도 러시아 월드컵 때 우리가 마지막에 독일을 잡는 바람에 멕시코가 16강에 간 적도 있었어.
1: 아하, 아, 그 멕시코 우리를 좋아하는 적이 있었구나. 네. 근데 아무튼 홍명보 감독 지금 계속 지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정치권도 지금 홍명보 감독 빗대서 막 또 본인 정당 정치 비판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인터뷰 내용도 좀 화제가 되고 있어 뭐라고 말씀했어요?
0: 네, 홍명보 감독은 회복 훈련 현장을 찾은 취재진과 만나서 예. 조별리그를 결산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1: 예.
0: 홍 감독은 지난해 조추첨이 끝난 뒤에 고지대와 고온다습한 도시에서 경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1차전과 2차전 두 경기가 열리는 고지대를 준비하는 쪽으로 더 집중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1: 예.
0: 홍 감독은 그중에 승점을 따지 못한 2차전 멕시코전 결과가 아쉽다고 하면서 3차전은 시나리오 중에 가장 좋지 않은 시나리오로 갔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1: 예.
0: 또 3차전 패인에 대해서 환경적 요인을 언급했는데요. 이거는 무더운 몬테레이에 적응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 예.
0: 하지만 데이터 분석 결과에서는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1: 예.
0: 선수들이 뛰는 양은 조금 줄었지만 고강도 러닝은 조금 더 많았는데 선수들이 느려 보이는 이유를 찾기 쉽지 않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1: 예, 이 또 설명 때문에 더 지금 비판을 받고 있긴 한데 우리 박 의원님.
2: 아니 여전히 선수들 탓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책임이라고 얘기하는데
1: 예.
2: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1: 예.
2: 뭘 잘못했는지를 얘기 안 하면 그건 사과가 아닌 거잖아요. 그냥 사과하라니까 해준다.
1: 예.
2: 이 경우도 감독 책임이라니까 그래 책임이라고 해준다. 뭐 이런 걸로 보여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선수들 탓하고
1: 예.
2: 손흥민 선수를 전반에 집어넣지 않은 것도
1: 예.
2: 체력 문제를 마치 얘기한 듯
1: 예.
2: 마치 손흥민이 에이징 커브가 왔다라는 탓을 하는 듯한 모습이어서 축구 팬들이 더 분노하고 있는 것 같고
1: 예.
2: 그러니까 세 경기 다 비슷했지만
1: 예.
2: 도대체 홍명보 감독이 지향하는 축구가 뭐냐. 그냥 뒤에서 볼 돌리다가
1: 예.
2: 어떻게 얻어 걸리면 골 넣는 게 홍명보 전술이냐. 아니면 선수들한테 정말 해줘라고 하는 게 홍명보 전술이냐. 이런 비판이.
1: 축구. 믿음의 축구.
2: 예, 축구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1: 예.
2: 이제 아까 이제 32강 경우의 수를 우리가 쫙 나열을 했는데
1: 예.
2: 올라갔다 치고. 그런데 홍명보 감독의 축구를 더 봐야 되냐. 지금 난립니다. 그 예. 댓글이나 이런 데서는
1: 예.
2: 지금이라도. 그 홍명보 감독 경질하고
1: 예.
2: 차라리 그냥 선수들끼리 자율적으로 하도록 냅둬라.
1: 손흥민을 플레인 코치로 해라.
2: 예, 뭐 손흥민 감독 대행설부터 시작해서
1: 예, 예.
2: 근데 이 정도 지금 불신을 사고 있으면 전
1: 예.
2: 축구협회도
1: 예.
2: 홍 감독도 정말 돌아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예, 이재용 의원님.
3: 저는 그 우리가 뭐 여러 그 국제 대회를 보면서
1: 예.
3: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함사

0: 사람에 대해서 비토를 넣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거의.
1: 그러니까 아, 지금 정치가 비판을 해도 정치권으로 그게 막 밈이 안 왔거든요.
0: 맞아요.
1: 이를테면 홍명보와 장동윤이 갔다, 홍명보와 정청래 갔다, 뭐 이렇게 지금 이 정도까지 왔어요, 지금.
0: 맞아요.
1: 축구계 장동윤. 예, 네, 그러니까 축구계 장동윤이다.
0: 사진 봤는데. 예, 예. 무슨 편의점에서 홍명보 저 출입 금지 뭐 이런 거 써놨고. 아니 되게 그 편의점이 홍명보 감독이 가는 편의점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네. 전반적인 국민의 반정서 감성을 좀 건드린 거 아닌가 어떻게 됐는지 네. 이분 귀국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게 또 걱정이네요.
1: 예, 김수진 평론가도.
2: 네. 예. 1990년대에 월드컵이 끝이 날 때면 항상 대역죄인이 탄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반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1: 미안해하고.
2: 그렇죠. 예. 차범근 감독은 그렇게 쫓겨났어야 했고 화석조 선수는 그렇게 욕먹었어야 했나.
1: 예, 맞아요.
2: 그런데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 예. 그럼에도 왜 홍명보 감독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가. 예. 이거는 축구에 대해서 식견이 깊지 않은 국민이 봐도 예. 왜 선수 교체를 저런 식으로 하는지 예, 예, 예.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고 예, 예. 그리고 홍명보 감독도 이를테면 제스처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도 예. 그 3차전 경기 보면 마지막에 약간 포기한 듯이 앉아있는
1: 아니, 그러니까 서서 계속 무 움직이라고 막 그렇죠. 했어야 되는데
2: 그게 경기장에서도 선수들한테 리더십이 되지만 보는 아. 국민들이나 관중들한테도 인상을 주는 것인데
1: 그러니까.
2: 예, 총체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1: 아.
2: 그리고 심지어는 본인도 스스로 너무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것 같은
1: 네, 네. 네,
2: 그런 예, 좀 이해할 수 없는
1: 너무 뭐라고 해서 너무 비판하니까 이분도 좀 흥이 안 나가지고 그런 거일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그래도 그게 왕관의 그렇죠. 무게를 견뎌야 되는 거잖아요.
2: 네,
1: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감독이라는 무게를 견디셔야 되는 건데 아, 이게 마지막까지 정말 그 선수들을 독려하고 끝까지 뛰어라. 마지막 1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사실은 그 정신력 부족한 2cm를 채울 수 있는 그 리더십 부족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32강 경우의 수 주말까지 계속 챙겨야 될 것 같긴 한데 과연 이제 월요일 날 방송을 할 때 어떻게 제가 방송을 할지 참 기대가 됩니다. 예, 국민들 걱정도 많으신데 축구 걱정도 해야 돼가지고. 자, 갤럽 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또 갤럽 조사로는 취임 후 최저치를 나왔다라는 보도가 있네요. 전해주실까요?
2: 네. 한국갤럽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실시를 해서 이번에 공개를 했습니다.
1: 예.
2: 무선 전화면접 조사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1: 예.
2: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 예.
2: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1%였습니다. 지난 조사 대비 6%포인트가 하락했고요. 부정평가는 6% 포인트 오른 41%였습니다. 인천, 경기, 광주, 전라, 부산, 울산, 경남은 긍정평가가 우세했지만 충청권, 대구, 경북은 부정평가가 높았고 서울은 오차 범위 내에 긍정평가, 부정평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1: 예.
2: 연령별로는 30대 이상 주로 이제 40대하고 50대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고요. 20대와 70대에서는 부정평가가 우세했고 30대는 긍정 부정평가가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7%, 개혁신당 4%, 조국혁신당 2%였습니다.
1: 네, 자 이런 가운데 요즘 김원준 씨 유튜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출연을 해가지고 정부의 정책 설명도 하고 역대급 투자 규모를 예고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2: 네, 오는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합니다.
1: 예.
2: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방안 그리고 대규모 민관 투자 계획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방안이 포함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이 가운데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에 출연을 했습니다.
1: 예.
2: 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나오는 숫자들이 매우 낯설고 규모가 워낙 커서 이게 진짜냐는 그런 논쟁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예고했고요.
1: 예.
2: 김 실장은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강요한다는 주장에 대해 세계 1, 2위 기업을 정부가 쥐어짠다고 투자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1: 예. 자 일단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인 국면입니다. 이거 갖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방금 언급한 김호준 씨 같은 경우 코어 지지층이 흔들리고 있다. 일단 지켜보고 있고 한 번 또 가면 안 돌아올 것이다. 막 이런 협박 수준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아니다. 근본적인 지지층이 있지만 그 중도 보수 혹은 중도층이 이탈한 것이다. 뭐 이런 해석도 있긴 합니다. 박 의원님부터 말씀 주시죠.
3: 오늘 갤럽 조사 나온 거 보니까는
1: 예.
3: 그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탈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
1: 예.
3: 보수층이나 중도층에서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가 많이 낮아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1: 예.

0: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허니문이 끝났잖아요. 어떻게 보면 허니문이 좀 길었습니다. 예. 1년 가까이 됐으니까. 근데 이제 허니문이 끝나고 나면 지난 1년간에 비교해서 이재명 정부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1: 예.
0: 그 이전 정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기저효과 같은 게 이제 없는 거죠.
1: 예.
0: 그런데다가 이제 선거 앞두고서 뭐 공소시효 특검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 여당으로서는 좋지 않은 이슈들이 있었고 지금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선관위 문제긴 하지만 이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1: 예.
0: 정부의 관리 책임을 일정하게는 묻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당 내부에 지금 이 권력 경쟁이라는 게 좀 생산적이지 못한 모습이잖아요.
1: 예.
0: 중도층은 그런 모습에 좀 등을 돌리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1: 예.
0: 그런 게 고르게 반영돼서 지지층은 좀 이완되고 그리고 중도층이나 보수층에서는 이탈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1: 예. 이재영 의원님.
2: 저는 민주당의 요즘 모습을 보면 우리 새누리당 시절에 15년 16년도
1: 예.
2: 이때 굉장히 치열하게 저 당내 그 권력 다툼이 있었잖아요.
1: 예.
2: 그때가 기억이 나요. 그때도 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김무성 대표가 전 대표가 이거 3자 구도가 될 거니까 나름 성공할 수 있다.
1: 예.
2: 이 선거 그때 16년도 총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 예.
2: 근데 이 총선과 관련해서 공천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내용에 휩싸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벤트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철수 당이라 그랬잖아요. 그때 저희가 굉장히 그때 선전했죠. 서울에서도 한 20% 정도 가까이 가져가고 하면서
1: 예.
2: 그때 이제 16년 새누리당의 몰락을 가져온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암투 같은 경우는 이 강도가 그때 정도 아니면은 오히려 더 센 거 아닌가?
1: 세지기를 바라십니까?
2: 아니, 근데 그거는 세지는 걸 바라든 안 바라든
1: 예.
2: 그렇게 그냥 나오는 수사들이
1: 예.
2: 다 그러고 그럴 수밖에
1: 없 체감하는 게
2: 네, 체감하는 게 그렇답니다.
1: 온도가
2: 네.
1: 더 세질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2: 네.
1: 김수민 평론가도 지지율 하락 그런 네. 국민에 대한 분석?
3: 일단 뭐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일단은 눈에 띄는 것이 무당층이라든지 쪽 의견이거든요. 그럼 이번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무당층에서 긍정평가가 33%, 부정평가가 46%. 그러니까 무당층에서 부정평가가 더 우세합니다.
1: 예.
3: 이걸 봤을 때는 뭐 민주당 코어 지지층이 빠졌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아니라
1: 예.
3: 좀 오히려 무당층이라든지 소극적 지지층이라든지 이쪽에서 빠졌다라고 분석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1: 예, 근데 김영호 정책실장이 이 설명을 저희 한판승부 같은 프로그램에서 해주시면 좋은데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가서 이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또 이제 호남에 또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또 이 야당에서는 이게 전당대회용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긴 합니다. 이 비판 어떻게 들으시는지?
0: 아니 뭐 전당대회용이라는 건 제가 보기에 너무 과한 비판이고요.
1: 전당대회를 그 시총 1, 2위가
0: 그렇죠.
1: 도원되느냐.
0: 그렇죠.
1: 뭐
0: 그리고
1: 이야기.
0: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
1: 예, 예.
0: 정부가 팔 비튼다고 기업이 자신들에게 손해가 되는데 투자를 합니까?
1: 예.
0: 뭐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이걸 뭐 K미르재단에까지 비교를 했는데
1: 예.
0: K미르재단이야 법적 의무도 없고 기업의 생산활동과도 무관한 그런데 이제 기업이 돈을 내서 문제가 된 건데
1: 예.
0: 이건 기업이 이제 공장을 짓고 자기 생산 그 투자를 하는 거예요. 생산을 위한 설비 투자를 하는
1: 예,
0: 거예요.
1: 예.
0: 그리고 규모가 아마 수십억, 수백억, 수백조, 수십조에서 수백조의
1: 예.
0: 규모일 거예요.
1: 예.
0: 근데 이런 투자 결정을 하는 거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과
1: 예.
0: 고도의 어쨌든 경영적 판단, 산업적 판단 이런 걸 통해서 나오는 거지.
1: 예.
0: 뭐 대통령이 불러다가 여기 투자하라는다고 기업이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도 어느 시대인데 지금 그걸 불러다가 자기 전당 내용으로 여기다 투자해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1: 예.
0: 그러니까 저는 그런 비판이 이치에 맞지 않고요. 김영범 실장이 뉴스공장에 나와서 이런 브리핑을 한 건 저도 좀 아쉽네요. 결국 김어준을 키운 8알은 정치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예, 그렇죠.
2: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그래요. 뭐 기업 1, 2위가 수백조 투자하는 데 있어서
1: 예.
2: 대통령 한마디 움직일 리는 없지 않겠어라는 것까지 합리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1: 예.
2: 지금은 이 모든 행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굉장히 이제 좀 세게 세력 다툼이 일어나고 있기
1: 예,
2: 때문에
1: 예.
2: 이 뉴스들이 다 그거에 맞춰서 나오는 듯한 좀 인식은 저희가 뭐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게다가 말씀하셨듯이 왜 김어준 쇼에 가서 합니까 이 얘기를. 누군가가 김어준 씨를 생각하면 김어준 씨의 뭐 생각과 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평가를 하지만 예.

0: 예.
1: 결국에는 거기에 오디언스에 대해서 청취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 그 이걸 도대체 거기 나간 이유는 그 결국엔 그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나간 거였는데
0: 예.
1: 아니 국가적 진짜 말 그대로 대한민국을 위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이 사업이라면은 방송 같은 여기 나오든지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0: 예.
1: 좀 더 좀 공신력 있는 방송에 나가서 이런 설명을 해야지 왜 김호준 쇼에 가서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0: 예, 김수인 평가도 말씀 주시죠.
2: 네, 좀 흥미로운 거는 최근에 이제 소위 명청 갈등이라고 해서 많이들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는데, 예. 근데 또 이재명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0: 예.
2: 김어준 씨 프로그램에 나갔다.
0: 코어가 흔들리고 있다. 이런 전망이 한 나온 지 2, 3일 후에 또 나가서 말씀을 하니까.
2: 네. 그래서 이것은 달래기인 것인가.
0: 그러니까.
2: 혹은 이제 근데 김어준 씨는 또 그 패널을 또 맞이를 했단 말이죠.
0: 예.
2: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좀 궁금함이 있는데 저희 예. 가설로는
0: 가설.
2: 이게 또 경제 분야이기 때문에
0: 예.
2: 지금 당정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경제 분야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기억나는 게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 하고 대표되고 했을 때 주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경제 정책은 정부에 맡긴다. 그런데
0: 예.
2: 다른 입법이나 이런 건 국회가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검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이 주도를 하는 거고 주로 지금 싸움이 나는 것도 그쪽이고 경제 문제에서는 그렇게 크게 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도 가능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0: 예. 자, 원구성 타결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법사위 위원장을 이제 국민의힘 요구를 하고 있는데 또 민주당도 여기 앉고 단독 처리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짧게 전해주실까요?
2: 네. 오늘 국회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는데요. 마치고 나서 국민의힘 정정식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 그래야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 이것을 강조를 했지만
0: 예.
2: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지 못한다고 해서 협상이 결렬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 예.
2: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의원총회를 29일 소집을 해서 의원들께 보고하고 투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고요.
0: 예.
2: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야당에 더 기다릴 수 없다고 통보를 했다면서 이번 달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임을 처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입니다.
0: 두 분도 국회에서 일해보셨는데 이런 삿바싸움.
3: 이게 뭐 한두 번이 아니고 매번 국회에서 개원 때마다 벌어지는데 저는 제도적으로는 법사위 체계잡고 심사권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0: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3: 네. 그걸 폐지하기로 하고 예. 그거 폐지한 다음에 법사위 넘겨줬으면 좋겠어요. 야당한테.
0: 아...
1: 네. 뭐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민주당이. 저는
3: 아니 그거 폐지하면 넘겨줘도 아무 상관없어요.
1: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예. 계속 하다가
0: 예.
1: 저는 그 김종인 위원장 시절에
0: 예.
1: 다 가져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대신 본인들 당신네들 민주당 알아서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책임지게 됐죠.
0: 예.
1: 차라리 그 초식이 낫다. 그런 게 나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예. 일단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4: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5: 노후의 품격, 어디에서 올까요? 정든 내 집, 익숙한 우리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지켜집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설 격리가 아닌 마을의 돌봄으로 도시의 틀을 바꿉니다. 턱없는 무장의 설계, 스마트 안전 시스템, 그리고 고령자 맞춤형 주거 개선까지 어르신이 걷기 편한 길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길입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7: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6: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8: 당신이면

0: 충분해.
1: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2: 내전보다 짜릿한 진짜 고수들의 진검승부. 여의도 외전.
3: 예, 박종희 한판승부 여의도 외전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을 만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3: 자, 오늘도 엘레강스 정 조김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3: 예, 아, 엘레강스 하십니다. 오늘도 블랙스완.
5: 감사합니다.
4: 아, 예. 나도 시커먼 거 입고 있는데 난
3: 아니, 블랙 아이돌.
6: 아니 오늘 그 우리 이재용 위원장 헤어스타일은 네. 80년대 그 신당동 떡볶이집 가면 DJ들 있었어.
5: 맞아.
6: 어, 약간 맞아. 그 헤어스타일이야.
7: 아, 그때 핫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3: 어, 네. 칭찬이신 거죠? 어,
6: 이거.
3: 예, 아, 좋아요.
4: 칭찬으로 받겠습니다.
3: 예, 좋습니다.
5: 희망곡 받아, 희망곡.
3: 예, 신청곡 받아주세요.
5: 아, 신청곡.
3: 네, 신청곡. 자, 일단 자, 또 현안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위기는 좋습니다만 정치권 분위기는 안 좋아요. 자,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갈등의 뇌관 중 하나가 보안 수사권 문제인데 어제 이제 김민석 총리가 예정이 없던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폐지하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무슨 딱 박았는데 여기에 또 정청래 전 대표가 환영 입장을 바로 내고 오케이 그럼 바로 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이제 계속해서 SNS 하고 있어 시간 끌기 위한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 아 이런 정부안이 없었던 거야? 뭐 이런 느낌의 SNS를 막 올리고 있는데 아니 당 대표. 어, 그만하신 지 한 거의 이틀 만에 이게 또 발언 수위가 좀 높은 게 아닌가 싶은데 이동학 최고
7: 높죠. 저는 김 총리를 겨냥했다기보다 예. 이게 정부라고 하면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은 대통령이잖아요. 사실상 대통령은 겨냥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좀 불편하게 봤어요.
3: 예.
7: 예. 뭐 지지 여부를 떠나서 되게 불편하게 봤고
3: 예.
7: 이게 어쨌든 심사숙고를 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도대체 왜 그랬는가 이거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3: 예.
7: 검찰이 나쁜 행동을 했어요.
3: 예.
7: 이게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 나쁜 행동들을 했죠. 대놓고 예. 김건희 여사 빼주고 이 특정인은 뭐 괴롭히고 그런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공적인 어떤 수사기관이 맞나라고 하는 의구심을 든다는 차원에서는 지금 검찰개혁을 해야 되는데
3: 예.
7: 그런 걸 하다가 결국에는 누군가가 피해를 국민 중에 보게 되면 나중에 반동이 올 거 아닙니까?
3: 예.
7: 그 반동의 소지를 최소화하자라고 하는 게 대통령의 입장이었고 총리도 그런 입장들을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건 뭐 지지층들이 원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대통령도 너무 자기 걸 고수하기보다는 한번 그래 한번 받아들여보자 이렇게 했는데
3: 예.
7: 나중에 그 후과에 대해서는 결국 누군가는 책임지긴 해야 될 겁니다.
3: 예.
7: 그런 차원이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전당대회에서 이제 활용을 하려다 보니 김 총리께서는 이거를 김빼기를 이제 하는 거죠. 나도 입장 똑같아.
3: 예.
7: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이 이제 빠졌는데 김을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폭풍 SNS를 통해서 이제 시비를 조금 더 거는 거죠.
3: 그러니까 이걸 이미 이제 아이템 딱 잡고 계속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정청래 의원이 오늘 또 민주당 여성 당선자 워크숍에서 어제 김민석 총리 발언 정면 또 반박했어요. 지난 5월에 처리하려고 했지만 당의 요구로 연기했다. 이제 했는데 정청래 또 그런 게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지금 벌써 장외 한판 승부에서는 이제 곧 토론하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 보이지 않는 토론하고 있군요. 정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5: 이동학 최고 말씀하셨듯이 김빼기가 예. 맞아요. 저는 요 장면을 예. 보면서 아주 오래전에 그 여성 국회의원들 MT가 있었어요.
3: 오.
5: 그 생각이 나더라고.
3: 예, 예.
5: 물론 이제 그 당시 한나라당 때였는데 네. 여성들만 간 거예요.
3: 아, 여야 여성들
5: 서로 아니 여당의 당시 한나라당의 여성
3: 여성만. 네.
5: 그래서 서로 이제 그 게임을 했는데 뭘 했냐면 여자들끼리 이렇게 밀어갖고 챔피언을 정한 거야. 근데 누가 이겼는지 아세요?
7: 누가 이겼을까요?
5: 제가 1등을 했어요.
3: 와우!
5: 근데 거기 만만치 않은 선수들이 있었어. 등치가. 이혜훈, 전용, 막 이랬다고. 그리고 조윤선도 등치가 좀 있잖아. 근데 제가 이겼어요. 이긴 게 왠지 아세요?
3: 예, 예.
5: 이걸 밀기로 하니까 이거에만 집중하는데
3: 예.
5: 내가 손을 확 들어버리면 바로 김빼기가 되는 거야. 그냥 지푸레 넘어가는 거지.
7: 대치기.
5: 지금 이 그림이 바로 그런 그림이에요.
3: 기술의 정옥임. 예. 아, 지혜로우세요.
5: 아니, 제가 보기보다 또 그런 거에 강해요.
3: 방송도 그게 제일 잘하시잖아.
6: 두뇌 피칭을 한 거죠.
3: 두뇌 피칭.
5: 그렇죠. 힘을 빼니까 그냥 넘어가더라고, 다.
3: 아.
5: 근데 지금 어쨌든 예. 이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총리가 이렇게

0: 대답하는 거에 대해서 예. 마치 또 폐지가 정부의 예. 입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예. 그렇기는 하나 예. 당권 경쟁을 위한 두 사람 싸움에서 정청래가 하나 먹은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넘어간 것도 모르고 대환영이라고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닌 거거든. 그러니까 예. SNS를 계속 하면서
1: 그러니까
0: 어떤 식으로든 이제
1: 주목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싸워보려고 예. 그러는데 또 김 총리가 5월에 처리하려고 했지만 당의 요구로 연기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시비를 걸면서 그러니까 이제 밀치기로 하면 한 방 넘어갔는데 넘어진지도 모르고 막 좋아라 하다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붙자 그러는데 김 총리가 안 붙는 거지 낙장불입이다 해가지고
1: 지금 말씀하시니까 막 상상이 돼. 그 밀기 하는 게 야 예능에서 하는 그 게임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이 게임의 끝은
2: 저는 그 정청래 대표가 결국에는 보안수사권 검찰개혁 네. 이 원툴밖에 없구나.
1: 콘텐츠가.
2: 당대표가 다시 되려는 이유가 이거밖에는 할 얘기가 없구나. 그러니까 네. 저렇게 정부가 뭐 당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당의 입장대로 합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계속 이렇게 울그늘어지고 네. 그리고 정청래 대표 대통령하고 원팀 맞아요?
1: 그게 이 정도면
2: 대통령이 결정한 거잖아요. 네, 정부가 공식 발표했다는 건데 네. 거기다 대고 시간 끌려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는 안 하고 뭐 했어?
1: 시간 끌기 꼼수 아니냐? 네,
2: 정부 입장 안 내는 거는 오히려 차입회의를 미루면서 사실상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엊그저께까지 당대표였던 사람이 네. 원팀이라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원한다면은 네. 할 수 없는 언사예요.
1: 그렇죠.
2: 아무리 지금 당권 경쟁이 격화된다 하더라도 예, 예. 이것만 보더라도 정청래 대표가 과연 진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 또 지금 여당의 당대표로서 자격이 있는지 심각한 그 자질에 예. 의문이 들게 하는 예. 그런 태도가 아닐 수 없고요. 예. 저는 이 보안수사권 문제라는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에 매우 중요한 이런 제도적 그 사안이 여당 전당대회 이슈로 이렇게 소비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1: 예.
2: 얼마 전까지 대통령도 1주년 그 기자간담회에서 예. 제한적인 형태로 남겨둬야 된다. 아, 이게 악용될 소지를 없애고
1: 그러니까 폐지는 해야 되지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2: 아니,
1: 혹시라도
2: 그렇죠. 뭐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증거 수집을 안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사건이라든지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안수사권을 남겨둬야 되고 예. 이걸 폐지한다면 예. 그 경찰에서 검찰로 나오는 사건들을 다 전권 송치해서 네, 네. 보안수사 요구권을 사실상의 수사 지휘에 준하도록 네. 만드는 제도적 보안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네. 덮어놓고 폐지해요. 근데 네. 전당대회 쟁점으로 이 이슈가 부각되니까 정부마저도 네. 어쨌든 이 공을 다시 여당한테 넘기고 네. 정부는 손들어버리겠다. 이게 책임 있는 태도냐는 거예요. 지금 네. 총리실 상하의 검찰개혁 TF 네. 8개월 동안 운영을 했어요.
1: 네.
2: 거기에 각 방면의 전문가들 불러서 돈 수십억 썼습니다.
1: 네.
2: 뭐 하자는 거죠? 저는 굉장히 분노스러워요, 이 자체가.
1: 그러니까 그 관련자들도 아, 이 내용을 본인들 몰랐다 하면서 좀 깜짝 놀랐다고 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김민석 총리도 뭐랄까 좀 전당대 임박하니까 좀 당원들의 마음을 달리기 위한 그런 내용을 말씀한 것 같긴 한데.
0: 그래서 제가 아까 비판한다 그랬잖아요. 예. 적어도 총리를 했고
1: 예.
0: 보안수사권의 성격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확히 간파하고 있는데
1: 예.
0: 아마 권리 당원들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1: 예, 예, 예.
0: 그렇다 해가지고 원칙적으로 이거 폐지하겠다. 이렇게 하고 공을 지금 정청래 대표에게 던져버린 거거든요.
1: 예, 예.
0: 그렇게 해가지고 당권 경쟁에서 유리할지는 모르겠지만
1: 예.
0: 한마디로 그 검찰은 마음에 안 드니까 경찰한테 권한을 다 주겠다는 건데
1: 예.
0: 경찰 믿을 수 있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경찰이 100% 무오류입니까? 검찰이 잘못한 거 있으니 경찰한테 넘겨주겠다. 그래서 요새 경찰들 몸값이 상당히 올라갔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1: 로펌에도
0: 대형
1: 경찰
0: 로펌에도
1: 출신이.
0: 그렇고. 그런데
1: 예, 예.
0: 이런 그 심플한 논리가 아까 말씀하신 원툴맨? 원툴?
1: 예.
0: 원툴이라는 말이 원래 그 있는 모양이고 이 정청래 대표는 원팀맨이 아니고 원툴 하나밖에 몰라. 지금 내가 보니까 다른 걸 몰라.
1: 예,
0: 이것만 하고 있다. 하고 있다가 이거가 그냥 넘어가니까
1: 예.
0: 지금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SNS라든지 지금 당원들을 향해서 지금 그 김민석 총리가 일종의 꼼수를 피는 것이라는
1: 예.
0: 그런 뉘앙스의 주장을 하는 건데
1: 예.
0: 제가 볼 땐 다 틀렸어요. 적어도 국가의 예. 국정 운영을 책임진다면은
1: 예.
0: 적어도 그 비판을 받더라도 설득하려고 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저는 권리당원들이 다 그렇게 오로지 보

0: 보안수사권 그럴 거라고 믿고 싶지가 않아요. 어떠세요?
1: 그러니까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번에 사의 표명했대잖아요. 네. 사실은 네. 이제 뭐 이제 몸이 안 좋다 이런 말씀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세히 좀 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 법률가 출신이고 대통령도 법률가 출신이고 변호를 했던 분이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제도가 가면 피해자들 그러니까 어떤 피해자들을 변호함에 있어서 굉장히 수사나 이런 거 뭐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 직감적으로 저는 아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 예, 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저도 저 같은 사람도 뭐 변호사는 아니지만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결국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8개월 동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여기서 이 사람들끼리만 논의한 게 아닐 거예요. 예. 수없이 많은 법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럼 이건 시뮬레이션을 했다는 얘기인데 예, 예. 그 부분과 관련돼서 시뮬레이션을 했으면 나중에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예. 아주 예외적 사안이라도 한번 좀 남겨놔 보자라고 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우리가 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만세 부를 수 있어요. 예. 너무 좋다. 개혁하는 순간에는. 근데 며칠 뒤 혹은 몇 달 뒤에 보도가 막 되기 시작해요. 예. 이 사람 피해 뭐 그러니까. 암장됐다. 경찰에서 예.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례들이 만약에 보도가 되면 많은 반동이 오지 않겠어요? 과거 2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어요. 물을 가르고 온 것 같다. 네, 엄청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지만 예. 다 뒤돌아보니까 물이 그냥 다시 다 채워진 거 아니에요. 물을 아무리 열심히 갈랐지만 물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무위의 정치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뭔가 하나 한 계단씩 쌓아 올라가는 건데 예. 이거는 제가 볼 땐 그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걱정은 솔직히 들어요. 근데 저는 당인이기 때문에 당 전체가 예. 결정했다. 그럼 저는 그냥 지금 따라가지만 예. 이런 문제 인식 정도는 좀 공유 드리고 싶어요.
0: 사실은 예. 이것뿐만이 아니고 짧게 할게요. 예. 이미 그 사법개혁 한다 그러면서 법 왜곡죄 그다음에 사심제 지금 우리가 그 일일이 다루지 않아서 그렇지 그 부작용도 지금 아마 거의 상당수 지금 그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마치도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을 개발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핵미사일은 북한을 비판하는 우파들을 향해서만 날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지금 다섯 명 여기 앉아있는데 예. 전부 잠재적 범죄 피해자들이에요. 예. 다 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만 당해요? 아마 정청래 대표도 언젠간 당할지 몰라요.
1: 이재원님?
3: 그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김민석 총리의 발언으로 인해서 저는 그 전당대회는 승기를 잡은 게 아닌가. 김민석 총리가.
1: 김민석 총리가?
3: 네. 왜냐하면 유일한 이슈를 완전히 그냥 흐지부지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되살리려고 하는 정청래 대표 전 대표의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다 나올 정도로 다른 콘텐츠가 아무것도 없고 나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예.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도 근데 두 번째도 다 말씀해 주셨던 건데 결국에는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1: 예.
3: 정부마저도 결국에는 당내 당권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안중에도 없구나. 너희들도 아까 같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 권력 투쟁 다 뭐 정치란 그런 건 알겠는데 그 안에 국민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기억하실 겁니다.
4: 근데 저 이거 하나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지금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거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보안수사권도 수사권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또다시 별건 수사하고 정치검찰이 다시 이제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돌아올 거 아니냐라는 예.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사건의 거의 99%는 정치권하고 관계없는 일반 그 형사범죄 사건들입니다.
1: 99.9%
4: 예, 이른바 민생범죄라고 하는 예. 과거의 그 1% 혹은 그 미만의 사건들에서 정치검찰의 횡포와 폐해가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1: 예.
4: 이거는 진짜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고 이 벼룩잡을 내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에요.
1: 예.
4: 그런데다가 일부 의원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기도 안 차는데 민생범죄 사건도 정치인하고 연관돼 있으면은 그거를 보안수사권을 통해 가지고 조작하고 결권수사로 확대할 거다. 이 정도면 개혁이 아니고 피해의식입니다. 그리고 근거도 없는 피해망상에 가까운 피해의식이에요.
1: 예.
4: 그런 본인들의 피해의식을 가지고 예. 형사사법체계의 이 시스템을 이렇게 불확실하게 만들겠다는 것 자체는 예. 자칫하면 이건 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1: 예.
4: 나중에 그로 인해서 범죄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예. 그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부실하게 수사돼가지고 예. 공소 유지가 제대로 안 돼서 제대로 처벌되지 않거나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그거 이 법 만든 사람들이 책임질 겁니까? 정당이 그 민

0: 민주당이 책임질 수 있어요?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신중하지 못하게 전당대회 쟁점으로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바꾸는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1: 예, 또 하나 이제 보안수사권 문제 더불어서 또 하나의 논란 카드로 갖고 온 게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서울국제도서전 바로 이제 만나러 갔지 않았습니까? 사퇴와 선언한 이후에. 그러면서 이제 그 민주당 적통 문제를 또 화두로 꺼냈습니다. 네, 그러자 또 고민정 의원이 어느 계파에 서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적통이겠냐? 의도가 읽히면 감동은 없다.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해서는 불만 많다. 전대 출마 고민 중이다. 이런 인터뷰를 했더군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또 이용하는 듯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그 대변인을 했던 고민정 의원 입장에서 또 불쾌하게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2: 방금 들었는데
1: 예.
2: 고민정 의원이 예. 당대표 출마 하는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 전대 출마, 당대표 출마예요? 최고위원 출마가 아니고?
2: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1: 당대표 출마를? 네. 오,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동학 최고?
2: 확인 좀
3: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1: 아, 그래요? 네.
3: 근데 이게요, 네. 어떻게 연동이 되는 거냐면, 네. 일단 2022년 8월 달에 저희가 전당대회 했을 때, 네. 정청래 의원이 1등으로 최고위원이 되죠. 수석 네. 최고위원이 네. 되고, 네. 2등으로 고민정 맞아. 의원이 아하. 당선이 돼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유일하게 거의 뭐 반명이라고 하는 게 좀 그렇지만 어쨌든 예. 모두가 친명이었으니까
1: 친명인 상황에서 네, 친명이
3: 덜명이었다고 예. 합시다. 예, 덜명. 예. 근데 어쨌든 그런 구도 속에서 함께 일을 아니, 제가 예전에 저도 이제 그런데 껴봤던 그런데 경험이 껴봐서. 있어서
1: 덜명.
3: 예. 예. 왜냐면 제가 2016년도에 전 최고위원 나왔었는데 예. 그때는 문재인 친문이 아니다는 이유로 덜문이라고 예. 그러니까 저보다
1: 양문으로 합시다. 양문.
3: 저 99% 찐 99%면 100%가 나오면 전 반문이 되는 거예요.
1: 야.
3: 그때 이제 그런 기류였는데 지금도 전 그런 기류가 있을 거라 봅니다. 이게 예. 되게 고약한 건데 예. 어쨌거나 이 친문 진영이든 자기가 친명이라고 생각하든 친문이라고 생각하든 정청래 대표가 끝나자마자 이제 거기 그 이제 책 도서전 하는 곳에 가가지고 예. 5분 정도 이제 같이 있으면서 사진을 찍고 왔다고 하는데
1: 아하.
3: 그게 이제 유쾌한 모습으로 본 사람들 많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뭔가 전직 대통령을 활용한다는 느낌 이제 그런 게 들었던 거 아니에요.
1: 예.
3: 그리고 이거 이 보안 수사권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딴지 게시판에 글 올린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는 아 부대를 모으고 있구나. 저거 전략이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투명하게 드러나니까 고민정 의원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한 것 같아요.
1: 네.
3: 읽히면 그게 무슨 감동이 있냐 이거잖아요.
1: 아니 네. 수가 너무 투명하잖아 이게 네네네. 지금. 예. 네.
3: 그러니까 긍정적인 어떤 효과로 네. 돌아오진 않을
1: 아닐 것이다. 또 다음 주 7월 1일 날 대통령이랑 또 문재인 대통령이 또 오찬을 함께 한다잖아요. 네. 7월 1일 날. 네. 네.
3: 그리고 바로 나온 얘기가 네. 윤건영 의원이 네.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은 없었다. 앞으로 네. 출마자와는 만나지 않을 것이다.
1: 아예 딱.
3: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끝나고 뭐 만날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1: 그러니까요. 예.
0: 근데 정청래 대표만 만나고 출마자하고 안 만난다 그러면은
1: 그러네.
0: 그 자체로 조금 좀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3: 억지로 또 찾아가면 만날 수도 있죠. 이렇게 억지로 찾아가면.
0: 아니 뭐 농담이었고 그 고민정 의원이 저런 이제 불쾌감을 표한 건 네. 본인 당대표 출마도 있지만
1: 네.
0: 너무 정청래 대표가 네. 뭐 친노 친문의 적자인 것처럼 네. 이제 본인 스스로 포지셔닝을 하니까
1: 네.
0: 사실도 그렇지 않은데 사실 정청래 대표가 친노 친문의 그 적자나 주류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1: 예, 예.
0: 그분은 과거에도 좀 아웃사이더 기질이 예. 있었잖아요.
1: 예.
0: 근데 자꾸 일종의 이제 그런 파리 무슨 친노 친문 파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좀 지나치다. 근데 이런 불쾌감의 표현인 것 같아요.
1: 예.
0: 그리고 어제 그 국제도서전 같은 경우에 예정된 그 공개 행사잖아요.
1: 그러니까
0: 정청래 대표 온다 그래서 문 전 대통령이 안 갈 수도 없어요. 뭐 어떻게 안 갑니까?
1: 본인은 거기 있어야 되니까.
0: 아니 그러니까 다만 사전에 예. 오늘 이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까 다음에 예. 만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어찌됐든 간에 그 장면이 어떻게 활용될지 어떤 예. 정치적 메시지로 이용될지 그건 뭐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1: 예.
3: 아니 근데 연락을 안 하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0: 아니 근데 오전에 기사가 다 돌았어요. 이미 오전에 기사가 다 돌았기 때문에
1: 예.
0: 문 전 대통령 측에서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1: 예.
0: 그러면 거꾸로 연락을 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했어야 되는데 결국 거기서 전직 대통령들 책 쫙 들고
1: 예.
0: 문 전 대통령이랑 나란히 서가지고 이제 사진 이거 예. 남기러 간 거지 않습니까?
1: 그쵸, 사진 찍으러.
0: 내가 이제 친노 친문에 예. 말하자면 대표성을 갖는 후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1: 예, 예.
0: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원툴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러니까 민주당의 역사와 정신과 가치와 이걸 계승하는 건 좋은데 보다 더 중요한 건 민주당의 미래입니다. 아. 당대표라면.

0: 예.
1: 그래서 내가 어쨌든 더 과거의 민주당의 전직 대통령들과 가깝고 그 노선에 충실하다를 강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의 민주당이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청래 대표는 거기 있어서 1인 1표제, 뭐 예. 검찰개혁, 내란 청산, 보안수사권 폐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0: 예.
1: 노래방에 우리 같이 가는데 예. 노래방 가면 맨날 똑같은 노래를 1절부터 4절까지 부르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는 다시 노래방 같이 가고 싶지 않겠어요?
0: 너 그거 부를 거지?
1: 예. 예, 저는 그런 친구랑은 노래방 같이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0: 예.
2: 근데 문제는 꼭 따라오거든. 노래방에
1: 이게 문제예요.
0: 노래방 간다 하면
1: 먼저가 있어요.
0: 아, 그래서 번호 누르고 있잖아요.
3: 내국가 붙어야 돼요.
2: 그러니까 사실은 네. 그 민주당에 대해서 정말 그 양파처럼 그 새로운 일면을 또 확인하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뭐 적자, 적통. 거기다가 또 지금 김어준 씨 보면은 실제로 노무현 문재인은 엄마 아빠 한 가족 한 묶음인 거예요.
0: 아.
2: 이 인식 수준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향하는 그리고 뭐라 그러지 진보 개혁 노선을 예. 예. 주창하는 민주당의 민낯인가. 이 엄마 아버지 이런 유기체적 가족관을 가진 정당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그 파시스트들도 그래요. 그 파시스트들 그 파시스트라는 게 이렇게 뭉쳐 있다는 거거든 이렇게
0: 응?
2: 손뭉치처럼.
0: 예.
2: 근데 이걸 엄마 아빠로 표현한다라는 거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심지어는 그 소위 연성 독재라고 하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치열하게 노선 투쟁, 정책 투쟁, 권력 투쟁을 하다가 일단 결론이 남은 그거에 따라서 그냥 단일 대우를 하는 것이지
0: 예.
2: 너는 엄마, 마오쩌둥은 아버지, 뭐 덩샤오핑은 엄마 뭐 이래가면서 하지 않거든요.
0: 예, 예.
2: 그리고 일본에도 파벌주의가 있지만 엄마, 아빠 소리를 제가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아 북한은 있구나.
0: 예.
2: 아버지 뭐 어버이, 이래가면서
0: 어버이
2: 수령해가면서 수령 예, 예.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지면서 어떻게 혁명적 변화를 논하고 진보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그렇게 마치도 그것은 그들의 독점물인 양 그랬는지에 대해서 새삼 놀라게 돼요.
3: 그 저는 다시 이것도 보면서 15년 16년도로 돌아가서
0: 알았어요. 아니 국민의힘을 보는 것 같다고.
3: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0: 예.
3: 꼭 반복을 합니다.
0: 역사는 반복된다.
3: 네, 역사는 반복되고 예. 저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꼭 다시 하고 있어요. 어디선가 누군가가. 근데 이거잖아요. 그때 침박 찜박 뭐 감별사 이런 것들 많았잖아요.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몇 분의 의원님들하고 저녁을 먹는데 그 소위 말하는 새로운 침박들을 보면서 지칭하면서 지들이 언제부터 침박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 가까우셨는데 지금 약간 소원해졌던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제 고민정 의원이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0: 예.
3: 근데 정청래 대표도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아니 대통령은 송영길 의원하고 밥 먹었잖아요.
0: 만찬.
3: 1대1로.
0: 예.
3: 그것만큼 확실하게 힘 실어주고 이렇게 내 사람이다라고 보여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예. 마음에는 야 나라도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문 대통령 찾아간 거 아닐까요?
0: 예. 자 박종현 판승부 여의도 회장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2부는 또 더 재밌는 얘기를 함께할 예정입니다. 2부도 계속 와주세요.
4: 1분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맑은 하늘 덕분에 낮 기온이 많이 올랐는데요. 어제보다 더운 날씨 속에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낮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기온이 더 높겠는데요. 아침에는 상대적으로 선선하지만 낮 동안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아서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지역 내일 아침 19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32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 밖의 지역 낮 기온은 인천과 춘천 30도, 대전 32도, 광주 31도, 대구 29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과 내일 사이 대부분 지역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도 오늘처럼 자외선이 강하겠고 모레 주일에는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에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장마가 예년보다 늦어지면서 다음 주는 중부지방의 경우 비 소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기상정보입니다.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1: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0: IH
1: 인천도시공사.
0: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CBS 박정우 판승부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자, 이 부에서는 민주당 얘기일 수도 있고 또 정부 여당 관련 얘기일 수 있고 야당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호남이 지금 뜨거운데요. 지금 이제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TK뿐만 아니라 호남 내에서도 반발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호남 전체 공장 지을 수도 없고 이제 호남 어디에 지을 것이냐, 전남이냐 전북이냐 뭐 이런 얘기 들 수 있고 굉장히 또 오면은 이게 굉장히 그 지역 발전에 중요한 이슈가 되고 아까 일부에서도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런 수치가 가능해? 하면서 또 엄청 기대를 높여놨으니까 이거 지금 난리가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이 문제 어떻게 야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여지시는지 정옥희 의원님부터 말씀 주시죠.
1: 저는 그 다른 데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 수도권 아닌 예. 비수도권의 그 발전을 위해서 뭔가가 시도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봐요.
0: 지역 균형을 위해서.
1: 그렇습니다. 지역 균형뿐만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가 미래와도 그래서 헌법에도 그 집어넣겠다 그랬던 맞아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예. 그런데 이 지금 그 반도체 얘기를 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그 미국의 그 조지아주하고 알라바마주 예.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들어갔잖아요.
0: 맞아요.
1: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 지금 이 경우는 대통령이 오늘 불러가지고 여기다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한국의 기업 오너 중에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0: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주지사가 먼저 다가와가지고
1: 기업에
0: 우리가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런 소위 비즈니스 편의를 받을 테니 예. 제발 좀 투자해 주세요. 심지어는 미시간에 있는 노조 얼씬도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라바마와 조지아주의 그 현대와 기아가 완전히 그 퍼스트 티어, 세컨 티어까지 구축이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호남 발전 필요하죠. 영남도 필요해요. 그런데 기업 유치를 과거의 정권의 권력들이 오너 불러서 여기다 좀 하시지가 아니라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다가 삼전이나 SK 하이닉스를 투자하려면 예. 기본적으로 세 가지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땅은 확보가 됐어요. 근데 인력은 뭐 사람이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전력과 용수인데 용수가 더 문제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럼 그거를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백업을 시켜줄 것인지 그 청사진이 저는 먼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영남에서 화를 내는 이유는 예. 아니 전력 우리는 이미 원자력 발전소가 몇 개씩 있는데 이걸 왜 그러면은 호남에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거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예.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거기 잘 살아야 돼요. 잘 돼야 되는데 정말 그 소위 반도체 산업을 거기서 융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대통령과 이 정책실장의 이 스텝이 좀 그 선우가 바뀐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2: 예. 아니 근데 그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예. 얘기 안 하고 예. 기업에게 투자 요청을 할까요? 당연히 막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따를 겁니다.
1: 예.
2: 그걸 전제로 예. 이를테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얘기하는 거지
1: 예. 예.
2: 그냥 기업이 대통령이 시킨다 그래서 예. 그런 정부 차원의 지원도 없고 이를테면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인데 정부가 찍어주는 지역에다 투자를 한다?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얘기고요.
1: 예.
2: 대한민국 기업의 의사결정, 더군다나 글로벌 반도체 1, 2 기업의 의사결정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 때문에 여기다가 무슨 이게 전당대회 용인이 이런 식의 이제 언사를 하는 거는 그 대한민국 보수의 수준을 저는 말해주는 거라 생각하고.
1: 예.
2: 그리고 그 저는 균형발전 측면에서 뭐 비단 그 호남만이 아니고 예. 충청도 중요하고 영남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예.
2: 하지만 어쨌든 이번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에다가 그렇게 유치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게 토지 이용 측면에서든 전력 예. 공급 측면에서든 용수 측면에서든 예.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를 기업도 진지하게 고려해서 결정하는 거라고 보고요.
1: 예.
2: 다른 지역에는 이제 또 다른 이를테면 국가 전략 산업 그 분산 투자 차원에서
1: 예.
2: 저는 계획이 있을 거라고 보고 이 정부의 무슨 5극 3특 이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1: 예.
2: 때문에 여기다가 너무 정치적인 그런 의혹의 시선을 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무슨 K미르재단에 이걸 비교를 하던데
1: 예.
2: 너무 어처구니 없는 얘기입니다. K미르재단은 기업의 생산 활동이 아니에요.
1: 예.
2: 기업의 인프라 투자도 아니고
1: 예.
2: 기업이 의무 없는 데다가 팔비 틀어가지고 돈을 낸 건데 그걸 어떻게 여기다 비교하고 무슨 뭐 이게 그 주주들의 배임이 될 수, 주주들을 향한 기업의 배임이 될 수 있느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아무리 이제 정치적 비판을 하더라도 그렇게 가정에 가정을 쌓아가지고 선동하는 거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1: 이제 전북 군산 김제 부안을 지역구로든 김우겸 의원 이번에 들어갔죠. 이분이 이제 용인 몰빵, 그러니까 용인에 이제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있으니까 용인 몰빵의 부작용이 광주 몰빵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전북에 본인 새만금 그쪽에 나눠서 배치하는 게 필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도 또 막 좀 이렇게 좀 잘라서 막 이렇게 하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3: 아니 우리 선거제도가 네. 소선거구제잖아요.
1: 네,
3: 그러니까 네. 소지역주의로 갈 수밖에 없고
1: 네.
3: 뭐 소지역주의적인 성격에서 국회의원들이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1: 네.
3: 정부는 그렇게 결정할 수 없죠.
1: 네.
3: 뭐 힘센 국회의원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그 그런 것들을 해주고 그런 게 아니고
1: 예.
3: 종합적 판단을 해야 돼요. 지금 트럼프 보세요. 지금 정상회담 하는 데마다 전부 다 그냥 기업 그 CEO들 다 데리고 다니잖아요.
1: 예, 예.
3: 그게 이제 국가하고 기업하고 편먹고 뭘 지원해주고 거기에서 어떤 수익을 남기고 또 어디 우리 노동자들을 어떻게 고용할 것이며
1: 예.
3: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서 그걸 하는 거거든요. 기업의 발전도 꾀하면서 국가적 발전도 같이 꾀하는 거예요.
1: 예, 예.
3: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그거를 저는 종합적 시각 하에서 이런 것들을 짰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영남에도 사실은 그동안 뭐 이 뭐 고속도로 깔면서
1: 네.
3: 방산 있죠. 뭐 조선 산업 있죠. 산업들 많아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그런 제조업 기반의 영남이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지컬 AI 같은 건 이미 5극 3특에서 계획 중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1: 예.
3: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좀 우리가 분산 배치를 하는 거지 산업 하나를 가지고 다 찢어먹겠다고 하면은 오히려 집중

0: 하다가 안 나오죠.
1: 아니 왜 이 대목에서 예, 말을 이 대목. 안 할 수가 없는 예, 게
2: 말해주세요.
1: 저 이거 관심 있어요. 국가의 균형 발전에 대해서. 저 그래갖고 과거에 그 저 행복도시 세종 할 때 예. 저는 기업이 내려가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결국은 찢어놨잖아요. 그런데 예. 이번에 이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그 AI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중에서 만약에 반도체 예. 산업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디다 하는 게 좋겠냐 그랬더니 한번 예. 찾아보세요.
2: 챗GPT 아니면 제미나이?
1: 네. 어쨌든 누구라고 예. 제가 얘기는 안 할게요.
2: 아, 알았어요.
1: 그랬더니 예. 뭐라 그러냐면은 예. 구미.
2: 구미?
1: 네, 그다음에 청주.
2: 청주. 제 고향 청주.
1: 그런 얘기가 나오지. 그러면서 아. 그러면 전남 광주는 어때? 그랬더니 거기는요.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인프라를 확보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용수가 여전히 부족하고 그다음에 그 태양열 에너지 네, 그다음에 풍력 이런 거는 재생 에너지인데 네. 지난번에 왜 삼성에서 파업한다 그러니까 5분만 이게 다운이 돼도 얼마나 큰 손해가 볼지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예, 예. 전력이 일관성 있게 24시간 내내 돌아가야 예. 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 이거 자체를 구비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영남에서 예. 왜 화가 나느냐. 피지컬 AI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이거하고 반도체는 규모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 트럼프 얘기도 하시는데 트럼프는 팔을 비틀어도 못 이기는 척하고 기업들이 투자하는 이유가 있어요. 엄청난 시장이 확보돼 있죠. 예. 인프라가 돼 있죠. 그런데다가 솔직히 노조, 한국 노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갖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 좋아요. 그러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이 글로벌 기준으로 일단 이게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3: 아니 저는 앞서 이제 정호김 의원께서 예. 대통령이 총수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안 들을 리가 있겠냐. 전 그건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기업이 이 수백조 뭐 수천조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 이 어마어마한 막대한 자금을 투입을 해서 새롭게 공장을 짓는데 예. 뭐 다 따지겠죠. 왜 안 하겠습니까? 다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정서는 뭐 정치가 오너들 괴롭힐 수 있는 수준은 아직 돼. 그 정도면 있어. 이걸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오너들 불러다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글쎄요. 뭐 저는 좀 매우 좀 불쾌해 보였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게 뭐 국민의힘에서 야당에서 왜 반발을 하느냐라고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청와대가 정부가 그걸 자기네가 매를 벌어요. 왜 김용복 전체 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호준 방문객 나와서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 보고를 예.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전당대회용 정치용으로 이거 활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2: 예.
3: 그러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민주당이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한테 뭐라고 할 계제는 아니다.
2: 예, 지금 이제 이원택 그 전북지사 당선인도 최근 정부가 반도체 기업들을 대규모로 호남권 투자를 예고했지만 전북은 철저히 배제됐다. 또 이분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1: 아니 무슨 소리야. 새만금에 현대자동차 휴머노이드 로봇 들어간다 그러는데.
2: 그러니까 전남
1: 거기도 물이
4: 반도체 클러스터는 네,
2: 전남 광주로 간다. 뭐.
1: 로봇가 들어가는데. 아, 그 참고로 왜 문재인 예. 대통령 때 한정 공과대학 만들었잖아요.
2: 예.
1: 제가 그 학교는 어떻게 됐는지 찾아봤는데 아유.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총장이 공석이라고 나와 있네요.
2: 예. 알겠습니다.
4: 그런데 이제 예. 이 문제가 예. 그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편중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2: 예.
4: 그동안에 예. 반도체는 이제 수도권 편중이 너무 심했던 거고 지역으로 이제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바람직한데 그러면 당연히 유치 경쟁이 지역 간에 일어나는 건 뭐 불가피하고요. 결국에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기업도 정부도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보고
2: 예.
4: 호남에 그 이게 이제 가면 반도체 클러스터가 네. 그건 뭔가 정치적 배경이 있는 거고
2: 예.
4: 영남에 가면 맞는 거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2: 예.
4: 때문에 저는 이제 정부나 기업의 의사결정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뭐 예. 정치적으로 이런저런 평가가 나오는 거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 산업에 어쨌든 미래를 고려했을 때 뭐가 가장 국가적으로 그 맞는 그런 의사결정인가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충분히 정부도 그걸 감안해서 뭐 결정을 내리려고 보고요. 아, 앞으로 이제 이 문제가 그 지역 간에 굉장히 큰 갈등 사안이 되겠네요.
2: 예.
4: 지금 보니까
2: 그러네요. 예, 전당대회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 예감적 느낌 예 드네요.
0: 아니 오히려

0: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전당대회에서 논의한다 그러면
1: 그럼 자유이죠.
2: 생산적이다.
0: 너무 땡큐죠.
3: 그런 수사권보단 낫죠.
0: 그리고 정책 시장께서 제시하신 문제가 있잖아요. 네,
3: 얘기하시자고 그러니까. 드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 자, 국민 출마해서 이 얘기를 하세요.
3: 출마하세요.
2: 아, 이거 아니, 하고도 남을 사람들 그럼 인재지. 건실한 청년이라고 얘기했잖아.

0: 분이. 근데 이제 지선 이후로 밀어놨던 많은 징계 요청에 이제 답을 할 때가 됐다. 어휴,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기강잡기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강잡기가 징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행사처럼 장날만 되면 오늘 약장수처럼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아마 본인 사퇴 요구에 대해서 약장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어, 저희 방송에도 많이 얘기했는데 저희를 일거의 약장수 방송으로 만들어버렸네. 자, 명분 없이 지도부를 흔드는 거 바로잡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동훈 파! 라고 직접 언급했어요. 하면서 장동혁 대표의 반격 카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일단 우리 정 의원님부터 개인적인 네. 사감은 없지만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 그렇죠. 네. 저도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특히 사감 없어요.
0: 예, 그러니까요.
1: 예. 근데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0: 예.
1: 아, 의원들의 실체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압박하면은 결국은 수그러들 수밖에 없다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칙이 있는 것 같아요.
0: 아.
1: 왜냐하면 지난번에 의원직 걸고 들어와 들어와 근데 아무도 안 들어왔었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은 상대가 상당히 위기감을 느낄 거라는 전제하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0: 예.
1: 왜냐하면은 지금 본인에 대한 여론조사도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물론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직까지도 직을 유지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게 조금 많지만 지금 그 간격이 줄어들고 있고
0: 그렇죠.
1: 국민 여론조사하면 나가라는 의견이 훨씬 많은데도 이렇게 당당한 것은 제가 볼 때 의원들의 문제예요. 그동안 아하.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0: 순한 맛이었다.
1: 네. 이런 식으로 순한 맛 정도가 아니지. 이건 아예 맛 자체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0: 예.
1: 그래서
0: 예.
1: 뭐 지금 보면은 장날만 되면 오는 약장수처럼 야. 사퇴를 요구한다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사람들은 아주 단 한 방으로 약장수가 돼버린 지금 상황이거든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리고 지금 징계 요청에 답을 할 때가 왔다. 저는 장동혁 대표가
0: 예.
1: 징계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번엔 보여줄 차례다.
0: 아하.
1: 정말 당을 생각한다면
0: 예.
1: 여기서 또 아, 나를 징계하면 어떻게 해가지고선 그렇게 하면 다들 직을 걸고 한번 들어가보지. 그렇게 하는 결기가 없으면은 또 당해요.
0: 결기가 있어야 된다.
1: 예.
0: 근데 고성TV 썸네일에 또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동혁 재신임 투표? 배지 걸고 들어와.
1: 어머, 여기 그렇게 돼 있네.
0: 예, 썸네일이 썸네일 그렇게 있었어요.
1: 그러니까 못 들어올 거라고 생각.
0: 그러니까 박정훈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사퇴 요구를 하고 재신 투표라도 해라 얘기했더니 오케이 재신 투표 그럼 받으면 의원직 걸래 안 걸래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재영 의원님.
2: 아니 의원직을 왜 걸어요? 대표직에 대한 거랑 네. 왜 의원직을 걸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0: 그러니까 유권자의 비교의, 선택을
2: 비교의 대상이 안 된다.
3: 예. 아니 장동혁 대표도 원직
1: 의원직을 걸면 되죠.
0: 서로
1: 같이.
0: 서로 걸어라고.
2: 아 근데 여기는 뭐 장동혁 대표 걸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3: 아니 그건 이제 안 맞지.
1: 그렇게
3: 걸라면 서로 같이 걸어야지.
1: 오퍼를 해야지. 너도 걸어라.
0: 너도 같이 걸자.
2: 그럼 그렇게 나오든지 누군가가 어쨌든 간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의원들한테 배지를 걸어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오늘 벌써 보니까. 그 인터뷰에서 몇 명들이 이렇게 아까 뭐 한동훈 파라고 얘기도 했었고 몇몇 의원들은 이름을 거론을 했더라고요.
0: 예.
2: 특히 뭐 젊은 의원들에 대해서.
0: 예, 김재섭.
2: 예, 김재섭. 뭐 김용태.
0: 최고 의원인 김용태.
2: 예, 우재준.
0: 우재준.
2: 뭐 이런 이름을 거론을 했어요. 그래서
0: 예.
2: 이거죠. 뭐 요약하자면은 항상 싸우지도 않고 나에 대해서만 뭐라고 한다. 김재섭 의원이 바로 또 페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0: 예.
2: 아니 내가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제일 열심히 싸웠고 난 네 번이나 지금 고소를 당했고 민주당으로부터
0: 예.
2: 도대체 뭐하러 하는 거냐.
0: 나를 징계하라.
2: 그래서 나를 징계하라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글쎄요. 물론 장동혁 대표가 지금까지 해봤더니 의원들한테 내가 세게 나가면 이 의원들은 진짜 순한 양이네. 뭐 이렇게 판단했을지언정 글쎄요. 의원들도 지금 이 상황을 녹록히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 여론조사는 확실히 예전하고 분위기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번에는 의원들이 그래 그러면 너 더 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지는 않아요.
3: 아니 그래서 저는 네. 국민의힘 그 지금 기류가 장동혁 대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쪽으로 많이 갔잖아요. 기존에 이제 뭐 영남 주류 이 의원들도 장동혁 대표 체제를 내년 8월까지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지 않아요.

0: 것 같아요. 그러면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그냥 장동혁 대표가 약간 식물 대표 비슷하게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데 가만히 있지 않은단 말이에요.
1: 예.
0: 이런 식의 반격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당을 더 말하자면 망치는 길로 끌고 가고 있잖아요.
1: 예.
0: 어제도 그 6.25 기념식에는 한국전쟁 기념식에는 안 가고
1: 가죠.
0: 올림픽공원에 또 마스크 쓰고 갔단 말입니다.
1: 예.
0: 근데 이제 올림픽공원의 정치적 상징이 많이 오염돼 버렸어요. 이미 이미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선거 불복 시위가 됐는데
1: 예.
0: 거기 가가지고 또 뭐 여러분들 생각에 잠이 안 온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징계 정치를 또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1: 예.
0: 그러니까 이분도 노래방 가면은 같은 노래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것도 재미없는 노래를. 그러면 저걸 그냥 두면 둘수록 손해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데
1: 예.
0: 국민의힘 내에서는 굉장히 작은 고민들, 기술적인 고민들. 임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유불리 이런 계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 예.
0: 그러다 보면 오히려 저런 식의 버티기가 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뭐 그런 자잘한 계산 이런 거 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빨리 장동혁 체제를 정리해야 그 다음 페이지로 국민의힘이 넘어갈 수 있는데
1: 예.
0: 페이지가 안 넘어가요. 넘기려고 그러면 다시 넘어오고 넘기려고 그러면 다시 넘어오고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여기서 만약에 또 징계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1: 예.
0: 법원에 가처분 가고 이런 모습이 반복되면은 모처럼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견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 놓치는 거죠.
1: 근데 한동훈 의원은 또 바로 또 장동혁 대표가 비판했어요. 갈등과 분열을 계속 유발하고 당이 이 지경에 오도록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다. 그와 힘을 합쳐서 대표를 공격하는 것부터 바로잡는 게 기가 확립이다라고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한동훈 파 이렇게
2: 예,
1: 언급을 했는데
2: 한동훈 파를 또 징계하겠다라는 예, 예. 것인데요. 저는 이거는 한동훈 파라고 하는 정치인들한테는 또 기회가 될 것 같아요.
1: 어.
2: 왜냐하면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런데
1: 예.
2: 또 이렇게 하면 여론이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 장동혁 대표의 퇴진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계가 그 이렇게 최전방에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설정은 썩 바람직하진 못하다라고
1: 그렇죠.
2: 생각해요.
1: 예.
2: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인사이더들이 볼 때 이거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는
1: 그렇죠.
2: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 예.
2: 저는 그래서 정점시 원내대표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어요.
1: 아.
2: 네. 그러니까는 그거는 뭐냐면 과거에 친윤계에 있던 사람도
1: 네.
2: 그 뭐라 그러나 소위 그 합리적 내지는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1: 예, 예.
2: 당을 어쨌든 그 돌리는데 나름대로 그 어떤 역할이 보여지면
1: 예.
2: 그러면은 그 지금 유권자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뭐 특별하게 한 것도 없는데 민주당의 이런 상황이 지금 국민의힘의 반사이익으로 이렇게 지금 올라가게 하고 있는데
1: 예.
2: 여기서 이제 그 소위 마지막 파이널 터치 이거를 이제 아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동혁 그 지도부에 대한 변화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예.
2: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변수가 신동욱 김재원인데 저도 이제 이 말 자꾸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 두 사람 내에서 그렇긴 한데 이 두 사람도
1: 예.
2: 이제 언젠가 내가 이제 거기서 결정타를 날리리라 소위 말로 홈런을 친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쓰리 스트라이크 삼진 아웃으로 나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아닌 다른 상황 설정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1: 예.
2: 퇴진할 수도 있고 장동혁 대표는
1: 예.
2: 이런 식의 그 리더십이 가능하다라고 본다. 는 자체가 이거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제 생각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네 분은 커봐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는 거지 장동혁이 틀린 거고
3: 저는 제가 볼 때 장동혁 대표는 자업자득적 상황이 나올 것 같아요.
2: 그치?
3: 그러니까 이게 원래 망치가 가벼우면 못이 솟잖아요.
1: 예.
3: 근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권위도 없고 신뢰도 없어요.
1: 예.
3: 들고 있는 망치가 뿅망치란 말이에요.
1: 예. 예.
3: 근데 여기서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누가 이거 엉덩이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1: 예.
3: 누가 그걸 아프다고 생각하겠어요.
1: 그러니까
3: 징계를 뭔가 할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또 징계 정치에 진입하게 될 때
1: 예.
3: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업자득으로 본인 스스로가 꼬꾸라져서 넘어지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1: 네. 오세훈 시장이 이제 중진 의원들이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 중진 의원들이 이렇게 말씀하네요. 주호영 의원 호랑이 등에서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을 생각하라고 권하고 싶다. 이게 무슨 뜻인지. 나경원 의원 심각한 당원당 위반이 없다면 함부로 끌어내리는 건 조심해야 된다. 요건 이해가 됩니다. 요건 이제 함부로 끌어내리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주호영은 호랑이 등에서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을 생각해라. 요거는 이제
0: 결자해지해라.
1: 결자해지 네. 혹은 뭐 이제 질서 있는 퇴진을 고

0: 고민해라. 이 정도 얘기인 것 같은데 정호기님이 입이 간질간질하신 것 같은데.
1: 아니, 호랑이에서 내려오면 호랑이에서 내려오면
2: 아니 이것만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예. 나경원 의원은 내 손에 피 묻히기 싫어요 이 뜻이고요. 주호영도 비슷한 얘기죠. 어떻게 호랑이 등에서 안전하게 내려와요.
0: 아,
2: 지금 상황에서 네. 소프트 랜딩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0: 호랑이가 길들여진 호랑이는 없잖아.
2: 그래요? 아니 지금 장동혁이 호랑이라는 건데 예. 길들여지기는 호랑이. 커녕 호랑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0: 예, 호랑인지 모르겠는지.
2: 지금 제가 이 두 분의 이 얘기를 듣고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예. 과거에도 보면은 이제 당이 어떤 그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예. 그러면 이제 돌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저같이 앞뒤 안 본 사람이 막 돌진을 해요. 돌진을 하다 뒤를 돌아다 보면 네. 지들은 저 끝에 서 있는 거야.
0: 네, 깃발 두고 있는
2: 이게 국민의힘의 네. 현재 현실인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0: 10초?
2: 네. 네 중진 아유 평론 안 하겠어요. 주식에서
1: 30초쯤 했을 것 같아요.
0: 예, 아유 아깝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의도 외전. 오늘도 함께 해주신 네 분 감사드리고요. 주말 편안히 쉬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5: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올품.
2: 예,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아, 월요일 날 저희 열심히 준비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승부.

0: CBS
1: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2: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1: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3: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4: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세계 초일류 글로벌 도시구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지식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 국제도시는 항공 물류 중심 복합 매저 관광 도시. 그리고 청라 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는 미래가 찾아오는 눈부신 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5: 울적한 시간에 슬픔을 보태 권태로운 시간으로 만들면 안 된다. 정원으로 나가 살랑거리는 관목들이나 해질녘 오므라드는 꽃잎들에 물을 주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느끼게 된 불행한 감정을 떨쳐낼 온갖 구실을 찾아내는 게 바람직하다. 비록 울적할지라도 후회 없는 시간은 환영이다. 책 속 이야기 파스칼 키냐르 행복한 시간들 속 한 문장입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20번째 페이지. 묵직한 바리톤 보이스로 중국 고전의 맥을 짚어주는 분이죠. 전남대 사학과 이성원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전남대 사학과 이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1: 자, 서유기 초한지에 이어서 오늘은 중국 4대 기서 중 하나로 꼽히는 수호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무협 소설의 뿌리, 원류로도 꼽히는 작품인데요. 수호지는 사실 그 앞서 다룬 작품들에 비해서 뭐 저한테는 좀 낯선 작품이긴 한데 네. 저처럼 처음 이렇게 수호지를 접한다면 어떤 재미로 들으면 좋을지 몇 가지 포인트를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뭐 이것도 방대한 정말 소설이라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저의 경우라면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초한지에서도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바로 이 수호지는 네. 이 전통적인 동아시아의 그 협의 세계의 일종의 어벤져스다.
1: 예. 협의 세계의 어벤져스다.
2: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수호지라는 소설의 장르 자체를 보통 문학사에서는 협의 소설류라 그래요. 의협들의 소설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예, 예. 그리고 또 이것이 발전하면 무협 소설이 되기 때문에 이 무협 소설의 원조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부패하고 타락한 현실을 거부하고 이들이 자신들만의 이상향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바로 유토피아에 대한 로망을 담고 있어요. 당시에 극악하고 부패한 지배계층이 힘없는 인민들을 옥죄고 있는 그 당시의 그 송나라가 일종의 이미 디스토피아가 되었다면 예. 이 108인의 의협이 구현하는 그 양상박은 일종의 이상향이자 유토피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세 번째 매력은 바로 의적의 통쾌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로빈훗, 뭐 쾌골조로, 뭐 홍길동, 임꺽정 그리고 일본의 그 유명한 7인의 사무라이 등등 이 동서고금의 그

0: 의적들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1: 예.
0: 이 기존 국가나 이 사회가 이미 통제력을 상실하고 그리고 그 체제 자체가 부패되었을 때
1: 네.
0: 이 사람들은 기존 질서를 대체하거나 혹은 그걸 파괴하는 대안적 질서 혹은 대안적인 그 영웅을 기대하는 거죠. 당대의 농민의 혹은 평민 혹은 시민들에게는 그들이 일종의 뭐 비질란테나 이 다크 히어로 같은 그렇죠.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 예. 말씀하신 포인트들을 하나하나 들 때마다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또 현대의 작품들이 그렇죠, 있는 걸 그렇죠. 보니까 예. 그만큼 문학사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준 수호지인데요. 아까 작품 속 배경 송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초한지처럼 실제 역사가 바탕인지 아니면 창작의 영역이 더 큰지도 궁금하고 시대적 배경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이 소설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는 이제 중국 북송 시대의 여덟 번째 황제인 휘종 때예요. 휘종. 그러니까 12세기 초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 네.
0: 이런 시대적 배경은 우연이 아니에요. 바로 이 휘종이라고 하는 송나라의 황제는 중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암군이자 폭군으로 유명하죠.
1: 그렇군요.
0: 특히 이제 휘종 때 송나라가
1: 예.
0: 바로 북방의 유목민족 계통인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에게 패퇴당해서 수천 년 역사의 근거지였던 황하유역에 이 화북 지역을 상실하고 장강역의 강남으로 쫓겨서 반쪽짜리로 전락하게 되니까 이걸 후대 남송이라고 하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0: 그 예. 북송과 남송의 경계선에
1: 예.
0: 이 송나라 휘종이 그 정강의 변이라는
1: 네.
0: 그 비극의 역사, 흑역사를 초래한 황제가 바로 그 휘종이었던 거예요. 좀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바로 이 시대적 배경이 바로 이 소설의 뜻밖의 결말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1: 예, 예.
0: 바로 이런 시대에서 이 108명의 호걸이 새로운 질서 또 대안적 사회를 표방하고 바로 강호에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그 108명 가운데 실제 역사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뭐 송강이나 박납이나 이런 사람들은 실존 인물이고 또 조계,
1: 예.
0: 솔립, 뭐 두천, 이충 이런 사람들은 실존 인물이에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 대부분은
1: 네.
0: 또 가상의 협객들이 서로 섞이면서 등장하고 있어요.
1: 예, 실존 인물과 가상의 인물들이 공존하는.
0: 네네.
1: 수호지를 쓴 원작자가 신혜암이라는 인물로 알려지는데요.
0: 네.
1: 이 작가의 얽힌 스토리도 흥미롭다고 들었습니다.
0: 네, 이 신혜암이라는 사람은 이제 또 이 송대로부터 또 다시 시간이 흘러
1: 예.
0: 이제 원나라 말기에서 명나라 초기 때의 인물로 이제 구체적인 그 정보는 확실하진 않은 것 같아요.
1: 네.
0: 아마 이 사람도 당시 저작거리에서 그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뭐 만담꾼들의 이야기나 또 원대 유명한 그 잡극들,
1: 예.
0: 공연 예술물들을 통해서 바로 이 북송 말기 송강이 일으켰던 반란의 이야기나 또 호걸들의 반란들의 소재로 한 뭐 그런 걸 굉장히 재밌게 매료돼서 보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1: 네.
0: 왜냐하면 동시대 사람인 나관중도 그 저작거리에서
1: 예.
0: 그 삼국시대의 영웅들과 관련된 잡극들을 항상 보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1: 네네.
0: 그러다가 나관중이 바로 대하 역사 소설인 삼국지를 저술한 것처럼 신혜암도 그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1: 네.
0: 다만 이제 초기 신혜암이 이 수호지 이야기를 집필했을 때는 약 70회본 정도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1: 네.
0: 근데 오늘날 이 수호지 판본은 뭐 70회본, 100회본, 120회본 뭐 너무 판본들이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바로 이제 수호지의 초판본이 100회본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1: 예.
0: 이제 후대 평론가들은 뒷부분에
1: 30회.
0: 나머지는
1: 예.
0: 나관중이 보완해가지고 완성했다.
1: 그래요?
0: 그런 설이 꽤 유력하게 제기가 되는 거죠.
1: 예. 네. 야, 그 사실이라면 진짜 나관중 이분도 좀 대단하네요, 진짜. 제목 수호지는 무슨 뜻인가요?
0: 네, 이 수호지의 뜻도 뭐 해석이 좀 분분하지만 우선 이 제목이 우리나라 하는 수호지라 그러는데
1: 네.
0: 일본이나 중국 다 공식 명칭은 수호전이에요.
1: 아, 공식 명칭이 수호전.

0: 전이군요. 네,
1: 수호전이 예. 맞는 거죠.
0: 예.
1: 앞에서 우리가 초안지도 우리만 그렇게 맞아, 쓴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자꾸 쓰는데 수호지도 마찬가지로 삼국지, 초안지, 수호지처럼 이 라임을 네. 그랑 따른 거죠.
0: 네.
1: 그럼 우선 이제 수호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네. 이 표현은 어떤 구체적 지명은 아닌 것 같고요. 호의 뜻은 강을 끼고 있는 습지,
0: 예.
1: 강을 끼고 있는 습지나 강변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아마도
0: 네.
1: 이때 108호골들이 집결한 그 이상향이자 해방구가 양산박이라 그랬잖아요.
0: 네네.
1: 그 양산박의 지역을 바로 수호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0: 네네.
1: 이 양산박이라고 하는 지명이 그 추정되는 곳이 오늘날 산동성의 양산현 일대예요. 여기가
0: 네.
1: 고대부터 황하와 회화와 그리고 장강이 범람하게 되는 광범위한 습지라는 거예요.
0: 예.
1: 그래서 굉장히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0: 네.
1: 거기에 또 양산이라는 산이 이렇게 솟아 있어서 마치 천혜의 요새 같은 그런 격절된 곳이 양산박 양산이라는 거죠.
0: 예.
1: 수호전이란 말은 강변 습지인 그 양산박에 모인 108명 의협들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해석하면
0: 예.
1: 뭐 제일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0: 아 그렇구나. 자 좋습니다. 그러면 수호전 본격적으로 알아보죠.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1: 네 이야기를 뭐 조금 줄인자면
0: 네.
1: 예, 송나라 4대 황제인 인종 때 당시 천하에 막 역병이 창궐했다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인종 황제는 당시 최고의 도사 장천 선생에 가서 이 역병을 물리칠 것을 부탁하기 위해서 태위직에 있는 홍신을 파견했다고 그래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도사 장천을 만나 역병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게 되고
0: 예.
1: 장천이 역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제 그 사이에 이 도교사원에 남아있던 홍신이
0: 네.
1: 전설적으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 장천의 도교사원에 108명의 마성이 여기에 봉인돼서 갇혀있다라는 그 전설을 상기하면서
0: 복마전이죠.
1: 예. 근데 설마 그러겠어? 그러면서 호기심에 이 봉인을 풀어버렸다는 거죠.
0: 사고 뭉치네.
1: 예. 예, 그러면서 이 108마성이 장천의 도교선에서 탈출해서 예. 나갔다는 거죠. 이게 일종의 이제 복선의 장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약 50여 년의 시간이 때는 지났어요.
0: 네.
1: 그리고 바로 북송 말기 휘종 시대에 가서 이 휘종이라는 황제가 그멸로 도교에 심취하고 국정을 돌보지 않고 관리들은 부패가 만연하고 이 간신들이 폭정을 가혹하게 하니까 이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0: 예.
1: 민심이 흉흉하기 그지없는 바로 이때 세상에 숨어있던 108마왕들이 바로 지상세계의 수많은 우여곡절과 사연을 품고 사는 이 108의 호골들에게 강림해가지고 이들이 강호에 나오게 된다는 거죠.
0: 마왕들이 그 호골에 강림을 하는 거예요.
1: 네. 그렇게 되면서 예, 예. 이야기가 뭐 사진, 노지심, 임충, 예. 뭐 양지, 송강 쭉쭉쭉 하면서
0: 네.
1: 수많은 협객들, 출신 성부도 다르고 성격, 개성, 직업, 지위, 실로 다양하지만 또 그 시대에 전형적인 인물들로 망라돼서 이들에 대한 하나하나 소개가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날줄과 시줄로 또 엮이게 되면서 결국 이들이 양산박에 결집해서 이 폭정의 체제에 대항해서 이 새로운 세계를 창출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0: 그렇군요. 예. 초반에는 이제 108명의 영웅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각각의 스토리가 옴니버스식으로 펼쳐지는데요. 이 108명 중에서 좀 눈여겨봐야 할 인물이라든지 어떤 유명한 에피소드 소개해 주실 게 있을까요?
1: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 어릴 때
0: 네.
1: 수호지를 읽을 때부터 저는 양지라는 인물이 이상하게 저는 되게 끌렸었어요.
0: 양지?
1: 예, 양지라는 네. 인물.
0: 어떤 인물인가요?
1: 예, 흔히 이 수호지의 또 하나의 매력은 인물마다의 닉네임, 별명이 있어요.
0: 아, 예.
1: 이 사람의 이름은 청면수예요. 얼굴에 푸른 반점이 있는

0: 괴수 같은 짐승 정면수. 같은 사람이라고 예. 표현했는데 전 이 사람한테 예. 예, 굉장히 끌렸어요. 이 사람은 이제 본래 예. 명문가 집안 출신으로 예. 당연히 그 당시에 명문가 사대부들의 꿈처럼 제도권 안에 과거급제에서 입신양명해서 출세하는 것이 이 사람의 야망이었던 거죠.
1: 엘리트 코스로.
0: 예, 그렇죠. 그런데 예.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고비마다 운명이 꼬이면서 자기의 의지와 반대로 이 도적대 의적에 있는 양산박에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뭐 다 억울한 사람들은 많은데 예. 결국 나중에는 양산박의 호골들로 되는데 이 사람은 양산박에 합류해서도 네네. 끊임없이 자기 정체성을 고민해요. 이게 아닌데.
1: 뭔가 잘못된 것 같아.
0: 이게 아닌데 내가 왜 이곳에 있는가라는 그렇게 정체성을 고민하는 그 모습이 참 어릴 때 이상하게 그 네. 사람에게 되게 끌리더라고요.
1: 인간적이네요. 뭔가. 네,
0: 좀 인간적이면서 그리고 네. 말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네. 역시 꼽지 않을 수 없는 에피소드는 네. 바로 무대와 무송 형제의 이야기죠.
1: 왜, 왜요? 왜요? 왜 그걸 말할까 말까 고민하셨나요?
0: 아, 예. 뭐 했으니까.
1: 예, 예.
0: 예, 이 무대의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이 방금년이에요.
1: 네.
0: 아, 굉장한 미인이고 어허. 아주 고혹적인 여인인데 방금년이 당시에 사대부인 서경독과
1: 예.
0: 아, 정인이 돼서 남편이 있는데도
1: 바람을 핀 거네요. 예. 예. 예.
0: 정인이 돼서 예. 불륜을 저지르고 예. 둘이 공모해서 남편 무대를 급기야 살해하기까지 되는 거예요.
1: 오.
0: 나중에 예. 무대의 동생인 무송이 예.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결국 방금년과 서경덕을 복수를 하게 되는 이 에피소드죠. 그런데 왜 저에게 이렇게 인상이 남았을까?
1: 왜 그러세요?
0: 사실 제가 어린 저로서는 너무 에로틱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제가 충격적으로
1: 아, 진짜?
0: 네, 다가왔던
1: 아,
0: 거죠.
1: 그래요?
0: 예. 그리고 이 이야기가 워낙 흥미진진하다 보니까
1: 네네.
0: 수호지 안에 있는 이 에피소드는 마치 수호지의 일종의 스핀업처럼
1: 네.
0: 별도로 독립돼서 나중에 소설로 출간되는데 그게 바로 금병매인 거예요.
1: 금병매 4대 기서 중 하나라고 하셨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이 스핀오프로 나온 금병매가 그 자체가 곧 4대 기서의 반열에 그렇구나. 오르게 됐으니까
1: 예.
0: 매우 이례적인 거죠. 다시 말해 4대 기서 중에 두 권이 수호지에서 관련된
1: 나온 거네요.
0: 이야기인 거죠.
1: 예.
0: 네, 이처럼 이 많은 인물들은 자신의 희망과
1: 예.
0: 의지랑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거대한 이 운명의 실타래에 휘말리면서
1: 네.
0: 사회와 일탈된 협객이 되는데 바로 이 점 자신의 의지랑 상관없이 자신의 운명이 엮어져 나가는 이 점이 바로 수호지가 전하는 어떤 주제이자 교훈으로도 네. 볼 수 있어요. 예.
1: 교수님이 이렇게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막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해 주시니까 수호지를 읽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끌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0: 네, 아, 정말 재밌어요.
1: 알겠습니다. 그 108 호걸들이 그러면 양산박으로 집결하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 같은 게 있었습니까?
0: 네, 이제 이들의 세력이 커지면서 결국 제도권 안의 공권력과의 이제 갈등이 결국 불가피하게 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일단 외부적인 계기는 당시 북송의 이 시대의 최악의 빌런이자 권신 바로 탐관오리였던 바로 고구가 있어요. 고구.
1: 고구.
0: 예, 고구. 마침 이 고구의 생일을 맞이해서
1: 네.
0: 엄청난 금은보화의 생일 선물이 이제 고구에게 전달되어야 되는데 진짜 오션스 11 같네요. 이걸 이제 생신강이라 그래요. 그 네. 생일 선물을.
1: 예.
0: 이거를 송강 일당이 예. 탈취하게 되는
1: 예.
0: 도적질을 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사건이 거의 송나라의 공권력과의 전면적인 이제 충돌로 치닫게 되는
1: 예,
0: 거죠.
1: 예, 예.
0: 송나라 조정에서는 이것을 공권력에 대한 이제 도전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들은 이제 기존의 사회에 있기에는 너무 위험해지게 되면서 기존 사회를 벗어나 자신들만의 안전한 해방구를 마련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들만의 유토피아를 구축해서
1: 네.
0: 양산박에 이제 모이게 되는 거예요.
1: 아하.
0: 또 하나 내부적 요인은
1: 예.
0: 바로 이들을 결집시키는 구심점으로 송강이라는 사람의 지도력 또 의협으로서의 그

0: 명망, 그 송강을 찾아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네. 당대 호걸들이 막 모이게 되면서 양산박에 이제 모이게 되는 거죠.
1: 네. 약간 어벤져스로 치면 캡틴 아메리카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송강이.
0: 아, 그런가요? 예, 예. 예.
1: 요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삼국지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삼국지 인물들과 대비를 하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를 들어 뭐 유비 같은 덕망 있는 지도자라든지 관우나 여포 같은 최강의 무력을 자랑하는 호걸이라든지 뭐 제갈량 사마이에 준하는 지략가라든지 소재에서는 어떤 인물들을 좀 매칭해 볼 수가 있을까요?
0: 네, 뭐 삼국지가 워낙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다 보니 삼국지 인물을 기준으로 한 이 비교,
1: 네, 그게 좀 쉬워요.
0: 비유 대비가 네. 많은 것 같죠?
1: 네.
0: 네, 우선 이제 유비에 그 비견되는 어떤 덕장이나 덕망 있는 리더로는 뭐 단연 이 소설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송강을 꼽을 수 있고 또 한 명을 꼽는다면 송강 전에 초기에 어떤 리더 역할을 했던 조개 이 인물들이 바로 가장 유비에 가까운 그런 인물로 어울릴 것 같아요.
1: 네.
0: 이제 수호지 세계관에서의 최강의 전투력 네. 꼽으라면. 네. 우선은 이제 황실의 금의군의 교관이었던 이 정도면 엄청난 무예 고수겠죠.
1: 예, 예.
0: 바로 임충이 바로 그런 인물이니까 임충을 먼저 꼽을 수 있겠고요.
1: 네.
0: 그리고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는 이 소지 전반부에서 이 무송이라는 인물의 그 강렬함은 정말
1: 그래요.
0: 예. 호랑이를 인간이 맨손으로 때려잡는다. 이거 정말 이거는
1: 상상을 수 없죠.
0: 요 예. 모멘트는 나중에 임꺽정에서 네. 임꺽정이 호랑이를 또 맨손으로 잡는
1: 네.
0: 이게 상당히 나중에 오마주 되는 걸로 볼 수 있는데 바로 무송을 꼽을 수 있고
1: 네.
0: 그리고 역시 엄청난 체구에
1: 네.
0: 그 육중한 철봉을 막 젓가락 휘두르는 이 호탕한 노지심. 네, 뭐 이런 사람들을 많이 꼽는데
1: 예전에 프로레슬러 분도 계셨죠. 예, 그렇죠. 노지심 선수. 예,
0: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예. 여기 이제 플러스로 저의 사심을 좀 담아.
1: 사심.
0: 바로 예. 임충과 무려 초기에 4,50합을 예. 검법으로 다뤘던
1: 예.
0: 그런데도 승부를 가리지 못했던
1: 예.
0: 양지를 저는 또 한 명.
1: 양지 대단하네요.
0: 그렇죠.
1: 예. 예. 황실 그 교관이었는데 금의군 교관이랑.
0: 그렇죠.
1: 예.
0: 근데 양지는 조금 너무 반듯한 엘리트적인 의식을 가져서 그렇긴 한데 양지의 그 검법 주로 돌을 많이 썼던 그런 검법이었는데
1: 네.
0: 그 무예지만 양지도 좀 꼽고 싶습니다.
1: 전략가 쪽에서는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0: 예. 예. 양산박의 제1의 첫 번째 전략가는 역시 이제 오용이죠. 오용.
1: 오용.
0: 예. 오용이 거의 뭐 제갈량이나 사마이급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테고
1: 네.
0: 그리고 조금 임기응변 그런 거에 능한 이제 공손승 뭐 이런 정도가 책사, 지략가
1: 네. 네,
0: 이런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겠어요.
1: 예. 자, 그런데 이토록 통쾌하고 장대했던 수호지가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전혀 뜻밖의 결말로 마무리되어서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108호걸들이 갑작스럽게 관군으로 편입이 돼요?
0: 예.
1: 이거 좀 결말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예.
0: 네. 네. 이 수호지 소설이 이 주인공들이 표방하는 주제가 있어요.
1: 예.
0: 이 작품 중에 종종 나오는데 한자로는 사해진의 개형제야. 즉 사해라는 건 곧 세상을 말하니까
1: 네.
0: 세상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의 형제이다. 물론 그들은 같은 배에서 나온 부모가 같은 그런 형제 아니죠.
1: 아니죠.
0: 예. 모두 의형제로 맺어진 우리 모두는 형제다라는 것을 표방하면서 양산박의 자신들만의 세계를 구현한 이 호방한 정말 이 매력은 호방함이죠.
1: 네.
0: 이 호방한 전개에 비하면은 결말이 너무도 타협적이고
1: 그러네요.
0: 투항주의적인 그런 결론 부분이라 너무 좀 의외죠.
1: 네.
0: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뭔가 작품의 균형이 떨어졌다 그런 평도 있는데
1: 네.
0: 우선 제가 생각할 때 역사학자로서는 네. 이것은 아마도 실제 역사적 사실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휘종 때
1: 네.
0: 진짜 실존 인물인 송강무리가 반란을 일으켰고
1: 예.
0: 이게 2년 3년 이렇게 장기화되자 송황제가 이 송강에게 투항할 거를 실제 권유를 해요. 그래서 송강은

0: 고민을 하고 또막 저항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항복을 하게 됩니다. 항복한 이후에 송광은 관군이 돼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반란의 반란을 진압하는데 관군으로서 또 일조를 하게 돼요.
1: 그렇군요.
0: 이런 게 이제 사료에 보이는 거죠.
1: 예.
0: 그런데
1: 그런데.
0: 이 소설에서는 이 호걸들이 조정에 투항하고 관군에 편입되어서 어떤 역할을 또 하냐면
1: 예.
0: 당시 북방의 유목민족인 이 거란족이 세운 그때 요나라가 있잖아요.
1: 네.
0: 요나라와 싸우는데 이 백팔호걸들이 이제 활약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설정. 이 설정은 바로 중국인들이 오히려 이 점을 더 영웅적으로 보는 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한족의 중화주의 역사관에서는 이 내부의 갈등이나 반란 정도는 이런 부조리한 건 찻잔 속의 태풍이라면
1: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0: 장성의 위쪽에 유목민족들이 이 중국 쪽으로 침략해 들어오는 이것은 메가 쓰나미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비유할 수 있는 거죠. 이 때문에 이 백팔의 의협들마저도 국가가 이 이민족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그들이 관군이 돼서 이 나라를 구원하기에 싸우는 것은 훨씬 큰 명분과 대의로 해석될 수도 있는
1: 아,
0: 거죠.
1: 예.
0: 그런 점에서 솔직히 삼국지나 수호지는
1: 네.
0: 좀 중화주의적인
1: 아,
0: 성격이
1: 그러네.
0: 전제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1: 예. 자, 그럼 그 이후에 108호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교수님? 해피엔딩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0: 아, 네. 이 호걸들이 여러 군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패한 현실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이 간신들은 이들을 바로 누명과 모함에 빠뜨려서 마지막에 이 호걸들 대부분이 너무 허망하게 그것도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거죠.
1: 예.
0: 그러니까 현실은 여전히 비정하고 서늘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이 비극인 또 다른 이유는
1: 네.
0: 이들이 의의를 위해서 결의를 하면서 체제를 거부하고 규합했잖아요.
1: 그렇죠. 예.
0: 근데 후반부에 가서는 또 나라와 황제에 대한 충을 위해서 이들이 타협했어요.
1: 타협했죠.
0: 관군으로 갔어요. 그러나 결과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면서 충과 의가 함께 조응하지 못하고 끝내 물과 기름처럼 괴리돼 버렸다는 점은 이 이야기가 결국 비극으로 좀 끝나게 되는 거죠.
1: 그게 또 하나의 메시지이겠군요. 예.
0: 네네네.
1: 여기까지 중국 4대 기서 중 하나죠. 수호지에 대해서 또 이성원 교수님과 재미있게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망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0: 안전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대.

0: 한 소설가 펄벅은 수호전을 최초로 영어 번역해서 서양 독자들에게 소개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당시 영어 제목은 All Men Are Brothers, 수호전의 중심 사상이기도 한 사해진의 개형제야, 사해 안의 모든 사람은 형제다, 여기서 이런 제목을 지었다고 하네요. 6월 26일 오늘이 또 펄벅이 태어난 날짜라고 해서 관련 상식 하나 뿌리고 갑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1: CBS
2: 경기도가 드릴게요.
3: 예술을 계속할 기회요?
2: 드릴게요.
4: 예술인 기회소득,
3: 창작에 몰두할 기회는요?
2: 드릴게요.
4: 예술인 기회소득,
3: 무대를 선보일 기회도요?
2: 당연히 드립니다.
4: 예술인 기회소득,
2: 당신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경기도가 드립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4: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2: 기회가 예술이 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세상, 경기도.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5: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8: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정부가 내일 0시부터 적용되는 7차 석유 최고 가격을 리터당 150원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국제 유가 안정에 따라 휘발유 최고 가격을 리터당 1,784원, 경유는 1,773원으로 낮췄으며 제도 도입 이후 첫 인하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주유소 판매 가격이 1,800원대로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가격 인하가 늦어지지 않도록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성 금품 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하며 영부인 지위를 사적 이익 추구에 이용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로서 국정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뇌물죄 대신 알선수재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사를 의식한 증거 은폐 정황과 범행 부인 태도 등을 지적하며 금품 제공자들의 청탁 목적도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광화문 일민미술관에서 4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70대 남성이 범행 약 10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종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을 서울 관악구에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울산 울주군 S5일 샤인 프로젝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근로자가 토사에 매몰돼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도 경사면에서 토사가 무너진 원인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의료인 자격 없이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도윤 타투 유니온 지회장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전원 합의체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34년간 유지해온 기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벌금 100만 원의 선고 유예를 받은 김 지회장 사건은 서울 북부지법에서 새롭게 심리하게 됩니다. 해경이 부산 기장 앞바다 어선 침몰 사

0: 하고 실종자 두 명을 찾기 위해 함정과 항공 세력을 동원해 이틀째 주야간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경은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현장을 찾아 수색을 지휘한 가운데 실종자 한 명도 포기하지 않겠다며 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사고 당시 시야에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충돌한 상선 선장과 항해사 등을 상대로 어선인지 여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로 교착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며 소속 의원 비상대기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는 29일 의원총회와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열 예정이지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이란 의원연맹 다케다 료타 회장을 만나 한일 관계가 가깝고 또 가까운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제정세가 복잡할수록 한일 관계 개선이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된다며 국민과 정상, 의원 간 교류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케다 회장은 한일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AI 반도체와 안보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7도입니다. 송인찬이었습니다.
1: CBS 남에게 거저 나눠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움켜쥐고 아끼는데도 오히려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 살림이 불어나고, 이웃에게 기꺼이 마실 물을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목마르지 않게 된다. 곡식을 자기 창고에 가득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지만, 창고를 활짝 열고 곡식을 기꺼이 내다 파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8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기회를 보다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은 실패 속에서도 빛나는 내일을 상상하는 힘인데요. 모노트리 대표 프로듀서이자 책 너를 빛나게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의 저자 황현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현대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저는 K-POP 작곡가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고 모노트리라는 K-POP 프로덕션인 대표인 황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샤이니의 방백, 소녀시대 첫눈에, 정승환의 우주선, 레드벨벳 데이원, 이달의 소녀 하이하이, 너무 많나요? 온앤오프의 사랑하게 될 거야, 그리고 뷰티풀 뷰티풀. 여러분들 혹시 이 중에 아시는 곡이 있으신가요? 아, 있으시군요. 방금 제가 말한 곡들은 모두 제가 작사, 작곡, 편곡을 한 곡들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발표된 곡이 한 240여 곡 정도 되고요. 네, 제가 만든 곡들은 K-POP 팬들 사이에서 숨어 듣는 명곡이라고, 일명 숨듣명이라고 불리고 있긴 합니다. 제가 쓴 가사들 때문에 저를 짝사랑 장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짝사랑을 소재로 한 곡들이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그 곡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널 보며 웃을 때마다 맘속 깊은 곳에서 심각해지는 병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가사만 쓴 곡인데요. 너를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이 가끔 부럽기도 했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전부 믿기는 힘들겠지만 널 알게 된 그날부터 내겐 이상한 일들 두성이야. 어떠신가요? 혹시 이 가사를 쓴 사람이 좀 처량해 보이나요? 이런 곡들이 나온 이후에 많은 분들이 댓글이나 DM으로 대체 어떤 삶을 살았냐? 어떤 사랑을 했길래? 같은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게 전부 다 제 얘기라고 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상해, 당연히 저의 이야기라고 생각들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네, 맞습니다. 100% 허구는 아니에요. 다 저의 경험에서 비롯된 가사들이기는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짝사랑을 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있다면 손 한번. 에, 뭐 이런 자리에서 손들긴 좀 힘드시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짝사랑이라는 소재가 되게 보편적이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손을 안 드셨지만 짝사랑 안 해본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편적인 소재를 제가 썼기 때문에 조금 더 공감대를 이끌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늘 아, 나 지금 짝사랑한다, 이거 가사 써야지, 이 기분 좋아, 막 이러지는 않아요. 네, 짝사랑을 하면 마음이 힘들잖아요. 상대방은 막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대부분 그리고 잘 이루어지지도 않죠. 저의 작곡가 데뷔곡이 있어요. 그 노래도 그런 힘든 마음에서 만들게 되었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마땅히 돈벌이는 없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한 곡도 팔지 못했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도. 근데 당시 좋아하던 누나가 있었어요. 제가 짝사랑을 한 거죠. 그래서 저의 상황을 남녀를 치환해서 가사를 썼습니다. 지금 봐도 가사가 아니라 일기 같은데요. 그 노래가 뭐냐면, 나랑 밥 한번 먹는 게 그렇게 힘든

알아요 라는 매우 직설적인 후렴구를 가진 발라드 곡이에요. 이 곡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오빠나빠라는 곡은 그렇게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곡은 사실 팔려고 만든 곡은 아니었어요. 어차피 곡도 너무 안 팔리는데 이런 가사로 노래 한번 만들어보자 하고

많은 것으로 기록하고 공유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든 곡들을 좋아해 주시는 어떤 분들이 댓글로 평생 짝사랑만 해주세요 라는 댓글을 쓰기도 했습니다만 그럴 순 없죠. 네, 저도 행복하고 싶습니다. 7년을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7년... 네, 있었어요. 네. 7년이란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덜컥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죠. 당연히 힘들었겠죠. 그땐 세상이 막 저한테 저주를 품고 괴롭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 한 2주쯤 지났는데 전 신곡을 만들어야 했어요. 의뢰를 받았거든요. 근데 전 뭐 작곡가고 직업이니까 뭐 써야 했죠. 그런데 꽤 달달한 사랑 노래를 써야 하는 거예요. 예, 이걸 어쩌죠? 막 이 상황에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아직 저는 당연히 슬픔에서 헤어나온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저에게 이별을 통보한 막 그분과 보냈던 시간들 이러한 것들을 막 하나씩 떠올리는데 그러다가 맨 처음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처음 고백을 하던 그 순간이죠. 당시에 나름 어떤 멘트를 준비를 해갔거든요. 근데 그 말을 다시 복기해보니까 이거 되게 이런 구어체 멘트를 가사로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군대는 내 친구들, 걱정하는 내 친구들, 그래서 말이야 우린 어떤 사이야. 그렇게 해서 나온 노래가 그 샤이니 멤버인 온유의 첫 번째 솔로 앨범의 수록곡이고요. 네, 물론 후에 조금 다듬기는 했어요. 뭐랄까 이별 후에 만든 첫 곡이 저의 고백의 순간을 활용한다라는 게 좀 우프긴 했어요. 하지만 어떤 사이라는 이 곡은 제가 이별을 하지 않았다면 나오기 힘들었을 곡인 것 같아요. 막 현실이 괴로울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렇게 벗어나고 싶은 현실을 착안해서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온앤오프의 사랑하게 될 거야 라는 곡이에요. 저는 무언가를 만든다라는 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자신 안에 가진 무수히 많은 거를 잘 반죽해서 이렇게 내놓고 공유하고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이 곡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최근에 군인 몇 명이서 뉴진스의 하이보이 곡에 안무를 하는 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화제가 됐다고 해요. 알고 보니까 이 영상의 주인공은 군 복무 중인 온앤오프 멤버들, 아이돌 그룹 온앤오프의 멤버 중 몇 명이었거든요. 보통 연예인이 군대를 가면 활동이 끊기고 당연히 커리어도 이렇게 중단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 영상 하나로 기다리고 있던 팬들의 마음을 달래준 것은 물론이고 이들을 모르고 있던 사람들에게까지 온앤오프라는 그룹을 조금 더 알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그룹의 음악 프로듀싱을 했습니다. 데뷔 때부터 쭉이요. 앨범이 4장이 나올 동안 큰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로드 투 킹덤이라는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좋은 성과를 내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전과는 다르게 팬들도 생기고 덩달아 저의 작곡이나 편곡적인 면까지 좋게 이제 들어주시고 말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뭐 덕분에 아직도 불리고 있는 별명도 그 시기에 생기기도 했고요. 그 이후로 활동 가속도를 붙였습니다. 뭔가 풀려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쉽나요? 점점 인기를 모아가고 있던 팀이 일본인 멤버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동반 입대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예. 한 번만 활동을 더 하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좀 아쉽게 그렇게 군대를 가버렸지만 군 입대라는 건 오히려 현재로 생각해보면 더 잘된 일이 되어버렸어요. 군 입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영상을 찍을 수 있었고 전 세계 팬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삶은 늘 앞이 안 보이는 롤러코스터를 탄 기분인 것 같아요. 저는 시련 앞에서 늘 무언가를 그렇게 기록하고 만들어서 이렇게 공유했어요. 그리고 이 온앤오프 친구들 역시 시련 앞에서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자신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공유했어요. 그랬더니 그 진심을 사람들이 알아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어떤 지금 기로에 서 있거나 막 자신의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서 걱정이 드시나요? 현재 작곡가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작곡가들과 함께 경쟁을 하는 세상이거든요. 음악 산업은 점점 거대해지고 있고 시스템도 견고해지고 있고 그런데 이상하게 작곡가들의 집단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막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4대 보험에 막 그런 제도권의 진입이 막 힘들고 이런 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일도 힘들어지고 일이 없어지고 사회의 낙오자가 되는 거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근데 저만 한건 아니었어요. 늘 가까이에서 늘 붙어 다니던 지하이라는 작곡가와 이주형이라는 작곡가가 있었는데, 이세 명이서, 저와 저를 포함해서 세 명이서 함께 우리 무슨 시스템 같은 걸좀 만들어 보자 하면서 회사를 덜컥 만들었습니다. 2014년 이맘때였어요. 12월 초였어요. 보통 이런 이야기의 흐름이면, 이런 강연에서 이런 흐름이면 회사가 이렇게 막 망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근데 바로 망하진 않았습니다. 망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본금 100만 원의 회사였거든요. 네. 문제는 이후에 저의 삶이 좀 혼란스러워졌어요. 아는 게 없이 그냥 덤비기만 했던 거거든요. 그랬더니 회사를 어떻게 구성하고 만들고 굴리고 현실적으로 서류 처리하고 이런 걸 하나도 몰랐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전혀 몰랐어요. 음악만 하다가 저는 초보 사장님이 된 거예요. 그렇게 경리에서부터 대표 업무까지 혼자 하다 보니까 초반 6개월 정도는 음악 작업을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통장 잔고는 급속도로 줄어갔어요. 아마 두 명의 공동 창업자를 비롯한 동료들이 없었다면 지금까지는 올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시기에 막 클라이언트의 컨펌을 기다리면서 앨리스라는 걸그룹의 이제 걸그룹 파우파우라는 곡에 어서 컨펌 사인을 해줘야라는 가사도 이렇게 막 쓰기도 했어요. 사랑 노래인데 말이죠. 근데 제가 작은 회사의 대표와 작곡가를 오락가락 하지 않았으면 이런 가사의 표현도 쓸 생각이 잘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회사를 만들고 1년쯤이 지난 후부터 신인 작곡가들의 메일이 심심찮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노트리는 24명의 작가와 3명의 아티스트가 소속된 회사가 되었습니다. 프로듀서라고 불리는 이제 인하우스 프로듀서들은 당연히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네, 엔터테인먼트에 종사하는 크리에이터들 역시 노동자와 같은 노동자의 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권의 혜택을 받고 노동자로서 대우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노트리는 K-POP 작곡가 집단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회사가 되었어요. 작년에 한 출판사의 편집자분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왔어요. 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메일을 보는데, 네, 에세이를 내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글쓰기도 좋아하고 책도 좋아하고 바로 OK를 날렸어요. 가사도 오랜 기간 써왔으니 에세이쯤은 뭐 장편 소설도 아닌데 금방 쓰겠지 하고 이렇게 덤볐어요. 한 10편 정도 썼는데 더 이상 쓸 말이 없는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다시 제가 힘들었을 때를 생각해봤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처음 작곡가로 데뷔했던 그때쯤이요. 그러고는 스스로 멋져 보이고 싶은 글들은 다시 다 뺐어요. 그냥 솔직하게 한자 한자 하고 싶은 말들을 써내려갔어요. 어려운 말도 안 쓰고 일부러 더 쉬운 말로. 그렇게 쓰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글이 속도가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지우고 싶은 그런 기억까지 다시 복기해서 쓰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로 생각해보면,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는 뭐 그 순간에 무척 괴롭긴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을 지나 괜찮아지 현재에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책에서 또 안 쓸 수도 없었어요. 책에서 그런 저의 일상을 좀 기록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제 자신을 위로하는 이야기를 좀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저를 위로할 줄 알아야 제가 남도 위로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책을 보시는 분들도 그래야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요. 어쩌면 뭐 힘들 때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쉽긴 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조금 움직였어요. 뭐 일어나서 바로 막 점프를 한 것도 아니고 아주 조금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 뭐 뭔가를 만들고 기록하고 그리고 공유하고 막 그랬어요. 그 덕에 저는 이렇게 좀 더 밝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음악이든 글이든 간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막 어둠 속을 걷고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리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힘들고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어둠 속에 있어야 하나? 그렇게 힘드신가요? 그럴 때 저처럼 이렇게 기록을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뭐 그렇다고 작곡을 하시라든가 가사를 만들라 에세이를 내라든가 이런 막 그런 거 아니라도 흔히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SNS에 자기 일상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저는 기록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현재를 자꾸 기록을 하다 보면 저는 현재를 벗어나고 싶은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를 벗어나려는 그런 노력, 움직임은 늘 배신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을 빛나게 할 일도 돌아온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0: 곧 빛날 일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한 해가 다 가고 추운데 이렇게 추울 때 늘 우리는 또 더운 여름을 떠올리잖아요. 그 여름이 곧 옵니다. 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1: 지금부터 내가 하는

0: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기회를 보다라는 주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 황현 프로듀서의 실패 속에서도 빛나는 내일을 상상하는 힘이었고요.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은 온앤오프가 부른 사랑하게 될 거야, 김광석 보컬의 동물원이 부른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였습니다. 자, 두 번째 보내드릴 강연은요, 다르게 살고 싶다면 시간 관리부터 하라 입니다. 이준희 얼라이브 커뮤니티 대표의 강연 준비했는데요. 여러분은 신년 계획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2026년을 갓생 그 자체로 만들 수 있는 꿀팁을 우리 면접왕 2형 이준희 대표가 알려드린다는데요. 다가올 2026년 갓생 살고 싶다면 꼭 한번 이렇게 해보라고 합니다. 얼른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커리어를 책임지고 있는 형 이준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시간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뭐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요, 20대 후반에 대기업의 그룹 전체를 책임지는 교육 팀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핵심 가치 PM, 인재개발 팀장, 주요 법인의 인사 책임자를 다 거치고 그룹의 인사 전체를 총괄하는 인사 총괄 책임까지

진행 한번 했습니다. 제가 그 일들을 하면서 주로 했던 일은 사람을 뽑는 일이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뽑고 뭐 신입부터 경력, 뭐 임원, 대표이사, 디자인, 엔지니어 뭐 안 뽑아본 직군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까지 저의 이력이나 이런 걸 얘기하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 드셨어요? 재수없죠?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게 재수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굉장히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을 너무 못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인사 전문가, 또 특별히 채용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여러 기업들의 컨설팅도 하지만 실제로 저의 시작 자체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는 전공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아,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저는 체육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했고요. 또 운동을 공부를 했어요. 운동 선수는 아니었지만 운동을 공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전공을 가지고 회사에 막상 영업직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일이 저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일을 너무 못해서 정말 많이 혼났어요. 아마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이라면 아마 그런 경험도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 자체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날마다 혼나고 무슨 짓을 해도 그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16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뭐 많을 때는 20시간까지 근무한 날도 있어요. 이렇게 아무리 내가 시간을 쓰고 무슨 짓을 해도 회사에 가면 욕먹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그 일상을 이제는 벗어나고 싶잖아요. 이럴 때 생각하는 게 뭐죠? 퇴사죠. 저도 당연히 퇴사를 고민했습니다. 퇴사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어린 나이에 결혼했거든요. 저희 어린 신부가 저에게 절대 퇴사를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남자는 여자 말을 들어야죠. 그래서 이제 퇴사를 포기하고 그럼 난 이 생활을 어떻게 살 거냐? 이걸 고민하던 끝에 이제는 진짜 자기개발을 좀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개발이란 게 뭐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개발의 방법론이나 개념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 추운 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도 자기개발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근데 이런 강연을 듣고 책을 읽고 어떤 것들을 배우러 가고 자격증을 따고 여러 가지를 해봐도 제 안에 끊임없이 남는 의문은 뭐였냐면 자기를 개발하면 대체 무엇이 바뀌는 거였어요? 무언가가 바뀌는 게 자기개발 아닐까? 무언가가 바뀐다면 바뀌는 것의 실체는 무엇일까? 그러다가 성장의 정의까지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성장이 뭘까요? 키가 자라는 건가요? 그럼 여기 성장 다 끝나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성장은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사 전문가로서 역량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할 줄 모르던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예전에는 못했어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것을 성장했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럼 성장하려면 동시에 있는 게 뭘까요? 성숙입니다. 동전의 양면이에요. 성장하면 반드시 성숙함이 따라옵니다. 그럼 성숙은 또 뭘까요? 예전엔 하기 싫었던 것을 기꺼이 할 수 있게 되는 상태. 제가 처음에 그렇게 맨날 바보 소리 듣고 아무리 일해도 직장 생활을 헤어나오지 못하던 제가 제 삶을 바꿨던 결정적인 변화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개발한다. 그럼 내가 뭔가 바뀌는 거잖아요. 이전보다 나아지는 삶인데 그 실체가 뭔가를 계속 고민해보니까 결국은 시간이 바뀌는 거더라고요. 어떤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가, 시간의 밀도는 어떻게 바뀌는가, 시간의 순서는 어떻게 바뀌는가가 저라는 삶을 표현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시간이라는 것은 누구도 계산을 안 해줘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시간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기록해서 내 시간을 대체 어디에 쓰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런 표가 만들어지더라고요. 맨 위에 있는 칸은 뭐냐면 매주 시작하기 전에 영적, 지적, 사회적, 신체적 네 가지 영역의 각각의 목표가 수치화돼서 나와요. 그러면 그 액션을 다 정해서 그 시간을 몇 퍼센트 썼는지를 계산을 해요. 그리고 나면 그 밑에 그래프가 막 보이시죠? 저 그래프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활동과 그렇지 않은 활동을 직관적으로 시각화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뭐 이상한 표 같은 거, 저거는 마치 재무제표와 같은 저의 시간 기록표입니다. 저의 시간을 34개에서 40개까지 계정을 쌓고 그 각 계정이 어디에 사용된 걸 전부 다 분석을 한 거예요. 맨 밑에 있는 줄글들은 매 주마다 제가 얻었던 성공과 실패를 적고 또 제가 얻었던 피드백들을 줄글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게 매주 쌓이면 몇 번이 모일까요? 1년이면 52번이 모입니다. 그럴까요? 아니죠. 한 달이면 한 달씩 묶어서 또 계산합니다. 6개월이 묶이면 6개월씩 또 계산합니다. 1년이 모이면 또 1년을 또 계산해요. 여러분 하루가 몇 시간이죠? 24시간. 일주일이 몇 시간이죠? 여기부터 좀 헷갈리죠?
LG 요런 168.

시간입니다. 한 달 몇 시간이죠? 672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매주 반복하던 과정에서 이런 식의 그래프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년에 7개월 시간 몇 시간, 내 인생의 몇 퍼센트 다 그냥 숫자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재무팀장님이 제 시간 기록표를 보고서 혀를 막 내두르시더라고요. 야, 회사 전표도 그렇게 관리 안 해? 막 이럴 정도로 제 시간을 엄청나게 관리를 했어요. 밑에 있는 여러 가지 표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선형으로 이제 비교를 하면서 보는 거죠. 아, 제가 이렇게까지 했던 것은 시간을 기록하는 것만으로 저의 생각과 관점이 완전히 바뀌더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월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아주 의식적인 훈련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 시간이라는 것은 싹 사라지고 없어요. 자, 여러분께 질문 드려볼게요. 지난주에 여러분 낭비라고 생각되는 시간이 몇 시간 되셨나요? 아, 죄송해요. 지난주는 너무 멀죠? 어제 여러분 몇 시간을 낭비하셨어요? 아니, 아까는 그렇게 박수도 쳐주시고 뭐, 와, 그러니 갑자기 이렇게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기록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시간을 기록하잖아요. 내 시간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 있어요. 시간의 또 다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선빵을 때리지 않으면 반드시 누군가 나를 선빵 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 학교에 있을 때, 가정에 있을 때 다 똑같지 않습니까? 나는 뭔가 하려고 내가 계획을 하고 스스로 먼저 그 시간을 배정해놓지 않잖아요. 그럼 누군가 와서 내 시간을 갈취해요. 누군가 와서 뭘 같이 하자 그래요. 누군가 와서 뭘 같이 보자 그래요. 뭐 그것도 아니면 유튜브에서 제가 막 뭐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허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기록을 해봐야 내 시간이 어디에 사용된지를 첫 번째 알 수 있게 돼요. 이 시간을 기록하다 보면요, 분류를 하게 됩니다. 내가 아, 이렇게 시간을 많이 썼구나, 여기에 많이 썼고 여기에는 적게 썼구나, 그럼 내 삶에 진짜 중요한 건 뭐지? 라는 질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돈을 관리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돈을 관리하다 보면 돈을 좀 더 잘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없을까? 돈을 좀 더 잘 쓰는 게 뭘까? 이런 고민을 자연스럽게 하죠. 이게 관리라는 행동의 본질 같은 거예요. 내 시간을 관리하면 어떻게 내 시간을 더 잘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시간을 더욱더 가치 있게 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정리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분석해 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내 삶을 기록만 해봐도 뭐 제가 예시만 보는 건데요. 프로젝트 시간, 제 업무 시간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제가 분류해보니까 그 안에서도 뭐 수십 개 활동들을 해요. 근데 프로젝트라고 규정했던 가장 중요한 업무 시간이, 제 업무 시간이 20%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승진합니다. 놀라셨습니까? 제가 시간 분석을 해봤더니 20%의 시간을 뭐 월일 수도 있고요, 주간일 수도 있는데 저 프로젝트 한 가지 업무에 집중하면 업무의 성과가 나더라 라는 결론을 얻게 됐고요. 수면 시간이 31% 미만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감기가 와요. 감기가 오는 건 너무 중요해요. 저한테는 감기가 오면 집중을 못합니다. 집중을 못하면 뭐예요? 성과가 안 나요. 그게 답이 아닌 거죠. 제가 지적 시간을 끊임없이 관리하는데 5%, 7%가 항상 목표였어요. 근데 5%를 채우려면 책을 몇 권 읽어야 될까요? 두 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일주일에 책을 한 권씩은 읽는 것을 기본 루틴으로 삼아요. 시간으로 내 삶을 통제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간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전혀 다른 차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삶을 음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먹으면 어때요? 그 음식에 여러 가지 식재료들이 혼합되면서 나의 치과 맞물려서 전혀 새로운 맛을 느낄 때 그 황홀경이 있잖아요. 내 시간에서 알 때 내 삶을 그렇게 음미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 사람인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다 보면요, 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만의 가치 있는 생각들을 정리하다 보면은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때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은요,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 내에 다 할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근데 집중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집중을 못할까요? 집중은요, 너무 중요한 이슈입니다.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경쟁력은 언제 생기냐? 집중해서 남들이 못하는 깊이로 들어갈 때, 아마추어들은 보지 못하는 디테일과 전문성을 갖춰갈 때 그걸 전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언제 일어날까요? 이것저것 다 할 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한 가지에 집중할 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모두가 알고 있어요. 집중할 때 몰입할 수 있고 몰입이 굉장히 중요한 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집중을 못하고 우리 대부분은 몰입의 단계로 올라가지 못할까요? 뭐 여러 가지 동인이 있겠지만 제가 시간을 15년 넘게 관리하면서 깨달은 교훈은 하나입니다.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요, 용기예요. 제가 앞에서 엄청 분석을 얘기하고 그래프로 보여드리고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더 중요한 건요, 포기하는 용기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올해 이제 거의 끝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장 중요한 거 뭐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 어디에 투자할 거예요?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 생각이세요? 대략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뭘 포기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어떠세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회적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24시간이라는 것에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동일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어떤 것은 포기하고 어떤 것은 내려놔야 여러분만의 우선순위, 여러분만의 집중 제목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을 포기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내려놓고 내가 진짜 집중해야 될 제목이 무엇인지 거기에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계속해서 집중에 대한 제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먼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은 제가 서비스하고 있는 또 저와 함께 호흡하고 있는 전국에 있는 취준생분들 그리고 직장인들입니다. 이들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두 개의 법인을 운영하는 CEO지만 매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저라는 거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저의 모습. 그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 고객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취준생들은 취업이 되는 거고요. 직장인들은 더 이상 그냥 그저 그런 삶,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도는 삶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깨닫는 것, 이것을 깨우쳐주는 것, 또는 제 삶을 쉐어하는 것. 근데 제 시간을 분석해 보니까요, 언젠가부터 많은 유튜브 구독자들을 만나니까 실제로 못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부터는 저의 사업을 축소하고 어떤 영역들을 통합하고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한 뒤에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전국 어디든 청년들을 만나러 다니고 있습니다. 어제도 7시간을 운전해서 대구까지 갔다 왔어요. 자,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게 바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지금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3년 뒤, 5년 뒤 나의 모습인 거죠. 자, 여러분께 저는 질문을 드리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내년에 잡아야 될 한 가지, 가장 많은 투자를 해야 될 집중 제목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용기를 내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정리하시고 세월을 아껴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힘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기회를 보다란 주제로 준비해봤고요. 첫 번째 강연, 실패 속에서도 빛나는 내일을 상상하는 님, 황현 프로듀서의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이준희 대표의 다르게 살고 싶다면 시간 관리부터 하라 였습니다. 이어서 짐 크로체의 타임 인 어 보트, 아바가 부른 I have a dream 보내드렸고요. 라디오 세바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CBS
1: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

0: 와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3: IH 인천도시공사.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7: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국 월드컵 국가대표팀 홍명보 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청문회 하느라 축구를 안 본 것이 수명을 몇 년 늘렸을지도 모르겠다며 축구협회와 특정 대학 카르텔이 한국 축구를 망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축구협회를 둘러싼 국민적 분노를 잘 알고 있다며 문제가 잘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스플레이스의 매장관리 결제 시스템 토스포스에서 점심에 이어 저녁에도 장애가 발생해 자영업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토스플레이스는 일부 가맹점에서 결제 오류가 발생해 영업에 차질이 빚어졌으며 점심시간에 이어 같은 문제가 재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토스플레이스는 내부 데이터 처리 구간의 과부하가 원인으로 추정된다며 개별 가맹점 대응과 함께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그맨 이진호 씨가 불법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이 씨를 상습 도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약 100km를 운전한 혐의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여러 차례 도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일 0시부터 적용되는 7차 석유 최고 가격을 리터당 150원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국제유가 안정에 따라 휘발유 최고 가격을 리터당 1,784원, 경유는 1,773원으로 낮췄으며 제도 도입 이후 첫 인하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주유소 판매 가격이 1,800원대로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가격 인하가 늦어지지 않도록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성 금품 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하며 영부인 지위를 사적 이익 추구에 이용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로서 국정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뇌물죄 대신 알선 수재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사를 의식한 증거 은폐 정황과 범행 부인 태도 등을 지적하며 금품 제공자들의 청탁 목적도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광화문 일민미술관에서 4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70대 남성이 범행 약 10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종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을 서울 관악구에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울산 울주군

0: S5일 샤힌 프로젝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근로자가 토사에 매몰돼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도 경사면에서 토사가 무너진 원인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의료인 자격 없이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도윤 타투 유니온 지회장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전원 합의체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34년간 유지해온 기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6.2도, 습도는 58%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1: CBS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꿉니다. 7월 22일 딱 한 번 출발하는 중국 문화기행 5일. 상하이와 항저우에서 각 2박을 머물고 수양마을 우전의 야경까지 감상합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 여행지에서 지갑 열일 없는 완벽한 올인원 패키지. 특히 변상욱 대기자와 오재철 사진작가가 함께하며 깊이 있는 인문학 이야기와 인생사진 촬영 노하우를 전합니다. 선착순 특가 할인 중. 문의는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9시 5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눈물 있는 곳에 나 있길 원하네 라는 제목으로 유한나 선교사입니다. 잠시 후 어제에 이어 2부가 방송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니 근데 구테말라 어린이 집에서도
2: 네.
1: 다이세 상황을 몰랐어요.
3: 네, 좀.
2: 제가 그 병원에 갔다 오고 근데 길을 걷는데 그 곳에 일하시던 선생님을 제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 선생님께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저한테 다이 병원 갔다고 하더니 어떻게 됐냐. 그래서 다이시 장애 진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아,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랬다라는 게 대체 무슨 말씀이시냐라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윗이 유치원에서 자기 반으로 들어간 적이 거의 없대요. 7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5시간 동안 유치원에 있는데 항상 놀이터나 어디 밖에를 배회했지.
3: 혼자?
2: 네, 혼자. 그렇게 방치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저귀도 그랬고 얼굴에 코곤벅이 돼도 그랬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났고
3: 그치.
2: 그 사실 왜 나한테 한마디라도 해주시지 내가 못 알아듣더라도 종이라도 써서 아이가 지금 이러이러하다라고 상황을 얘기를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셨지?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막 그분들을 탓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너무 강한 거예요. 네, 그래서 1부터 100까지 과테말라의 모든 것들이 막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3: 제 표현으로 정님이 똑 떨어지시죠.
2: 네.
3: 화도 나시고.
2: 네, 너무 화가 났어요.
3: 네, 여기 내가 더 이상 있을 곳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테고.
2: 네.
3: 이제 남편분은 계속 있겠다고 하고.
2: 네.
3: 매일 싸우셨겠어요.
2: 네, 뭐 세계 3차 대전이 저희 집 안에서 있었다.
3: 네, 그래서 누가 이겼어요?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2: 네, 저는 이제 남편은 꿈쩍도 안 할 거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야 움직일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거여서 맨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과테말라에 있는 것이 믿음인가요? 한국에 가는 것이 믿음인가요? 이제 맨날 이렇게 철없는 이제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은 신명기 1장 33절에 말씀하셨어요.

0: 말씀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1: 네.
0: 에, 장마치 곳을 찾아서 먼저 가고 불과 기둥, 아, 불과 구 불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가 갈 곳을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딱 주시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봤죠. 하나님 먼저 가 계신다는 거 알겠는데 그래서 어디 가 계시냐고.
1: 네.
0: 한국에 계시냐, 과테말라에 네. 계시냐. 그리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럼 그 불과 구름이 대체 뭐냐.
1: 네.
0: 네, 남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어금니를 깨물었어요, 제가.
1: 저는 이제 기도의 응답이
0: 네.
1: 결국은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가 편한 쪽으로 자꾸 응답을 받으려고 하고, 그죠? 내가 불편한 쪽 방향은 이제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기도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뭐 감사함으로 이것을 이제 순종하기가
0: 네.
1: 쉽지 않잖아요. 일단
0: 네네.
1: 내 새끼에 관한 문제니까.
0: 네네네네.
1: 일단 내 새끼가 좀 온전해져야.
0: 네네네.
1: 당분간 뭐 2년이든 3년이든 한국에 갔다가
0: 네네.
1: 좀 치료받고 다시 돌아올게요.도 사실은 뭐 저는 뭐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0: 네네네.
1: 어떠셨어요? 그럴 때도 어떻게 감사함으로 순종이 되던가요?
0: 그때 마침
1: 예.
0: 네,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서 시키시더라고 감사를 명령을 하시더라고 저한테
1: 예.
0: 그래서 내 아이가 평생 고치지 못하는 장애가 있고
1: 예.
0: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발작하는 이 아이 앞에서 내가 대체 뭘 감사를 해야 되지?
1: 예.
0: 네, 라는 약간 자괴감 같은 게 좀
1: 그렇죠,
0: 있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감사를 또 하라고 하시니 순종해야 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에게 주어진 거에 대한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병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많은 중보자들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작을 막 하루에 몇 수십 번씩 하는데도 하나님 내 손상이 없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주어진 상황에 그냥 그렇게 감사를 했던 것 같아요.
1: 아이고.
2: 정말 그렇게 어렵게 한국에 가겠다는 그런 생각 접으시고 그냥 선교지에 계속 남게 되셨잖아요.
0: 네네네.
2: 문득 그 재활이 필요하다고 했던 그 전문가의 말에서 생각이 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0: 네. 제가 처음에 되게 열심히 사역했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근데 그 사역하는 가운데 다인만 그냥 놓고 한 게 아니고 다혜랑 다니엘도 제 손길이 많이 이제 못 닿았잖아요, 아이들에게.
1: 네, 셋째는 또 어리잖아요.
0: 네네네네. 예.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도 왠지 모르게 다윗과 같은
1: 아.
0: 그 아픔과 상처가 이 아이들에게도 있을 거라는 이제 생각이
1: 네네.
0: 제 안에 있었어요. 다윗은 약해서 이게 터진 거고, 나머지 아이들에게도 그런 상처가 있을 것 같은 마음에, 아이들이 일단 하교하고 집에 오면 간식을 먹이고, 뭐 공놀이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만들기를 하고 배드민턴을 치고 진짜 시간을 촘촘히 제가 대학교 때처럼
1: 네, 예.
0: 분 단위로 막 촘촘히 해서 아이들이 자기 직전까지 아이들 곁에 떠나지 못하고 그렇게 집착하면서 아이들 옆에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1: 예.
0: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재우고 나면 그래서 매일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제가 초창기 때 아이들이 엄마가 필요했을 때 내가 이 아이들과 함께 있었다면 다윗이 아프지 않았을 텐데 한 2, 3년만이라도 조금 내가 여유를 갖고 이 아이들과 진작에 이런 시간을 보냈었다면 다윗이가 아프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아이가 아프면 부모 입장에서 죄책감이 제일 많이 들죠. 내가 그렇죠. 그러지 않았다면 나 때문에 보통 아이들이 아프면 다들 부모가 이제 내가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0: 맞아요.
1: 죄책감으로 자신들이 무너지거든요.
0: 네네네.
1: 그게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아휴.
0: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제 가슴이 너무 짓눌려지는 거예요.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바위돌 하나가 막 가슴에 올라져 있는 것 같고
1: 네.
0: 그래서 이제 일단 밖으로 나갔어요. 집 안에 있으면은 제가 너무 힘들어서 밖으로
1: 네.
0: 나갔는데 그 밖에 야외 공간에 있는데 그냥 주님 뭐 다른 기도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주님 저 포기하고 싶다. 더 이상 안 하고 싶다. 그냥 이대로 주님 품에 그냥 가서 안식 누리고 싶다. 그냥 그런 이제 그렇게 이제 막 펑펑 울면서 있었어요. 근데 점점 제가 이렇게 어둠에 잠식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심호흡을 하고 이렇게 밖에 봤는데 저희 동네가 시골이라서 정말 칠흑같이 어둡거든요.

0: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다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이 딱 임하는 순간 제 안이 빛이 생기는 것 같아서 제 안에 평안해지고 아 예수님께서 징계 받으신 게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구나.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너의 아픔도 알고, 너의 슬픔도 알고, 너의 힘든, 너의 불안 다 아는데, 그거 알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그때 고난주간 직전이었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날 갑자기 크게 와닿으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되게 큰 위로와 안식을 누렸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1: 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그 수년 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나님과 나눴을 것이며 뭐 애타는 문제가 여러 가지들 겹쳐 있었겠죠.
0: 네.
1: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네. 또 우리 다윗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가 궁금한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0: 이제 단기 선교팀이 저희 사역지로 방문을 하셨어요.
1: 네네.
0: 그 다윗의 이제 상황들을 이제 들으시더니
1: 네.
0: 미국에 와서 한 번 더 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1: 네.
0: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서 처음에 흘려들으면서 아, 네, 네,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그분이 미국에 돌아가시더니 정말 어느 한 병원을
1: 네.
0: 이제 컨택을 하신 거예요.
1: 네.
0: 그리고 그 병원에서 한국에서 있었던 모든 검사랑 소견서랑 이런 것들을 다 영문으로 바꿔서 보내라고. 그래서 영문으로 다 바꿔서 이제 보내드렸죠. 그랬더니 거기 메디컬 팀에서 회의를 하시더니 좀 석연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와서 검사를 한번 다시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무슨 검사가 필요한데 이것이 5만 불이다. 그래서 5만 불을 먼저 내면 예약을 잡아주겠다라는 이메일이 왔어요.
1: 예.
0: 5만 원 아니고 5만 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 5만 불이라고 하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기도를 하면서 근데 하나님 제 욕심으로 이 아이를 다시 검사받게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욕심으로 받게 하고 싶지 않은데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저희 생활비에서 단 1불도 쓰지 않고 이 검사할 수 있는 여정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매니저가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 제가 답변을 안 하고 있으니까 연락이 온 거예요. 왜 답변을 안 하냐. 그래서 제가 사정이 이러이러하다라고 했더니 그 병원에 재정후원 프로젝트가 있는데 한번 지원을 해봐라 라고 이제 안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최종 프로젝트를 이제 뭐 무슨 서류로 보내라고 하는데 저는 선교사니까 거기서 요구하는 서류를 100% 다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일단은 보냈어요. 일단 보냈는데 그 매니저조차도 아, 이 서류 갖고 될지 모르겠다.
1: 네.
0: 라고 일단 기다려봐라. 라고 하고 저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미국에 이제 계시는 그 의사 선생님들께서 한인 의사들께서
1: 네.
0: 저희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들으시더니 불가능하다고. 왜냐하면 그런 프로젝트는 1순위가 시민권, 영주권자들. 그 2순위가 그 영토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3순위가 제3국의 좀 가난한 사람들. 근데 3순위까지 내려올 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1: 그렇지.
0: 그래서 다른 방법들을 좀 알아보면서 기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있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1: 뭐라고?
0: 다윗이 6개월 동안 받는 모든 의료 행위에 대해서 무료로 다 제공을 해주시겠다고. 네.
1: 어떻게?
0: 네. 정말. 네.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단 1불도 안 쓰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병원을 컨택을 해주신 그 전도사님께서 본인의 지인들한테 다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미국에서 체류할 호텔비, 식비, 모든 교통비까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세팅을 다 해주셨죠.
1: 그래서 이거 안 내고 그냥 간 거예요?
0: 네. 하나도 안 내고. 정말 1불도 안 쓰고. 정말 1불도 안 쓰고. 비행기 티켓까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다 세팅을 해주셨죠.

0: 주실 거예요.
1: 그 미국 어느 지역이었어요?
0: 텍사스.
1: 텍사스로 갔어요.
0: 네네네.
1: 그래서 이제 검사를 다 받고.
0: 네.
1: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0: 저는 너무 기대를 하고 갔어요.
1: 네, 다 고쳐주실 거라는 이제 희망이 네, 생긴 거잖아요.
0: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네, 이렇게 역사, 네. 예, 역사하면서 우리를 미국에 보내셨을 네네. 때는 다윗을 향한 치료 방법이 이곳에 있어서 우리를 보내신가 보다 하고 갔어요. 근데 다윗이 입원을 했고 검사를 다 했는데 검사 결과가 별반 다르지 않은 거야, 한국이랑. 별반 다르지 않고, 의사 선생님께서 상담을 해주시는 것도, 뭐, 오히려 더 한국보다 더 설명도 잘 안 해주시고, 약도 다윗이가 지금 먹고 있는 약, 그거 먹고도 계속 발작이 있는데, 그냥 그거 계속 먹으라고 하고,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그럼 유전자 검사만 한번 받아보고 가시라고 해서 유전자 그 담당 교수님을 만났더니 이제 하고 나면 한 달 후에나 결과가 나온다고 그래서 과테말라 돌아가서 이제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테말라 돌아왔는데 대체 왜 미국에 보내신 거지? 하나님 저 왜 미국에 대체 왜 보내신 거냐? 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거든요.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다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났고 CHD2라는 유전자가 하나가 없어서 내전증과 지적장애가 이제 생기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래서 그날 밤에 다윗을 이제 재우려고 성경을 읽어주는데 그때가 요한복음을 제가 쭉 읽고 있는데 그날 마침 요한복음 9장의 말씀 쭉 읽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 아이가 왜 아프냐 예수님께 여쭤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것이 부모의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는 그 성경 구절에 제가 정말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엉엉 울었던 것 같고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저에게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마치 그건 하나님 음성이 아니고 내가 내 잘못을 숨기기 위한 나의 합리화라고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명확하게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저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모든 것이 마음에 정리가 되면서 이것이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아이가 아픈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유전자 하나 빼먹고 이 아이를 창조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때 정말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 하나님은 다윗도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이 다윗을 길러야 하고 양육해야 되는 나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저를 바라봤을 때 제가 죄책감 때문에 사역도 못하고 주저앉아있고 아이들에게 집착하고 불안함에 맨날 떨고 그랬던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일으키셔서 나를 미국에 보내셨구나. 하나님께는 한 사람 생명 살리는데 8만 불, 9만 불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는 그걸 그날 밤 깨닫게 됐죠.
1: 아휴, 정말 놀라운 기적으로 사실은 병원 측에서 그렇게 큰 고액의 검사비를 무상으로 해주겠다는 제공해야겠다는 것도 사실은 정말
0: 놀랍죠.
1: 기적적인 일이고.
0: 네네.
1: 그래서 어때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을 주셨고 그 다음은 또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0: 다음은 결론적으로 말씀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다윗을 직접적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저희를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다윗이 병원 검사 후에 그 저희 집 근방에 기독교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유치원을 이제 보내게 됐는데 학교에서 맨날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오늘은 다윗이 운동장에서 안 들어왔어요. 다윗이 교실 바닥에 계속 누워 있었어요. 친구 팔을 물었어요. 뭐 의자를 집어 던졌어요. 영어 시간에 뭐 쫓겨났어요. 뭐 이런 거 계속 이게 아마 저는 유치원에서 똑같이 있었을 때 그때는 몰랐었고 근데 계속 보니까 학교 번호가 뜰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오늘은 또 무슨 일일까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학교 가서 맨날 죄송합니다. 선생님들께 죄송합니다. 그렇죠. 친구들한테 미안하다. 그 친구들 부모님께도 미안하다. 항상 이제 죄인이 됐었는데 어느 날은 너무 죄송해서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가 없는

0: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만둔다고 얘기를 해야겠다 하고 학교를 갔더니 그때 선생님이 너무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너무 하나님을 잘 믿는 분. 예. 하나님께서 그런 분을 다윗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이 저에게 하나님은 무한하시지 않냐, 능력이. 그 능력을 믿고 다윗을 포기하지 말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정말 다윗을 너무 사랑으로 아껴주셔서 전에 유치원에서 사람으로 받았던 그 상처들이 이 유치원에 이 선생님을 통해서 그게 회복이 됐어요. 상처가 다 치유가 되고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도 같이 인사도 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세상 밖으로 어찌되면 이렇게 꺼내주신 선생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선생님 만나서 치료도 이제 또 하게 해주셨고 다윗이 처음에 병원에서 더 이상 발달이 안 될 거라고 했잖아요. 네네. 퇴행 될 것만 퇴행 안 되게 하는 게 치료의 가장 큰 목표라고. 네네. 그때 당시에 다윗이가 조금 약간 오랑우탄처럼 걸었거든요. 왜냐하면 몸의 균형 발달이 안 이루어져서 그리고 손발이 점점 이렇게 굳어갔어요. 내전증이 계속 있으니까 발작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는 잘 걷고 이렇게 잘 서 있고 자전거도 타고 네, 자전거도 못할 거라고 하셨거든요. 자전거 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 방에 갔는데 다윗 씨가 잠옷으로 갈아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다윗아 옷도 못 갈아입었었거든요. 다윗아 누가 도와줬어? 다니엘이 도와줬어?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했대요. 그래? 그래서 제가 단추를 막 풀었어요. 다시 잠궈봐. 막 잠그는 거예요. 제 눈앞에서. 다시 막 풀어. 다시 잠궈봐. 또 다시 잠그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시 해봐. 해서 제가 동영상을 막 찍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남편한테 여보 다윗이가 단추를 잠궈. 농담하지 말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둘이서 그날 밤 너무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된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니까 된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일도 있었고 하루는 이제 코로나 때 아이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자기네끼리 이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데 다혜랑 다니엘만 첫째랑 막내만 이제 타고 둘째는 이제 못할 거라 생각하고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다혜가 다윗아 같이 타자. 얘네는 별로 그런 아픈 건 알아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뭘 못하는지 얘네는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부모인 저는 오히려 더 어차피 못할 거니까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이렇게 왜곡된 게 있는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이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타자 해서 손잡고 몇 번 탔는데 인라인을 타기 시작하고 그게 몸의 균형 발달이 어려웠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원래. 근데 그걸 이제 타게 된 거예요. 제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진짜 다윗의 삶을 지탱하고 이 아이의 삶을 주관하고 이 아이를 직접 치료하시는 건 정말 하나님이시고 제가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 번 또 경험을 하게 됐죠.
1: 이 프로그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협찬입니다.

0: SBS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0: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장례식장에서 상주와 맞절을 하는데 무릎에서 똑 또두둑 소리가 난다. 젖은 눈 맞대고 멋쩍게 웃는다. 내 뼈마디도 이제 스스로 우는 법을 알았나 보다. 노정숙 에세이집 바람바람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의담 한방병원 최서형 장로입니다.
1: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신앙 시작점에서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왜 사람을 만드셨는지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세 가지의 본질적인 답을 알게 해줍니다. 첫째,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어떤 분인지. 둘째, 사람은 왜 지으셨는지. 끝으로 당신이 지으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창조주의 뜻에 맞게 사는 건지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도 명확한 답을 할 수 없지만 우리 수준에서라도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자기소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를 가지고 풀어나가 봅시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신학은 내가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 나는 존재 그 자체다 라 해석하면서 어디에 의존하지도 누구에 의해 만들어지지도 않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 설명을 합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말씀에 따라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시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당연한 과거, 현재, 미래 개념이 없습니다. 창세 전부터 이미 미래를 다 꿰뚫으시고 끝이 없는 영원한 시간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무한정한 우주 공간을 관리하십니다. 이처럼 모든 시 공간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처소를 헤아려 순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이제 가장 궁금한 핵심 질문, 왜 사람을 만드셨나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이신 하나님은 홀로서도 자기 충족적이고 무엇에도 구속받지 않으시는데 만물 자연과 천사들과 영화롭게 지내시지 왜 또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자유인 나는 내 뜻대로 할 뿐이고 하면 그건 최초고 최고며 완전한 일일 뿐이다. 나는 흑암을 아름답고 찬란한 빛의 세계로 만들었고 공허를 살아 숨쉬는 온갖 생명으로 채웠으며 혼돈을 균형과 질서로 재편했다. 내 이력서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사람을 지은 거다. 그것도 유별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버금가는 신 같은 존재로 만든 것이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지금 세상의 푸틴, 시진핑 같은 강력한 통치자도 우리 원래 모습과 상대 안 될 것입니다. 칼빈과 본회퍼는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보다 놀라운 일이 있을까? 이는 창조 세계를 돌보는 창조주의 대리자로 세웠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론적 본질이고 신분입니다. 아담만의 얘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얘기인 것입니다. 왜 사람을 지으셨을까요? 신학은 이사야 42장 말씀에 근거해서 창조주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의문이 남습니다. 이 주장은 다소 이기적 뉘앙스고 하나님을 독재자 자리에 앉히는 느낌입니다. 이보다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생명 섭리의 뜻이 있을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디자인한 생명 구도와 운영 섭리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동전 생명관입니다.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의담 한방병원 최서형 장로였습니다.
2: CBS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

0: 받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시편 24편 1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2: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조용히 되돌아보는 시간. 오늘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필그림교회 김형석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3: 오늘은 우리는 왜 머뭇거리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15년에요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어떤 한 여고생이 있었는데 이 여고생이 무려 하버드와 그 다음에 스탠퍼드 대학을 동시에 합격했다는 뉴스였어요. 여러분은 놀라시도 않네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잘 되셨죠. 저는요 뉴스를 보는데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애나 하버드 스탠퍼드는 아니어도 좋으니까 제발 인천에 있는 대학이라도 다니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뉴스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열광을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하버드랑 스탠퍼드가 둘이 싸웠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2+2, 여기 학교에서 2년 저기 학교에서 2년 공부를 하게 서로 협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논문이 너무너무 특별해서 사람들이 이 논문에 뭐 환호를 하고 이 논문을 서로 우리가 연구하면 좋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의 창시자죠. 저커버그라는 회장이 직접 전화를 했대요. Hey, hi, how are you? 이렇게 물어보면서 우리 같이 일해보면 좋겠다. 그게 영어가 제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직접 통화까지 했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면 그 똑똑한 사람들이 넘치는 미국의 회장이 전화를 했을까요? 사람들이요 환호하고 뉴스와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몇 달 후에요 이 이야기는요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이 여고생이 등록했다고 하는 합격했다고 하는 대학들은 앞다투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이 학생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학생은 사람들의 환호도 받고 뭐 인터뷰도 하고 박수도 받았는데 사실은 어땠냐면요, 거짓말로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거짓말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한 번도 합격해 본 적도 없고 논문은 표절이었고 그리고 저커버그의 전화를 받은 적도 없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들통난 거짓말을 했을까라는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문득 이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학생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사람들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이 학생이 얼마나 뛰어난 학생인지 사람들은 앞다투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받은 그 합격증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가짜 합격증으로 이제 수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수업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영어를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학업이 얼마나 잘 준비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건 다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 학생은요 절대 하버드 수업 들을 수 없었고요, 절대 스탠퍼드 수업을 들을 수 없었어요. 그 학생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가짜 학생증으로는요 절대로 수업을 들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 신앙에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알았다고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박수를 쳐주고 저 사람은 은사자야, 능력자야, 성경에 통독한 통달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 가짜라면, 거짓된 것이고 위선된 것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롯의 아내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하셨죠. 왜냐하면 이 롯의 처, 롯의 아내가 바로 가짜 입학증처럼 혹은 주님의 심판대를 통과하지 못할 가짜 거짓된 믿음처럼 우리 롯의 아내가 주는 교훈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롯의 아내와 롯을 우리 하나님은요 천사를 동원해서 망할 석업에서 직접 건져내셨어요. 한 발이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고요. 한 발이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을 막 벗어나려고 하는 그때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냐면 그만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몸은 지금 소돔의 땅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떠나지 않았어요. 입술로는 떠나겠습니다고 얘기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 땅에 머물고 있었던 게 바로 롯의 처라는 거죠. 오늘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롯의 아내의 이야기를 통해서 잠자고 있고 위선되어 있던 우리의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 변화되는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먼저 짚어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롯의 아내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부부는요, 한 몸입니다. 부부를요, 서로 제일 잘 아는 것은 배우자와 그러죠? 그 상대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잘 알지 모르시겠지만 제 표정 하나만 일그러져도 저희 아내는 제가 어디가 불편한지 다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오래 살았기 때문에 같은 것을 공유하고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은혜를 받는 게 부부라는 거지요. 롯의 아내는요 롯과 함께 살았어요. 그러니까 롯이 만난 하나님을 롯의 아내는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만났을 거예요. 롯이 만났던 천사를 롯의 아내는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만났어요. 여러분 지체하고 머뭇거리다가 롯이 그만 잠들어 버렸을 때 천사가 그를 흔들어 깨웁니다.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롯만 깨우고 롯의 아내는 안 깨웠겠어요? 아니에요. 롯의 아내도 아마 깨웠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읽지 않았던, 지난주에 읽었던 성경 말씀 16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그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써 있어요. 롯의 손을 주님이 잡으셨어요? 안 잡으셨어요? 잡으셨어요. 그럼 롯의 딸들의 손은요? 잡으셨어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롯의 아내의 손은요? 잡아주셨어요. 그러니까 롯이 잡았던 그 손, 그 손을 롯의 아내도 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롯이 받았던 그 은혜, 그 아내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롯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경험, 롯의 아내도 동일하게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말이 달라요.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는데 롯은 구원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은혜를 경험하고 한 사람은 심판을 경험했어요. 동일한 은혜, 동일한 말씀을 들었는데도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요 참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찬송을 부르고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은 교회를 다녀도 그 일을 평생 해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가 다를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심판을 당하고 한 사람은 주님의 칭찬과 격려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롯의 아내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두려운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있지 않다면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요, 우리 눈앞에 드러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이가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

구원의 소식이 구원의 소식으로 들려오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소식이 엇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세상을 뒤돌아보게 하는 소식으로 다가올 수 있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마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과 롯의 아내의 차이는 뭐예요? 발에 있지 않아요. 몸에 있지 않아요. 그의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성경에 보면 떠나고 있는 중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몸은 광야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요, 지금 소돔 땅을 향하고 있어요. 다리는 구원을 향해 가고 있는데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소돔 땅을 향하고 있어요. 입술은 그렇다고 천사의 손을 붙잡고 나가자고 얘기했는데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마음은요, 소돔 땅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발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더라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을 찢으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 여러분이 앉아 있습니다. 이곳에서 찬양도 부르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예배를 주님께서 때로는 받지 않으실 수 있대요. 언제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올려지지 않을 때는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도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봉사를 합니다. 우리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 드리며 봉사하시나요? 마음 드리며 물질을 드리시나요? 마음 드리며 주님께 예배하시나요? 이것만 끝나면, 이것만 해드리면 내 마음대로 내 마음껏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위안을 하며 하나님과 거리를 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찢어진 옷이 아니라 찢어진 마음을 그토록 받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돌이켜진 사람과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그럼 마음이 돌이켜진 사람은 유혹이 없다는 말일까요? 마음이 돌이켜진 사람들은 죄 안 짓는다는 얘기일까요? 제가 어제 어떤 청년들이 모이는 집회에 가서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청년들한테 물었어요. 제가 죄를 많이 짓게 생겼나요? 죄를 안 짓게 생겼나요? 청년들이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아무튼 죄를 엄청 짓게 생겼나 봐요. 제 관상이. 아무 말도 안 해요. 뭐 목사가 저런 얘기를 했겠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졌다고 해서 유혹을 받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졌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조금도 그리워하지 않고 죄를 조금도 그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죄의 유혹은 우리를 늘 삼키려고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그 마음이 돌이켜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고 새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전에 있던 삶은 역겨운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했고 주님을 떠났던 삶은 너무나 괴로운 날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쳐다보거나 동경하거나 그리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사단이 유혹하기도 하지만 그래, 나는 절대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그 길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라는 간절한 마음의 변화가 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로 뒤돌아보지 않고 계십니까? 슬쩍슬쩍 옛날에 했던 것들을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건 회개한 게 아닙니다. 예전에 있는 삶을 지금은 살지 못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살고 싶고, 예전에 있는 삶을 지금은 누리지 못하지만 사실 여러분은 그 속에 속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 앞에 참된 회개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때를 비극으로 여기셔야 해요. 그때가 너무너무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괴롭고 힘든 삶이어야 해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마음의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탕자가 저 이방 땅을 그리워할 수는 있겠지만 다시 쥐엄 열매를 먹을 수 있겠어요? 다시 돼지 우리치는 데 갈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 삶이 너무너무도 싫을 거예요. 거기는요, 고개를 돌리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 들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왕년을 사랑하고 왕

왕년을 그리워하고 오히려 왕년을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 돌아가고 싶지 않으셨어요? 혹시 여러분 사모하고 있지 않으셨어요? 그때를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때 누리지 못했던 것들 한스럽고 그래서 다시 한번 나에게 인생이 주어진다면 그때 더 신나게 즐기고 올 거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 죄송해요. 그럼 우리 마음이요 주님께 완전히 돌이켜진 것은 아닐 거라는 거죠. 여러분 보류하고 있고 내버려 둔 죄는요 반드시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뿌리까지 도려지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신비한 은혜로 어느 한 가수예요. 가수를 건져주셨어요. 사람들에게 인터넷으로 돌아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나 이제 옛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간증하며 다녔던 한 가수가 있습니다. 요즘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이제 교회 안 다닌대요. 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는 거예요. 그럼 그가 경험했던 은혜는 뭐예요? 그가 맞았던 은혜는 뭐예요? 그가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랬나? 망가진 인생을 어떻게든 회복시켜서 그의 심리적인 현상인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짜 주님의 은혜를 들은 사람은 옛날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그 가수가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는 다 진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언하잖아요. 천사의 손을 잡은 것도 진짜예요. 천사가 흔들어 깨운 것도 진짜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도 진짜예요. 그런데 마음에 돌이킴이 없었던 것도 진짜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 많은 은혜를 받고 내 마음이 돌이켜져 주님께 나아간 적이 있는가?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전에 좋던 것이 더 이상 좋지 않아요. 아멘. 이전에 즐거웠던 것들이 더 이상 즐거워지지 않아요. 아멘. 어느 날 성 어거스틴이 아주 냄새나는 노숙인을 돌보고 있었대요. 그때 어떤 한 사람이 물었답니다. 성 어거스틴이요, 당신처럼 이렇게 연약한 자를 돌보고 이 악취나는 냄새를 사모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대답했대요. 형제여, 저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뿐입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오는 순간 악취가 향기가 되었고 더러움이 깨끗함이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났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저 눈물 조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마음의 기쁨 조금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셔서 우리의 영적인 입맛을 완전히 바꾸셔서 저 영원한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능력 만나셨어요? 여러분에게는 그 능력이 있으신가요? 사단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와 능력을 흐리멍텅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가짜야, 거짓이야, 그것은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살아, 옛날이 더 좋았잖아. 모든 사람들을 같은 은혜를 받고도 롯의 아내로 만드는 기가 막힌 사단의 역사들이 오늘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 힘을 주실 것입니다. 마음에 남겨둔 죄의 여지마저도 나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뿌리 뽑을 거야 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잠잠해진 것, 어떻게든 모면하려고 하는 것은요 결국 꽃피고 열매를 맺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들통나기 전에 먼저 여러분 마음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보았어요.
강단에서 설

0: 설교하고 간증하고 변했다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떠나고 어떻게 주님이 영광을 땅 바닥으로 쳐 박아놓는지를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렇죠? 마음 깊이 있는 그 죄악들을 그냥 덮어둔 거예요. 다 그렇게 살겠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갈아엎는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음 깊은 소돔에 뿌리 박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뽑아낼 때 우리는 저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의 줄기를 자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아멘. 뿌리까지 뽑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못자극난 손으로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뽑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천사가 롯의 손을 잡고 이끌어냈어요. 그 손이 어떤 손입니까? 저는 그 손이요,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 같아요. 우리의 결심은 뿌리 뽑지 못하던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뿌리 뽑게 해주실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할 때. 주님 두 손을 들 테니까 주님 나를 건전해 주십시오.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조된 합격증으로는 입학할 수 없죠. 위선된 신앙으로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롯의 아내는요, 구원의 문턱까지 이르렀어요. 같은 집에서 같은 은혜를 받고 같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마음이 회개하지 못하니까 결국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은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마음은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자리와 우리의 마음은 같은 분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인정하십시다. 이 마음으로는 안 돼요. 오늘 마음이 갈아엎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마음을 좀 붙잡아 주세요. 발만 떠나지 않게 하시고 미련 남은 이 마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마음을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마음을 좀 붙잡아 주십시오. 그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여러분, 롯의 철을 기억하십시오. 그 여인의 마지막 모습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 여인이 끝내 신뢰하지 못했던 그 손, 우리를 향해 뻗은 그 못 자국난 손을 여러분 반드시 붙잡고 여러분 그 구렁텅에서 빠져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기독교 대한감리회 필그림교회 김형성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그림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눕니다.

0: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1: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0: 7월은 산업안전 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1: 내일 더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영입니다. 현대인들은 바깥에서 햇볕 쬐을 일이 참 없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바로 휴대폰 열고 출근해서는 하루 종일 실내에서 일하고 퇴근할 때는 이미 해가 져 있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몸은 참 신기해서 아침에 햇빛을 받으면 몸속 생체 시계가 아, 이제 하루가 시작됐구나 하고 깨어나고 또 낮에 햇빛을 쬐면 축 처졌던 기분을 좋게 해주는 호르몬도 나오고 밤에는요 잠도 더 잘 오게 도와준다고 하죠. 우리 내일 아침에 말이죠. 딱 10분만이라도 주님 주신 환한 햇살을 듬뿍 받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것 어떨까요?

이슬은의 음성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까지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금요일 밤이라 편안한 마음으로 주말 주일 앞두고 찬양에 오늘도 귀를 기울이시며 정말 햇빛 쬐는 그런 느낌으로 편안하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햇살 같은 찬양들 오늘도 전해드릴게요.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룸 간유산균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고려용접봉
1: 그린 KR3000 피부과크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

어제 생긴 밴드 찬송가 내 영혼에 햇빛이니 정말 햇살 같은 찬양 그리고 먹구름이 있어도 그것을 헤치고 저 푸른 하늘에 햇살이 비친다는 가사 리즌의 스카이 전해드렸습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좀 힘차고 경쾌한 찬양에 몸도 쫙 펴시고 하루 마무리하면서 좀 건강하게 마음도 그렇게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김정임님께서 요즘 아픈 곳이 많아지면서 한의원에 자주 가신다고 아픈 분들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하시며 송승현의 주님의 손 청하셨는데 이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형제 마음님께서는 양평 다녀오시며 아침에는 방송을 잘못 들으셨는데 CCN 캠프 이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으시다고 자주 소식 전하신다고 하셨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 청해 주셨는데 서현 씨의 음성 준비하고 있고요. 두곡 듣고 오늘 금요일에 함께하는 참 기분이 좋아지는 분이죠. 1000번째 정성원 목사님과 함께 CCM 잉글리시 진행할게요.

0: 김은영의 CCN 캠프. 자, 금요일에 만나게 될 초대 손님이시고 또 코너지기이기도 하신 자, 1000번째 정성원 목사님 오늘 두 번째 만남입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1000번째 정성원입니다.
0: 반갑습니다. 지난주는 어떻게 늦은 시간에 잘 돌아가셨어요?
1: 아이, 뭐 집이 가까워서.
0: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맞아요. 네, 목사님 뭐, 제가 네. 저 섭외했을 때 네네. 제일 좋았던 게 목사님께서 저희 네. 방송국이랑 가까이 계신다. 네.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 네. 이게 참 좋더라고요. 네. 네. 자, 이제 오늘 네. CCM 잉글리시 영어 선생님이 되신 2회차이신데요.
1: 그러게요.
0: 네. 선생님이 많아지셔서 정말 공부방을 시작으로 해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는 거의 공부하는 자세로 학생이 된 자세로 오시는 분들이 또 많이 늘어나신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저,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 시간에 더 많이 들으면 좋겠네요.
0: 맞아요. 그쵸? 자녀분들에게 혹시 네네. 아주 뭐 간단하게 노래 들으면서 혹은 그렇죠. 찬양 들으면서 우리 네. 영어 공부 한번 공부라기보다 그냥 재미있게 얘기 듣다 보면
1: 맞습니다.
0: 저절로 된다.
1: 네네. 네.
0: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또 영어를 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네네. 첫 번째 생방송 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의 노하우도 계속해서 하나씩 하나씩 진짜 네. 저는 영어를 못하거든요.
1: 아니 저도 네. 부끄럽습니다.
0: 자, 오늘 준비하신 곡이 어떤 건가요?
1: 아, 저는 토탈 프레이즈라고요. 원래 브루클린 태버네클 콰이어라고 미국 뉴욕에 있는 그 정말 합창을 잘하는 교회예요. 거기에서 이제 불러서 정말 유명해진 곡이긴 한데 사실은 추천을 따지자면 이제 흑인 그 브루클린 태버네클 말고 다른 흑인 콰이어에서 이제 시작해서 만들어졌던 그 아주 파워 충만한 찬양 합창곡입니다.
0: 맞아요. 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 모 TV 프로그램에서 네, 네, 네. 그 합창대회 나가는
1: 네,
0: 그래서
1: 네, 네.
0: 헤리티지 메스콰이어가 맞아요, 너무 멋진 맞아요. 도전을 했고 네, 거기에서 네. 흘렀던 그 한 장면.
1: 그렇죠.
0: 와, 저 정말 지금도 그
1: 전율.
0: 전율.
1: 맞아요.
0: 소름 촥. 너무 멋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자, 오늘 그 곡을 네. 우리가 가사 한 줄 한 줄 따라가면서 네. 또 그 감동을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토탈 프레이즈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1: 이게요. 토탈이라는 말하고 프레이즈가 사실은 안 맞는 그런 거거든요.
0: 네. 이상한데?
1: 저도 이제 이 곡을 처음 본 게 2004년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때 이제 합창곡으로 처음 봤었었는데 어떻게 토탈 프레이즈? 토탈 하면 우리가 토탈 무슨 패션 뭐 그런 걸로 많이들 쓰잖아요.
0: 그쵸.
1: 그러니까 뭐 총체적인 뭐 네. 아니면 그냥 다 싸잡아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지고대로 해석하기 쉬운데 그냥 이거는 온전한 찬양이라고 말하면 더 맞아요.
0: 아, 온전하게.
1: 네, 네 온전히 그냥 다
0: 온전한 찬양.
1: 다 내 마음을 다 때려 붓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0: 때려 붓는
1: 때려 붓는
0: 네네 그 느낌. 네, 네. 근데 이 토탈이 실은 네, 네. 우리는 토탈이라고 하지만 네, 네, 네. 영어식 발음은 네. 조금 쑥스럽긴 해. 토라?

0: 어떻게 되나요?
1: 왜냐하면 저도 참 모르지만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했지만 미국의 영어는 사실은 그 악센트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0: 아,
1: 예, 네, 그러면
0: 허랄.
1: 이제 그렇죠. 예. 그래서 슈아라고 말을 하는데 그 발음 기호로 하면은 이자 이렇게 뒤집어 놓은 네. 그거 있잖아요. 그 발음이 하는 건데 그게 약한 발음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영어로 말할 때는 이제 단어에서 강세가 있는 부분만 모음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나머지는 다 슈화시킨다 그래요.
0: 네.
1: 그래서 그냥 토럴 프레이즈 그냥 그렇게 쉽게 얘기는 발음을 그렇게 하긴 하더라고요.
0: 네.
1: 근데 이제 영국 가면 또 그렇게 안 하죠.
0: 그렇죠. 영국식 영어가 오히려 귀에 쏙쏙 잘 들릴
1: 맞아요,
0: 때가 있어요.
1: 맞아요.
0: 모든 발음 기호를 다 해주니까.
1: 그렇죠. 예, 네. 예, 예.
0: 자, 가사 볼까요?
1: 네. Lord, I will lift mine eyes to the hills라고 처음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이게 근데 사실은 이제 로드는 우리 주님이고, 그다음에 나는 나의 눈을 들어서 그 hills 언덕 산 네, 위를 쳐다본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제 좀 약간 의아한 표현이 사실은 mine이라는 부분이거든요.
0: 네.
1: 예, 사실은 이제 나의 눈 그럴 때는 대부분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우리가?
0: My eyes.
1: My eyes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 mine eyes 이거는 이제 고어의 표현인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뭐 제가 굳이 찾아보자고 한다면 이제 현대 영어에서는 my eyes라고 하지만 오래된 성경적 혹은 시적인 표현으로 할 때 mine eyes, 나의 것.
0: 네.
1: 또 나의 눈 뭐 약간 뭔가 좀 더 이렇게 움켜지는 듯한 그런 네.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0: 오, 시적 표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네. 성경의 네. 시편 역시
1: 그렇겠죠.
0: 아주 오래된 그래서
1: 맞아요.
0: 거기에 등장하는 영어식 예. 시적 표현이 꽤 많더라고요.
1: 그쵸?
0: 찾아보면
1: 예, 예.
0: 여기에도 그렇게 mine eyes가 사용이 되었다.
1: 네.
0: 네.
1: 그리고 다음이 knowing my help is coming from you라고 하잖아요. you는 하나님, 당신, 주님이시고요. 그러니까 knowing이라는 건 약간 분사 구문이라고 이제 그런 말씀 뭐 이제
0: 어려워요. 분사 구문.
1: 너무 어렵나?
0: 네.
1: 내가 알면서 아는 것, 나의 도움이 당신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 아는데 뭐 이런 식으로
0: 네.
1: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0: 네.
1: 예, 그다음에 이제 your peace you give me in time of the storm이라는 얘기인데 이제 당신의 평안 사이에는 that you give me라고 붙일 수도 있어요. 관계 대명사라고나 하나? 예. 당신께서 주시는 평안 언제? 스톰의 시간대에. 예. 폭풍과도 같은 그런 때에 나에게 주시는 평안 딱 약간 시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0: 네.
1: 그리고 여기서 이제 후렴구에 이제 아주 우리에게 전율을 주는 듯한 그런 그 메시지가 사실 전 여기라고 생각하는데 you are the source of my strength. 예. 당신은 나의 힘의 근원이 되신다.
0: 네.
1: 예. source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사용해요.
0: 그렇죠. 뭐 요리 재료 할 때도 소스 다
1: 뭐 소스
0: 그러잖아요.
1: 뭐 그런데 네. 이제 뭐 그거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0: 네.
1: 이제 그 원천.
0: 네.
1: 네, 원천. 삶의 원천. 그다음에 뭐 이 온천의 시작점은 어디일까? 물의 근원 뭐 이런 거를 따질 때 소스라고 하는데 주님은 나의 힘의 원천이
0: 네.
1: 되신다는 말이에요. 뭐 이거는 뭐 굳이 고지고대로 해석했단 그렇지만 그냥 당신은 나의 힘 그 자체라고
0: 네.
1: 얘기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I lift my hands in total praise to you. 예, 나의 모든 삶을 나의 손을 들어서 어떤 와중에 진짜 온전한 찬양으로 당신에게 당신을 향해서 내 손을 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네.
1: 그리고 사실 이 곡에서는 진짜 하이라이트는 아멘이죠.
0: 맞아요. 네. 아멘이에요.
1: 아멘이죠.
0: 아멘의 이 반복되는
1: 네, 네.
0: 그리고 점점 예. 강해지는 이 부분이 정말 토럴 예, 예. 프레이즈가 되는구나.
1: 그러니까요.
0: 완전 몰입하게 되잖아요.
1: 한겨울 막 쌓여가면서 네.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메시지 자체가 진짜 아멘으로 계속 반복 화답하면서 주님 맞습니다
0: 네.
1: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0: 네.
1: 아멘이 사실은 예. 감동의 포인트가 아닌가.
0: 맞습니다.
1: 네, 토럴 프레이즈.
0: 굳이 영어로
1: 네.
0: 뭐라고 표현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아도
1: 맞습니다.
0: 그냥 쌓이는 우리가
1: 예.
0: 다 알 수밖에 없는 감동.
1: 그렇죠.
0: 흑인 연가가 가지고 있는 뭔가 그 짠함이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1: 네, 맞아요.
0: 여기에서는 그게 오히려
1: 네.
0: 엄청난 힘으로
1: 네, 파워가 그냥
0: 뭐 넘쳐나는
1: 네,
0: 거예요.
1: 네,
0: 그
1: 네.
0: 억압되고
1: 맞습니다.
0: 억울하고 눈물
1: 맞습니다.
0: 나는 그 모든 우리 민족 정서인 한과도
1: 아주 잘 맞아 있죠.
0: 맞아요.
1: 네, 그리고 이 아멘이 시작할 때가 저음부터 해서 이제 남성 파트하고 엘토가

0: 아멘 하고 이렇게 착착착착 쌀쌀해서 가잖아요.
1: 네.
0: 처음에는 뭔가 약간 한과 힘듦 그런 것도 담겨져 있지만 이제 그것이 막 해소가 되는.
1: 그렇죠. 더큰 다른 힘으로.
0: 맞습니다.
1: 오늘 목사님께서 또 음악을
0: 네.
1: 전공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뒷부분에
0: 네.
1: 쌓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0: 네.
1: 음악적인 접근까지 또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오늘
0: 네.
1: CCM 잉글리시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그럼
0: 네.
1: 토탈 프레이즈 오늘은
0: 네.
1: 버전이 아까 뭐였죠? 브루클린.
0: 태버네클 콰이어. 예.
1: 오늘은 브루클린 태버네클 콰이어
0: 예.
1: 버전으로 전해드리면서
0: 네.
1: 우리 다음에 또
0: 아,
1: 만나야죠.
0: 네.
1: 선생님 영어로 인사해 주세요.
0: Have a good night.
1: See you again.
0: See you again.
1: 네, 지금까지 네 지금까지 정성원 영어쌤과 함께한 CCM 잉글리시였습니다. 박수.
0: 감사합니다.

1000번째 정성원 목사님과 함께한 CCM 잉글리시 오늘 너무 멋진 곡을 또 들어본 것 같습니다. 토탈 프레이즈 더 브루클린 태브나클 콰이어의 찬양 전해드렸고요. 토탈 프레이즈를 들으면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수화가에도 프레이즈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에브리 프레이즈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 곡 더 해외 CCM으로 전해드릴게요.

헤즈키야 워커의 에브리 프레이즈 전해드렸고요. 1부 끝곡은 어노인팅 예배 캠프에서 아바 오셔서 라이브 워십 전해드립니다. 2부에서 뵐게요.

0: CBS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3: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4: 중국 난징의 도시공원에서 들려오는 대륙검은 짓바귀의 소리입니다. 이 새는 중국 동부와 대만, 그리고 한반도 남부 일부에 분포하며
5: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3: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

0: 있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CBS 교계 뉴스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 리튬전지 공장 화재 참사 2주기를 맞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이웃 종교와 함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3대 종교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기도회 참가자들은 참사 현장을 찾아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되새기며 유가족을 위로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희생자 다수는 사회적 보호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이주 노동자들이었다며 참사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상규명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형량이 크게 감형되면서 이 참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과제로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논의되고 있는 희생자 유해 수습 문제와 관련해 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고인과 유가족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이라며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연대를 요청했습니다. 탈북민교회 연합체인 북한기독교총연합회가 최근 2026 미래통일포럼을 열고 복음통일을 향한 새로운 길을 모색했습니다. 포럼 참석자들은 북한 지하교회와 순교신앙을 돌아보며 그동안 선교의 대상에 머물렀던 탈북민교회가 이제는 북한 선교의 주체로 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한편 북기총은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탈북민교회 성도들과 함께 북한 땅의 기독교 역사 회복과 복음화를 위한 기도원 300용사 기도 대성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북기총은 지난 80여 년간 극심한 핍박과 박해가 이어졌지만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며 탈북민교회들이 자신들의 부르심을 재확인하고 복음통일을 향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기도와 동행을 요청한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이재환 장로와 이순희 권사의 후원으로 토고의 프랑스어 성경 5,400부를 기증했습니다. 이재환 장로는 성경을 보급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 권희연 사장은 토고 현지에서 성경을 간절히 원하지만 형편이 어려워 성경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후원해 주신 성경을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차량 구입이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 중고차를 정비해 지원하는 미션카 선교회가 최근 40번째, 41번째 차량을 연이어 전달했습니다. 40호 차는 경기도 이천의 한 성도가 1년 동안 목적 헌금으로 준비한 4천만 원 상당의 새 승합차로 경남 통영 배단일교회 구본천 목사에게 전달돼 지역 성도들의 이동을 돕는 데 쓰이게 됐습니다. 41호 차는 서울 서초구 빛 감리교회가 사용하던 중고 승합차로 수원성교회의 수리 후원을 거쳐 발달장애인 사역을 펼치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라이트하우스 교회 황구진 목사에게 전달됐습니다. 미션카 선교회 대표 이주원 목사는 아직도 60여 명의 목회자들이 미션카를 기다리고 있다며 중고차를 팔기보다 선교의 발로 쓰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954년 1월 창간한 가정생활 잡지 월간 새가정이 최근 800호 발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요셉이었습니다.
2: CBS
3: 세상을 사랑으로 보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깃든 온갖 병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한다. 그리고 새와 나무가 속삭인다. 친구여 하고. 이것이 바로 사랑이 지향하는 바다. 책 속 이야기, 배고프고 아름다운 동물들 속 한 문장이었습니다. 사랑과 치유는 우리 인간 이야기의 근본입니다. 친구여 라는 속삭임이 바람결에 수런되는 것 같습니다.
4: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디모데후서 3장

시신캠프 2부 시작했습니다. B2E의 찬양 주님의 춤추리 전해드렸어요. 금요일 함께하는 시신캠프. 자, 2부에서는 사연 신청곡으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적지 않으셔서 저희가 오늘은 시편 23편 두 곡을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들으실 곡은 오벳의 시편 23편 준비했고요.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송정미 씨의 음성 함께 해보겠습니다. 또 스프로우님께서는 Breathing Worship의 All About You 신청곡 써주셨는데 함께 할게요.

11시가 넘어갈 때면 살짝 이제 주무시러 가신다고 손은 드시는 분들이 계셔서 11시 넘어서 춤추는 레이니들이 많이 나옴직한 그런 곡들을 들을 때 살짝 오늘도 여러분들이 또 잠이 깨시겠구나 할 때가 있거든요. 지금 들으신 두 곡이 바로 그런 곡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김명선의 네 하나님은 들으셨고요. 수프로님 신청하신 All About You, Breathing Worship의 깜찍한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서 송정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시편 23편을 노래한 찬양 또 오벳의 시편 23편 전해드렸습니다. 토피넛 라떼님, 사랑하는 은영님, 우리 태은 작가님, 어제도 힘든 하루 보내고 좀 고됐는지 일찍 꿈 날아가고 오늘도 힘든 하루를 보내고 왔지만 은혜 예배 들으며 편안하게 함께해요. 늘 건강하세요 하시며 주가 일하시네 신청곡 써주셨어요. 오늘 주가 일하시네 이 곡을 작곡하신 만드신 분이죠. 이혁진 씨의 음성으로 주가 일하시네 전해드립니다. 또 신혜숙 님께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청해 주셨는데 오늘 이 곡은 정말 뭐 가창력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김범수 씨가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이 곡은 오늘 김범수 음성으로 전해드려요. 아비가일 님께서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써주셨는데 남유어십 찬양까지 함께 해볼게요.

남미워십의 찬양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앞서 김범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혁진의 주가 일하시네 2017년 제 녹음 버전 전해드렸어요. 강서정미경님께서 큰따님 이름이 저와 같은 은영이라고 시집가서 곁에는 없지만 또 자주는 못 듣지만 온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하시며 옹기장이 곡을 써주셨는데 오늘은 옹기장이 그리고 양아인 씨가 함께하는 주님 계신 곳의 나가리를 끝곡으로 준비했어요. 두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오늘 모두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작가 김태은, 제작진행의 김은영이었습니다.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4: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이들을 보면 같이 날아보고 싶다 싶기도 하고요. 오늘같이 맑고 파란 하늘에서 보면 더 그렇더라고요. 새처럼 날 수는 없지만 우리 몸이 좀 가벼워지는 방법은 아는데 알려드릴까요? 새가 날갯짓을 하듯이 팔을 머리 위로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면 등 쪽의 근육이 튼튼해진다고 합니다. 내가 새다라고 생각하고 팔을 한번 저어보실래요? 이게 보기엔 쉬워 보이는데 반복하다 보면 땀이 날 만큼 힘든 동작입니다. 자, 몸이 가벼워지는 동작으로 몸도 마음도 자유롭게 오늘을 누빌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새처럼 가볍게 오늘 하루 보내길 바라면서 노아 앨범에서 날개만 있다면 들려드렸습니다. 잠시 새가 돼볼게요. 지니920님, 네, 가볍게 오늘 하루 또 보내보자고요. 좋은 친구 209님은 횡성 독수리오 형제 모임 가면서 귀팅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오늘 정말 새가 되실 수 있겠는데요. 요새백꿈님, 볼륨 업하고 사무실에서 당양노와 함께합니다. 행복한 곡, 그리고 이 곡 내가 듣고 싶었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곡들 두 시간 동안 나눠요. 이쁜아님, 구름이 너무 예쁜 금요일 예쁘게 인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로님은 외근 나가는 중이시군요. 구름 한번 보시고 하늘도 보시고 그렇게 오늘 하루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주유진의 구름, 그래서 준비했어요.

베리베리님, 이 곡 맞죠? 빛을 들고 세상으로. 오늘 쉬는 날이시군요. 두 시간 함께하고요. 권명진님, 나이가 드니까 등 근육이 빠져서 일을 조금만 해도 아팠거든요. 열심히 해봐야겠습니다. 와, 해보니까 팔이 아파요. 운동 부족인가 봐요. 이쁜아님. 우리가요 계속 팔도 내리고 있고요. 중력으로 다 아래로 향하고 있어서 이렇게 팔도 올리고 거꾸로 매달리고 이런 거 좀 해줘야 되거든요. 시간 될 때 손도 자주 들어서 어깨와 근, 등의 운동 해야 됩니다. 로이스님, 아, 오프닝대로 체조해봤는데 팔 올림과 동시에 으악 소리가 납니다. 오늘은 좀 몸 좀 가볍게 만들어 보자고요. 날마다 주의 은혜로우님이 신청하신 곡 단양도 가족들과 나누고 싶어서 신청해 봅니다. 독특한 목소리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신 소피가 부르는 곡입니다. 주 내 안에 있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송가 412장 아가파워 워십 앨범에서 들었고요. 로이스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군요. 심의 받으러 가신 날.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어떤 결과라도 감사할 마음만 가지려고요. 예, 그 감사의 마음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것만 아시면 돼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이 일을 통해 더 큰 걸 더 큰 그릇을 만들어주시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다는 거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노래하는 순례자님도 오셨어요. 시간대가 바뀌었네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고요. 아기곰 엄마님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기도가 많이 필요한 요즘입니다 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신청하셨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에 가장 좋은 기회고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때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일하심을 느끼는 귀한 요즘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강찬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어서 아이빅 밴드 김정희 이기명 외 사역자들이 부른 곡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함께 들었습니다. 블루 딱따구리 님께서 오늘의 선물입니다. 신청하셔서 박요한의 목소리로 듣겠고요. 한 곡 더 들을 수 있을까요? 예, 김명수 님이 신청하신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두 곡 이어갑니다.

3148번님이 신청하신 곡인데요. 김다영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같은 재활치료 중인 선우라는 동생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 하셨네요. 1부 끝곡을 버전을 좀 바꿔보고 싶어서 순서를 바꿨어요. 제가 김명수님이 신청하신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들려드린다고 했었는데 이어서 1부 끝곡으로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잠시 후 뵙고요. 오늘 버전을 바꿨다는 건 어노인팅 버전으로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함께합니다.

0: CBS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여,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0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제이어스 러브레터 허유미님과 같이 들으면서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문 열었습니다. 데이비드님이 오셨는데요. 드디어 내일 둘째 딸 결혼합니다. 주님의 축복 가운데 잘 치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당향노도 축하해 주실 거죠? 당연하죠. 축하드리고 이렇게 잘 키우느라 수고하셨다고 데이비드님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 사람들에게는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마침 찬양사역자 허태회님이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데요. 직접 부르신 곡 중에 결혼 축하곡으로 좋을 곡이 있어서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허태회 주수미가 함께 부르는 향기로운 축복이라는 곡인데요. 데이비드님 둘째 따님 결혼 축하드리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정두드럭구에서 방법을 알아보니까 리폼할 수 있는 재료를 인터넷에서 판매하더라고요. 1시간 반가량 씨름하면서 꼼꼼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잘 붙도록 하룻밤 무거운 책으로 눌러두고 아침에 보니까 아주 잘 됐어요. 정말 예뻐요. 그래서 자꾸 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 성경책의 말씀으로 마음의 양식을 많이 쌓기로 다짐해봅니다. 아멘. 너무 잘하셨네요. 지혜롭게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임선영님이 신청하신 곡이 있긴 한데 제가 이 곡 말고 찬송가 나의 사랑하는 책을 같이 듣고 싶더라고요. 사연을 보니까 딱 생각나는 찬송이어서요. 이 곡으로 준비해 놓겠습니다. 동백나무님, 제 지인이 한 번도 교회 출석하진 않았는데 성경 통독을 하고 계셔서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지난 주말에 성경 필사전 같이 방문해서 봤습니다. 첫 번째 갔을 때 못 봤던 그 병풍의 십자가 모양의 새로운 것도 보게 되고요. 무엇보다 작품 설명해 주시는 봉사자님이 똑같이 계셔서 친근하게 느껴지면서 그 수고로움에 감사함 또 전해봅니다 하셨어요. 이거를 지금 봉사해 주시는 분들도 들었으면 좋겠는데 오시는 분들이 또 반갑고 그 수고로움에 감사를 느낀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동백나무님이 이 지인분 함께 성경 필사전을 본 건 정말 잘하셨다. 통독을 하시고 나서 나도 필사도 해볼까? 이러면 자연스럽게 주님을 향한 마음이 커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잘하셨다. 9858번님도 당향도 들으면서 운동하고 계시고요. 영주땡님도 오셨고요. 홀리포에버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임선영님과 함께 듣고 싶은 땡스 기빙 밴드 앨범에서 오늘은 전해드릴게요.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가 199장입니다.

하나 패밀리님께서 공부하던 게 끝나서 8월에 졸업하고요. 자격증 준비한 것도 무사히 패스해서 가을엔 자격증도 나올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많은 일들 하셨네요. 대상포진이 재발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누가 시킨 거 아닌데도 괜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만큼 노력하셨구나. 다음 주에 아이들 기말고사 끝나면 친정엄마 보러 혼자 다녀오려고요. 이번엔 저만 가서 엄마랑 둘이 놀다 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엄마와 맛있는 거 먹고 재미지게 보내다 오려고요. 근데 아들이 하룻밤만 자고 와. 예, 난리입니다. 엄마 없으면 아빠가 우리한테 잔소리하고 짜증낸다고. 아 몰라 몰라 나는. 지금 하나패밀리님 마음은 하나패밀리님의 마음은 아 몰라 몰라 난 갈 거야. 엄마가 좀 며칠 없어 봐야 아이들도 또 옆에 있는 사람도 야 엄마가 이렇게 좋은 예, 그런 소중한 존재였구나라는 걸 아니까요. 저는 며칠 가시는 거에 찬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운기장이 선교단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6817번님께서 정원님 예쁜 꽃 좀 보세요. 백일홍이 알록달록 예쁘게 피었습니다. 꽃길을 걸을 때마다 행복합니다 하셨어요. 이렇게 예쁜 거 보면 좋은 거 보면 혼자 보지 않고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1018번님의 신청곡 어머니의 기도 준비해놨고요. 라니님 오늘 반찬 내고 동생과 엄마와 함께 성수동 데이트하고 피아워십, 예, 컴패션 워십에 집회 갑니다. 찬양으로 뜨거워질 저녁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좋으시겠어요.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네 신청하신 곡 피아워십 앨범에서 준비해 놓을게요.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네 피어워십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목장 모임을 우리 집에서 오늘 하거든요. 음식하고 있는데 안 오시네요. 한 분이라도 오셨는지 그 사이. 예, 풍성한 나눔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정한 그레이스님 오셨고요. 제가요, 단양로 흔적은 안 남겨도 시골에서 듣기 하려고 데이터 업했습니다. 넉넉하게 들을 수 있어 부자가 된 기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주약돌 사랑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커피향기님, 아니 하루 전엔 계획 세우고 이것저것 해봐야지 하는데 막상 그날이 오면 왜 이렇게 귀찮고 하기 싫은 건지. 오늘 아침에도요. 아침 운동 겨우 하고요. 아침 비인 속에 소금물 한 잔 마시고 탄수화물 적게 식단하고 그런데 자꾸 밥에 시선이 갑니다. 다이어트도 힘들고 성경 공부도 힘들고 운동도 힘들고 아니 힘든 만큼 얻어지는 게 많은 거 알면서도 몸과 마음이 안 따라주는 거 있죠. 거참. 그래서 좋은 것을 얻기가 쉽지 않나 봅니다. 이걸 하면 좋은 거 아는데 그 문턱을 넘어서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아침 운동 하셨네요. 남궁송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예 최선배 남궁송옥이 함께하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Range in the Sky, Cowboys for Jesus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LF님, 어제 집들이 하셨군요. 행복한 시간 보냈어요. 시 가족분들과 함께. 아니, 근데 뭐 이렇게 많이 차리셨대요. 전복곰탕, 전복미나리김치, 전복회, 낙지, 탕탕이, 초무침, 표고버섯, 문어소복, 바다가 다 왔네요. 동그랑땡, 또 김치 메밀 전병까지.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이셔서 보양식으로 준비했는데 어찌나 좋아하시고 잘 드시든지요. 뿌듯하고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시 아주버님과 첫째 형님이 저희가 이사하고 12일과 15일에 이사를 하셨고요. 둘째 형님도 내년 4월에 이사하신대요. 그래서 셀프 인테리어 꿀팁도 전해드리고 가성비 좋은 수납장, 조립식 대용량, 철제 시스템 드레스룸 행거. 아유, 그냥 모든 이사의 전수를 다 하셨군요. 이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를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 물건들을 마음에 들어 하셔서 주문해서 선물로 보내신다고. 식사도 대접받고 또 이런 선물도 받으시고 시댁분들도 기뻐하시겠네요. 오늘 기도 제목 나누면서 당신을 향한 노래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1부에 나눴던 로이스님 심의 받으러 가는 날인데 그 결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기곰 엄마님 회사 지금 계시는데 기도가 많이 필요한 요즘이에요 하셨어요. 자세히 적혀있진 않지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들으사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역시 믿습니다. 은성마음님이 찬양이 위로

후보가 됩니다 하셨는데 아 뭔가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 보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은성마음님의 마음을 위해서도 그 기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황금병아리님이 7년의 출근 오늘이 마지막 출근 날인데 홀가분합니다. 마음이 가벼운 날이에요. 또 다른 시작 응원해 주세요 하셨어요. 네 어디를 가든지 잘하고 잘 해내리라 믿습니다. 7년 동안 너무 수고 많았고 앞으로의 길 기대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레이스님이 정말 또 중요한 얘기 남겨주셨는데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많은 목숨을 또 잃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도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어야 할 때인 듯합니다. 자연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 나약한 존재네요. 그러니까요. 많은 손길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푸른 동사님께서 지금 굴에 수목원에 계세요. 해먹에 누워 계세요. 이렇게 부러울 때가. 예, 신청하신 일상 박진희의 목소리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행복하고 평안한 주말과 주일로 보내시고요. 생방송으로는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정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26편 3절부터 6절 말씀이었습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입니다. 이 찬송은 아가서 2장 1절에 기록된 나는 샤론의 장미, 골짜기에 핀 나리꽃이란 말씀과 표현의 근거에 아이다 귀리 여사가 지은 찬송입니다. 구약 성경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아름다운 사랑 노래인데요. 예수님은 은혜와 사랑의 향기로 가득한 불멸의 꽃이므로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 역시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전해드립니다.

0: CBS
1: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2: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조성돈 교수입니다. 살다 보면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참 이악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만 바보 같다 하는 그런 불안감이 생깁니다. 손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겠죠. 요즘 사람들은 바보가 되지 않겠다라고 정말 열심을 지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나치면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더 지나치면 내가 고립되고, 그보다 더 지나치면 나도 이악스러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내가 바보가 되고 나면 모두가 편해집니다. 누군가 손해봐야 한다면 내가 좀 바보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작전인 것 같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1: 한강 노벨상 말고 환경 노벨상이 있습니다. 골드만상이라는 이름인데요. 2026년 수상자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김보림 활동가인데요. 수상 이유는 청소년 기후행동과 함께 국가의 미온적인 기후대응이 국민의 기본권

0: 가 침해한다는 헌재 판결을 끌어냈다입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은 어느 더운 여름날입니다.
1: 오래된 빌라에서 살던 저는 새벽에도 너무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엄마가 잘 자고 있는지를 계속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엄마랑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이 실내에서 잠을 자다가도 온열질환으로 사망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0: 엄마를 위해서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이 헌법소원 제기로 이어졌는데요.
1: 기후위기로 빈곤한 이들이 더 위험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는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기후위기 대응이 누구도 쉽게 포기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0: 엄마와 그리고 다른 많은 이들과 함께 안전해지자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꿈, 국회가 잘 이어주기를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남에게 거저 나눠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움켜쥐고 아끼는데도 오히려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 살림이 불어나고 이웃에게 기꺼이 마실 물을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목마르지 않게 된다. 곡식을 자기 창고에 가득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지만 창고를 활짝 열고 곡식을 기꺼이 내다 파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6월 27일 토요일 새 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놓은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진실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눈에 보이는 이익만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일을 준비하며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니 부끄럽기만 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주의 은혜를 찬양하고 주께 기도하기보다는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우리의 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 자신의 기쁨을 위해 더 힘썼습니다. 우리의 발은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세상의 가난과 궁핍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시선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 앞에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좋으신 하나님, 다음 세대의 교회의 주인공인 아동 청소년들을 바른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 각 교회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 행사들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땀 흘려 준비하는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 그리고 인내를 허락해 주셔서 기쁨으로 주님 섬기듯 섬기게 하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아이들의 인생에서 신앙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말씀 위에 자라는 귀한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 아침의 기도, 서울시 양천구 세원이학교회 정성철 목사였습니다. 수원 시립합창단이 부르는 시편 23편 듣겠습니다. 조영석의 음성으로 찬송가 304장 준비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어서 글로리 남성 사중창입니다. 찬송가 20장 다 감사드리세요.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1편, 2편을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주님께서 분을 내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령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문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성경 낭독 시편 1편과 2편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엘 여성합창단입니다. 한용이가 부르는 순례자의 노래 임성규가 부르는 찬송가 393장 듣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0: 경기도 평택시 안중 열방교회 최시용 목사입니다.
1: 오늘 요나는요, 그 인생에서 철저하게 여러분 내려가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오늘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자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온지를 깨닫게 지금 하시려는 거예요. 요나를 보면서요,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또 사명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점점 여러분 다가오지 않는다면요, 인생에서 요나처럼 인생에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깨달으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인지 또 어떤 형편이 있든지 오로지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뜻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가장 안전한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계속해서 내려가는 삶을 삽니다. 지금 내가 자꾸 내려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는 여러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 우리도 요나 같은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요구가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보면은 내 마음에 첫째는 들지 않을 때 인생이 내려가요. 보면 둘째는 어떤 일로 내 마음이 상했을 때입니다. 세 번째는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요, 계속해서 내려가는 인생을 살아요. 보면 이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거리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거리를 자꾸 두려워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안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구속하는 것 같고 자꾸 답답해져요. 보면 왜 자꾸 인생을 구속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목사님은 자꾸 이것저것 하라 이 말입니다. 그냥 놔두면 되는데, 내가 알아서 할 건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자유하려는 그런 몸짓들이 보여요. 보면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그런 생각과 그런 현상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한번 미끄러져가는 삶은 브레이크가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보면 그리고 추락하는 데는 날개가 없다는 겁니다. 신앙이나 삶이 내려가는 데도 단계가 있습니다.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 내려가면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게 되어 있어요. 보면 이런 사람에게는 불안과 걱정, 근심 또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삶이 계속됩니다. 이것이 내려가는 삶의 첫 번째 단계예요. 뭐 계속 불안해요. 보면 계속 걱정해요. 계속 근심해요. 보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요구를 자꾸 무시해요. 보면 그럴 때 바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삶을 살면 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다가 계속 불순종하면 어디까지 지나면 다음과 같은 인생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이 잘 되고 싶어도 정말 힘들 정도로 열심히 살아도 열매가 없는 인생이 계속돼요. 보면 아무리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도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두 번째 단계예요. 인생이 자꾸 괴로워져요. 그리고 아무리 수고해도요, 열매 없는 인생, 이것이 두 번째 단계로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여기서 돌이키면 되는데 안 돌이켜요. 대부분은요, 요나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하나님으로 인해 살지 않으면 잘 해보고 싶어도 정말 힘들게 되는 거예요. 보면 열심히 노력해도 어느 날 보면요, 내게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인생이 막막해지는 거예요. 보면 그래도 또 하나님을 인해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으로

0: 빠지는 거예요, 보면. 아예 하나님과 같은, 같이 있고 싶은 생각이 점점 여러분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 세 번째 단계 가면요. 그냥 하는 말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 자꾸 나와요, 보면은. 그리고 모든 괴로움을 끝내는 방법은 그냥 죽음이에요, 보면. 항상 뭐니까 비관적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인생의 세 번째 단계에 보면.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지독하게 어려워요, 보면. 말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돌이키지 않아요, 보면. 돌이키면 됩니다. 어느 단계든 간에, 1단계든 2단계든 3단계든 여러분, 돌이키면 돼요, 보면.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돌이키지 않으면요, 단 1%도 살고 싶은 생각이 절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단계까지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보면.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주변에서 그 사람을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요. 그것도 복이에요. 정말 복이에요, 보면. 주변에서 끄집어내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요, 그냥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면.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네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 이때 네 번째 단계 있을 때 주변에서요, 세례에서, 목장에서, 주변 사람들이 가서요, 보면 끊임없이 여러분 금연하셔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 금연을 자꾸 하셔야 돼요. 놔두면요,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인생에서 하나님을 돌이킬 수 없는 그 단계까지 빠져버리는 거예요,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유일한 방법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셔야 돼요. 가능하면 1단계 때 여러분 돌이키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신호 줄 때 돌이키셔야 돼요. 체면 따지지 말고요. 자존심 따지지 말고요. 살기 위해서는요, 열매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인생에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돌이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험, 내 자신 의지 아무 필요 없어요,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삶은요, 하나님 떠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보면.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떠나면 얼마 뒤에 죽습니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거리를 절대 여러분 두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잠시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 뜻을 살피고 하나님 뜻 안에서 머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보면. 그렇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발부둥 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보면. 왜요? 그것이 사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유일한 사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는 거예요,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쓰임 받는 거예요. 다윗이 잘나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보면. 실수하더라도 다시 돌이키고 4단계까지 가지 않아요, 보면. 3단계까지 갑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와요, 보면. 사울은 끝까지 가잖아요, 보면. 돌이키지 않잖아요,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3편 27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를 떠난 자는요, 자기 삶이 무너지는 것을 잊고 살아요, 보면. 내가 왜 무너지는지도 나중에 모릅니다, 보면. 그 원인도 몰라요, 보면. 느낌이 없어져요. 점점 여러분 느낌이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요나처럼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평택시 안중 열방교회 최시용 목사였습니다. 서울 모태탑 장단이 전하는 찬송가 596장 영광은 주님 홀로, 나무인이 부르는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피스 엔진 프로젝트의 찬송가 341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들으면서 6월 27일 토요일에 함께한 새 아침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CBS 교계 뉴스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 리튬전지 공장 화재 참사 2주기를 맞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이웃 종교와 함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3대 종교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기도회 참가자들은 참사 현장을 찾아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되새기며 유가족을 위로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희생자 다수는 사회적 보호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이주 노동자들이었다며 참사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상규명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형량이 크게 감형되면서 이 참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과제로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논의되고 있는 희생자 유해수습 문제와 관련해 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고인과 유가족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이라며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연대를 요청했습니다. 탈북민교회 연합체인 북한기독교총연합회가 최근 2026 미래통일 포럼을 열고 복음통일을 향한 새로운 길을 모색했습니다. 포럼 참석자들은 북한 지하교회와 순교신앙을 돌아보며 그동안 선교의 대상에 머물렀던 탈북민교회가 이제는 북한 선교의 주체로 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한편 북기총은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탈북민교회 성도들과 함께 북한 땅의 기독교 역사 회복과 복음화를 위한 기도원 300용사 기도대성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북기총은 지난 80여 년간 극심한 핍박과 박해가 이어졌지만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며 탈북민교회들이 자신들의 부르심을 재확인하고 복음 통일을 향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기도와 동행을 요청한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이재환 장로와 이순희 권사의 후원으로 토고의 프랑스어 성경 5,400부를 기증했습니다. 이재환 장로는 성경을 보급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 권희연 사장은 토고 현지에서 성경을 간절히 원하지만 형편이 어려워 성경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후원해 주신 성경을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차량 구입이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 중고차를 정비해 지원하는 미션카 선교회가 최근 40번째, 41번째 차량을 연이어 전달했습니다. CBS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오요셉이었습니다.
0: CBS 당신 곁에 CBS 라디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입니다.
1: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34편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야훼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2: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시편 34편 6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는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 같은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여기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루, 아니 한 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시편 34편은 다윗이 큰 위기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담은 다윗의 시편인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문제와 위기의 순간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벗어나게 만들어주시고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위기가 내게는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환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와도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주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곤고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곤고한 자의 부르짖음에 대하여 시편 34편 6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곤고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사 그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형제가 많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여덟 형제 가운데 막내인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서 첫째, 둘째, 셋째 형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다윗을 불러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먹을 것을 싸줄 테니 가서 형들에게 전해주고 지금 형들 잘 있나 살펴보고 와라. 그리고 그 형의 부대 대장인 천부장에게 이 치즈 열덩이를 갖다 주어라.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거기에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보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백성인 자기들의 군사를 모욕을 하는데 다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 하나님을 모르는 할례받지 못한 이방 족속이 이방 장수가 우리나라를 민족을 비방하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가 원래 거인이었고 장수였기 때문에 다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다윗은 담대하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담대히 나가서 그가 물배트발을 던짐에 그것이 골리앗의 머리에 탁 맞아갖고 쓰러지는 순간 다시 달려서 목을 뱉습니다. 그 순간 수는 다시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다시 골리앗을 무찌르고 승리하게 되자 백성들이 나와서 찬송을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얘기를 들은 사울왕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저 일가 소년에게 나보다 더 높은 칭찬하고 영광을 돌리니 이제 저 녀석이 내 다리로 이렇게 틀림없다. 그래서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직 소년인데 그는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윗은 십수년 동안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이 광야에서 저 광야로 이 동굴에서 저 동굴로 도피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정말 곤고하고 피곤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한때 사울왕은 3천명이나 되는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를 추적해왔습니다. 사울의 그칠 줄 모르는 추적에 더 이상 숨을 것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적군 나라인 블레셋 땅 가드로 가서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 안전한 피신처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알아본 사람들이 왕에게 당장 보고를 한 것입니다. 지금 골리앗을 무찌른 사람이 여기 피신에 와 있습니다. 다윗은 붙잡혀서 적군의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미친 척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대문짝을 긁적거리면서 그가 미친 사람 모습을 보이니까 블레셋 왕 아기스가 왜 미친 사람을 될 거냐, 저 미쳐가 쫓아버려라. 그래서 겨우 목숨을 구한 다윗은 다시 유대 광야의 아둘람굴에 들어와 그가 겨우 목숨을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육체적으로 정적으로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 속에 가운데 두려움을 쫓아내 주시고 그 곤고한 자리에서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34편 4절에 이와 같이 그는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 야훼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어떤 환난의 물결에 휩싸였습니까? 어떤 두려움으로 곤고한 가운데 처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5절을 말씀합니다. 여호와 야훼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절망의 때, 고난의 때, 환난의 때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환난의 소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7절을 말씀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우리가 고난의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를 모든 고난의 자리에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때때로 눈에는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는 잡힌 것 없어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구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오면 한두 번 기도하다가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보다,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내 삶은 이제 이렇게 끝나나 보다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절대 기도하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 야훼가 응답하였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인간의 힘으로 아무도 할 수 없는 인생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앞에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난관을 뛰어넘는 축복의 믿음의 도구인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환난에서 벗어나 주님이신 은혜와 기쁨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 엎드려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다윗은 그 체험적인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체험적인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께서 맡기신 양떼들을 돌볼 때 때때로 사자가 곰이 습격해 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자를 이겨내고 곰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장수도 싸워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그는 승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왔다 갔다 왔다 가해도 사람을 만난 체험이 없으면 그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 무기력한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체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그 기록인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체험이 우리를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게 되고 모든 위기와 어려움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만드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갖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태교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채 그저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예배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고 찬양할 때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교회 오며 가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앙에 처월한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오늘날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 모든 이웃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나의 구세주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한평생 이웃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나 혼자 예수 믿고 살았다고 하면 그것은 아직 내 신앙이 체험적이지 못하고 열정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만방에 전하며 살아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구하고 그를 섬기며 그를 경외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간 동안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산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르신 앞에 가면 괜히 위축됩니다. 왜? 어르신이니까 내 스스로 나 자신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나의 죄와 허물 앞에서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 살아가는 동안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깊이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찬송하는 것이 기쁘고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전도하는 것이 기쁘고 주님을 믿고 나서 내가 일하는 것이 기쁘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기쁘고 범사에 하나님께 영원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십니다. 블레셋 왕에게 쫓겨나가서 다시 유다 나라로 돌아와서 동굴에 머물러 있으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나를 둘러싸고 있지만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주님의 주신 기쁨과 평안함이 있어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1절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야훼께서 은혜와 영원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다시 말년의 일생을 뒤돌아보면서 이와같이 고백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 일생 동안 나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내가 내 삶 내 스스로 살려고 하면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이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외교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아직 많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섬기고 나가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아는 신앙에서 체험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가온 고난은 여러분을 더 잘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허락하신 하나의 축복의 과정입니다. 훈련의 과정입니다. 어떤 환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모든 어려움 이겨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일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시각장애와 자폐라는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난 렉스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캐슬린 루이스는 미국 명문 스탠포드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파리로 건너가서 12년 동안 학업과 금융업을 병행한 당찬 여성이었습니다. 36살이 되어서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와서 이상형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아들 렉스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고 나자 의사 선생님이 와서 말을 합니다. 참 귀한 아들 태어나서 축하드립니다.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 아들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 힘들 것입니다. 앞을 보지도 못하고 말을 하지도 못할 것이고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될 것이고 튜브로 음식을 먹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생후 6개월부터 시각장애센터를 다니던 아이가 그때부터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물소리에도 고통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비정상적인 생활하고 막 아이가 발작을 합니다. 그는 자폐 판정을 받았고 운동신경장애, 연결기능장애, 언어장애 등 복합적인 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 3살이 되도록 한마디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습니다. 어머니 캐슬린은 한순간도 아이에게 눈을 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아이를 돌봐야만 했습니다. 너무나 삶이

나갑니다. 남편은 견디다 못해 이혼하자고 그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이제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유일하게 자기를 도와주시는 남편도 떠나가버리고 아이는 말도 못하고 기는 상태로 그대로 있고 발작을 하고, 그때 오빠가 찾아와서 예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렉스가 이렇게 어려운 겪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니까 예수 믿으라 그랬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삶의 희망도 보이지 않던 그가 예수를 믿으라는 말에, 예수님 안에 희망이 있다는 말에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렉스는 아직도 걸음마를 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렉스를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걸 압니다. 저는 그게 무엇인지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걸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현실은 아이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아이가 절망적이고 어떻게 손댈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라. Walk by faith, not by sight.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려온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기 아들을 볼 때 육신의 눈으로 절망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는 변화되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각장애, 자폐성장애, 운동신경장애, 어느 장애를 갖고 있던 애에게, 이 렉스에게 음악적 천재성이 발견된 것입니다. 어느 날 아이가 라디오에서 베토벤의 심포니 9 환희의 송가를 듣더니만 그 와서 그걸 가지고 피아노를 치는 것입니다. 한 번도 피아노를 배워본 적도 없고 가르쳐본 적도 없는데 그걸 듣자마자 와서 피아노를 칩니다. 이렇게 자폐증인 아이에게 어떠한 분야의 천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것 같아서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서번트 증후군을 갖고 있는 천재들이 가끔 나타나는데 바로 렉스는 음악의 천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렉스는 어느 노래든지 한번 듣기만 하면 그 즉시 따라서 노래를 다 칩니다. 그리고 즉흥적으로 또 원하는 대로 편곡까지 합니다. 피아노를 치게 되면서 아이가 다리에 힘이 돼서 걷게 되고, 할렐루야, 음악을 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게 돼서 말도 하게 되고, 10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렉스가 그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할렐루야. 예수 믿고 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렉스는 음악을 통해 세상 속으로 나아갔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 앞에서 반주를 하고 연주를 할 때 음악을 들으면서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유아원 졸업식에서 학부모들 앞에 반주를 할 때 학부모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자선공연회에서는 우려 같은 박수가 터져났습니다. 미국 CBS의 유명한 다큐멘터리 60minutes에 2003년, 2005년, 2008년 세 차례나 출연해서 그의 모습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와 함께 무대에 서면서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는데 저렇게 치는 거예요. 2011년에는 시각장애와 자폐음악가들을 돕기 위한 비영리단체 렉스와 친구들을 설립하여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대신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던 렉스에 대한 이야기가 그의 어머니 렉스 한서본트 이야기라는 책으로 출간되어서 우리나라도 번역돼 나오는데요,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렉스 그 어머니 캐슬린 루이스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에 오랫동안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무릎이 닳도록 기도하며 믿음의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희망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각장애, 운동장애, 언어장애, 자폐성 장애가 있었던 렉스가 걸었고 말을 했고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기적을 통해 렉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렉스를 허락해 주신 것에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어떠한 절망에 있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전쟁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이기고 모든 것에 합력한 설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고난은 축복을 향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어떤 문제라도 주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주님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절망의 순간에 수도 없이 다가오지만 그때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죄도심을 강구해서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게 하시고 위기가 변하여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였습니다.
1: CBS
2: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3: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주세요.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92편 1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서울시 강남구에 자리한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28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8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리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본문을 읽으면서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는 그런 궁금함을 갖게 되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구절 중에서도 난해 해석 본문으로 꼽히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28장, 오늘 이사야서 28장 앞부분부터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28장은 술 취한 자들, 술에 빠진 자들이라는 표현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사야는 이들이 교만하였고 술에 취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했다라는 말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의 비유적 표현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지도자들은 강한 외국과의 동맹을 통하여서 앗수르의 침략을 저지하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앗수르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이사야가 바로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였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외교와 군사력을 가지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술 취해 있습니다. 그러한 에브라임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앗수르에게 멸망할 운명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바로 이웃인 남유다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유다 사람이 포도주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독한 술에 취하여 휘청거린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술에 취하여 잘못 판단하여 나라가 망하고 앗수르에 의해서 짓밟힐 처지가 되어 있었다면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술에 취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아직 심판의 길에서는 아직 멀리 있는 듯 보이기는 하지만 유다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술에 취하여 제대로 판단도 하지 못하고 판결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제대로 예언도 하지 못하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예언자가 독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포도주 항아리에 빠졌다. 독한 술에 취하여 휘청거리니 환상을 제대로 못 보며 판결을 올바로 하지 못한다. 그러니 남유다도 역시 제정신이 아닌 것은 매한가지.

가지입니다. 독한 술에 취하여서 환상도 볼 수 없고 또 판결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바른 길,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온 사회가 지금 혼란스럽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유다의 상황입니다. 이들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들은 술 취한 상태가 되었을까요? 에브라임도 예루살렘도 왜 이렇게 술 취한 사람들이 많아졌을까요? 술의 생산량이 많아졌기 때문일까요? 다음 장인 이사야서 29장에서 주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포도주를 마셔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술 취한 이유는 주님께서 깊게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심판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누구일까요? 바로 위에 나오는 유다의, 남유다의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입니다.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죠. 술 취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갖지 못하고 잠자는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올바르게 전하려고 하는 이사야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이 말씀을 새번역은 이사야의 목소리로 이렇게 전합니다. 제사장들이 나에게 빈정거린다. 저자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건가? 저자의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젖된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하여라. 젖을 먹지 않는 어린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하여라. 유다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치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쉬워서 어린 아이들에게나 가르쳐야 될 내용이다 라고 그렇게 폄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 도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서게 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이런 원어의 말씀을 나름 정성껏 번역한 말입니다. 차부라차부, 차부라차부, 카부라카부, 카부라카부, 제에르샴, 제에르샴. 시적인 언어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의성어 같기도 하고 그리고 줄임말 같기도 한 말이기에 이 단어들을 어떻게든 뜻이 통하도록 고심하면서 번역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의 말씀입니다.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 말씀을 한글로 그대로 이해하면서 앞뒤를 연결해서 해석한다면 이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야, 도대체 내가 누군데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냐? 차라리 갓 젖된 아이들에게나 가서 가르쳐라.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유치한 말인지 알고나 있느냐? 앗수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왜 이방 나라인 앗수르를 돕는다는 말이냐? 그리고 우리가 서로 동맹을 맺은 것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당한다고? 우리가 교만한 것이라고? 어떻게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0: 도리어 이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겠느냐? 나라의 운명을 지켜낼 도리어 묘수가 아니겠느냐?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냐? 너는 지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가져다가 말을 짜 맞추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계의 경계를 더하고 교훈의 교훈을 더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가져다가 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한자 한자, 한절 한절, 한장 한장 가르치려고 한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해석에 대하여 조금 다른 해석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히브리어 문장이 예사롭지 않은 의성어 조합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차부라차부, 차부라차부, 카부라카부, 카부라카부, 제르샴, 제르샴. 여러분은 이 문장을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주석가는 이 문장은 의미 없는 반복으로 되어 있으며 그 뜻은 영어로는 블라블라블라라는 영어의 표현일 것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블라블라를 가지고 불이 났다라고 억지로 짜맞추어 번역하는 것은 옳지 않은 해석이다라고 하는 해석이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무시하는 말투, 이러쿵저러쿵 어쩌고저쩌고 하는구나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바른 해석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폄하하고 유치한 말이라고 말하며 때로는 블라블라라고도 생각하며 이러쿵저러쿵이라고도 말하는 그 말은 도대체 어떤 말이었을까요? 이사야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 그 말씀의 진수가 들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전에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이곳은 평안히 쉴 곳이다. 고달픈 사람들은 편히 쉬어라. 이곳은 평안히 쉴 곳이다.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했던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시고자 했던 말씀은 바로 평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평안을 누리자라고 표청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이사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아마도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의 축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희가 내게 나오기만 한다면 너희는 참된 안식을 나로부터 얻을 것이다. 참된 평안을 너희가 얻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었고 그 하나님의 주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블라블라 했고 하늘천 따지 했고 그리고 가겨 했습니다.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경계의 경계를 교훈의 교훈을 더한다고 말하며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하지만 곰곰 생각해 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실은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전율이 오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그 말씀같이 느껴지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가져온 것 같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는 것 같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오늘 설교가 조금 들어오네, 혹은 또는 오늘은 늘 듣던 소리네, 혹은 새롭지도 않아 늘 같은 이야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 그 정도면 그만 그나마 양반일 수도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속으로 블라블라블라 한다면, 그리고 가가겨겨를 한다면, 하늘천 따지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과연 그 설교가 들려오겠습니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들으려고 하지 않는,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전에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이곳은 평안히 쉴 곳이다. 고달픈 사람들은 편히 쉬어라. 이곳은 평안히 쉴 곳이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우리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복음이 안 들릴까요? 왜 우리는 술 취한 제사장들처럼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교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포도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는데 취할 것이다. 독한 술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는데 비틀거릴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잠드는 영을 보내셔서 너희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블라블라 또는 가갸거교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씀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알아듣지 못할 말씨와 다른 나라 말로 이 백성을 가르치실 것이다. 새번역은 그렇게 다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방 나라에 붙이셔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우선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조금 더 나아갑니다. 흥미로운 해석이 가능합니다. 바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던 말 그대로 반복하시는 내용이 다음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이라고 말씀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지금까지 정리해 봤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블라블라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이러쿵 저러쿵일 수도 있겠고, 여기서 조금 가져다가 그저 짜 맞추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말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블라블라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가가겨겨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하늘천 따지를 하실 것이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포로로 잡혀갈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블라블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러쿵저러쿵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가다가 뒤로 넘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은 부러지게 될 것이고 걸리게 될 것이고 결국은 붙잡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너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리저리 핑계를 댄다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말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도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말씀하실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흥미로운 관점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반셀름스라고 하는 분의 주장입니다. 이는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문장을 바로 아수르어로 바꾸어서 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키드어로 다시 바꾸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말씀 속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내가 이웃의 방언으로 다른 방언으로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의성어가 이 말이 이 표현이 아키드어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추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풀어낸 앗수르어는 이렇습니다. 나가라 그를 나가게 하라. 나가라 그를 나가게 하라. 기다려라 그를 기다리게 하라. 기다려라 그를 기다리게 하라. 전투에 나가서 전진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하는 전투 명령어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사야를 향해서 애들 장난 같은 소리 한다, 블라블라라고 하면서 가가 거겨 하면서 조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조롱 섞어서 내뱉었던 그 발음들이 훗날 자신을 아주 잔인하게 짓밟을 앗수르 군대의 무서운 군대 명령어로 뒤바뀜되어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버릴 때 우리가 내뱉은 그 불신과 자만의 언어는 결국 뒤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세상의 덫에 걸려 붙잡히게 만드는 심판의 언어로 되돌아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뿌린 영적인 태도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두려운 법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성경 번역도 그렇게 해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그러나 새번역 성경은 앞에 나오는 내용과는 사뭇 다르게 뒷부분을 그대로, 의성어 그대로 놓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자부라차부, 자부라차부, 카부라카부, 카부라카부, 제르샴, 제르샴.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다치게 하시고 덫에 걸려서 잡히게 하려 하신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했던 차부라차부, 카부라카부는 도대체 무슨 뜻이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뒤바꿔 놓으셔서 우주의 언어로 다시 바꿔 놓으셨다면 그 언어는 무슨 말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올까요? 조금은 힘든 상상이지만 참으로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이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언가 말을 하셨을 겁니다. 그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차부라차부, 카부라카부이죠. 그 말에 여러분 속뜻은 무엇입니까? 각자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수많은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소리에 반응을 하시겠죠. 그리고 말씀도 들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루한 설교일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여기에 평안이 있다. 여기에 안식이 있다. 나에게로 오라.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듣고 이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그래서 진실된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소망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매주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모심으로 늘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512-9191번입니다.
2: CBS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28편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리더십은 본래 배에서 나온 용어로 합니다. 리더, 지도자죠. 그리고 쉽, 배. 이 두 단어의 합성을 하는 거죠. 왜 지도력이 배에서 나왔을까? 배에서는 선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선장에 의해서 배의 방향과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체에서 한 사람의 리더는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이죠. 한 사람의 리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리더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세입니다. 마음입니다. 리더의 자세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영적 리더의 첫 번째 자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은혜의식이 있어야 돼요. 늘 은혜에 사로잡혀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늘 은혜가 입에서 끊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기 능하게 하시면 일상적인 능력이 아니라 사도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는 영적 리더로서의 능력의 원천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도 목회 초창기에는 내가 능력 있다고 생각했어요.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해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면서 그게 아니라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죠.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고 했는데 우리 모두도 그런 너무나도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넉넉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가정의 리더, 교회의 리더, 이 사회의 리더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크리스천 칼럼, 지금까지 금천구 신일교회 이건희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CBS
1: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2: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3: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이었습니다.
4: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자라락 여름 이불이 몸을 스치는 소리 똑똑 원두 위로 뜨거운 물이 떨어지는 소리 창밖 화단의 작은 새들의 지저귐과 바람에 스쳐 서걱거리는 나뭇잎의 소리까지 주말 아침은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소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늘 긴박하기만 하던 알람 소리 대신에 이런 다정한 소리들을 듣고만 있어도 일주일 내내 팽팽했던 마음의 모서리가 둥글게 깎이는 것 같죠? 평일에는 놓치고 살았던 이 평화의 소리들을 담뿍 담아내는 아침 보내시길 바래요. 주말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이라.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Good Music Station. CBS FM.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오늘도 잘 부탁합니다. 함께 하옵소서. 샤랄랄라님, 반갑습니다. 토요일 주말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평화가 가득한 찬송들이죠. 원더풀 피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There comes to my heart, 내 마음의 한 노래 있어. 태안에서 듣고 계시네요. 축복이 할배님, 그리고 6529님은 문경에 계십니다. 어제부터 비가 내려요. 산속은 짐승들도 비가 오면 조용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비멍하니까 좋네요. 애청자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에서 기다리는데요. 우선 문자 참여 샵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쓰시거나 사진 전부하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됩니다.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군요. 7583님, 쾌유하시고 건강 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 참 아름다워라 신청하셨네요.

폴 발로쉬의 My Jesus, I Love Thee,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타미 워커, This is My Father's World, 참 아름다워라. 이 곡, 이 버전으로 신청하신 분은 7583님이었습니다. 와, 농사 지으시는군요. 하지 감자 수확하신대요, 사랑꾼님. 그쵸, 감자는 이맘때 하지 감자가 제일 맛있죠. 루치아노님, 한 주를 청주에서 지내고 서울 집에 와서 듣는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정말로 어메이징하네요. 위례 산책길이 더 아름다운 아침. 예,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사님은 베트남에서 듣고 계세요. 레인보우로 하롱베이에서 듣습니다. 어머나, 회사 동료 30명이 넘는 인원이 함께하게 돼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힐링의 시간 보내고 있죠. 와, 회사 동료들 30명도 넘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아무리 아이들 없이 어른들끼리 움직이는 거여도 또 좀 앞장서서 인솔하는 분도 계셔야 하고 일정 짜고 조율하는 분도 계셨을 거고 잘 여행 떠나시게 되어 다행이네요. 하롱베이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그 제가 대학생쯤인가 대한항공 광고에서 하롱베이가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너무 평화롭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갔을 때 진짜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왔죠. 이천사님도 최고의 시간 보내고 힐링의 시간 보내고 오십시오. 릴리 오브 더 밸리, 주는 저산 밑에 백합.

언어에 온도가 있습니다. 얼굴과 삶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언어 온도가 높은 사람은 긍정과 배려의 말을 많이 하고, 얼굴의 온도가 높은 사람은 미소와 친절이 가득합니다. 삶의 온도가 높은 사람은 이웃을 향한 따뜻한 공감과 섬김이 있습니다.

믿음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사랑, 찬양, 위로, 감사, 축복이 항상 넘치는 사람이 믿음 온도가 높은 사람입니다. 따뜻한 온도가 있어야 생명이 부화합니다.

다른 이에게 전파됩니다. 마치 따스한 커피를 마시면 커피 온도로 몸이 따뜻해지듯이 따뜻한 사람을 만나면 나도 따뜻해집니다. 시체는 주변의 온도와 자신의 온도가 같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존재는 자신의 온도를 유지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온도를 보여줍니다. 삶의 온도를 1도만 높여도 한층 더 복의 통로가 돼갑니다.

문자 뒷자리 8502 쓰시는 분, 교회에서 뮤지컬 예배를 드리셨대요. 오래전 프랑스 위그노 여인들의 예배와 찬송으로 만들어진 뮤지컬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꼭 한 번쯤은 보셨으면 싶더라고요 하면서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신청하셨고, 최은정 님도 영화 신의 악단에서 들었던 웨이메이커 듣고 큰 은혜를 받아 눈물을 흘리며 영화를 봤었는데 다시 한번 듣고 싶다고 신청하셨어요. 그쵸. 교회를 다니는가 안 다니는가 상관없이 CBS의 많은 애청자분들이 참 좋아해 주시는 노래예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기적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었습니다. 6월의 마지막 토요일이네요. 주말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마칭 투 자이언, 주 사랑하는 자다 찬송할 때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도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교회에서 뮤지컬 예배를 들이셨다는 분의 사연을 읽고 오늘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 끝곡은 이 노래를 틀어야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All for One의 Someday 준비했고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뮤지컬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노틀담의 꼽추 OST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노래입니다. Someday. 편견 없는 정의로운 세상이 언젠가 오길 꿈꾸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저는 2부 준비하겠습니다. 정민아의 Amazing Grace 2부는 라디오로는 못 듣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Joy for You 채널에서 7시부터 시작됩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3: IH 인천도시공사.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5: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7: 중국 난징의 도시공원에서 들려오는 대륙검은 짓박이의 소리입니다. 이 새는 중국 동부와 대만, 그리고 한반도 남부 일부에 분포하며 도시 환경에 매우 잘 적응한 새입니다. 최근 대륙검은 짓박이가 전기 오토바이의 도난방지 알람 소리를 흉내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더 놀라운 점은 한 개체가 만든 모방음을 주변 새들이 다시 배우는 2차 모방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만든 소음에 적응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 사회의 소리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도시의 새들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면서 새로운 방식의 노래를 만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주말 뉴스쇼 손수호입니다. 역대 최악의 졸전 끝에 남아공에게 패한 한국 대표팀. 32강 올라가려면요 다른 조 결과가 따라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 이거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어제 에콰도르가 독일을 이겼고요. 조금 전 끝난 경기에서는 세네갈이 이라크를 5대0으로 이겼습니다. 우리를 다 추월한 건데요. 조 3위 중에 8개 팀이 올라가는데 우리가 벌써 7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아 이거 쉽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하늘이 도와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뿌리부터 다시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잠시 후 강원FC 전술코치 출신의 장영훈 해설위원과 함께 전술적으로 지난 경기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축구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고 훨씬 더 적극적인 게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

대전인데요. 간밤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아, 발언 수위가 굉장히 세요. 김어준, 유시민, 정청래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통령이 요격을 동원해서 원래 지지자들의 동의도 없이 당을 재건축하려고 한다.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친명 성향의 평론가들을 촉법평론가라고 부르면서 또 파장이 커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성격상 이런 거 당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처절하게 보복하고 응징할 것 같은데 이번 당대표 선거 정말 사생결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월드컵에 친대축구가 안 보이죠? 시간 끌지 못하도록 규정을 바꿨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아직도 친대축구가 잘 통하는 것 같습니다. 돌아온 장동혁 대표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지방선거 잘했다고 선언했고요. 또 부정선거 세력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고요. 또 어제는 비판적인 의원들에 대한 징계까지 언급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을 정리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외곽에서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사방에서 답답한 소식만 들리는데요. 좀 속 시원한 기분 좋은 소식 있으면 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월 27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CBS 주말 뉴스쇼 노래 들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김현식의 우리네 인생 들으면서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네, 굿모닝 월드. 오늘은 특별하게 시작합니다. 굿모닝 월드가 아니라 특집 굿모닝 월드컵입니다. 네, 자, 32강 탈락 위기에 놓인 우리 축구 대표팀 얘기하겠는데요. 귀한 분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강원FC 전술코치를 지낸 장영훈 해설위원 모시고 오늘 축구 얘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2: 네, 자, UEFA A 라이선스 보유하고 계시고 또 스페인에서도 축구 또 활동하시고
3: 네.
2: 또 국내에 오셔가지고 전술 코치로 활동하시고 지금은 축구 해설도 하고 계시죠. 네,
3: 예 맞습니다.
2: 네, 아 오늘 이른 시간인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아이저 경기를 보고 나서 또 한번 좌절했습니다.
3: 네.
2: 아 세네갈이 이라크를 5-0으로 이겼어요.
3: 예. 저희가 충족시켜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이제 그중 하나가 세네갈이랑 이라크가 이제 대승만 하지 않으면 된다였는데 네. 무려 5-0으로 굉장히 크게 이겼죠.
2: 그러니까요. 예. 아 이러면은 8개 팀 올라가는데 벌써 7위까지 떨어져가지고
3: 네.
2: 어때요? 32강 갈 가능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 상황이면?
3: 아 근데 이게 어제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랬죠. 이제 경기가 끝났을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저희가 얘기가 됐던 게 9개 중에 조건 중에 네. 3개만 충족시키면 된다였는데 네. 이제는 5개 중에 3개나 충족시켜야 올라간다로 좀 바뀐 상태긴 합니다.
2: 아,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또 오늘 있을 경기 중에 스페인과 우루과이 경기도 있잖아요.
3: 예.
2: 여기서는 좀 스페인을 좀 이겨줘야 되는데요.
3: 네.
2: 네. 아, 다른 나라 응원을 이렇게 열심히 할 줄 몰랐습니다.
3: 네. 이게 뭐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만 스페인이 조금 더 이길 확률이 좀 있어 보이는 게 뭐 우루과이 쪽에서 이제 감독과 좀 트러블이 있어서 선수들이 막 거의 1시간 가까이 네. 감독과 미팅을 했고 선수들이 뭔가 특정 형태로 경기를 하기를 원하는데
2: 예.
3: 감독은 나는 너희의 그 요구를 들어줄 생각이 없다.
2: 와.
3: 이렇게 또 얘기가 끝났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조금 네. 스페인이 분위기가 더 좋지 않나라는 얘기가 네. 있긴 합니다.
2: 네. 저희가 토요일 이른 시간에 아침에 진행하는 생방송이거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가 경제입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 정치 얘기 또 한 시간 동안 하거든요.
3: 네.
2: 축구 얘기를 이게 특별하게 오늘 특집으로 꾸몐는데 사실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그냥 뻔한 얘기, 뭐 분노, 뭐 실망감 이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좀 깊이 있는 전술 이야기도 함께 들으려고 전술 코치님을 모셨습니다. 자, 목요일 남아공전. 저는 사실 역대 월드컵 경기 중에 가장 졸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3: 네, 일단은 저도 이제 제가 하는 컨텐츠나 이제 제가 하는 이 축구 관련해서 하는 얘기들의 방향성이 항상 경기가 있으면은 결과는 상관없이 이제 이 팀의 전략 전술 즉 의도를 저는 항상 설명하는 편이고
2: 의도?
3: 네, 의도를 설명을 해서 이제 그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이제 그게 좀 보이게끔 하면서 이제 네. 보시는 분들 혹은 들으시는 분들이 네. 아, 이러한 원리가 있기 때문에 혹은 이러한 의도가 있기
2: 맞아요.
3: 때문에 경기 중에 이런 현상이 나왔구나라고 좀 느끼시게끔 하는 걸 제가 의도하거든요.
2: 그래서 오늘 모셨어요. 그거 네. 좀 들어보려고.
3: 네. 근데 이제 남아공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르겠어요. 저도 그 안에 코칭 네? 스태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저도 이제 좀 의도 같은 게 명확하게 파악이 되지는 않았다.
2: 야, 아니 근데 전술 코치의 눈에도 전술의 의도가 안 보였다면은 이거는 어떤 의도가 없었거나 아니면 잘 보이지 않는 아주 흐릿한 의도만 있었거나 아니면 의도는 있었지만 선수들이 구현을 전혀 못 해냈거나 뭐 상대방이 아니면 우리 의도를 완전히 지원했거나 어떻게 봐야 돼요? 뭐라고 봐야 돼요?
3: 그냥 어느 정도는 말씀 주신 것들이 조금씩은 다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2: 예. 아무튼 너무나 실망스러워서 지금 실시간 댓글들을 보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네. 아, 이 더운 날씨에 국민들에게 시원함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좀 답답함을 많이 준 것 같아가지고 한국 축구가 좀 조롱거리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데 반면 이웃나라 일본
3: 예.
2: 너무 잘하는데요?
3: 네.
2: 경기를 좀 다 봤는데 너무 비교가 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3: 일본은 저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건 사실 일본 국가 대표팀이지 않습니까?
2: 네네.
3: 근데 저는 이제 그냥 딱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은 국가 대표팀뿐만이 아니고

0: 국가 단위에서 이제는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이 축구에 대해서 훨씬 나은 접근을 하는 나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 비교할 수 없다.
0: 예, 이게 왜냐면은 제가 직접적으로 좀 체감을 많이 한 부분이
1: 예.
0: 작년에 이제 강원 FC의 코치로 있으면서 이
1: 네.
0: AFC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나갔거든요.
1: 네, 그각 아시아 국가의 리그에서 잘하는 팀들끼리 올라가서 또 붙는 거죠.
0: 네, 상위권 팀들이 이제 붙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 팀들이 또 다수 포진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팀들과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일본 팀들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1: 네.
0: 그 일본 팀들의 J리그 경기들을 보면서 쉽게 얘기해서 뭐 예를 들어서 빗셀 고베라고 가정을
1: 네.
0: 한다면은 빗셀 고베의 경기를 뭐 4경기, 5경기 이 정도 보는 거죠. 그럼 빗셀 고베 외에 또 5팀 정도 경기를 보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여러 경기들 준비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은 아, 일본 팀은 확실히 이게 축구적으로 봤을 때 명확하게 조금 전술적으로도 풍토가 있구나.
1: 네.
0: 예, 그리고 그 풍토라는 것이 제가 이번에 월드컵 때도 느끼지만 뭐 물론 사실 일본 대표팀은 그전에도 관심도 있게 좀 봤어서 그전에도
1: 네.
0: 느꼈습니다만 이제 그 풍토가 하나의 축구적인 연속성이 돼서 대표팀에도 여전히 반영이 되고 있고 그게 결국에는 축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이점이 되고 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1: 그렇군요. 예, 사실 우리나라 축구, 한국 축구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뭐저 어릴 때부터
0: 네.
1: 기동력, 예, 많이 뛴다, 좀 적극성, 그리고 강인한 정신력, 그리고 또 공격수의 어떤 그 결정력, 이런 것들이 일본보다 좀 위에 있다고
0: 예.
1: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그런 것도 일본이 다 따라왔거나 또 역전시킨 것 같아요.
0: 네. 어떻게 보면은 딱 말씀 주신 포인트들에서 정확하게 일본 축구가 한국뿐만이 아니고 아시아 축구 전체를 통틀더라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앞서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말씀 주신 부분에서 가장 일본 축구하면 부각됐던 것
1: 네.
0: 혹은 이제 한국 축구랑 비교할 때 가장 언급이 많이 됐던 게 이제 사실은 피지컬이잖아요.
1: 네.
0: 예, 신체 조건으로 봤을 때뭐옷 사이즈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일본은 재팬 사이즈
1: 네.
0: 따로 있어서 이제
1: 아,
0: 한
1: 그래요?
0: 사이즈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1: 오.
0: 한국 M이면은
1: 네.
0: 제가 알기로는 일본 라진
1: 네.
0: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한 사이즈가 차이가 나니까. 근데
1: 오.
0: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제 과거에는 피지컬적이라는 개념이 이제 신체적인 사이즈, 키나 체중 혹은 이 몸, 뭐 흔히
1: 네.
0: 얘기한 덩치 정도였는데 이제 축구적으로 봤을 때는 차로 얘기하면 저는 이제 제로백이다라고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1: 예.
0: 그래서 키랑은 상관없이
1: 예.
0: 순간적으로 얼마만큼 공과 관련한 액션에서 폭발적인 힘을 낼수 있느냐인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중계도 해설도 위원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잉글랜드 하부리그라든지 혹은 네덜란드 리그라든지
1: 예.
0: 다양한 리그를 중계하면서 이제 일본 선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1: 유로에 엄청 많죠,
0: 예,
1: 지금.
0: 최상위 리그가 아니더라도
1: 네.
0: 일본은 굉장히 여러 곳에 분포가 돼 있는데
1: 독일에도 많고.
0: 예, 일본 선수들을 보면서 이제 중계를 할때 느낀 게 뭐냐면은 키랑은 상관없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제로백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 피지컬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능력을 보이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1: 일단 축구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뭐 이렇게 볼
0: 네.
1: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잖아.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강한데. 뭐 축구인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또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역시 실망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애초에 뭐 선임 과정부터 깔끔치 않았기 때문에 민심이 좀 흉흉한 것 같은데요. 그런 나중에 어제 또 이렇게 밝혔어. 이런 말을 했어요. 기자들 앞에서. 왜 갑자기 이런 안 좋은 경기력이 나는 당황스럽다. 데이터상으로도 부진의 이유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 근데 이거를 감독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네, 저도 뭐 의도 자체가 100%이 말의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 네.
0: 제가 밖에서 보는 입장 그리고 저는 어쨌든 코치의 입장이니까
1: 네.
0: 이 인터뷰를 들었을 때 느끼는 부분은
1: 네.
0: 크게 하나가 있긴 한데요.
1: 오,
0: 그러니까
1: 예.
0: 뭐냐면은 저는 이제 뭐 방송 나와서도 많이 하는 얘기지만 이제 게임 모델이라는 것의 중요성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1: 경기를 치르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건가요?
0: 네, 게임 모델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뭐 보통은 뭐 선수가 감독한테 적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치 입장에서는
1: 네.
0: 감독이 선수에게 적응하는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아.
0: 예. 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구축이 되는 게 우리 팀의 장점이 가장 크게 발현이 되고 반면에 약점은 가려지는 형태로 구축이 돼야 되는 게 하나의 이 플레이 방식, 게임 모델이죠.
1: 네.
0: 그리고 그 게임 모델 안에는 이제 상위 원칙, 하위 원칙이 있어서 이제 축구에 발생되는 이 국면마다 이제 원칙이 존재하게 되고 그 원칙대로 훈련을 하고 그 원칙대로 결국에는 경기를 하게 되는 게 이 게임 모델의 뭐 존재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예.
0: 그래서 뭐 요새는 이제 데이터가 워낙 또 많이 언급이 되고 실제로 활용이 되다 보니까
1: 그렇죠.
0: 예, 분석이라는 것을 크게 두 개로 나눠보자면은 네. 정성적 분석이 있고 정량적 분석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1: 네.
0: 제가 말씀드린 게임

0: 모델에 입각해서 그 두 가지 분석이 모두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1: 네.
0: 흔히 얘기하는 영상 분석은 정성적 분석인 거죠.
1: 그렇죠.
0: 예, 그래서 네. 영상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결과론적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 패스 미스가 한번 일어날 때마다 혹은 공을 한번 뺏길 때마다 혹은 슈팅을 했는데 골이 들어가지 않을 때마다 이것이 오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게임 모델이라는 우리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걸 채점 기준으로 본다면은 그것에 입각해서 아 이것은 우리가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다. 혹은 결과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원칙상으로 봤을 때 이 플레이는 좋은 플레이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1: 네.
0: 근데 이 인터뷰는 제가 봤을 네. 때는 게임 모델이 뭔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데이터만을 가지고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고 근데 또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은
1: 네.
0: 그 게임 모델이 명확하지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예. 기업이라고 하면은 그게 KPI이기 때문에
1: 네. 아, 예.
0: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우리의 플레이가 좋았고 나빴고를 평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많이 뛰었다고 좋은 것이냐.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펩 과르디올라 같은 팀을 네. 예를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체스터 시티 같은 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그 팀의 경우는 공을 대부분의 시간에 가지고 경기를 주도하다 보니까 사실은 많이 뛴 게 경기가 안 된 지표로 판단될 수도 있는 거죠.
1: 아, 오히려 또.
0: 네, 반대로. 공을 계속해서 예.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많은 거리를 길게 오랜 시간 동안 뛸 일은 없으니까.
1: 아, 그러면 단순한 어떤 데이터의 결과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애초에 어떤 축구를 하려고 했느냐.
0: 네.
1: 그 게임 모델에 따라서 데이터의 어떤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건데.
0: 네.
1: 홍 감독의 바로는 사실 약간 좀 그래서 뭐 이유가 뭐라는 거야? 라는 또 다른 의문을 낳기 때문에 많은 네.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면 코치님 남아공전 이 졸전의 이유가 뭐냐? 이걸 좀 짧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손흥민 선수, 이재성 선수를 쓰지 않은 게 잘못인 거냐? 아니면 감독의 전술 자체가 틀린 거냐? 또는 윙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포메이션인데 기량이 떨어져서 그런 거냐? 뭐 컨디션이 안 좋았냐? 뭐 방심을 해서 그랬냐? 더워서 그랬냐? 뭐 팀에 불화가 있냐? 뭐예요?
0: 일단 또 결국에는 말씀 주신 게 다 어느 정도는 다 네. 있는 것 같고요. 근데
1: 이제, 아, 너무 답답해요.
0: 예, 일단은 근데 월드컵이라는 무대가 결국에는 뭐 저희는 지금 3위를 기다리는 입장이 되긴 했습니다만
1: 네.
0: 단 3경기로 인해서 다음 라운드 토너먼트 진출이 결정이 되는 대회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회 전반적으로 다 참가하고 있는 팀들, 본선 팀들을 특히 그리고 그래도 이 지금 뭐 3위 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팀들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 토너먼트에 진출한 팀들을 보게 되면은 전략 단계에서가 원하는 게 비교적 명백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략 단계에서가 명백하게 보인다는 예. 말인즉슨 무슨 얘기냐면은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게임 모델을 본인들의 것은 잃지는 않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것, 본인들의 네. 장점이 최대한 나오고자 하는 그 모델은 잃지 않지만 그 안에서 상대에 대한 적응은 이뤄지죠. 그래서 저는 보통 표현할 때 대응과 적응을 조금 다르게 차이를 두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1: 네.
0: 대응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자면은 상대의 전력이 너무나도 우리보다 위에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1: 네.
0: 우리의 장점이 조금 소실되더라도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걸 저는 보통 대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 K리그에 이런 게 좀 더 많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그러면 이번에 남아공전 전에
0: 네.
1: 우리 전력이 좀 더 낫다.
0: 네.
1: 남아공보다 우리가 뭐 전력이 더 강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0: 네.
1: 홍명보 호도 역시 내부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좀 대응을 그렇게 해서 전략을 좀 수립을 했겠죠?
0: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약간 명확치가 않은 거죠.
1: 아, 그것도 명확치 않다. 와, 그러니까, 근데 야 이게 그러면은 예, 코치님 홍명보 호의 이번 대회 게임 플랜은 뭡니까? 게임 모델은 뭡니까?
0: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명확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1: 근데 그게 명확하게 그래도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네.
1: 안 보이면은 이상한 거 아닙니까?
0: 네. 예를 들어서 뭐 비슷한 전력 혹은 우리보다 저는 객관적인 전력은 약간 하위라고 보는 팀들 중에 하나가 뭐 있었던 팀 중에 하나가 이제 에콰도르 같은 경우가 독일한테 2-1로 승리고
1: 네.
0: 또 토너먼트를 확정을 지었는데 에콰도르 같은 경우는 앞선 경기들에서의 결과가 비교적 좋지는 않았더라도 그 게임 모델이 굉장히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에콰도르라는 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 무엇이냐면은
1: 예.
0: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력이 본인들과 나은 팀들과 하더라도 대응을 하질 않아요. 대응이 아니고 적응을 합니다. 자기들의 장점을 살리는 것은 그대로 두고 예를 들어서 상대가 4-4-2로 수비를 하냐 4-5-1로
1: 예.
0: 수비를 하냐 아니면은 5-3-2로 수비를 하냐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당연히 바뀌게 되거든요.
1: 그렇죠.
0: 예, 상대 선수의 배치가 다르다 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바뀌게 되는데 그것 정도에서만 수정사항을 가져가는 것을 저는 보통 적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1: 예.
0: 에콰도르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응이 아니고

0: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선수를 막 끼워 맞추기보다는 가장 좋은 선수들을 가지고 잘 조합을 해서 그거를 좀 요리를 하는 게 역할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홍경보호의 어떤 구성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1: 이제 제가 과거에 그 저희가 러시아 월드컵 갔을 때 스페인 출신 코칭 스태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 도니 그란데라는 스페인 대표팀이 남아공 월드컵 우승할 때 수석 코치를 지냈던 분도 계셨고
0: 네.
1: 그 당시에 이제 피트니스 코치했던 하비에르 미냐노라는 분도 계셨는데 그 두 분이 이제 전주에서 한번 이 KFA 주관으로 컨퍼런스를 교육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저도 가서 참가를 해서 들었는데 그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스페인 대표팀 경험이 어마어마하죠.
0: 네.
1: 스페인 대표팀의 전성기를 또 어쨌든 함께 했던 분이니까 그리고 레알 마드리 또 코칭 스태프기도 했습니다.
0: 네.
1: 근데 이분들이 이제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은 본인들이 일하는 프로세스를 보여주시면서 얘기를 하는 게 대표팀은 일단은 선수들이 가장 편하고 익숙한 걸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0: 아.
1: 그러면서 이제 예로 보여줬던 게
0: 예.
1: 스페인 대표팀 당시에 각 구단들과 소통했던 그 레터 같은 것들을 이제 소통했던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0: 네.
1: 이 선수는 이러한 봉황 운동이 필요하고 뭐 식단이나 그런 것들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최대한 대표팀 기간 동안에도 반영해주면 좋겠다라고 이제 소통한 것들을 막 보여주시고 하더라고요.
0: 네.
1: 그러면서 이제 축구적으로도 그렇고 최대한 선수가 익숙한 거 잘하는 거를 하게끔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걸 보면 확실히 말씀해주신 부분이 어느 정도 일치하죠.
0: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준비한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짧게 좀 짚어보면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열심히 했고 잘했고 많은 국민들 눈에 좀 띄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아니 수비는 뒤에 쳐져 있고 공격은 앞에 남아있고 이강인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했다.
1: 네.
0: 이게 감독이 시킨 걸까요? 아니면은 경기가 잘 안 풀려서 그렇게 하게 된 걸까요? 아니면 이강인 선수가 개인적인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걸까요?
1: 저는 그 맨 마지막일 경우가 좀 높다고 봅니다.
0: 아,
1: 물론
0: 그래요?
1: 축구라는 게 결국엔 어느 정도 틀 안에서 선수들이 네. 하는 거기 때문에 선수들의
0: 네.
1: 판단 그리고 선수들의 실행까지가 이제 주어지는 거기는 한데 근데 전형적인 이강인 선수 이제 제가 느꼈을 때 플레이는 그거죠. 전형적인 크랙 유형의 선수가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 본인이 공에 제일 최대한 많이 네. 관여하려고 하는 예, 그런 현상이지 않았나 싶은데
0: 공이 안 오니까 내려와서 받았다.
1: 네. 그래서 남아공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보였던 게 황인범 선수랑 이제 교대가 되죠.
0: 예.
1: 황인범 선수가 이강인 선수가 내려오게 되면 황인범 선수가 한 칸 올라가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자리를 이제 메우는 모습은 보여주긴 했는데 그 전까지 경기들에는 사실 그런 모습도 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았고
0: 네.
1: 그리고 되려 뭐 설영우 선수가 이강인 선수가 빠져나간 네. 안쪽 공간에 있으면서 한 번 또 그 결정적인 찬스가 왔는데 컨트롤이 잘 안 되면서 이제 미스가 난 장면도 있었거든요.
0: 예.
1: 근데 설영우 선수를 탓하는 게 아니고 근데 결국에는 이강인 선수의 움직임과 엮여서 선수들의 장점이 극대화되고 있느냐라고 본다면은 거기선 네. 좀 의문부호가 따라올 수 있는 거죠.
0: 네. 요거 짧게 단답형으로 한 점 여쭤볼게요.
1: 네.
0: 저는 사실 한 골 차로 지고 있기 때문에 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 그러면 수비수 앞으로 올리고 뭐 어떻게 뭐 롱볼이라도 하고 해서 어떻게든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었는데 답답했어요 너무. 아니
1: 네.
0: 보통 한 골 차로 지고 있고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면은 모든 노력을 하는 거 아닙니까?
1: 네.
0: 근데 그런 모습을 안 보여줬다 또는 못 보여줬다. 아, 이게 좀 너무 답답하던데요. 왜 그랬을까요?
1: 모르겠습니다. 뭐 안정을 지향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3위 포지션을 또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0: 아, 근데 지금 3위로 가다가 이거 예, 떨어지게 생겼는데 그 너무나 큰 패착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1: 네, 그러니까 뭐 결국에도 마이너스 1로 끝내느냐 혹시
0: 네.
1: 골을 더 넣으려고 하다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건 다른 얘기니까.
0: 야, 이게 정세 판단이 약간 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1: 네네.
0: 저희가 한 30초 정도 남았거든요. 좀 마무리해야 되니까
1: 예.
0: 지금 이 대회로 상처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1: 네.
0: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한국 축구. 예. 지금 이 시간에 함께하고 계시는 많은 청취자, 시청자분들께 좀 코치님의 제안을 한번 좀 해주시죠.
1: 저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까지 포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업계 종사자로서 이제 느끼는 건 단순히 이제는 감독을 누가 하느냐, 뭐 선수 선발을 누가 하느냐, 경기 이겼느냐 졌느냐가 아니고 이제 축구라는 걸 바라보는 좀 문화가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처음에 일본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에는 축구를 바라보는 올바른 가치관을 설정을 하고 그 가치관을 통해서 올바른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정착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0: 올바른 사람을 뽑자.
1: 네.
0: 네.
1: 네. 그런 것들을 좀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나 생각이 네. 됩니다.
0: 아, 마지막에 또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고 또 우리가 또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까지 짚어주신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장영훈 전술코치 장영훈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 경제 돋보기로

0: 돌아오겠습니다.
1: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이순환 우수제품.
3: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무상 방문 수거.
3: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1: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3: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4: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5: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4: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5: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한강 노벨상 말고 환경 노벨상이 있습니다. 골드만상이라는 이름인데요. 2026년 수상자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김보림 활동가인데요. 수상 이유는 청소년 기후행동과 함께 국가의 미온적인 기후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재 판결을 끌어냈다입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은 어느 더운 여름날입니다.
7: 오래된 빌라에서 살던 저는 새벽에도 너무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엄마가 잘 자고 있는지를 계속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엄마랑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이 실내에서 잠을 자다가도 온열지단으로 사망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6: 엄마를 위해서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이 헌법소원 제기로 이어졌는데요.
7: 기후위기로 빈곤한 이들이 더 위험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는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기후위기 대응이 누구도 쉽게 포기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6: 엄마와 그리고 다른 많은 이들과 함께 안전해지자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꿈, 국회가 잘 이어주기를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0: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경제 돋보기.
1: 경제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돋보기. 오늘도 경제학 박사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1: 네, 아 오늘 증시 얘긴데요. 네. 어제 한국 증시가 와 엄청 떨어졌다가 또 약간 올라가는 듯 했습니다만 결국은 하락으로 마무리됐습니다.
2: 예, 지금 떨어진다 오른다 이게 물론 중요하지만 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변동폭. 그러니까 이 네. 크게 올랐다가 크게 떨어지는 네. 그냥 한마디로 출렁출렁하고 있는데 네. 그 출렁출렁하는 강도가 롤러코스터 수준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1: 아니 진짜 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가 좀 있다가 또 매수 사이드카 발동되기도 하고 아니 이게 변동폭이 너무 크니까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2: 그렇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도 무서운데요. 롤러코스터는 그래도 네. 우리의 예견이 있고 과학적으로 움직입니다.
1: 길이 정해져 있죠. 그래도 롤러코스터
2: 올라간 네. 것만큼 떨어지고
1: 아 그렇네요.
2: 떨어진 것만큼 올라가는데 네. 지금 한국 증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롤러코스터 이걸 아예 코스피하고 연결을 해서 롤러코스피라는 새로운 용어까지 생겼거든요.
1: 예.
2: 이 롤러코스피는 조금 오르다가 갑자기 땅속으로 꺼지기도 하고 하늘로 치솟기도 하고
1: 네.
2: 도대체 어디로 변할지 또 변화폭도 굉장히 큽니다.

0: 아니 예전에 그 코인 시장 보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1: 코인 시장도 요즘은 예. 나름대로 질서가 있는데 요즘 아, 한국의 코스피 오르고 내리는 것은 코인 하는 사람도 오면 정신이 어찌럴찌할 겁니다.
0: 그 정도예요?
1: 그렇습니다. 하루에 10%씩 떨어졌다가 오르고 예. 뭐 이러면 이것은 뭐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에는 네. 도저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있느냐. 그래서 현재 지금 이 특히 어저께
0: 네.
1: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되지 않았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서킷 브레이크.
0: 예.
1: 자, 우리 지금 앵커님 사이드카를 말씀해 네. 주셨는데 사이드카는요. 이제는 상식이에요. 사이드카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0: 이제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1: 그렇습니다. 예, 사이드카는 그냥 일용할 양식이 돼버렸고 사이드카는 주가가 일정 수준 올랐을 때 선물 거래를 네. 중단시키는 거거든요. 네. 오르고 내렸을 때 변동성이 심할 때. 근데 스킵 브레이크는 브레이크란 말 자체가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0: 예.
1: 회로 차단이 스킵 브레이크인데 영어로 스킵 브레이크를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두꺼비 집이에요.
0: 네?
1: 두꺼비 집. 자, 우리 집마다 전기가 그 전류가 생각보다 많이 흘러갈 경우에
0: 네.
1: 차단시켜버리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두꺼비 집의 선이 그것을 퓨즈가 나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생긴 모양이 두꺼비처럼 생겼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두꺼비 집으로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꺼비가 웅크리고 있는 모습하고 퓨즈하고 비슷한데요.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된다는 것은 거래를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0: 예.
1: 이것은 굉장한 심각한 상황, 주가가 크게 떨어지거나 크게 올라가는 상황에서만 발동하는데
0: 네.
1: 역사 이래요. 대한민국이 생기고 나서 서킷 브레이크가 총 11번 발동이 됐습니다.
0: 그거밖에 안 돼요?
1: 서킷 브레이크는 발동했다 그러면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0: 아, 그렇게 적습니까?
1: 예, 11번. 단군 이래 11번이에요.
0: 야, 물론 어제가 11번째였던 거네요.
1: 그렇습니다. 물론 단군 때는 주식 거래가 없었으니까 네, 단순 그쵸. 비교할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우리 5천 년 역사에 11번밖에 네. 없었는데 이게 올해 들어서 5번이 터졌습니다. 그 절반이 올해 들어서 터졌어요.
0: 아, 올해 5번이에요?
1: 그렇습니다.
0: 와.
1: 이것도 약과예요. 지난주 일주일 동안 몇 번 터졌느냐?
0: 두 번
1: 터졌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5000년 동안 11번 터진 게 올 들어 5번. 그중에서도 두 번은 한 주간 화요일 금요일 날 사흘 간격으로 터졌거든요.
0: 야, 이게 지금 그 실시간 댓글창에도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박사님 표정이 너무 어둡다.
1: 네.
0: 박사님이 네. 지금 너무 걱정을 하시고 이 걱정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좀 전달해주고 계신다.
1: 맞습니다. 걱정이 많이 돼요.
0: 아, 그게 전해져요 저한테도.
1: 예, 예. 예, 좀 밝게 하겠습니다.
0: 이게 아니 괜찮습니다. 이게 비관론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려 사항을 전달해 주는 거니까. 예, 박사님 표정에 그게 다 잘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한국 정치가 망했다거나 뭐 우리 정치가 거품이 붕괴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0: 그러니까요.
1: 높다. 예. 그 변동성 높을 때 정부도 한국도 좀 신경 차려야 되고
0: 네.
1: 우리 투자자들도 잘하면요. 거꾸로 네. 잘하면 주가가 막 내려갈 때 주식 사고 오를 때 팔고
0: 네.
1: 이러면 변동성이 하루에 10%다 이러면 20% 네. 수익을 하루에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0: 아니 근데 박사님 제가 볼 때 네. 지금 하신 말씀은 박사님 속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예.
1: 이게 거꾸로 거꾸로요. 아니 내릴 때 팔아버리고
0: 네.
1: 대부분 내릴 때 겁이 나요.
0: 그렇죠.
1: 팔아버리고 오를 때 네. 아, 제대로 잘 되는구나 하고 사요. 그럼 하루에 20%씩 손해보면 닷새면은 10억 투자했다. 닷새면은 9억 9천만 원 없어져요.
0: 아니 일단 자기 여윳돈으로 그렇게 큰 돈을 투자했으면 아 일단 어차피 회복되니까 길게 보자.
1: 네.
0: 기다릴 수는 있죠. 네. 하지만 이게 미수거래를 한다든지
1: 네.
0: 아니면은 어딘가에서 융자를 얻어가지고 그 돈을 투자했다든지 또는 집 빼고 보증금으로 투자를 했다든지 또는 학비 내야 되는데 병원비 내야 되는데 이사 가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투자를 한 사람들은 이거 그런 변동성을 못 버티지 않습니까?
1: 실제로요. 지난 일주일 동안 스킷 브레이크가 두 번 발동된 동안 그 개미들 중에서
0: 네.
1: 사망한 파산한 개미 숫자가 지금 숫자가 아직 최종 집계는 안 됐는데
0: 네.
1: 수천 명, 수만 명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0: 야, 좀 반대매매 때문에.
1: 바로 반대매매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을 신용으로 샀는데
0: 예.
1: 신용으로 살게 되면 주가가 일정 이상 큰 폭으로 떨어지면
0: 네.
1: 증권사 입장에서 그 위험을 분산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강제 매매를 해버립니다.
0: 네, 돈을 뭐 다시 넣지 않고서는. 예,
1: 그렇습니다. 하루에 10% 정도 떨어지 예.

0: 하시면요 강제 매매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 시간 지나면 주가가 예. 오를 게 뻔한데
1: 네.
0: 바로 강제 매매에 덫에 걸려서 자기 주식이 제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1: 또 한 25년 전에 한번 당했습니다.
0: 예, 그렇군요.
1: 네. 잘 몰라서 제도를 몰라서 예. 당했어요.
0: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총체적으로 보면 뜨겁게 달아오르고
1: 네.
0: 조만간 만수피 올라간다는 지금 기관들의
1: 네.
0: 만수피가 아니라 15,000까지 올라간다는 지금 전망도 나왔어요.
1: 올라가긴 하겠죠 언젠가는.
0: 예, 근데 현재도 지금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1: 네.
0: 거시경제 펀더멘탈이 나쁘지 않아요.
1: 그다음에
0: 또 반도체 경기는
1: 네.
0: 지난주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한 것처럼
1: 네.
0: 너무 좋아서
1: 예.
0: 이 너무 좋아서 탈이다는 얘기 정도로 지금 뜨겁거든요.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곧 2분기 실적을 발표할 텐데
1: 네.
0: 그게 7월 바로 들었자마자 발표합니다. 그런데 먼저 선행으로 발표했던 마이크론이 정말 인류 역사상 보지 못하던 그동안의 경영학이나 경제학 교과서를 새로 써야 될 정도로
1: 네.
0: 영업이익률이요 84.5%가 나왔습니다.
1: 마이크론도 이제 반도체?
0: 예, 마이크론하고 우리나라
1: 네. 이렇게
0: 세계의 메모리 반도체 3총사가 있는데
1: 네.
0: 그 마이크론이 제일 막내예요.
1: 아 그래요?
0: 제일 못해요.
1: 아 그래요?
0: 예, 실적도 형편없고 후발주자고.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좀 못난 막내라고 그러면
1: 네.
0: 그 1등은 SK하이닉스가 최고로 1등 달리고 있는
1: 네.
0: HBM이라서는 그 시장 점유율이 거의 한 6대 1, 7대 1. 그리고 중간에 삼성전자가 있단 말이죠.
1: 예.
0: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이렇게 잘했어? 그럼 형님들은 더 잘했겠네? 뭐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도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1: 네.
0: 그런데 주가는 하루에 10%씩 올랐다가 내렸다가 화장실 잠깐 갔다 온 사이에 주가가 전후 상하 20% 진폭을 하는 이런 지금
1: 네.
0: 어지러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1: 아니 그 왜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진폭이 커진 거예요 그러면?
0: 뭐 조금씩 진폭이 커졌지만 올해 들어서는 지금 굉장히 심하거든요.
1: 예.
0: 자 지금 진폭이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보면요.
1: 네.
0: 변동성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1: 변동성 지수.
0: 예, volatility index라는 거.
1: 예.
0: 이거 지수를 콜옵션 가지고 과학적으로 계산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 경제학 수업이 아니잖아요.
1: 네.
0: 그 볼러틸리티 지수 내는 방법은
1: 빅스 지수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고
0: 예, 미국에서는 빅스라고 그럽니다. 예. VIX, 볼러틸리티 인덱스. 그런데 한국에서는 미국 꼴 그대로 따가지고 V코스피라고 그래요. V코스피가 지난 금요일날
1: 네.
0: 장중 최고 얼마 올라갔냐?
1: 어제
0: 97.78까지 올라갔습니다. 97.78.
1: 엄청 높은 건가요?
0: 지금 이게 최악의 경우에 모두가 예. 다 벌벌벌 떨고
1: 예.
0: 선물 투자를 막 하면 이론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한계치가 100이에요.
1: 그럼 거의 다 올라갔다는 얘기네요? 엄청난 거네요 그러면?
0: 역사상 97 올라간 적이 전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가 없어요.
1: 야 이거
0: 자 지금 미국의 경우에
1: 네.
0: 우리 V 코스피 지수가 미국의 VIX를 뺏긴 건데
1: 네.
0: 미국의 경우에 지금 반도체가 워낙 변동성이 높지만 그래도 얼마냐? 17, 18이에요.
1: 아, 그밖에 안 돼요?
0: 그러니까 반도체 VIX 지수의
1: 예.
0: 구간별
1: 예.
0: 안정도를 나타내는 그동안의 통계적 그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1: 예.
0: 15 이하가 되면 이건 너무 안정, 너무 지금
1: 예. 예. 예.
0: 낮다. 정상을 15에서 25로 봐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정상 수준에 들어가 있고
1: 예.
0: 높다라고 경고가 어디부터 나오냐면 25부터 경고가 나와요. 25가 넘어서면 주식 조심해. 40이 넘으면
1: 예.
0: 이거 큰일 났어. 그게 매우 높음 40이고 그 이상은 네. 단계가 없어요.
1: 그리고 이게 그 빅스 지수라는 게 주식이 주가가 내려간다는 경고라기보다는 야 변동폭이 크다. 요동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0: 그렇습니다. 조금만 그 메커니즘을 말씀드리면요.
1: 예, 예.
0: 이게 누가 허투루 여론조사회가 만드는 게 아니고 과학 매우 과학적인 지표입니다. 우리 선물 투자가 있잖아요.
1: 네.
0: 주식을 미리 사는 선물 퓨처 그레이드가 있는데
1: 네.
0: 선물로 사는 것은 현물하고 달라. 선물은 돈 다 주고 사요.
1: 네.
0: 신용 융자를 하더라도 증권사에서 돈을 대줘 가지고 자기 돈 다 들어가서 사는 건데
1: 그렇죠.
0: 선물은 증거금이라고 해서 뭐 많게는 5%
1: 네.
0: 또는 그 이하로 조금만 들어갑니다. 그럼 이게 변동성이 더 높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5%를 가지고 전체를 다 사는 거니까 그래서 변동성을 해칭하기 위해서
1: 네.
0: 콜 옵션이나 풋 옵션을 그는 건데요. 좀 전문적인 얘기인데 만약에 주가가 반대로 들어갈 때 보험을 드는 거예요.
1: 그렇죠.
0: 보험을 드는 그걸 가지고 변동성 지수를 만들어요.
1: 아.
0: 그러니까 97이라 그러면 전원이 보험을 들고 있는 지금 선물하는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다 얘기예요.
1: 오.
0: 아무튼 역사 이래 97 네. 올라간 적이 없는데.
1: 야, 그럼 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우리나라는?
0: 자, 지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하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왜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하느냐? 이걸 일일이 다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1: 네.
0: 그런데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좀 변동성이 높아요. 기술 개발 속도도 다르고 회사 실적 하나 나올 때마다 출렁출렁 하는데
1: 네.
0: 반도체 제조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등이고
1: 네.
0: 미국의 경우에는 반도체 아닌 회사도 많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적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는 지금 주식시장에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만 크게 변동하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다른 데는 큰 변동은 아직은 없어요.
1: 오히려 떨어지는 종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0: 그렇습니다. 900개 유가증권 상장 종목 중에 떨어진 종목이 800개예요.
1: 네.
0: 그런데 그러니까 몇 개 회사에 몰려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심한데 지금 네. 변동성은 그런 요인보다도 가장 90% 이상 국민연금 때문입니다.
1: 국민연금이요?
0: 국민연금 태풍이 세상을 지금 다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1: 야, 지금 이제 서킷 브레이커부터 해가지고
0: 예.
1: 야, 이 공포지수 이른바 공포지수까지 얘기를 하면서 와 종착점이 국민연금입니까?
0: 국민연금이 지금 주범 중에 주범입니다.
1: 와,
0: 가급적이면
1: 가장 큰 요인이다.
0: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은데
1: 네네.
0: 시장에 흘러가는 지수를 보면 이 변동성 오르고 내리는 걸 거의 다 지금 국민연금에서 좌지우지된다.
1: 좀 풀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우선요. 국민연금이 7월 1일부터 리밸런싱이라는 걸 합니다.
1: 리밸런싱이라고 네. 한다면은 뭐 가졌던 거 팔고 뭐 사고 하면서 다시 좀 약간 조정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재분배?
0: 약간 조정이 아니고 뭐 예. 엄청난 조정인데요.
1: 예.
0: 자, 지금 국민연금이 내가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채권 자기가 사겠다고 목표로 한 지수가 있습니다.
1: 네.
0: 이게 그냥 허두로 만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서 이코노미스트들이 과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지켜야 되는데 국민연금이 작년 말부터 이걸 안 지켰어요. 뭐 안 지킨 거
1: 네.
0: 그 자체를 지금 타다는 게 아니고
1: 네.
0: 안 지킨 데도 나름대로 이유는 있었죠. 왜냐하면 주가가 갑자기 올라가는데 국민연금이 팔면 주가 폭락에 폭탄이 될 수 있으니까
1: 네.
0: 좀 참았던 거죠.
1: 좀 참아라.
0: 국민연금이 참았다고요.
1: 네.
0: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이미 국내 주식 한도를 초과했는데 참고 안 팔고 또 경우에 따라 좀 더 사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초과한 금액이 얼마냐?
1: 얼마예요?
0: 260조예요.
1: 260조?
0: 예.
1: 너무 커서 잘 감이 잘 많아요. 너무 큰 돈이라서.
0: 예. 그리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27조니까 네. 뭐 그 가늠하시면
1: 엄청난 돈이네요.
0: 예. 260조를 목표를 지킨다면 네. 팔아야 되는데 그걸 안 팔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안 팔면, 시장에는 충격을 안 주겠죠.
1: 네.
0: 우리는 목표 안 지켜. 260조든 265조든
1: 네.
0: 계속해서 보유할 거야.
1: 네.
0: 그런데 구조적으로 이게 어렵거든요.
1: 왜 어려워요? 아니 근데 지금 일단 아주 네.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는
0: 네.
1: 그래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 네. 분위기 좋고 또 하이닉스 삼성전자 돈 많이 벌 거고 몇 년 네. 동안 엄청 벌 건데
0: 네.
1: 아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계속 그 주식 갖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0: 네.
1: 주가 계속 오른 상태로 유지하면 모두가 돈 버는 거 아니냐.
0: 그렇습니다.
1: 국민연금이 돈 벌면 네. 다 우리 국민연금 다 네. 재원 가지고 우리가 다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0: 첫 번째가 환율 문제인데요.
1: 자,
0: 지금 바클레이즈 보고서
1: 네.
0: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때문에 환율이 무너지고 있다는 그런 위험 경고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국제사회에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어떻게 하겠다 포트폴리오를 공표를 했어요.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안 지키면 국제사회에서 우리 신용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1: 아, 신용의 문제가 있다.
0: 한국의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잖아요.
1: 그렇겠죠. 예.
0: 근데 안 지켜? 한국을 어떻게 믿어? 자, MSCI. MSCI라는 선진국 지수 편입에 지난주에 우리 탈락했어요.
1: 뭐 예상은 좀 했습니다만, 네. 안 됐습니다.
0: 예상은 이번에는 반드시 들어간다고 정부 발표했어요. 이번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걸 다 양보했습니다. 외환시장도 밤에 개설하고
1: 네.
0: 걔들이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1: 영문 공시도 또 하고 또. 예.
0: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탈락했어요.
1: 그
0: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 말 안 지켰잖아. 이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1: 아, 그래요?
0: 물론 외환 더 개방하라는 게 핵심이지만은
1: 아, 그렇죠. 예. 뭐 미국에서 뭐 거래할 수 있게 해라. 자유롭게.
0: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0: 뿐만이 아니고요.
1: 네.
0: 우리가 계속 이것을 외국이 보든 뭐 외국에 신경 don't care 신경 안 써 하고 투자할 수도 있는데
1: 네.
0: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보장만 있으면 대체 오케이.
1: 아, 근데 그거를 누가 보장하느냐.
0: 그래서 포트폴리오라는 걸 하는 거예요.
1: 어허.
0: 경제학자들이 시뮬레이션에서 주가 오를 확률 역사적으로 딱 계량경제 분석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주식은 몇 퍼센트.
1: 네.
0: 그다음에 예금은 몇 퍼센트. 그다음에 채권은 몇 퍼센트. 채권 같은 경우에는 국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1: 네.
0: 비교적 국민연금은 채권 투자를 많이 늘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식에 엄청 몰빵이 되어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이거를 지수대로 조정을 하라.
1: 네.
0: 그래서 국민연금이 스스로 7월 1일부터는 조정할게 하고
1: 아,
0: 발표를 했어요.
1: 아 그래요?
0: 예.
1: 7월 1일이면 바로 다음 주네요.
0: 내일 모레잖아요.
1: 내일 예.
0: 그러니까 시장에 공포의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1: 아.
0: 그런데
1: 예.
0: 7월 1일부터 자, 1년 전, 6개월 전 비교하면 260조를 팔아야 되거든요.
1: 260조를 팔아야 된다.
0: 260조를 예. 그대로 하루에 시장 내놓잖아요.
1: 네.
0: 그럼 주가 바로 무너집니다.
1: 그럼 또 주식시장이라는 게 또 심리가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0: 그렇습니다.
1: 아, 정말 파네? 정말 내려가네? 이러면 너도나도 앞다퉈가지고 나도 예. 빨리 그 전에 빨리 지금이라도 팔자. 이러면 또 투매가 나오지 않을까.
0: 260조라는 금액이 너무 크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기준을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앵커님 말씀대로
1: 네.
0: 아, 우리가 주식 더 보유해서 주식 오르면 국민연금도 잘 되고 우리도 잘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작년 이맘때 14%인 거를
1: 네.
0: 지금 한 24%까지 올려놨어요. 올려놓으니까 이거로 해결될 줄 알았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SK 주가가 네. 더 뛰니까 올렸는데도 지금 초과한 게 얼마냐. 그게 지금 60조 정도 돼요. 기준을 야. 올려버렸어요.
1: 예.
0: 그런데 올려도 또 60조니까
1: 예.
0: 또 국제사회 약속을 또 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월 달부터는 팔게 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1: 네.
0: 그런데 7월 달에 한꺼번에 팔면 주가 대폭 나오잖아요.
1: 그렇죠.
0: 6월 말부터 슬금슬금 한번 예. 간을 본 거예요.
1: 아.
0: 그게 바로 최근에 스킵 브레이크로 연결됐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1: 아니, 왜냐면은 박사님, 그 주식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한테 좀 이제 의견을 좀 물어봤더니 왜 떨어진 겁니까? 했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잘 모르겠다. 그렇다면 그 잘 모르겠다는 이유가 외국과의 어떤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또는 우리 시장, 우리 특정 기업의 어떤 실적 문제가 아니라 국민연금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0: 당일 날은 알 수가 없지만 지나고 보면 누가 사고 팔고는 나오잖아요.
1: 나오죠. 예.
0: 그러니까 그걸 모른다 그러면 주식 전문가 그만 폐업해야죠. 자, 지금 국민연금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민연금이 주식을 팔기 위해서 띄워요. 주식을 오히려.
1: 올린 다음에 나 먼저 팔겠다?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 같은 게 실적이 좋게 나오잖아요.
1: 예.
0: 그럼 일부러 초기에 사들어가요.
1: 아.
0: 사들어가 주가를 왕창 높인 다음에
1: 네.
0: 정점에 한꺼번에 팡 팔아버리는 겁니다.
1: 아니, 그래서 오전에 좀 올랐다가 갑자기 오전에 꺾여지면서 점심시간 지나면서 오후에 이거 왜 어디까지 내려가?
0: 그게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그래서 뒤늦게 추적해보니까 주가가 오를 때 국민연금이 더 네. 샀어요. 그래서 피크에 오르니까 약 10분 만에 한꺼번에 다 팔아버렸어요.
1: 야, 그리고 좀 내려가니까 아 이거 야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한 개미들이 또 오후엔 또 받쳐주고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흐름을 반대로 타면 지옥 가게 되는 거죠 개미들도. 그러니까 물론 주가는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1: 물론이죠. 예. 그게 있어야 또 시장이 또 형성되고 그렇습니다.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이
1: 네.
0: 시장의 큰 손으로서. 조정을 해야죠. 주가 떨어지면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주가 떨어질 때 주식을 좀 사서 시장을 안정시키고 주가가 올라갈 때 조금 조정을 또 해서 단계적으로 체계를 밟고 올라가야 되고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이 노후 자산 보호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 안정화하는 데도 기여해요.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거 저는 박수를 칩니다. 잘하는 거예요.
1: 네, 뭐, 예.
0: 그런데 시장 조절을 실패했다고요.
1: 아.
0: 작년 말에는 너무 안 팔고 이제 와서 갑자기 팔어? 시장을 어떡하라고?
1: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가파르게 오른 거 아닌가. 또 너무 가파르게 오르도록 놔둔 거 아닌가.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네요.
0: 그리고 이게 한 두 종목에만 집중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시중에
1: 네.
0: 우리나라 경제에 돈이 말라버렸습니다.
1: 아, 근데 이것도 저

0: 참 이게 잘 와닿지 않는 게 저도 뭐 이제 경제인은 아니니까 아 주식 시장은 뭐 화랑이야 또 아 주식 투자도 많이 하고 있어 어 뭐 반도체 실적도 좋아 그런데 또 실물 경제는 또 좋지 않다고 하니 이것도 약간 좀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1: 시간을 한 3시간 정도 더 주셔야 되는데
0: 아 예 3분 남았어요.
1: 자 지금 보세요. 주가가 오르면 경제가 선순환이 되고 네. 나라 경제 살림이 좋아지고 GDP가 올라갑니다.
0: 네.
1: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가면 배당도 많이 받고 아 내가 돈 좀 생겼으니까 돈 좀 쓸게. 소비가 늘어나고 투자가 늘어나요. 네. 그런데 그것은 저 실물 경제가 좋아서 경제가 주가가 올라갈 때 상황이지.
0: 그렇죠.
1: 지금은 실물 경제하고 관계없이 아. 주가가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두 종목만.
0: 네.
1: 그러면 그 종목 사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 종목 파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잖아요.
0: 뭐
1: 잠깐 계속 좀, 올라갈 예. 가능성이 높은데.
0: 뭐 시세 차이 잠깐 뭐 보려면 또 할 수도 있겠지만.
1: 그것은 기관들이나 하는 것이지. 계속 예, 예. 올라가는데 어떻게 팔 수 있어요?
0: 팔고 회하죠.
1: 그러니까 시중에 자금이 전부 반도체로 쫙 빨려 들어오고 소비 안 해요.
0: 아.
1: 소비 안 해서 지금 5월달 소비 지수가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 거시경제 지표예요.
0: 야,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오르는 게 오히려 소비를 네. 더 저조하게 만든다.
1: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 채권 금리인데요. 지금 시중에 금리가 막 폭발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원래요 국채는 네. 누가 제일 많이 사주느냐? 국민연금이 제일 많이 사주거든요. 아. 이 외국 주식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연금이 채권을 많이 사줬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안정이 되는데 채권 네. 금리가 높은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못해요.
0: 그렇죠.
1: 그런데 지금 모든 돈이 채권으로 네. 가야 될 돈이 주식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0: 야,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주식에 투자했던 거 약간 좀 매도한 다음에 이걸 채권 쪽으로 돌려가야 채권 시장이 안정된다.
1: 그게 리밸런싱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아... 이제 와서 왜 그러니 너희들은?
0: 야, 지금은 타이밍이 좀 늦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1: 그럼 지금 오히려 스무딩을 해야지. 한꺼번에 60조를 쏟아내면 이거 국민연금 하나 살자고 나라 망치겠다는 거예요?
0: 와...
1: 과거에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지금이라 좀 서무딩 전략을 써야지.
0: 네.
1: 7월 때 한꺼번에 쏟아내면 같이 망하겠다는 거야. 뭐야? 국민연금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물론 속사정은 있겠지만
0: 네.
1: 적어도 주식 관리나 자본시장 관리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F학점이다.
0: 아.
1: 이것은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0: 야, 오늘 진짜 한국 경제 그리고 또 민생 우리 서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정말 걱정을 가득 담아서 쓴소리 좀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적어도 국민연금이 적어도 이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이 관리는 F학점이다. 낙제다라는 말씀 좀 귀담아 듣고 이게 다 안 좋은 결과를 낮추는 게 아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네, 계속 해보자, 잘해보자는 거죠.
1: 네. 네. 지금이라도 잘할 수 있습니다.
0: 네, 잘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요. 네, 김대호 소장님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기.

네, CBS 주말 뉴스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축구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제까지 좀 답답합니다. 네, 그런데 3부는 더 답답합니다. 정치 얘기 할 텐데요. 네. 아, 어느 게 더 답답한지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네, 잠시 후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so important to make someone happy. Make just one someone happy.
1: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You sing to
2: one.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3: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4: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3: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4: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세계 초일류 글로벌 도시구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지식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물류중심 복합매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의료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건설에 최선을 다하는 미래가 찾아오는 눈부신 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8: 3인 3색의 정치 토론, 3색 정치 토크.
9: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CBS 주말 뉴스쇼 3부는 3색 정치 토크입니다. 한 주간의 정치권 주요 이슈 3명의 서로 다른 시선으로 토론하는 시간이죠. 오늘 모신 3분입니다. 이동광 민주당 전 최고위원,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3분과 함께하는데요. 3분 오늘 하실 말씀 많아 보이고요.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3: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1: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4: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요.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3: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올품.
2: CBS 주말 뉴스쇼 3부 3색 정치 토크입니다. 아, 조금 전에 저희가 광고 나간 동안에 아주 좀 활기차게 열띤 축구 토론도 한번 하고요. 네. 네. 이동화 민주당 전 최고위원, 김정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2: 네. 아, 오늘 세 분과 나눌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어제 나온 또 중요한 판결이 있습니다. 네. 김건희 씨 매관 매직 관련해서 중형이 선고됐는데, 아, 형량을 다 합하니까 지금까지 선고된 게 한 11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제 7년이 나왔고. 이 판결에 대해서도 세 분의 소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세 분의 견해라고 해야 될까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짧게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4: 우선 모두 유죄를 맞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그 서희건설 회장 뭐 목걸이 받고 사위 채용해주고, 그 다음에 그 300만원짜리 명품백, 그것도 몇 개 더해져가지고 540만원 다 인정돼가지고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영부인의 지위에서 자기가 공적 자리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아주 위험하다 보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고 천하의 금은보화를 모았다라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어쨌든 판결을 통해서 이거는 정확하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마지막까지도 인정을 안 하더만요.
2: 반성 안 한 것도 지적받았죠. 예,
4: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감안해서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봅니다.
2: 네. 두 분은요?
5: 저는 굉장히 좀 자괴감 같은 게 많이 느껴졌어요.
2: 자괴감.
5: 그러니까 어쨌든 영부인이었잖아요, 전에.
2: 네.
5: 근데 최소한의 당당함이나 품격을 보여줄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를 하든가, 아니면 이건 마녀사냥이니까 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든가, 그것도 아니고 갑자기 무슨 청순 가련하고 피해자인 것처럼 뭐 그렇게 그런 식의 그걸 코스프레라고 하나요? 뭐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김건희 씨의 그 이미지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뭐 명태균 씨가 장님 무사 위에 올라탄 안진병이 주술사라는 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 했었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상 대통령 위에서 머리 꼭대기 위에서 뭐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뭐 다 휘둘렀다. 청와대에 자기 라인을 따로 심었었다. 이런 얘기를 듣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천하의 가장 가련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처신하니까 그걸 지켜보는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2: 아, 불편했다.
5: 네. 화도 나고. 네. 아, 저런 사람이 나라를 쥐고 흔들었던 거야? 이런 생각이 들고. 저기에 휘둘린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도 들고.
2: 뭐 휘둘렀다기보다는 또 이용을 서로 이용을 한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6: 저는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 한 명의 단죄 처벌로 끝나면 안 된다고 좀 보고요. 현재 권력들도 참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어쨌든 엄밀히 따지면 대통령의 아내 영부인은 공인이 아니라 사인이거든요. 근데 국민적 세금은 계속해서 지원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걸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치지 말고 정치권이 앞으로 영부에 대한 역할과 지위에 대해서 이게 공적 영역에 포섭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그런 생산적인 논의도 같이 좀 해줘야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지 않을까. 실수라기보다는 좀 최악의 범죄인데 같은 범죄나 같은 실수 문제가 반복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 네, 어제 재판부도 만약에 김건희 씨가 공무원이었다면 이거는
6: 무기징역.
2: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한 범죄다. 근데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이거 형량 이렇게 나왔다. 뭐 이런 취지로 굉장히 강하게 지적과 비판을 했었는데요. 아, 앞으로도 또 남아있는 재판들 많잖아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도 여러 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우리 사법부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를

0: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정가 이야기 살펴보겠는데요. 이 얘기부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밤에 이거는 정면 대결, 전쟁 선포, 양 진영 간의 사생 결단의 어떤 모습들이 본격적으로 나왔다. 어떤 얘기냐면 유튜버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나와서 용역 이재명 대통령이 용역을 동원해가지고 민주당을 재건축하려고 했다. 원래 주인인 지지자들의 동의도 없이 이건 다 바꾸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 촉법 평론가들이 나서가지고 지원하고 있다 등등. 네. 이런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선 이거는 이긴 삼성청의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1: 제가 원래 김어준 씨 방송을 안 챙겨보는데 네. 어저께 최초로 한번 끝까지 다 봤습니다.
2: 아니 400회 할 동안 한 번도 안 봤단 말이야?
1: 저 한 번도 안 봤어요.
0: 저도 사과드리겠습니다.
2: 400회 특집인데.
1: 야당이 공격하는 것보다 더 이재명 정부를 좀 세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좀 소개를 해보자면 지금 정부가 자가 면역 질환에 걸렸다.
0: 그런 발언도 있었어요? 네,
1: 정상적 세포를 공격하는 상태라고 하니까 또 김어준 씨도 거기에 맞장구 치면서 좋은 비유네 얘기하기도 하고 요만한 제크나이프에 테이프 붙여가지고 유시민 씨를 마구 찌르고 있다라는 식의 좀 아주 잔인한 표현까지 쓰고 그리고 문가산점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예? 문재인 전직 대통령을 까면 가산점을 받아서 거기 인사혁신처장이라든지 임명되는 그런 인사들을 우후죽순 임명한다라는 시기까지 표현까지 나오고 방금 소개했었던 이재명을 지지하고 원했던 사람은 증축을 원했는데 근데 재건축을 하려고 한다. 근데 그 과정에서 비평공론장에 용역 내지는 촉법평론가들을 풀어가지고 구주류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게 이제 그냥 사실 명청 갈등이라고 했던 게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의 어떤 미묘한 감정 갈등이었다면 지금은 사실 문명 갈등이랄까요? 이제 진영과 진영의 대립으로 비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이른바 민주당 패널들이 얘기하는 내가 적통이다라는 주장은 좀 아니라고 보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직 구주류들을 공격하지 말라는 걸로 저는 보였거든요. 근데 전 뉴 이재명이라는 조의 인사들이 확실히 그런 공격을 좀 감행하고 있으니까 그걸 좀 막아달라는 어떤 절규로 좀 어제 보여졌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일부 좀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렇게 진영과 진영의 대립으로 집권 여당이 분화된다라는 것은 국가적 비극으로도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잘 만나가지고 봉합하는 메시지가 이제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야, 이게 봉합이 될지 아니면 더 격해질지 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약간 좀 부드러운 메시지를 내거나 어떤 그런 제스처를 취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미 전쟁을 벌였는데 시작했는데 물러날 수는 없지 않냐. 어차피 저도 큰일 나고 그냥 둬도 큰일 나고 이기는 수밖에 없는 길로 이미 접어든 거 아닙니까? 정청래 대표와 유시민 전 이사장 그리고 김어준 씨는?
2: 아니 근데 이 싸움이 멈추지 않으면 이긴들 무슨 소용이죠?
0: 이기면 당을 장악해서 내 세력으로 만들고 네. 친이재명 세력을 집권 2년 차지만 다 몰아버리고 다음 총선 때는
2: 그러니까요.
0: 예, 공천 학살하겠다.
2: 이긴들 지는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겨도 사실은 둘 다 뭐 흔한 말로 시체가 돼 있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0: 근데 그걸 모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서로.
2: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미 선을 지금 넘어간 상태이고 저는 지금이라도 이 부분으로 가는 것은 공멸로 가는 거다. 이미 우리가 평택에서 확인했잖아요.
0: 예.
2: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어떤 과거나 이런 것들을 캐내가지고 긁어가지고 너 이때 이런 말 했지 너는 이런 말 했지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이제 싸우기 시작하면 예컨대 권투 경기에 예를 들면 권투를 하다가 권투 룰이 있어요.
0: 네, 그렇죠.
2: 그런데 갑자기 글러브 벗고 지금 손톱으로 파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반칙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손님 얘기해서. 그러면
0: 실격인데?
2: 관중들이 그렇죠. 실격이잖아요. 관중들이 네. 그 경기 계속 보겠습니까?
0: 아유.
2: 네, 그래서 이건 경기의 룰을 훨씬 벗어났다. 완전 네. 반칙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네. 싸울 때 어느 정도의 선은 좀 지켜가면서 싸워야 그게 동지애라는 것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 네. 지금은 그걸 넘어섰어요. 그러면
0: 누가 넘어섰어요?
2: 아니, 둘 다 넘어선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재건축에 비유하거나 혹은 뭐 중축에 비유하거나 뭐 다 좋아요. 서로가 지금 거꾸로 그걸 생각하고 있을 텐데 지금 이 측면에서 이 멈추지 않으면 사실상 공멸로 간다. 근데 그 결과가 평택의 결과로 나타날 거라니까요. 결국엔 국민의힘이 저렇게 엉망으로 되고 있어도 반사 이익으로 그냥 저기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되고 결국 저희들이 또 당하는 수가 올 거예요. 저는 그게 예. 너무 두렵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다 할 텐데도 네. 함에도 불구하고 사생결단으로 계속 싸워 나가는 것은 네. 이것은 이건

0: 이미 우리가 한번 풀어봤던 문제인데 이걸 또 되풀이한다고?
1: 아니 근데 이건 아닌 거라. 예, 지금 저 이동학 전 최고위원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 네. 사실 왜 싸우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어쨌든 아니, 싸우고 있잖아요. 아니 어쨌든 싸우고 충돌. 있잖아요. 네, 싸우고 있어요. 계속 싸울 것 같아요. 네. 이미 싸움 벌어졌고 후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지고 누군가는 장악을 하고 누군가는 배제되고 그렇게 흘러가는 거 기정사실 아닙니까? 어떻게 중간에 타협책이 있나요 지금 상황에서?
0: 아니면 뭐 타협해볼 수 있죠. 왜냐면 이제 선거가 없는 해니까 예.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제 중간 타협 지점을 좀 마련해야 된다 봅니다.
1: 근데
0: 그게
1: 주세요,
0: 7월 1일 날 네.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이 만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멸칭 쓰는 부분까지 갔기 때문에 원래 멸칭이라고 하는 것은 조롱하고 뭐 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해서 주로 이제 그렇게 했었던 측면들이 있는데 내부에서 이렇게 이제 나오다 보면은 실제로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네. 같이 공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분당으로 가는 거거든요.
2: 분당이
0: 네, 실제로 네. 그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럼 분당하면 뭐 당연히 저쪽이 더 승기를 잡게 되는 거지.
3: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 인격을 갖고 있고 인간성이 어떤지를 보려면 그 사람한테 권력을 줘봐라. 이런 얘기 있습니다. 권력을 잡은 다음에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인간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 민주당의 진면목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열심히 두 쪽에서 싸우고 있는데 아까 우리 사회자도 말씀하셨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싸우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요.
1: 잘 모르겠어요. 진짜.
3: 국민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닌 건 분명하잖아요. 근데 우리 저기 이동학 최고위원은 이게 세계관의 충돌이라고 그랬는데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네. 나중에 보니까 이건 그냥 권력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을 잡아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권력 휘두르려고 하는데 네가 나한테 그거에 대해서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아. 내가 잡을 거야. 아니야. 네가 잡을 거야 이러면서 싸우고 있는 이것이 이 싸움의 본질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사실은 뭐 국민의힘에도 좀 있죠. 그래서 여야 지도부에
1: 종은 아닌 것 같아요.
3: 권력을 갖고 그 자기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꽤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어제 네. 유시민 씨가 얘기했는데 이게 특집 400회라고 그러는데 이게 20분으로 편집됐다면서요. 뭐 실질적으로 원래 예. 잘린 내용에서는 도대체 얼마나 극악스러운 얘기를 했는지.
1: 아니 흘러나오는 얘기에 따르면은 유시민 전 이사장이 내 발언 편집하지 말아라라고 예. 얘기를 했다고 해요.
3: 네, 그러니까요.
0: 그 얘기도
3: 그런데
0: 있어요.
3: 네. 잘린 거 보면 뭐 아마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간접적으로 저는 뭐 직접 듣지는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나는 졸지에 병원균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야당이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자기들은 정상세포고 야당은 그걸 공격하는 병원균이나 병원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표현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들 쪽에 있는 사람들도 철거 용역, 촉탁 비평, 예.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하잖아요. 그런데 예. 뭐 유시민 씨의 이른바 그 입, 그 과거에도 여러 차례 논란이 된 적이 있잖아요. 그 증거 인멸을 증거 보존이라는 그 명언을 남기신 그거부터 시작해서 스스로 어용 지식인임을 자처를 했는데 제가 보는 지금 모습, 그 유시민 씨의 이 모습은 좀 유시민 씨식으로 격하게 얘기하면 네. 그냥 지식 장사치입니다. 지식 장사치, 지식 선동꾼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을 강조, 이렇게 앞세우고 실질적으로는 안으로는 그냥 자기 권력 팔아먹고 있고 그런 모습 같아요.
1: 야, 지금 뭐 장사치 선동꾼에게 좀 격한 그런 비판까지 해주셨는데 또 굳이 한번 좀 따져보자면 유시민 전 이사장 측에서 볼 때는 그래도 민주당에 뿌리가 있는데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흘러왔던 이 뿌리가 있는데 그 전통 지지자들의 생각과 반하는 인사와 여러 가지 방향을 현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으니 이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거는 좀 잘못됐다. 그러니 우리가 당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해서 제대로 한번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이 아닐까라는 굳이 해석하자면 그렇게 좀 생각은 들거든요.
2: 아니 방송 말미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비판하는 거다. 난 여전히 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서 민주당 당원들이 선택한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바란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아니다. 이게 뭐지? 라고 몇 번이나 되뇌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 꺼내는 게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 같은 거예요. 검찰개혁 왜 이렇게 시기를 늦추느냐. 1년 동안 뭐 했느냐. 거기까지 양보도 가능한데 근데 지금까지 임명된 인사들을 보면 조국 대표를 죽였던 김용남 내지는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했던 이현주

0: 왜 이런 사람들 그리고 문과산점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인사혁신처장부터 이렇게 곳곳에 임명하느냐. 그러면 민주당 전통적 지지층은 이게 뭐지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의구심을 자아내더라고요. 그래서 1년밖에 안 됐으니까 고쳐야 된다는 식으로 본인이 이제 방향성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피커의 영향력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갈등으로만 끝나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갈등을 봉합하려면 먼저 대통령을 뭐 내부적으로 좀 만나가지고 사전에 조율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부적으로 조언한다든가 하는 방식이 아니라 김어준 씨의 방식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앞뒤 없이 정말 속된 말로 빠꾸 없이 들이받는 느낌으로 네. 주면은 사실 전통적 지지층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어저께 댓글만 봐도 네. 이게 봉합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1: 야, 댓글도 다 보셨군요.
0: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감사합니다. 대통령은 고쳤을 수 없다예요. 이게 그냥 사실 과거에 이재명 시장이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과 대선 경선 거쳤었을 때 그때 정말 세게 들이받았었거든요. 그때 정말 진영의 어떤 통합을 고려하지 않고 들이받았었던 적이 있는데 그런 말들이 나올 정도로 지금 감정이 상당히 상해 있는 상태라서 이걸 자꾸 봉합하는 식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예. 이걸 벌리는 식으로 유시민 씨가 평론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앞으로.
2: 좀 역사의 아이러니 같아요. 네. 20년 전에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확장적 정책을 하거나 확장적 뭐 행보 이런 것들 뭐 FTA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라크 파병도 마찬가지고 진보 진영에서 상당히 많은 이격거리가 벌어지는 그런 행보였거든요.
1: 그렇죠.
2: 근데 그때도 상당히 많은 지지자들이 실망을 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를 철회하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네. 그랬었단 말이에요.
1: 그렇죠.
2: 근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역사적으로 재평가를 받고 있고 우리가 그때 죄책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거 아니에요.
1: 지금 보니 야, 그때 잘한 거였구나. 이런 네, 평가들이 그런, 내부에서 그런 거잖아요. 나오죠.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2: 물론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계신 게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약간 그때랑 데자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버랩이 되면서 네. 뭔가 우리가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이제 2년차 들어갔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결과로 좀 말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네. 과정에서도 벌어지는 불협화음들 의견 충분히 낼 수 있고 이제 그것도 대통령께서 전 다 생각하실 거라고 보는데 지금 입장에서 또다시 대통령에 대해서 뭐 그런 댓글을 달고 뭐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라고 막 압박을 하고 막 뭐 그것도 하나의 수단일 수 있지만 네. 실제로는 국정의 동력이 여기서부터 사그라들기 시작하면 우리가 또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또 우리가 지지를 철회함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무너지게 되고 진영이 무너지게 되고 그건 뻔하잖아요 결과는. 그래서 저는 지금쯤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격거리를 좀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특히나 대형 스피커들 있잖아요. 그런 네. 분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워워가 좀 필요하다.
1: 그럼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이뇨환 전 의원 적시처 회장으로 이제 올리겠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을 더 좋아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뭐 통합이다라는 의견.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아니 이거 계엄 내란 옹호했던 사람 아니냐 왜 이런 사람한테 자리 주냐 이런 비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2: 비판할 수 있죠. 비판해야 된다 보고 저도 비판합니다. 이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 더 큰 것들을 네. 생각하게 되면 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정말로 잘못하는 것은 민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거나 혹은 그걸로 인해서 그걸 원래 그거 하려고 저희가 집권을 한 건데 그런 개혁 작업들을 제대로 돼 못하고 국민들로부터 심판받는 게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는데 네. 우리 내부에서 지금 그런 갈등을 보이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내분이 일어나서 지지가 지금 네. 철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는 막아야 되지 않을까?
1: 그럼 여기까지 한번 좀 네. 짧게 좀 여쭤볼게요. 결국 검찰의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아 예외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국회에서 숙의해달라라는 표현으로서 아 이거는 완전 박탈은 좀 아니지라는 이야기를 내놨고요. 반면 정선호 대표는 어제만 해도 SNS에 글을 여러 개 쏟아냈습니다. 보안수사권 이거 당연한 거 다 박탈이야. 이거 보안수사권 절대 안 돼. 이러면서 각을 더 세우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2: 저 전당대회 앞두고 네. 그걸 활용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김민석 총리가 그거를 이제 발표하면서 나도 보안수사권 폐지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각이 좀 사라진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끌기 아니냐라고 이제 또다시 공격을 하는 것은 네. 저는 약간 그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라고 봤거든요. 느껴졌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도 예외적인 수단 이 부분을 숙고해봐라라고 얘기를 했었던 건 국정을 통합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 우리가 검찰이 정말 믿고 검찰이 잘못했죠. 김건희 여사 건 지금 이번에 받은 거 보셨잖아요. 판결 네. 나서. 근데 검찰이 그걸 다 빼주려고 했었잖아요.
1: 수사 중이고
2: 그런 것들을 노골적으로 다 했었.

0: 한다.
1: 네, 따라갑니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말의 네.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 얘기죠.
0: 아이, 길게 들어봤습니다.
2: 아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입장이잖아요. 뭐 당연히 뭐 반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네. 잘한다는 것에 동의 안 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어준 씨나 유시민 씨가 하는 비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상기시켜가면서 하는 비판은 코어칭이 이탈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자기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때 한미 FTA 할 때 네. 이른바 그 코어 지칭이 어떻게 했습니까?
0: 다 빠졌죠.
2: 그리고 이라크 저 파병할 때 그리고 용산 미군기지 평택 이전할 때 그 죽창 들고 가서 거기서 시위하지 않았습니까? 그 코어 지지층들이.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야 노무현 대통령이 옳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코어 지층들 그 만약에 그 논리로 따지면 코어 지층에 반대하는 행동을 해야지 옳은 거예요. 근데 지금 코어 지층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고 병원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그야말로 궤변이죠.
0: 궤변이다.
2: 그건 궤변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검찰 개혁을 얘기하시는데 이미 검찰을 콩가루만 아주 가루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공소청 만들어 놓고 국수본 만들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고 보안수사권이라는 건 별거 아닙니다. 이거 그냥 경찰공화국 되면 안 되니까 경찰 견제할 세력이 하나도 없으니까 수사가 잘못되거나 그러면 이거 보완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건데 그것도 못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검사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아예 검찰청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그렇게 그 이른바 핵심들께서 얘기하시는데 아니 여기가 무슨 탈레반들이십니까? 예를 들어 탈레반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히잡 쓰고 다녀라. 그리고 수염 남자는 수염 몇 센치까지 길러라. 아니 도대체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입니까? 그럼 프로스큐터즈를 그 미국에서 그 단어 자체를 없애라. 검사라는 단어를 없애라. 수십 년 동안 사용했던 그 단어를 우리가 정권 잡았으니까 니네 그 단어 쓰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탈레반이거나 이게 독재자 아니면 뭡니까?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검사들이 뭘 잘못했다라고 계속 얘기하세요. 저 검사들이 잘못했다는 거 비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국회의원들은 뭐 했습니까? 국회의원들은 잘못한 거 없습니까? 그래서 그 잘못한 것 때문에 검찰을 아예 없애야 된다면 국회도 없애야죠. 이런 식의 극단적인 논리를 내세워가면서 사람들을 호도하고 나라를 갖다가 뒤집어 놓고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검찰청에 갈 이유도 없고 보안수사권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왜? 내가 죄를 안 짓는데 뭐 내가 뭐 때문에 무슨 경찰, 검찰에 불려다니고 그럴 이유가 있어. 이거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이거든요. 지금 민주당 정치인들 그중에서 상당수가 지금 수사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정을 가지고 지금 그 검사들에 대해서 그 보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걸 보면서 이거 뭐 하는 짓이냐라고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좀 이런 탈레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0: 야, 지금 거친 표현들을 쓰셨는데 사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또 취임 1주년 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죠. 이 보안수사권 박탈 관련해서 이게 오염됐다 용어가 그리고 정치 슬로건이 된 거 아니냐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이거는 자기 생각을 좀 꽤 많이 드러냈던 것 같거든요.
3: 그러니까 오염됐다 끼지 않겠다 했다가 갑자기 근데 조그마한 권한도 검찰이 막 크게 악용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국회에 공을 넘기겠다. 권한을 줬으면 책임은 지겠지라는 식으로 뒤끝을 부리는 식의 마지막 말씀을 그렇게 하시던데
0: 예.
3: 저는 어쨌든 보안수사권 폐지라고 하는 일반 국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소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가 지금 온 나라를 전당대회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정치인들에게 연관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네.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볼 사안이기도 하잖아요.
0: 그렇죠. 예. 수사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또 고소하고 고발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3: 그러니까 경찰을 제가 폄훼하는 게 아니라 경찰의 입직시업 수사의 범위 그리고 검찰의 입직시업 수사의 범위는 확실하게 다르거든요. 경찰은 행정학, 수사학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배우고 활동을 하지만 검사나 변호사는 국제법이나 금융법이나 민법 요즘에 범죄라고 하는 게 단순한 절도나 폭행만 있는 게 아니라 고도화되고 진흥화된 범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예. 검사가 좀 더 트레이닝된 법조인들이 그걸 좀 사려 깊게 들여다본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검사 단지 그냥 정치권을 수사했다고 보안수사권과 수사권을 전부 다 뺏어버리고 경찰한테 다 맡겨버리자 그러면 법리적으로 이 논리가 부족한 기소 내지는 기소를 포기하는 사건들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그 피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국민들이 볼 것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전당대회 국면에서 이러한 논의들,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폐해나 장단

0: 출마점 같은 것들은 일체 논의가 안 되고 내가 당선되면 더 세게 폐지하겠다. 내가 당선되면 더 빠르게 폐지하겠다라는 식의 논의만 되는 것 같아서 과연 이 논의에서 국민이라는 주체는 과연 있는가 없는가라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1: 사실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는 건 또 당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원들의 입맛에 맞는 거를 지금 내놓는 그런 시기와 타이밍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네요.
2: 아니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되고 난 다음에 뭐 그거를 확 또 입장을 바꾸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요거는 그냥 이대로 갈 수밖에 없고 공소청과 이제 수사청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수사청으로 넘어가는 검사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균형을 좀 맞추기 위한 노력들을 할 거고 앞으로 이제 국회에서 원구성 되자마자 바로 이분과 관련된 시행령 같은 것들 다 이제 좀 촘촘하게 준비하겠다라고 원내대표께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제 그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추후에 이것이 반동이 와가지고 우리가 개혁 작업을 했는데 오늘은 기뻤지만 내일 반동이 와가지고 이게 무위가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준비를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생각이 듭니다.
1: 자, 요거 하나만 김정욱 전 최고위원께 여쭙고 광고 듣고 주제는 바꿔보겠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납니다. 네. 네. 7월 1일에 만나는데 네. 만나면은 좀 이 내전 상황 내분 상황이 좀 수습이 될까요?
3: 이거는요, 그 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1: 정해져 있어요?
3: 네, 뭐냐면, 일단,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대로 가면 우리 큰일 나겠다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합하는 식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봉합이고, 네. 내용상으로는 갈등 심화합니다.
1: 아, 그래요?
3: 예, 네, 그러니까 만나서 거기서 뭐 해결될 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예. 서로에 대해서 체면도 좀 차려주고 예우하는 네.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런 이제 겉모습이고 네. 속으로는 본질적인 게 서로 달라진 게 없어요. 본질적으로는 이게 권력 다툼이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이에요. 그래서 야. 제가 보기에는 뭐 그냥 만약에 근데 그 모임에서까지 서로 냉랭하게 옛날에 뭐 YSDJ 뭐 하듯이 예. 등 돌리고 나온다 예. 이러면 정말 파국이죠.
0: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명청 갈등으로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이 전장을 명문 갈등까지 확대될 수 있는데 그걸 좀 막기 위한 갈등의 수위를 조절하기 위한 두 사람의 만남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근데 그냥 만났다고 해서 그 의미가 전달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 만나고 나서 어떤 메시지를 줄 건가가 되게 중요한데 그걸 또 전직 대통령을 만났다고 해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1: 더 이상해요.
0: 네, 어떤 방식으로 그 메시지를 줄 것인가 되게 관건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청와대 음식으로 표현한다든지.
1: 음식이요?
0: 비빔밥을 준다든지.
1: 따로국밥?
0: 찹쌀떡을 예. 낸다든지. 어쨌든 이렇게 지금 이 당정 갈등이 있어서 두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낼 건가가 되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1: 네. 자, 민주당 얘기. 너무 간밤에. 좀 격한 대립의 용어들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좀 자세히 길게 살펴봤고요. 광고 듣고 돌아와서 국민의힘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CBS 주말 뉴스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민주당 네, 이야기 살펴봤고요. 국민의힘은 또 어떠냐? 아, 여기도 예, 아, 벌써 지금 균정조 최고위원이 예, 너털 웃음을 짓고 계십니다. 아마도 장동혁 대표의 행보 때문이 아닐까 짐작이 되는데 자, 엿새 만에 퇴원하고 돌아왔습니다. 전 사실 솔직히 굉장히 걱정했어요. 이 국면에 갑자기 입원을 했다? 혹시 실제로 정말 불행스럽게도 정말 건강이 안 좋은 거 아니냐, 어떤 큰 질병이 생긴 거 아니냐. 근데 저만 그런 걱정했나 봅니다. 다른 분들은 괜찮아 다 그러시더라고요. 다행히도 잘 털고 네, 돌아왔고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강경한 메시지를 또 내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재선거 운동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방선거 이겼다 잘했다 예전보다 내가 더 성적 좋아 라는 보고서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어제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 국면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 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네, 두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이긴 사무총장.
0: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0: 지방선거 책임론을 사실 주장하기에는 다소 무리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당장 비교할 정권은 2018년 지방선거였거든요. 2018년 지방선거도 문재인 정부 높은 국정 지지율 속에서 치러졌고 또 그때도 이제 탄핵 뒤에 지방선거였기 때문에 그때보다 더 안 좋은 성적이 나올 거라고 다들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또 의외로 서울 선거에서도 이기고 또 기초단체장에서도 200곳 중에 100곳을 이긴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지방선거 책임론을 주장하기에는 좀 다소 실기한 부분도 있어서 그걸 주장하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저는 결국 전면 재선거 주장이 장동현 대표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 발목을 잡는다.
0: 그러니까 전면 재선거든 선별적 재선거든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전제는 당의 중지와 총론을 모아야 됩니다. 결국 이제 투표용지 부실 사태가 없었던 지역구까지 전면 재선거 해버리자고 하면 네. 어렵게 당선된 당선자들은 이게 뭐지 할 거예요. 왜 내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없었던 지역구이고 내가 어렵게 당선됐는데 왜 내 지역구까지 다시 재선거를 하자고 하는 거지? 이 저 주장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의견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나?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장동현 대표의 입지를 스스로 좁히는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이게 아마 선거소청의 결과가 8월 달에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근데 선거소청의 결과에 따라서도 이게 또 책임론이 불거지겠죠.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기 전에 중지를 모았었어야 되는데 이거 봐라. 전부 다 기각되지 않았느냐 내지는 인용률이 정말 낮지 않았느냐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으니까 전 이게 결국 장동현 대표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지금이라도 좀 명예로운 퇴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스스로 물러나면서 새로운 리더십을 위해서 차기 총선을 위해서 리더십을 정리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내면서 물러나는 게 국민의힘을 위해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제가 정치인을 아니고 정치할 생각도 없지만 굳이 한번 이 진행자로서 장동현 대표가 어떤 생각일까 한번 좀 짐작을 해보면 지금 이기인 사무총장 이야기처럼 예전에 이 정도면 다 물러났죠. 그동안. 물러났죠. 그런데 물러나면 내일이 없다. 여기서 물러나면 끝이다.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버티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2: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걸 버티게 또 만드는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1: 똑같다.
2: 예, 사람들이 수많은 지적들을 할 때는 이유가 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잘못된 건지 지적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건지. 근데 이제 본인의 행동이나 말을 수정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나는 옳은데 나쁜 사람들이 나를 지금 모함하고 있는 거야. 안 되겠다. 기강을 잡아야 되겠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동네에 싸움 못하는 형이 아, 이 자식들 기강을 좀 잡아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할 때 그 상대방들은 싸움을 더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코피 터지고 나중에 그렇게 될 건데 이게 이런 방식으로 될 것인가. 그리고 기강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는 권위가 있어야 돼요.
1: 그렇죠.
2: 그 사람이 든 몽둥이가 무서워야 돼요.
1: 예.
2: 그래서 지금 뿅망치 들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1: 두렵지
2: 사람들이.
1: 않다.
2: 그래. 해봐라. 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김종혁 최고위원님도 네. 살아오셨잖아요. 더 커졌잖아요. 네. 사람을 더 키워준다니까요. 이 과정에서.
1: 아, 그런가요? 네.
2: 그러니까 상대방들은 더 크고 본인의 권위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실추가 되게 되고 네. 이런 방향이 되다 보니까 네. 오히려 본인 발에 본인이 넘어지는 결과가 계속 초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이 오세훈 뭐 시장도 그렇고 저 한동훈 의원도 그렇고 그냥 냅둬라. 자기 혼자 넘어질 거다. 지금 이런 생각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공격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1: 예.
2: 권위와 신뢰가 훼손되면 아, 예. 이 리더가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1: 야, 지금 뿅망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장동혁 대표의 뿅망치에 직접 맞은 분이 좀 계시거든요. 예, 뿅망치 좀 어느 정도 아픕니까?
3: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렇게 맞고 나니 그 오히려 더 커졌더라. 예.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정치인들이 말장난해서 국민들 현혹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코어 지층 이탈로 그걸로 이재명 대통령 비판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니까 그것도 이상한데 이 그 장동혁 대표가 선거 결과가 이겼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뭐 서울시장 있잖아요. 오세훈 시장 처음에 이정현 공관위원장 나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사퇴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공천 안 주려고 얼마나 시간 질질질 끌었습니까? 그리고 조광한 최고위원 같은 사람은 나와서 뭐 아예 사선하는 동안에 서울시장이 한 게 뭐 있어요? 라면서 최고위원이 자기 당 서울시장 후보를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성명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오세훈 시장이 오지 마라라고 얘기하면서 완전히 절연을 해서 선거에서 이겼는데 그렇게 해서 당선되고 나니까 서울시장이 이겼으니까 내가 승리한 거 아니냐라고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고 나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요. 거기 부정선거래. 부정선거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재선거를 해야 된다고

0: 얘기를 합니다.
1: 아,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아, 차라리 그날 선거 당일에 개표 당일에 오세훈 시장이 아 이거 저 다시 하겠습니다. 저 이겼지만 저 이거 인정 못해요. 깨끗하게 다시 해요. 라고 했어야 된다.
2: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처음부터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말장난을 하고 현혹을 하는데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 내용들을 다 추적하시는 건 아니니까 아, 그 말이 맞나 보다 당대표가 얘기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여야 정치인들이 이른바 앞장서서 이 아주 이 곡하가 아세라고 그러잖아요. 잘못된 예. 어떤 이론으로 사람들을 논리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무슨 징계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네. 징계하실 수 있으면 하는 거죠. 그건 당대표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 윤리위원장, 당무감사위원장이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윤리위원장과 당무감사위원장이 한동훈 의원과 배현진 의원과 저에 대해서 네. 뭐 징계를 하고 제명을 하고 이랬다가 그 법원에 의해서 두 번이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아마 해방 이후 처음일 거예요. 이런 치욕과 수치를 당했는데도 당무감사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이 사퇴하거나 사과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거부터 제 윤리위원장과 당무감사위원장을 윤리위에 회부하고 당무감사위에 회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임명시킨 그 당대표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3: 근데 이제 그게 원칙적으로는 사실 해당 행위가 맞다고 좀 봐요. 서울시당 위원장이 부산 가서 선거운동하고 있는 걸 어떻게 우리가 통용할 수 있겠어요?
1: 아, 배현진 의원 말씀.
2: 선거운동을 했어요?
4: 아, 치킨 먹방 하러 갔죠.
3: 아니, 사실 선거운동을 한 거죠. 박정은 의원이랑 가서 국토 가가지고 밥 먹고 그러고 있으면 그게 선거운동이지. 그리고 서울시당 위원장이 서울시에서 선거운동을 돕고 그래야 될 시점에 부산 내려고 갔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심지어 국민의힘에서 공천한 후보가 있었잖아요. 네. 박민식 후보라는 사람이.
1: 그렇죠.
3: 근데 그 사람 캠프에 한 번도 안 가고 그냥 한동훈 후보 주변에서 같이 사진 찍히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물론 한동훈 의원을 징계하는 과정이 절대 합리적이지 않았죠. 징계도 과했고 분명히 당도 귀책 사유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어떤 해당 행위를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해서 통용하는 건 사실 좀 무리가 있을 거기 때문에 되게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은데 또 그렇다고 장동현 대표가 징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입지가 상당히 좁아졌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징계를 하는 순간 스스로 더 고립될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방송 나가서 징계하겠다라고 엄포는 놓지만 실제로 집행은 못할 거예요. 게다가 전 어저께 김재섭 의원을 징계하겠다고 예고한 건
4: 네. 김용태.
2: 김용태.
3: 네, 전 상당히 그러니까 예. 김용태, 우재준, 네, 김재섭 같은 사람을 징계하겠다고 한 건 전 도대체 누구랑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지 이 장동혁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특히 김재섭 의원은 물론 장동혁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 도움이 안 되니까 오지 말라는 발언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원호 후보를 향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세를 하기도 했었었고 적극적으로 의혹을 던져서 고발도 당한 사람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싸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넌 징계를 받아야 된다. 저는 이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서로서로 징계의 네. 칼날을 좀 거두고 좀 화합의 어떤 이런 네. 방향으로 가야지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냐.
4: 제가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 넘어질 거라고 얘기한 건 네. 만약에 징계를 실제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징계 국면이 오게 되면 고성국 TV 그 고성국 씨 어떻게 할 건데 전 선거 전에 전두환 발언했다가 윤리위 회부됐잖아요. 서울시에서 올라가고 결국 중앙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사람 징계해야 될 타이밍에 아 이제 선거 앞두고 우리는 더 이상 이거 멈춥니다 해가지고 멈춰달라 요청해가지고 실제 멈췄잖아요.
1: 아 그래요?
4: 그러면 이분들을 징계하기 위하려면 좀 원칙이 있어야 된다 봅니다.
1: 원칙.
4: 그러면은 저쪽에서 예. 왜 이 사람은 징계하지 않냐? 왜냐면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네. 5.18 이거 정신 계승 정액이 있잖아요. 그런데 네. 그것과 정확하게 배치되는 말을 한 당원이란 말이에요. 전두환 사진 당사에 걸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그럼 징계를 어느 정도 수위로 할 건데 이게요 권위가 없으면요 원칙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원칙을 여기에도 네. 저기에도 지금 자기 자의적으로 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흔들릴 거예요.
2: 네. 여기다 좀 추가를 하면요. 네. 조광한 최고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조광한 최고위원 방송에 나와서 자기 당 오세훈 시장을 공격을 했어요.
1: 네.
2: 그리고 그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본인이 직접 경기지사 후보로 나가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른 사람을 끌어들였어요. 이성배라는 사람을 끌어들여갖고 네. 나중에 지지선언까지 했어요. 네. 아니 이거는 뭡니까 이게.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당에서.
4: 그런 건 애교 아닐까요?
2: 애교. 그리고
4: 너무 이상하다.
2: 아니 김문수 후보가 정상적으로 뽑혔는데 네. 새벽에 구태타를 일으켜서 한덕수를 갑자기 후보로 만들겠다고 네. 그 짓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 한덕수

0: 캠프에 누가 가 있었습니까? 원외 당협위원장이 가서 대변인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실제로 한덕수를 도왔어요. 이거는 어떻게 볼 겁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우리 후보 김문수 후보를 정상적인 후보를 쫓아내고 그 다음에 엉뚱한 후보를 내세우려고 했던 당 지도부가 나서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그 실질적으로 한덕수 총리 때 대변을 했던 사람 그 장동혁 대표 때도 당 대변인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도대체가 유리집에서 사는 사람은 남의 집에 돌 던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돌 맞으면 유리집 깨져요. 자기들이 해왔던 수많은 이런 그 잘못된 행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놔두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만 손가락질하면서 공격을 한다? 그게 먹히겠습니까?
1: 야, 좀 전에 이제 세 분께서 이제 좀 웃음도 터뜨리시고 예. 이런 모습들 저는 진행자로서 굉장히 좀 좋고요. 그리고 또 이기삼 총장이 또 배현진 또 시당위원장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또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야 이게 진정한 또 삼색 토론이다. 네 이런 모습 너무 좋습니다. 네.
2: 아 그러니까 어쨌든 2016년에 유승민 전 의원이 공천에서 낙천되고 무소속 나갔었을 때 그때도 분당갑에서 낙천했었던 이종훈 교수가 당적은 그대로 있으면서 돕기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활동하던 사람들을 대구의 많은 그 이른바 친박 의원들이 해당 행위다라고 하면서 지적을 했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서 어쨌든 봉합 국면으로 갔다고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다 징계만 할 거고 서로 그냥 싸우기만 할 겁니까? 과연 보수 유권자들이 그걸 바랄까요? 보수 유권자들이 이제 좀 그만 좀 싸우고 손 좀 잡아라는 걸 원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저도 이제 이준석 대표가 쫓겨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있는 개혁신당의 일원이기도 하지만 제가 우리 김정은 최고가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2020년 국민의힘 창당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비상대책위원회만 11번이 섰어요.
1: 11번이요?
2: 그리고 권한대행과 비상대책위원장과 당대표 개념상 당대표가 만약에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내려오고 바뀌면 20번이 바뀌는 거예요. 오. 6년 3개월 동안 6년 4개월 동안 1년에 3.3회씩 계속 바꾸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이지 않아요. 물론 장동혁 대표가 이상한 기조로 당을 운영하는 건 맞는데 고쳤을 수 있는 시도도 해봐야 되는 거고 이 사람을 억지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명예로운 퇴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당한 출구 전략을 줘서 안착하게 한 다음에 새로운 리더십을 가게 하는 게 진짜 보수 재건이고 진짜 당에 좋은 거지 이런 식으로 너가 잘못했으니까 너 징계받아야 돼. 너 끌어내려와. 이게 되풀이되는 것은 결국 국민의힘에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제가 3분 좀 남았는데 이기삼 총장의 발언에 이어서 제가 좀 하나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쳐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보수의 재건 품격을 위해서 만약에 같은 정당에 계시다면 가정할게요. 어떻게 장동욱 대표를 고치시겠어요?
2: 아 일단 언론에서 나오는 공개적인 비판이나 공개적인 주장 같은 건 일단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당내 중진들이랑 장동욱 대표 모아서 징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본회의 직전에 1시간 정도의 의총 말고 끝장 토론이라도 해서 오늘 결론 못 내면 나가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오늘 기점으로 갈등이 더 이상 언론에 보도되지 않게 하자라는 식의 뭔가 토론이라도 가져야 되는 게 전 좋다고 보고 지금 회부되어 있는 징계안들 그리고 한동훈 의원에 대한 징계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철회하고 다시 우리가 원점으로 가자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되뇌이고 주장할 것 같습니다.
1: 뿅망치 맞아본 김진욱 전 최고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0: 아니 그 의원총회 대신에 올림픽공원으로 가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건 저는 글쎄 원래대로 정상대로 하자면 거기서 살아 돌아오면 대개의 경우는 무소속으로도 살아 돌아오면 자기 당에 있던 사람들은 다 봤잖아요. 아 국민적 심판이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이 사람을 뽑아준 그 유권자들의 뜻이 그걸 반영해야겠다라고 해서 대개의 경우는 복당을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나는 무조건 승리해서 다시 또 한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을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돌아왔는데 돌아오지 말라고 그래요. 아니 의석이 지금 몇 석입니까? 한 석이라도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소수 야당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제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무소속인데 살아 돌아온 사람이 들어오겠다는데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서 뭐 각서를 써라 뭐 반성문을 써라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아니 그 정치 문법에 있지도 않은 수십 년 동안 저도 정치부에도 있었고 기자 생활하면서 정치판 돌아가는 거 봤지만 이렇게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그런 당 운영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이게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오각성을 하시길 바라요 진짜로.
3: 그러니까 포지션이 본인 스스로가 센터포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1: 장동혁 대표?
3: 네, 상대방 뭐 11명 다 제끼고 골을 넣어야 되는 숙명인 건데 제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가요. 그러니까 자기 골대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서

0: 여기다가 지금 슛을 넣으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금 황당해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계속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정말로 지금 이제 객관화하는 게 좀 필요해 보이는데 네.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1: 네, 아 오늘 두 시간 동안 생방송 함께 하는데 예, 시작할 때부터 이제 남아공전 얘기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또 양당의 어떤 그 내전 또는 내분 갈등 얘기를 하니까 아 너무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또 어찌 보면은 개혁신당은 내부 갈등 지금 없죠.
2: 있죠.
1: 있어요?
2: 네, 정의한 후보 때문에 저희가
0: 얘기를 안 할 뿐이지.
1: 그럼 뭐 사실 예.
2: 이렇게 말을 꺼내는 건 예. 그만큼 죄송하고 저희가 좀 면목이 없다고 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아, 개혁신당도 네. 내부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네, 저희가 일부러 소개 안 하시고요.
3: 여기도 심각해요.
1: 아, 그렇군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아, 세 분 오늘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함께 볼 땐 좀 즐거운 소식으로 한번 좀 같이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종혁 전 최고위원, 이동학 전 최고위원. 이긴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4: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3: 토요일 아침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한 CBS 주말 뉴스쇼. 오늘 다양한 소식들을 알아봤고요. 노래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 들을 노래는요, 앤 마리가 부른 2002인데요. 이 노래가 그 당시 그 무렵의 히트곡들을 좀 모아서 만든 노래거든요. 우리에게는 또 2002 월드컵 또 환희의 순간들이 떠오르는데, 제발 32강 올라가서 기적이 한 번 더 쓰여지기를 바라면서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CBS
1: 회사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오랜 시간 연구한 기술, 축적된 노하우, 그리고 소중한 기업의 자산. 기업의 미래는 이러한 작은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기술자료 임치 제도는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안전하게 지키고 필요할 때 개발한 기술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소중한 기술과 노하우를 위한 준비,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 캠페인은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가 함께합니다.
2: 경기도가 드릴게요.
3: 예술을 계속할 기회요?
2: 드릴게요.
4: 예술인 기회소득.
3: 창작에 몰두할 기회는요?
2: 드릴게요.
4: 예술인 기회소득.
3: 무대를 선보일 기회도요?
2: 당연히 드립니다.
4: 예술인 기회소득.
5: 당신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경기도가 드립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4: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5: 기회가 예술이 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세상, 경기도.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6: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꿉니다. 7월 22일 딱 한 번 출발하는 중국 문화기행 5일. 상하이와 항저우에서 각 2박을 머물고 수양마을 우전의 야경까지 감상합니다. 노 팁, 노 옵션, 노 쇼핑. 여행지에서 지갑 열 일 없는 완벽한 올인원 패키지. 특히 변상욱 대기자와 오재철 사진작가가 함께하며 깊이 있는 인문학 이야기와 인생사진 촬영 노하우를 전합니다. 선착순 특가 할인 중. 문의는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7: 누구나 어렸을 때는 질문을 한다. 새로운 것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갖는다. 하지만 점점 자라면서 더 이상 묻지 않는다. 더 이상 신기한 것이 없고 어제 뜬 태양이 오늘도 뜬다는 것을 당연시하고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을 바보로 생각한다. 하지만 기억하라. 의심 많은 바보가 세상을 바꾼다는 사실을.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의 우물을 파는 사람 중 일부입니다.
8: 날씨와 세월입니다. 예년보다 장마가 늦어지면서 주말인 오늘부터 다시 한낮 더위가 좀 더 심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대전, 강릉, 구미의 한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겠고 원주와 청주, 진주 31도의 분포로 대부분 30도를 웃돌아서 어제보다 평년보다 좀 더 덥겠습니다. 특히 오늘도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한낮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 이상으로 치솟겠고요. 서쪽 지역으로는 오후에 오존 농도까지 짙어질 것으로 보여서 한낮에 오랜 시간 바깥 활동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비교적 맑은 날씨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30도를 웃도는 불볕 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다만 내일은 오후 한때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20mm 안팎이 되겠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는 곳이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휴식 같은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광고하기 좋-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엄마 회사 같이 갈래?
2: 엄마
3: 민준아
4: 유정아
5: 필요할 때 확장돌봄.
6: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3: 아빠 늦게 와도 돼.
5: 밤늦게까지 야간돌봄.
7: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3: 나도 바쁘니까 끊어.
5: 주말에도 긴급돌봄.
3: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5: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도시 인천.
8: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9: 이순환 우수제품.
10: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9: 무상 방문 수거.
10: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8: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10: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1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13: 레인보우.
1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모처럼 열심히 운동을 하고 나면 기분 좋은 갈증이 찾아옵니다. 한바탕 땀을 흘렸으니 수분 보충이 필수인데요. 만약 지금 우리 앞에 시원한 냉수 한 잔과 뜨거운 보약 한 사발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둘 중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보약이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벌컥벌컥 들이마실 수 있는 시원한 물 한 잔이겠죠? 선택이라는 게 어쩌면 그런 거 아닐까요? 객관적인 기준이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잣대 말고 지금 당장 나에게 절실한 쪽을 고르는 것. 그게 바로 현명한 선택 아닐까요?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6월 27일 토요일 입주 1354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짝짝!